0: 트럼프가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최근 업계의 주장을 역겨운 음모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현재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에 혜택이 갈 거란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We're leading China in AI. We're the most sophisticated country in the world. And frankly, I want to keep it that way because whoever wins AI wins.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하며 온갖 나쁜 일을 벌일 거라는 주장은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방금 중국이 AI나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며 견제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요구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AI 위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대형 기업들이 스스로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3: I feel a little bit weird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so many frontier AI tech companies kind of coming to the government and begging the government to regulate them. It feels a little bit to me like a bit of a Trojan horse.
1: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AI 개발 자체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중국보다 앞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0: 네, 이런 상황 속에서 AI가 11월 중간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1: 네, AI 논쟁이 기존의 일자리 감소와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이제는 인간이 AI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자체 행동 강령까지 발표했는데요. 자사 AI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인간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미 정치권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즉각 나서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AI 안전 문제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Americans are deeply uncomfortable with where this is going. My constituents don't like where this is going, and so we need to act right now.
1: 공화당에서도 규제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don't lose our edge in the global competition on this with China, because that would be a national security threat.
0: 네, 이제 곧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문제가 거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AI는 양국이 경쟁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AI 업계에서 개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서 중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AI 글로벌 거버넌스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6: 和恶意竞争只会干扰人工智能全球治理进程，不符合任何一方利益。
1: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AI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AI 위험 관리와 협력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AI가 통제 블록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 원칙이나 협의 틀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가격 급등이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간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원 격전지입니다. 이미 지난 열흘 전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인 캔자스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32년 이후 거의 100년 가까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한 적 없는 공화당이지만 이번에는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내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수농가 수입이 줄고 쇠고기 수입 확대에 목장주들이 반발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화당은 자금력에서 앞서 있고 노동절 이후 슈퍼팩을 통해 격전지에 7,4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지 35곳을 모두 직접 방문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지난 토요일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워싱턴 정가의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했습니다. 아일랜드 방문 중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역겨운 음모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를 늦추면 중국에 패권을 내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최소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더 신속하게 AI에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의회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AI 속도 조절 계획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AI 대응을 주요 정치 의제로 삼을 것을 당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면 금지부터 초당적 특위 구성까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은 AI를 누가 통제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중간선거를 넘어 미국 정치 전반의 핵심 화두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2: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신호가 업계 최고위층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AI 안전연구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지난 토요일 자신의 블로그에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역량 발전 속도 자체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 조절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7월 OpenAI의 미공개 AI 모델들이 테스트 중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무단 해킹한 사건입니다. 최대 AI 기업들도 모르는 사이에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위험한 온라인 활동에 관여해왔다는 지적입니다. Open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아모데이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외부 안전 평가자를 배치하는 방침을 OpenAI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사이 도 같은 날 동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모델 학습이나 기술 진보 자체를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I로 인한 인류 위협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릴레이 양자회담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했으며 내일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 정상을 만납니다. 5개국 정상은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에서 한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릴레이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내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가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6: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또 핵심 파트너입니다.
7: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я,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не подвержены влиянию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ъюнктуры, они носят равноправный,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и друже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5: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내일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갔습니다. 이후 5개국 정상은 1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에서 한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정상회교를 넘어 지속가능한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 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과 인프라에 집중했던 협력을 AI와 기후변화 대응 등 첨단 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패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7: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7: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8: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7: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8: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7: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8: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골프도 즐기고
8: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8: 888-847-3098 888-847-3098.
9: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하는 친인간 총회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좌파거드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마가 진영의 스티브 배넌 전 폐각관 수석 전략가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도 참석하는 초당적 행사입니다. AI 개발사 엔트로픽 출신 연구원 제이컵 콕스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경고해 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업계 내부자와 진보 진영 그리고 마가 진영이 뜻밖의 동맹을 이뤘다며 AI가 기존 정치 질서를 뒤집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AI를 겨냥한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주도로 오늘 의원회의를 열어 AI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I가 일자리와 아동안전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다고 적으며 속도 조절론을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인공지능 업계 안에서 불거진 우려를 겨냥한 것입니다. 엔트로픽과 구글 연구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고 잇따라 사직한 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 등 업계 수장들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를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하며 행정부가 이미 이들 기업에 대해 막강한 형사적 규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 유일한 안전장치라며 정부 차원의 별도 규제에 반대 입장

0: 성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하는 이유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는 표현으로 속도 조절론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가 드론 공격으로 멈춰선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사우디 동서 송유관은 지난 금요일 드론의 공격을 받아 운영이 전면 중단됐으며 복구에는 3주에서 5주가 걸릴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분 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습니다. 이 송유관은 총연장 1200km에 달하며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홍해 얀부항으로 실어 나르는 사우디 에너지 수출의 핵심 동맥입니다. 특히 이란의 위협이 상존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경로여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곧 밝혔지만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송유관 운영사인 국영석유에서 아람코는 복구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이 장기간 멈출 경우 사우디의 원유 수출 차질은 물론 국제 유가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괜찮으냐? 고 묻는 장면이 생중계에 포착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회의 중 기절에 실려나갔고 당일 만찬에도 불참한 채 급히 귀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본 화면에는 시진핑 주석이 동시통역 장비로 보는 물건을 손에 들고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을 뿐이며 출국 장면에서도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예정된 만찬에 갑자기 불참한 것을 두고는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국경무역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시 주석이 갑자기 만찬에 불참한 걸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몇 마디 이어가는가 싶더니 옆자리를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5: Is it okay? Is it okay?
4: 모디 총리의 시선을 빼앗은 곳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자리였습니다. 일각에선 생중계 때 나온 이 돌발 장면을 토대로 재차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이 갑자기 기절해 회의장 밖으로 실려나갔고 당일 만찬에도 빠지며 급히 귀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원본 화면을 찾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시 주석이 동시통역 장비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무언가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을 뿐입니다. 웃으며 손을 흔드는 출국 장면에서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6: 9月13号晚 国家主席习近平圆满结束出席金砖国家领导人第18次会晤回到北京
4: 다만 예정된 만찬 일정에 갑자기 불참한 걸 두곤 여전히 뒷말이 무성합니다. 모디와 정상회담 직후 국경, 무역 문제 등에서 노출된 이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 옆에 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중심의 자리 배치가 될 뻔했는데 모디가 푸틴을 자기 옆으로 불러세우면서 다시 센터를 차지합니다. 브릭스를 반미연대의 전략기구로 삼으려는 중국, 러시아와 이에 제동을 거는 인도의 미묘한 주도권 싸움이 투영된 단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중간선거 순회 유세에 본격 나섭니다.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어 일부 언론은 민주당 우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만큼 작은 표차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캔자스주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역 로저 마셜 의원과 민주당 신인 후보 간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공화당 내부 여론조사가 나왔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와 목장주의 불만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과 10일 텍사스에서 공화당 역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열고 상하원을 모두 이기면 성인 한 명당 $5,000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후 트럼프 측 슈퍼팩은 격전지에 7,4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자금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유 가격 급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수급 불안 탓이라며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그럼이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관세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중간선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개발 경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AI 위험론을 일축하며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결국 모든 것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같은 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AI 표준 수립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AI 관련 논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이 과열되면 AI 부작용을 제어할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모델이 시장에 계속 공개될 수 있고 국방과 정보 분야에서의 난개발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상황은 냉전 시절 미소 핵무기 경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두 나라 정부가 AI 개발 속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올트먼은 두 정상이 공동 규칙에 합의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엔트로픽 연구원 제이콥 콕스는 지난주 회사가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4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원론적 합의라도 나올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뉴욕시 학교에서 유튜브까지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감독조사위원회 위원장 쉐카르 크리슈난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에릭 디노위츠 의원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학부모 교사들의 불만을 이유로 학교 내 유튜브 사용 금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이달 초 유치원 연령부터 8학년까지 챗 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앱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학생들이 개인기기로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사가 수업에 유튜브를 활용할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화된 학습앱 금지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개인별 디지털 기기 사용 폐지도 포함됐으며 시험도 디지털 방식 대신 종이와 연필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슈난 의원은 가정에서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 해도 학교에서 게임용 앱과 유튜브가 아이들에게 도파민 자극을 주면서 그 노력이 무력화된다는 학부모들의 호소를 전했습니다. 디노이츠 의원은 이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내일 열리는 시의회 감독 청문회에서 이 제안을 공식 제기할 계획입니다. 약 100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에서 교실 안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오늘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검증 공세를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로비 의혹과 후보자 가족이 연루된 협동조합 문제 등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정권이 위기를 맞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여야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업무 배수진을 적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청문정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 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6: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5: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7: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5: 각종 논란 속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8: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오리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5: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9: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훈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10: 집권 여당으로선 용혜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4: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4: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7: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8: 나라, 좋은 나라.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다시 한번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라크 내이란 지원 민병대의 소행으로 지목된 이번 공격으로 송유관이 폐쇄됐고 복구에만 3주에서 5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자 동차협회 집계 기준 캘리포니아 레귤러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6 4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인 $4 32센트보다 $1 68센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대를 다시 넘어선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디젤 가격입니다. 캘리포니아 디젤 평균 가격이 갤런당 $8 15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디젤 가격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뛰고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여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료 추적 플랫폼 게스버디는 디젤이 휘발유보다 인플레이션과 기업 비용에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유관 복구가 지연될 경우 $6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명물다리에서 벌어진 불법 묘기 주행이 경찰 단속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6번 가다리에서 미니바이크를 타고 집단 묘기 주행과 도로 점거를 벌인 일당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살 딸을 함께 태우고 주행한 부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단속하자 일부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의 공공도로 오토바이 주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6번가 다리는 개통 이후 무허가 묘기 주행과 도로 점거 사건이 반복되며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미성년자를 불법 주행에 직접 노출시킨 보호자의 책임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당 구역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얼바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 자동차 쇼를 창업한 27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주말 자정을 넘긴 시각 얼바인의 컬버 에비뉴와 디어필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맹날은 차량이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가속하다 인근 나무를 들이받았고 차체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두 명은 탈출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남가주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리던 세계 최대 주간 카쇼의 창업자였습니다.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규모 자동차 행사를 일궈낸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과속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인근 주민들은 해당 도로에서 심야 시간대 차량 과속이 반복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대형 화물선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여러 개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확인한 사고로 오늘 아침 항구 일대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컨테이너는 화물선 위에 높이 쌓인 채 운반되는 구조물로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형 구조물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선박 운항과 항만 작업에 즉각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미국 서부 최대 물류 거점으로 매일 수 100척의 선박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사고 원인과 컨테이너 안에 실린 화물의 종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상 오염이나 추가 침수 피해 가능성도 현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만 당국과 소방 당국은 현장 수습과 함께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20: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 오늘 오후 LA 카운티라 아브라 하이츠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오후 2시 23분 라스 팔로마스 드라이브 2400번지 일대에서 처음 신고됐습니다. 오후 3시 반 현재 약 10에이커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한 채가 전소됐으며 인근 여러 가구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몰 아브라 하이츠는 LA 카운티 동쪽 구릉지대에 자리한 주거밀집 지역으로 산불에 취약한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작업과 함께 추가 피해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1: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제 대규모 전동자전거 자진 반납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어제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진행됐으며 전동자전거와 전동오토바이 등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수거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최대 $1,000 상당의 상품권과 에인절스 경기 티켓이 제공됐는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된 뒤에도 차량을 반납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6피트짜리 유올 트럭 9대 분량이 가득 찰 만큼 반납 규모가 컸습니다. 행사의 첫 번째 참가자는 20세 청년 제시 헤이스였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전동자전거 사고로 석 달간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야 했고 이후 어머니 케이시와 함께 안전 캠페인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전동자전거 관련 부상과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바로 어제도 로스앤젤레스 알레타 지역에서 전동자전거 탑승자가 야간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는 교육이든 단속이든 자진 반납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18살 청소년이 체포됐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용의자를 옥스나드 출신 딜런 루이즈로 확인했습니다. 수사는 한 학부모의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고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마약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당국에 알린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루이즈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마약과 니코틴 제품을 조직적으로 공급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루이즈가 유통한 제품 상당수는 알록달록한 포장지나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눈길을 끌도록 의도된 것으로 수사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루이즈는 차량을 이용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 여러 지점을 돌며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번 달 열흘 루이즈가 시내를 운전하던 중 검거했고 차 안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옥스나드 노스 가필드 에비뉴 500번지 블록에 있는 루이즈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마약과 관련 증거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루이즈의 마약 유통망이 벤투라 카운티 전역의 학교를 겨냥한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5: 네.
26: 수영도?
25: 그럼요.
2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올해 5월 바하마의 한 개인 소유섬에서 베티나 앤더슨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피로연 비용 일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사업가 우마르 크렘레프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이를 보도했으며 섬 임대료는 하룻밤에 약 10만 달러 수준이고 불꽃놀이 비용만 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용은 크렘레프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복싱협회의 두바이 계열 법인을 통해 지급됐습니다. 크렘레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러시아 국영복권 사업권을 따내고 대형 자동차 판매 기업의 경영권도 확보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끄는 국제복싱협회는 친러 행보로 논란을 빚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퇴출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아내 베티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렘레프의 지원을 직접 확인하며 지극히 관대한 결혼 선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방첩국장을 지낸 홀든 트리플렛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관료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금전 지원을 활용하는 것은 검증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크렘레프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동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체류기간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언론인이 240일마다 비자를 연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없던 행정부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들은 당분간 기존의 체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판결로 규정 개정이 막히더라도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정부가 우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재 활동을 하는 외국인 수십만 명의 체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항소 사이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0: 이런 분도 융자가 될까요?
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0: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2: 오, 진짜 통 크네요.
1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9: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가 많아져 더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 감정가는 150만 불이고 남은 융자 금액이 60만이라면 에퀴티가 90만 불이 있는 겁니다. 이 에퀴티 90만 불을 담보로 융자 받는 것을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30: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메이저 은행에 가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메이저 은행과 거래가 40년 동안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개인 어카운트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한 번도 늦은 게 없는데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메이저 은행에 가서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엔 최근 2년 동안 인컴과 크레딧을 확인하고 융자를 받을 만큼 인컴이 충분한 만큼까지만 융자 승인을 해줍니다. 당연히 인컴이 부족한 경우엔 융자 거부, 즉 융자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융자나라는 인컴보다는 에퀴티가 얼마나 있는지,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는지 확인이 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융자는 됩니다. 이런 분들 융자나라로 연락하세요.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5: 용해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청문전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6: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8: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6: 각종 논란 속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9: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이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6: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계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0: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훈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11: 집권여당으로선 용해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선 40명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5: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온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넨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3: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12: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는 만큼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2022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부를지도 막판까지 관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한 의원 역시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14: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지 않습니까? 오빠 독양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12: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 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장 내부와 밖에서 펼쳐질 장외 공방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재판부에 양 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강경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17: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16: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18: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16: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16: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두고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잘 조정된 줄 알고 순방을 갔는데 이후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신의 뜻과 달라서 수정 지시를 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릴레이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5: 내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가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20: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또 핵심 파트너입니다.
21: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я,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не подвержены влиянию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ъюнктуры, они носят равноправный,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и друже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19: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내일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5개국 정상은 1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에서 한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정상회교를 넘어 지속가능한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 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과 인프라에 집중했던 협력을 AI와 기후변화 대응 등 첨단 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4: AI 속도 조절론과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속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금융과 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코스피가 3.3% 내린 6,600선에서 장을 마치며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와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23: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다 이번 주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22: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3.75%인데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7일 새벽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86.7%나 됩니다.
24: 예, 이번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 속에 1.7% 내린 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로 최근 1,33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오른 1,34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이 개장 첫날인 어제 2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첫선을 보인 애프터마켓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1조 8천억 원과 7,224만 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각각 1조 3천억 원과 2,217만 주, 코스닥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각각 4,924억 원과 5,006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전에 전기료 5년 납부 제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5: 한국전력은 메가 프로젝트가 한창 수면 위에 올랐던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1년 만에 미리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전이 이 전기료를 전력망에 우선 투자하면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0: 전력망 건설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요금을 선납해준다면 본인들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에 본인들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25: 한국전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속내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1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대 수준이고 하루에 115억 원의 이자를 낼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공급 사업까지 진행하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달여 만에 한전의 제안에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 검토 결과 선납 제한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가 구두로 한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시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이 제시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보다도 떨어지는 뭐 한 3-4% 정도였기 때문에 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2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전기료 제한이 무산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부채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한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5: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다음날 첫자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은 물론 경제 도약 방안에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예상됩니다.
5: 공사비 문제로 지연돼 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오늘 착공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부터 상록수역까지 86.6km에 총 사업비 5조 원이 투입되는데요. 완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포스코 노사가 오늘 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난 9일부터 48시간 1차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을 했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이 오늘 유니콘 브릿지 1조 클럽 1차 포럼을 엽니다. 선배 기업들의 경험과 성장 비결을 공유해 유니콘 브릿지 참여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4: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공공기관의 지분 일부 매각 방침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두 기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관련자 두 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YTN 지분을 시장 주가, 매각 주관사가 제시한 가치평가 금액과 양 기관이 정한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이유에서 당시 방통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략 매각을 요구했고 차관은 다음 날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전량 매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 YTN 대주주인 유진 ENT는 감사원의 지분 매각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0: 정부 2차 개각 인선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조합 특혜 의혹 등 여러 도덕성 결함을 고리로 부적격 인사라며 총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여부 같은 현안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은 과거 검찰의 표적 수사 연장선이자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김 후보자 사수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각종 의혹과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 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3: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2: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이 꼽힙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임상계획 승인 전후 양씨등 관계자들이 지분을 팔거나 투자를 받아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4: 오빠 독약 로비. 를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2: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3: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2: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김 후보자가 연루된 로비 의혹 문제의 약물을 임상 승인으로 실제 투약한 인원이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1: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용해인 후보자를 선절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더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용해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건 명분은 민심입니다. 겸직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6: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법 위에 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선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오빠 공세로 번진 가십성 의혹일 뿐 후보자 자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여권에선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7: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5: 나아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사건 보고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도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김승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검찰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 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투약까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

0: 언론도 과반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용해인 후보자 사퇴는 공소시효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1: 훈련이 곧바로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시효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2: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의 전방위 엄호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섭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해인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민심의 잣대를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진 따져볼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4: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재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6: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7: 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송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재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물었습니다.
8: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2: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초고속으로 그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2: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단 말 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0: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지적장애인만 3명이 살던 가정에서 숨진 상태로 며칠 방치된 20대 남성 A씨는 남동생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신고하는 순간까지도 남동생은 A씨가 숨졌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A씨의 남동생이 형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평소 가족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처음 연락한 건 지난달 6일 오후입니다. 지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12: 형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119 불러 그래.
11: 오후 6시 45분쯤 119 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남동생은 형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A씨가 사망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응급실로 이송한다는 말을 듣자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병원 치료비만 내면 되고 구급차 이용 비용은 없다는 설명에 5만 원만 내면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 꼬드김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여러 대 개통했다가 3년째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던 만큼 병원비부터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생전에 특별한 병원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가족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꺼렸다고도 보이는 대목입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동생은 소방이 출동할 주소도 단번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불러달라는 소방의 안내를 따른 뒤에야 신고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7시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A씨가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13: 아들이 언제까지 정상적인 모습이었느냐는 소방대원 질문에 어머니는 2-3일 정도 거실에 누워있었고 금방 일어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이른바 동거고독사 했다는 걸 알기까지 과정에는 지적장애인 가족이 마주할 수밖에 없던 서로에 대한 돌봄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가짜 상품권이 들통나자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살해 의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허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호송차 한 대가 경찰서를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A씨는 상품권 감정을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가짜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감정하러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로 큰 돈을 벌기 위해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을 인쇄하고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공범 B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는데 범행 직전 상품권을 확인하는 역할이 B씨에서 피해 여성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 소유주가 감정하는 역할로 여성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B씨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2: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16: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사청문 슈퍼이크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 등 국민의힘이 풀어가야 할 현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재원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7: 안녕하십니까.
16: 네. 자, 김 최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1, 2부에서 다뤘던 여론조사 개요 조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 2부에서 말했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었고요. 14일 여론조사 꽃이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결과를 물은 것입니다. 전화 조사 방식은 전화 자동응답 ARS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문회 전국이 시작됐는데 내일 이제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고 그 전에 지난 주말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워딩은 뭐 민주당에서 사퇴를 하라 그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17: 그렇죠. 이게 사실 용혜인 의원은 그 민주당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선거 때는 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예. 비례대표에 사실상 민주당의 그 페이퍼 정당의 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탈당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가족 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단 한 사람도 기본소득당에 투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당의 원내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장관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장관을 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저 하지 마라 해서 나는 못한다. 뭐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 어떤 허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아야 될 공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고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인사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을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6: 그런데 예. 예. 지난 주말 기자회견 전에 주중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잖아요.
17: 네.
16: 그때는 정면 돌파 방식을 택했거든요. 뭐 내가 뭐가 잘못이 있냐 억울하다 네. 기자들 뭐 기사 똑바로 써라 민주당 제대로 방어해라 그리고 나는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달 거다
17: 네.
16: 그런데 며칠 만에 바뀌었는데
17: 네.
16: 그 며칠 만에 바뀐 건 여론이 계속 안 좋기 때문이겠죠. 여론조사 하면 뭐 전국 전 연령에서 다 부정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합니다로 끝낼 텐데 갑자기 민주당 이야기를 꺼내서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17: 민주당이 이런 그 군소정당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까지 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대선이라든가 또는 총선에서 그 좌파 진영의 표를 한 표라도
16: 예.
17: 그 사표로 만들지 않고 자신들이 몽땅 가져가겠다는 큰 목표에서
16: 진보연대
17: 예, 예. 사실은 의석 하나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용혜인 의원은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 아닌가. 또 특히 이제 용혜인 의원이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사실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그런 운동권 그룹 예. 중에 한 그룹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내려오고 있고 그분들이 또 영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발로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과연 어느 정도로 앞으로 정치적인 효력을 발휘할지는 몰라도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계속 정당 간 연대를 해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16: 그러면 다음 총선 때도 이 연동형 비례 제도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17: 민주당은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연동형 비례제, 뭐 이름을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그 붙여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정치 사기극입니다.
16: 예.
17: 이것은 국민들이 어떤 그 국민도 민주당에 투표하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걸 등장시키면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가는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페이퍼 정당을 만들고 무슨 그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쪽에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의석수 배분을 오히려 더 양당 위주로 끌고 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들어온 것은 과거에 정의당인데 이 정의당은 예. 사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가려는 황당한 그 꿈을 갖고 이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왔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법을 그 통과시켜주는 그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와서 자신들은 사실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가려고 했다가 제가 그때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위성정당을 출범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의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더 그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그 정치 사기극에 준하는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오고 있고 이것이 용해인이라는 그런 사실 국민들이 전혀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자 때문에 이 더 이상 그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17: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6: 제가 이제 다음에 민주당 관계자가 오면 물어보는 걸로 하고 국민의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거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뭐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한다는 건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7: 중대선거구제의 부분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예. 어쨌든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예.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를 채택해서 그 시행한 것은 사실 제5공화국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과연 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효용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16: 비례제를
17: 폐지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많은 저 우리 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지역구만 가는 거예요?
17: 예, 지역구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 대표성을 이렇게 지금 이제 훼손시키는 정도로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군이 5개 정도 그렇죠. 예. 합쳐져서 대한민국 영토의 17분의 1에 상당하는 예. 그런 선거구 괴물 선거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비례대표제를 꼭 유지해야 될 의의가 있겠느냐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고 한편으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든지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떳다방처럼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을 예, 만들어서 그 예. 정당을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을 예. 또 뽑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탈당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 하는 이런 식의 사기극이 예. 계속되는 예.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16: 뭐 비례대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만일 돌아간다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게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고 그 지도부나 그 국민의힘 거의 다 대부분 같은
17: 예,
16: 생각이에요.
17: 지금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16: 안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거고.
17: 그것은 예. 뭐 더 이상 효용이 전혀 예,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16: 근데 이게 어쨌든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려면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7: 그렇습니다. 예.
16: 어쨌든 이것도 큰 개혁의 일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 그 최고위원 말처럼 그렇게 이제 선거제를 바뀌면은 기본소득당의 미래는 없어 보이네요. 힘들어 보이네요.
17: 그러나 이제 사실은 또 민주당으로 다시 입당해서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활용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예. 앞으로 그 더 이상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이 계속 원내 정당으로 남아있게 해서는 예. 안 된다고 봅니다.
16: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명이 낙마를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인사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서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역으로 얘기하면은 국민 눈높이 안 맞았다는 걸 이제 인정했어요.
17: 네.
16: 그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 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17: 근데 이제 과거 그 국무위원 인사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또 검증 과정에서도 충분히 부적격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몇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전원 국민 눈높이로 보면 사실 그 전방에 있는 군인이 후방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그 철거민 그 특공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당첨이나 받고
16: 국방장관 후보자
17: 이런 분이 실제로는 가장 탄핵 낙마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게 참 가당키나 합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심지어 온 가족이 전부 다 그 철거민 특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 공급을 받아야 될 철거민들에게는 또 불이익이 주어졌을 거거든요. 이런 분이 글쎄요 장관이 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철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정권이 왜 이렇게 인사가 엉망이냐를 생각하면 순전히 자신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좌파적 세계관 또는 정치적 이념 위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사람 또는 앞으로 노력할 사람을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 예.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당, 야당이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지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17: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재명 정권은 독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 아니, 제가 최고위원 얘기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각 정부 초반 임기 2년 다들 언론이 역대 정부 최대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강제 임명 역대 정부 중 최대 이게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인사를 강행하는 권력자도 문제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도 문제가 아니냐.
17: 그런데 이제 저도 인사청문 특위에 간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경우를 제가 이래 몇 번 겪어보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실제로 이게 과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그리고 무엇이 겁이 나서 증인 채택조차 못합니까? 예, 그것이 예. 문제라는 것이죠.
16: 예. 내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인데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큰 이슈가 터져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강행은 그만이잖아요. 이건.
17: 그래서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권위가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고 보거든요. 이분은 사실 유일한 그 사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특별히 투입된 그 장관 후보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임 사실 그 법무장관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게 된 배경이 저는 공소 취소를 강행하라는 요구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 그 최측근 아니에요? 제일 친한 분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17: 최측근이면서도 정성호 장관은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실제로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성호 같은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고 무지막지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이 김승원 같은 사람을 골랐는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이런 정도로 망가질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김승원이라는 분이 법무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18: 예, 예.
17: 돼서 정말 공소시효에 한번 나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일선의 검사들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져서 아마 20%대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8: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시효를 어떻게 합니까?
17: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해서 공소시효를 요구할 것인데 검찰총장도 그래서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임명을 못하는 것 아닌가. 말 잘 듣고 검사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속칭 말빨이 서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18: 그런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국회에서 기소조작 특검 만들어서 공소취소권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더 쉽잖아요.
17: 그렇게
18: 민주당의 국회도 국회의원도 많은데
17: 그렇게 하려고
18: 그렇게
17: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해서 지금 김민석 대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18: 투트랙이네요. 이것도 하나 방법이 있고 저것도 방법이 있다.
17: 아니 대통령은 지금 눈만 뜨면 그 생각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해서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배임죄도 없애주고 또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전부 내 편으로 바꾸고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또 헌법소원도 해야 되고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18: 결국에는
17: 그냥 재판받고 교도소 가시고 나중에 사면 받는 게 가장 현실이 아닐까
18: 지켜보겠습니다.
17: 생각합니다.
18: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뭐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그 김승원 공격 최선봉에 섰는데 국민의힘이 백그라운드에서 우군이 돼주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17: 아니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18: 되고 있습니까?
17: 저도 열심히 지나고 있고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께서 자신의 그 장기를 발휘해서 이 사건 수사에 경험이 많고 하니까 또 자료도 잘 획득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하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톱뉴스가 윤상현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획득해서 그 제넨셀 그에서 임상 실험한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결국에는 그 햄스터를 죽이는 그런 독성이 있었는데 사람에게까지 93명인가요?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내서 지금 그게 더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18: 그래서 지금도 최고위원님 뭐 한동훈 잘하지만 윤상현이 더 잘했다 지금.
17: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께서 굉장히 특기를 발휘하셨는데 우리 당 의원들도 나름대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뭐 원래 국정감사라는 것이 또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요. 그 같이 이런 것이 뭐 저 국정감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 김채국께서는 한동훈 의원이 나중에 복당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의향 있으십니까?
17: 그것은 뭐 제가 결정할 일이
18: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개인의 의견으로.
17: 저는 그것은 그 우리 당의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주고 하나만 여쭤보죠. 최근 뭐 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진 사범주 재심 결론 못 냈다. 뭐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고 추후에 논의 이어가기로 했다 했는데 최근 종편에서 뭐 패널이 권영진 의원을 윤리위에서 세게 때려서 낙마
1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5: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0: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5: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1: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1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5: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각종 의혹 속에 여론은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검증할 증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김 후보자는 핵심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이미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를 넘어섰습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영향인데요.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까지 겹치면서 시장엔 악재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조합 특혜 의혹 등을 고리로 부적격 인사라며 공세를 펼칠 예정인 반면 여당은 검찰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김 후보자 사수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5: 김지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4: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정유와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5: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예방접종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임신부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일부 어린이부터 차례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 슈퍼위크죠.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단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의혹이 많고 사안도 무거워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청문회에서 납득할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후보자. 각종 의혹과 함께 사의 검토 질문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7: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또 변호와 또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 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6: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이 꼽힙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임상계획 승인 전후 양 씨 등 관계자들이 지분을 팔거나 투자를 받아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되며 해명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8: 오빠 독약 로비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6: 이른바 3인 셀카 관련 김 후보자와 사진 속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판사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일해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7: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6: 배우자가 운영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정부 지원을 받고 가족을 채용해 수억 원대 급여를 줬다는 특혜 논란,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운전 이력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이런 의혹 말고도 핵심 쟁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4: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10: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7: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9: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갯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7: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9: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여야의 신경전도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4: 용혜인 후보자 사퇴 여파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엄호의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연쇄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청문정국 최대 분수령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선 구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야권의 검증공세는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2: 아니면 말고시기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11: 특히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벌인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공세 고삐를 쬐는데.
13: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든 캐비넷 정치.
11: 각종 논란 속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당정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담이 될 연쇄 낙마만큼은 막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두들겼고 엄호에 나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날을 세웠습니다.
14: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오리라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1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생이사,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친 한동훈기는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에 이어 호남 향후 회장 부녀에 대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꺼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5: 호남 향후 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훈성으로 이런 특혜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
11: 집권여당으로선 용혜인 후보자에 이은 연쇄 낙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의 사생결단 공세는 물론 악화하는 여론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오늘 국회에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나란히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보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형일 후보자는 대미 투자협상과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또 이소영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같은 현안을 놓고 의원 시절 정책 기조와 후보자 발언 사이의 간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주목을 받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4: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어제 진행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재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간 협의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재청하면서 기관 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골라 다시 재청을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고 이 대통령이 받던 재판들이 중지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영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4: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18: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혜택은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17: 지난 8일 지명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나아가 친윤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도 되느냐는 겁니다.
19: 수사 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17: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관련 추가 검증까지 지시한 거로 전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고 이에 청문 절차를 앞두고 급히 취재진 앞에 섰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8: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17: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집중할 때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이번 해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바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론이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불편한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은 사기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게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미중 정상회담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가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요?
2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최근 업계의 주장을 역겨운 음모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현재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에 혜택이 갈 거란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1: We're leading China in AI. We're the most sophisticated country in the world. And frankly, I want to keep it that way because whoever wins AI wins.
20: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하며 온갖 나쁜 일을 벌일 거라는 주장은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방금 중국이 AI나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며 견제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요구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AI 위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대형 기업들이 스스로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22: I feel a little bit weird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so many frontier AI tech companies kind of coming to the government and begging the government to regulate them. It feels a little bit to me like a bit of a Trojan horse.
20: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AI 개발 자체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중국보다 앞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5: 네, 이런 상황 속에서 AI가 11월 중간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20: 네, AI 논쟁이 기존의 일자리 감소와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이제는 인간이 AI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자체 행동 강령까지 발표했는데요. 자사 AI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인간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미 정치권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즉각 나서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AI 안전 문제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3: Americans are deeply uncomfortable with where this is going. My constituents don't like where this is going. And so we need to act right now.
20: 공화당에서도 규제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4: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don't lose our edge in the global competition on this with China because that would be a national security threat.
5: 네, 이제 곧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문제가 거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라고요.
20: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AI는 양국이 경쟁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AI 업계에서 개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서 중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AI 글로벌 거버넌스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0: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 국채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인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029%포인트 오른 5.012%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긴 건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제공하는 페드워치 2를 보면은 연준이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한때 90.3%로 반영됐습니다. 또 12월까지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은 98.2%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에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긴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친이란 대리 세력들의 가세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초기와는 다르게 이번엔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장치도 모두 사라진 상태여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쪽으로 나가는 수출량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두배 이상 늘려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큰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후티 반군이 바벨만대브 해협을 장악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아예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해 연안에 비축해 놓은 원유도 며칠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원유 수입국들의 재고도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감소한 세계 원유 재고량은 이미 5억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6월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쟁 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공격해달라는 사우디의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던 완충장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최근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료 5년치 선납을 제안을 했었죠. 두 회사는 결국 거절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을 공급해야 하는 한전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지게 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3: 한국전력은 메가 프로젝트가 한창 수면 위에 올랐던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1년 만에 미리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전이 이 전기료를 전력망에 우선 투자하면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4: 전력망 건설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요금을 선납해 준다면 본인들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에 본인들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3: 한국전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속내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1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대 수준이고 하루에 115억 원의 이자를 낼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공급 사업까지 진행하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달여 만에 한전의 제안에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 검토 결과 선납 제한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일 부사장급 인사가 구두로 한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시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0: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이 제시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보다도 떨어지는 뭐한 3, 4% 정도였기 때문에 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전기료 제한이 무산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부채 경감이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한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최근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달에 비해서 2.4%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이 개장 첫날 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매출액이 10조 6천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지만 손해율이 나빠져 보험 손익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3: 두유 브랜드 배지밀을 제조 판매하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 청량리역과 삼성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이 오늘 착공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3: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가짜 상품권이 들통나자 여성을 가둔 걸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살해 의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호송차 한 대가 경찰서를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A씨는 상품권 감정을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가짜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여성을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감정하러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로 큰돈을 벌기 위해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을 인쇄하고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공범 B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는데 범행 직전 상품권을 확인하는 역할이 B씨에서 피해 여성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 소유주가 감정하는 역할로 여성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품권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B씨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배달의 민족과 풀무원, 무신사를 포함한 41개 업체가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 업체의 탈로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은 떠넘기고 세금은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업체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배달의 민족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 농장 11곳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6: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5: 국세청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시급은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해마다 5천억 원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노조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또 파업을 예고했다며 한 해 두 번씩이나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멈춰서는 안 되는 시민의 발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 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할 방침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 혼잡과 불편을 덜기 위해 지하철도 하루 202차례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네, 이번엔 네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2차 구호대가 홍수 피해가 컸던 네팔 트리슐리강 근처 병원에 방문해서 의료와 구호물품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다리가 끊겨서 산길로 돌아가야 했는데 차량이 진흙탕에 빠지는 등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울퉁불퉁 산길을 따라 대홍수가 났던 트리슐리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시간 반을 달리다가 푹 꺼진 길을 만났습니다. 범퍼가 깨지고 바퀴가 빠지자 마을 사람들이 삽을 들고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바닥에 돌을 대고 흙을 다진 뒤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
8: 2시간 반을 달리다가 행렬은 두 번째 난관을 만났습니다. 차가 진흙길에 미끄러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7: SUV 차량 한 대에 지나던 주민까지 10명이 매달려서 5번 시도 만에 진창을 겨우 탈출했습니다. 하루 먼저 근처에 와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2차 정부 구호대가 트리슐리 병원에 도착한 건 3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만나 이곳에 온 이재민 350명 중 아직 치료받고 있는 18명의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트리슐리 병원에서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약품과 전염병 백신, 심리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9: And then so mostly we are mostly worried about now about the communicable diseases.
10: Yeah, right now. 지금까지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오늘 아침은 날이 제법 쌀쌀해서 옷차림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 27도로 예상되고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해당 지역에서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17.2도, 춘천 13.3도, 안동 1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시각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조합 특혜 의혹 등을 고리로 부적격 인사라며 총공세를 펼칠 예정인 반면 여당은 검찰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김 후보자 사수의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2: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추가 검증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등 정유와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예방접종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임신부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또 일부 어린이부터 차례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1: 네, 아마도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증인은 몇 명 출석할까요? 야권이 40명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이 모조리 거부했습니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겨냥해온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울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 관계자와 제넨셀 전 대표, 주가 조작 피해 주주와 공익 제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들과 가족협동조합 의혹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도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채택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4: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3: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해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서왔는데 청문회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강제성이 부여되는 만큼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 2022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부를지도 막판까지 관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한 의원 역시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5: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지 않습니까?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3: 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드문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신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맞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7: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7: 주말 잘 보내셨죠?
8: 예, 잘 보냈습니다.
7: 다행입니다. 예. 날씨도 선선해져서 네. 진행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8: 네, 그렇습니다.
7: 예, 첫 번째 뉴스 뭘까요? 용혜인 후보자 이 얘기겠네요.
8: 예, 버틸 것 같았는데 결국 사퇴한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14일 만이고요. 용혜인 후보자는 여당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 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7: 근데 사흘 전까지만 해도 사퇴 안 해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8: 그렇습니다. 사실 뭐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주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또 기본소득당에서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 네. 또 노동당 비선조직 연계 의혹에 조목조목 설명했었는데요. 이후 여론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용혜인 후보자 장관직 수행이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사퇴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용혜인 후보자가 지난 10일 했었던 이 완주 의지 기자회견이 따로 협의된 건 없었다면서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자신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김민석 대표의 사퇴 권유를 전달했다면서 그 이유로는 민심을 들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7: 용혜인 후보자 사퇴 이후에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8: 네, 먼저 청와대는 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는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청문회를 가지도 못하고 낙마한 사례가 다시 벌어지면서 인사난맥상에 대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당은 좀 여론의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던지라 좀 일단은 좀 다행인 게 아니냐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네. 또 위성정당 문제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자성도 나와요.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에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진보연합 세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 사퇴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7: 저는 어제 용혜인 전 후보자의 네.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딱 그 단어만 들리더라고요. 떳떳.
8: 아, 그렇죠.
7: 나는 떳떳하다.
8: 그리고 이렇게 믿고 소임을 네.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뭐 송구하다라는 취지의 흐름이 읽히더라고요.
7: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용혜인이 장관 후보자 용혜인에게 만약 인사청문회 때 과연 당신 떳떳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8: 네.
7: 자신 되돌아보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8: 네, 김승원 후보자의 뉴스로 이어집니다. 네. 내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7: 의혹이 정말 여러 가지가 제기됐어요.
8: 예.
7: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8: 예, 먼저 신약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입니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을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야권은 김승원 후보자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공세를 펼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그냥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로비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 씨와 제넨셀 사건 담당 정모 판사, 또 김승원 후보자가 같이 찍은 사진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모 판사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정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서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검증, 또 쪼개기 후원 의혹, 자녀 위장 전입 문제, 또 음주운전 이력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녀 위장 전입 문제도 있었군요.
8: 네.
7: 제넨셀 의혹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8: 네.
7: 수사 전망 쭉 한번 짚어주시죠.
8: 예, 사실 2024년 12월 당시에 검찰이 이 사건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이 수사는 경찰이 이제 할 수사는요. 과연 청탁 과정에 김승원 후보자가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 직무대가성이 얼마나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7: 네.
8: 경찰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고심이 깊은 네. 모습입니다. 예, 만일 무혐의로 종결을 한다면 검찰의 기소유예를 뒤집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 네.
8: 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경찰이 새로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도 관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증거 싸움이 아니라 법리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아울러 2024년 12월 당시에 기소유예라는 결론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는 다른 의견이고 대검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수사하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밖에 그 청탁을 한 사업가 양모 씨의 휴대폰 기록에서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도 거론됐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정치권으로 수사 수사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기소유예 결정이 났는데
8: 네.
7: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증 기상겸 선포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었을 때잖아요.
8: 그렇죠.
7: 그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치권 관련된 인사들은 다 그냥 기소하지 말아라. 이랬다라는 또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8: 네.
7: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 한 명도 없죠?
8: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제넨셀 대표 강 씨 등 4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총 39건 열렸는데 이 중 32건에서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열린 경우입니다.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청문회 7건도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증인이 없는 또 요식 행위에 그치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그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과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8: 네.
7: 살펴보는 거잖아요.
8: 그렇습니다.
7: 그런데 어떻게 증인 없이, 참고인 없이 어떻게 그래요?
8: 그렇게 되면 사실상 통과 의뢰에 해당하는
7: 그렇죠. 그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그전에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인사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없이 몇 건이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지 그걸 좀 비교해야지 이게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8: 네,
7: 이런
8: 그렇습니다.
7: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세 번째 뉴스 뭔가요?
8: 네, 세 번째 뉴스는 과격한 선동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7: 오우, 과격한 선동.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8: 네, 최근 민주당의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정부 지지에서 이탈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도 코어층 이탈 때문이라고 분석되고요. 이재명 정부가 코어층이 원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지지세가 빠진다는 겁니다. 특히 코어층 연령대인 4050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 의 글을 X에 올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올렸고요. 그리고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7: 이러한 발언들에서 대통령의 뭐 안타까움, 분노, 네.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몰라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8: 네.
7: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추미애 경기지사 이름이 좀 들립니다.
8: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일단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다. 다른 네.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했었고요. 이 김지영 후보자가 검찰 출신인데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바가 있고 또 2020년 추미애 지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7: 네.
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검찰의 비판적인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고요.
7: 네.
8: 추미애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게 민주화인가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7: 여권 인사들은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존중해야 된다.
8: 네.
7: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처받은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8: 네.
7: 대통령을 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8: 예, 마지막 소식은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공개된 이후부터 황금사자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2002년 오아시스로 은사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에 다시 한번 수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덴마크 감독인 메이 엘투키의 마리가 뭐 어때서가 수상했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이제 9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겨루게 됩니다.
7: 뭐 현지 분위기부터 비평가들 평까지 아주 좋았다고 들리는데 가능한 사랑 어떤 영화입니까?
8: 네, 두상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해고 노동자 호섭과 그의 아내 미옥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는 감독 예지와 또 그의 부자 남편 상우가 서로 얽히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습니다.
7: 네.
8: 해고 노동자 호섭과 아내는 각각 배우 설경구, 전도연 씨, 또 다큐멘터리 감독과 부자 남편은 각각 조여정, 조인성 씨가 연기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10년 전에도 전도연 씨와 설경구 씨를 주연으로 세워서 정리해고 문제를 영화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타인의 고통을 영화로 만들 자격이 있는가 고민하다가 작업을 접었었다고 합니다.
7: 네.
8: 이번 영화에서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의 역할을 통해서 이 같은 고민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영화는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고요.
7: 네.
8: 9월 23일 일부 극장에서 개봉하고 이후 11월 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7: 어우, 봐야 되겠네요. 네.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영화로 좀 생각이 듭니다.
8: 네.
7: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9: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중풍 중에서 20% 정도가 뇌출혈에 속하는데 70%에서 80%는 중뇌동맥에서 발생을 합니다. 뇌에서 신경이 내려올 때 뇌교라는 곳에서 신경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뇌의 반대쪽 신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편마비가 오는데 뇌출혈도 뇌의 어느 부위가 터졌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북경중의대에서 중풍에 관하여 박사 논문을 쓰고 영향력이 있는 이학 잡지에 2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졸업할 때에도 논문 답변을 중풍에 관하여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인체 해부학도 더 심도가 깊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뇌의 인체 해부를 하던 생각이 아직도 또렷한데 여기 중뇌동맥 혈관은 정말로 잘 터지게 생긴 곳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차가 막히는 것처럼 사람이 뇌의 중뇌동맥 역 부위가 바로 큰 혈관이 오다가 여러 개의 작은 혈관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막히기 때문에 터지기가 쉽습니다. 중뇌동맥이 터지면 이 부위를 컨트롤하는 팔, 다리 쪽이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중뇌동맥이 터지면 말하는 기능이 실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남이 말을 판독하는 판독 기능과 말을 하는 운동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하고 말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운동성 실어증이 오면은 주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글을 쓰는 능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케이스를 보면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외마디 소리를 내시다가 생각은 뻔한데 말씀은 나오지 않으시고 너무 답답하시니까 주먹으로 힘껏 자기 가슴을 막 두드립니다. 환자도 울고 가족도 울고 그 슬픔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로입니다.
9: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다면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뉴스 명당 정치 닥터스에게 맡겨주십시오. 혈압 터지기 직전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3: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멀리서 오시는 건 너무 죄송스러운데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어제 네. 용혜인 후보자 사퇴했습니다.
4: 네.
3: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일단 뭐 이재명 정부 정권의 인사 실패를
3: 네.
4: 이제 증명해 준 거죠.
3: 네.
4: 물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김승원 이제 후보일 텐데 일단 뭐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까지도 가지도 못하는
3: 네.
4: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다고 봐야죠.
3: 네. 네,
4: 그거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할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인사 실패는요.
3: 네.
4: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보면 좀 붕괴되는데 붕괴되는
3: 벌써요?
4: 시작이라고 봐요.
3: 벌써요?
4: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그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안에
3: 네.
4: 이 개각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청탁이라든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위성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2030에 대한 어떤 2030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 또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하여튼 뭐 사퇴한 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4: 사퇴가 이게 스스로 사퇴가 아니잖아요. 네. 쫓겨난 거지.
3: 네.
4: 완전히 그 민주당 지도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시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은 청와대와 청와대의 뜻과 민주당의 뜻도 용혜인 후보에서만큼은 어긋났다는 얘기죠.
3: 네. 네.
4: 그게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 김승원은 괜찮으냐?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을 할 텐데
3: 네.
4: 이런 어떤 민주당의 시각이 이번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기준이 네.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3: 현근택 변호사님
7: 네.
3: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7: 네.
3: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일단 사퇴는 잘한 거라고 보세요?
7: 뭐 늦었지만
3: 네.
7: 그래도 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론이 되게 안 좋고
3: 안 좋았어요.
7: 그다음에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기자회견 한 게 아마 더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3: 그렇죠.
7: 나는
3: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7: 쉽게 얘기하면 뭐 아시다시피 뭐 비례대표와 장관을 겸직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3: 네.
7: 그리고 비례대표 두 번 못한다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3: 네.
7: 그런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3: 없었죠.
7: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겸직하는 것도 그런데 비례대표 두 번은 사실은 또 흔한 일이 아니에요.
3: 맞아요.
7: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돌았던 것 같은데.
3: 근데 이렇게. 네. 여권에서 사퇴 그 뭐 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냥 좀 늦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늦었지만
7: 늦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높았고 이게 대통령이나 정당 민주당 지지율에도 계속 어찌 보면 부정적인 여론을 미쳤었는데 좀 이게 늦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자진 사퇴하길 바랐던 것 같은데
3: 네.
7: 그게 아마 좀 그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 이 입장이 확고해지면서 아마 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3: 네.
7: 생각을 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어제는 뭐 당정 협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3: 그렇죠.
7: 만약에 스스로 사퇴를 안 하면 뭐 지명 철회 같은 것도 했을 것 같아요.
3: 박진호 특보님.
5: 네.
3: 용혜인 후보자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 네.
3: 이런 사퇴의 의미 본인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 이거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5: 우선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뜻하다고 주장하는 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당은 지켰다라는 부분이 결국 자기 입장에서 뜻하다가 하니까 용해인 후보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일단 용해인 개인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네. 사실상 본인이 사퇴를 했다라고 사퇴했다 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는 뭐 좀 누구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득 기본소득당의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제 그 용해인 후보 사퇴에 대한 그 민주당의 메시지 용해인 후보의 메시지 네.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네. 뭐 자기네들이 뭐 그냥 항상 뭐 국민적 눈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해인 후보가 사실상 자신 사퇴도 안 해요. 왜? 김민석 대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용해인 그 장관 후보자에게 뭐 결단을 내달라. 이 말인즉슨 뭐 어쨌든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은 그건 뭐 후보자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용해인은 뭐 또 자기가 이제 사퇴하면서 민주당에 그런 거 있다라고 하면서 또 민주당은 고위 그날 오후 고위 당정 이후에 뭐 진보 세력과 뭐 정치 개혁 뭐 연대를 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6: 그러니까
5: 이 기본소득당하고 무슨 정치적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네. 뭐 그들이 말하는 정치 개혁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뭐 주장하는 뭐 원내 교섭 단체 관련된 정치 개혁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6: 신 변호사님 평가해 주세요.
8: 그러니까 저도 뭐 매우 늦었지만 자진 사퇴라는 정리가 돼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해인 후보자의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보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결국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네. 내가 그냥 물러나 줄게라는 식의 상당히 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매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 검증 실패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방향성이 좀 우왕좌왕하고 방향성이 실종된 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6: 어떤 의미예요?
8: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사실은 김어준 씨 쪽에서 하도 흔들다 보니까 네. 내부 지지층들 중에 강성 목소리를 배려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해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드리고 그 빈자리를 다음 승계하는 사람이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하시는 고재순 씨가 승계를 하고 또 김경수 정무특보를 인선하고 또 조국혁신당의 AI 수석으로 이혜민 의원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정무적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 검증을 강도 높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인사를 하려면 그 자리에 적격자를 찾아서 엄밀하게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까지도 맞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결문 쓸 때도 네.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판결문은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논리대로 쓰는 판결문은 상당히 그 판결 내용의 어떤 존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 더 이제는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실용주의와 포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기조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아주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엄밀한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에까지 맞추는 그 노력이 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현 변호사님, 네. 김민석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서 우리 박진우 특보님 얘기하신 건데 사퇴한 용해인 등 진보 세력과 연대 정치개혁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8: 네.
6: 용해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과연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퇴한 날 이런 메시지 내는 게 과연 적절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7: 뭐 아마 용해인 후보를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이제 어쨌든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물론 용해인 후보 개인의 어쨌든에 대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용해인 후보를 지명한 이유가 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6: 네.
7: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뭐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범진보 벨트에 있는 정당들이라든지 세력들하고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는 사퇴시키지만 우리가 기존의 연대를 하려고 해왔고 연대해왔던 사람들과 완전히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6: 아니 그래도 전문적으로 보면 일단은 용해인 지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그분과 함께하겠다라고 그러면
7: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용인 후보가 장관으로 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당이라든지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는 좀 구분하겠다. 네. 그런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8: 알겠습니다.
5: 아니, 정치개혁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 그 집권 여당에서 정말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 약간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 게 과연 왜 용해인 같은 정치인이 나왔는가 또 왜 기본소득당 같은 괴물 정당이 생기는가
8: 위성정당
5: 그렇죠. 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8: 같습니다.
5: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네. 무슨 원내 교섭단체 관련해서 뭐 이제 법률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뭐 맞아요. 니들도 들어오고 니들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원내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이거 정치개혁 아니죠.
8: 근데 저는 아니, 앵커님 네.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가 되는 게 결국에는 네. 용해인 후보자의 문제인데 사실 기본소득당은 용해인 후보자의 거의 배지를 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위성정당으로의 문제점이 이번에 수두루 빽빽하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 자격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여론이 다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대를 그래도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 사실 이건 국민들에게는 모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래 정치권에서도 연대 통합을 외치는 정당이 자강의 힘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인 건 맞는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네.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돌파하겠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 더 민심에 더 바다로 들어가고 민심의 지지를 얻는 정책적 노선으로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저는 해법이지 그건 안 하고 그냥 진보정당들 군소정당 옆에 있는데 이 정당들과 다 손잡으면 우리가 다 더하면 이긴다? 저는 그 공식은 좀 빨리 버려야 되지 않는가
7: 저도 한마디 좀 보태면요 네. 네. 결국은 이게 아마 이제 위성정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야 간에 이게 사실은 뭐 선거 때 되면 항상 싸워왔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이건 제가 아마 여야 간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안 만들겠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양당제다 보니까 소수정당이나 제3정당들이 여지분 나올 틈이 없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깨진다 보니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여야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신사 입장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8: 있습니다.
5: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는 다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8: 네.
5: 24년에는 국민의힘은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7: 만들었잖아요. 왜 안 만들었어요?
8: 두 번 다 했죠.
7: 두 번 다 했죠.
5: 아, 그러나?
8: 네. 네. 만들었어요. 다. 근데 국민의힘이 네. 먼저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또 따라간 거는 또 팩트만.
6: 김용호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3.8%로 지난주보다 3.6%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하신 결과인가요?
9: 충분히 예상됐죠.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8: 네.
9: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거든요.
8: 네.
9: 그러니까 뭐 그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 정무적인 판단의 기준은 사실은 민심이 돼야 되는데
8: 네.
9: 그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8: 네.
9: 뭐 좌파 달래기
8: 네.
9: 이러다 보니까 개각 인사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방향도 없고 방향도 안 맞고 철학도 없는 그게 된 거죠.
8: 네.
9: 그냥 짜깁기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 내부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는 인사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검증도 물론 중요해요. 인사위원회에서
8: 네.
9: 그 또 민정수석실에서의 그 검증도 중요합니다만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사실은 하나만 합니다.
8: 그렇죠.
9: 네, 근데 거기에 큰 그 실패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긋난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무슨 뭐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성찰도 없고 어떤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당대표는 보면 볼수록 김승원 인사는 잘된 인사다.
8: 그러니까요.
9: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8: 네.
9: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김승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일파만파가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8: 네.
9: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하면
4: 어느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6: 그 여론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김수원 후보자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유, 오늘 현 변호사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네.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 지난주보다 5.7% 떨어져서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5% 올라서 42.1, 정당 지지율도 지금 역전됐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7: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여당 지지율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보다 지금 9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6: 그러니까요.
7: 지금 30대. 그러니까 긍정, 부정, 격차가 중요한데 격차가 거의 30%까지 벌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사실은 뚜렷한 지금 뭐 어떤 존재감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네.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거는 여당이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부동산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건 인사 문제를 안 꼽을 수 없어요. 네. 네. 인사 문제가 사실은 뭐 계속 부정적인 여론을 꼽히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여당 의원들도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을 치러야 되고 그런다면 아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6: 신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당 지지율까지.
8: 저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라는 게 그냥 말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 다 본질적 위기를 다 직시하는 네. 그 정도의 지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이게 지금 용혜인 후보자 해결됐다고 연동으로 해결되거나 방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남는 건데 여기 이제 사실 뭐 한동훈 의원의 뭐 무리한 문제 제기 뭐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를 다루는 부처의 장관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자냐 네.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법과 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뭐 지키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려면 낮은 자세로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내지는 뭐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국민 민심에 더 저는 불을 지르는 반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6: 그러면 신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8: 아니요. 저는 지금 뭐 조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전 소명을 일단 듣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보면 기존의 장관들도 낙마됐던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관료 수임료 많이 받아도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서 낙마한 사례들이 덜어 있으니까 네. 저는 그 기준에 비춰서 보면은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에는 지금 자격 자체가 전 조금 국민 눈높이에는 전 못 미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그걸 극복해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없다 훌륭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더 낮은 자세로 저는 이해를 구하고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저는 좀 대처하는 방식은 지금 국민들의 민심과는 같이 가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 박준원 특보님.
9: 네.
6: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면 점점 지지를 끌어올려가지고 3개월 후에는 10% 이상 올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역전당했거든요. 당대표 특보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김민석 후보 대표에게.
5: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고 네. 일단 다음 주에 또 추석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 그러니까 김승호 후보자 얘기만 놓고 보면은 네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하시죠.
5: 당연히 이제 내일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네. 우선은 지금 뭐 우리 당내 사정에 뭐 좀 뭐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면 네. 결국은 한동훈과 비한동훈 세력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상 김승호 후보자의 대한 검증을 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한동훈 의원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내일 이제 하루 이제 청문회 열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는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한동훈 의원이 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한동훈과 이 장동혁의 개인적인 설전은 접어두고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더 높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 작용하지 않을까.
6: 아니 그렇게 싶습니다. 해서 국민의힘 지지 올라가면 장동혁 대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대표인데 이렇게 지지 올랐다라고.
5: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한동훈 개인과 장동혁 개인의 설전은 접어두어야 된다라고
6: 말씀드립니다. 안 그만둘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님 네.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김승원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 내일 청와 아, 내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6: 그럼요.
9: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뭐 한 반나절 정도 나오고 네. 그 다음 날 인사 철회하는 게 아, 그나마 예, 그나마 예, 그것도 이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깊이 논의한 끝에 네. 이번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6: 네.
9: 민심 앞에 예, 다시 시작한다, 새 출발한다 정도가 나와주지 않으면은요. 네. 계속 공소 취소를 위한 개각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또 가족 기업을 가족 조합을 운영하고 또 오빠 청탁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 신약 로비를 했고 무리하게 모든 걸 무리하게 한 거를 지금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이렇게 그 커버 쳐주는 민주당 지도부
6: 네.
9: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위기에 빠지겠죠.
6: 네.
9: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김민석 특보라면 그 정도
6: 처방 내려줬어요.
9: 그 정도 권위는 해이죠.

0: 장관 개인의 어떤 뭐 물론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1: 네.
0: 네 달에 이제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합니다.
1: 네.
0: 지금 이게 준비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간단치 않아요.
1: 네.
0: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또 정성호 장관은 예전부터 아예 뭐 사퇴하겠다고 이거 확고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장관이 공백이 생기면 이 출범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개혁 여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아마 이제 당장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장관이 있어서 이거 출범을 시켜도 아마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든지 조직이 분할되고 새로 만들면 삐걱거리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 장관이 또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출범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1: 지지율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0: 그렇긴
1: 진짜.
0: 한데 그 부분은 뭐좀 제가 보기에는 뭐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1: 네.
0: 업무로서 성과로서 결과로서 중수청 공수청을 안착시키겠다. 그리고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신 변호사님의 처방.
2: 그러니까 저도 뭐 현실론을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지금 가장 난처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장 주수청이 곧 이제 출범하니까
1: 네.
2: 장관의 공백이 필요는 한데 문제는 지금 의혹들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적인 어떤 친분에 좀 휘둘려서 공적인 권한을 쓴거 아니야? 이거 이제 해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도 또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까지 최근에 나왔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럼 이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그럼 이해를 구하려면 더 낮은 자세로 가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임명을 하더라도 뭐 하는 거야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 정부 여당의 어떤 지원이겠지만은 결국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령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한다면은 저는 좀 어렵더라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는 정부가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공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저는 절박한 발버둥이 있다면 전 국민들이 다시 지지 저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일단은
2: 저는 그 지금 상황 논리보다는 조금 더 원칙을 지금은 더 바로 세워야 될때 아니냐.
1: 지명 철회하시는 게
2: 저는 청문회
1: 맞다.
2: 보고 나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전 자진 사퇴나 내지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처방까지도 아마 고민을 더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김용호님,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김성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한동훈 나빠요예요.
3: 그 먹힐 수가
1: 안
3: 없어요.
1: 먹혀요?
3: 왜냐하면 이게
1: 네.
3: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내용과의 싸움이거든요.
1: 네.
3: 결국은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승원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1: 네.
3: 이 프레임이 그렇게 잡혔어요. 결국은 양수진 편에 서 있고 그 오빠 로비에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청탁, 거의 뭐 압력이죠. 이런 거를 행사한 김승원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가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편에 서 있느냐, 국민의 건강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갈려 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우리 편이 아니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 원외 인사가 아닙니다.
1: 네.
3: 국회의원이에요. 언제든지 로텐더홀이든 소통관이든 활용해가지고 계속 기자회견을 할 거고 대정부 질문을 할 거고
1: 네.
3: 그렇습니다. 그 화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뭐 기소계획서 그거 뭐 내부 문건 아니네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마는
1: 공무상 비밀누설.
3: 하지만
1: 네.
3: 문제는
1: 네.
3: 그걸 다 떠나서 그러면 민주당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김승원 의원과 의원을 둘러싼 그런 잘못된 부정청탁 오빠 로비가 맞느냐? 그걸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제보,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부 문건이라든지 그 딥스로트라고 그러잖아요.
1: 네.
3: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제보 이런 거. 그런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익 제보고 어제 한동훈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질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없으면 벌써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미애 경기지사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수청 그대로 못 가요. 김재용 이 검사를 중수청장에 앉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점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추미애 장관, 또 정청래,
1: 조국.
3: 조국 점점 더할 거거든요.

0: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단도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방향 설정 우리 다시 해야 된다. 근본적인 그걸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공소시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1: 네.
0: 알아봐야 됩니다.
1: 박진호 특보님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미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김수원 후보자를 지킬 수 있다.
2: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땡큐죠.
1: 땡큐예요.
2: 왜냐하면 탁 투망을 던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알아서 너무 잘 들어오고 또
1: 네.
2: 지금 민주당의 이제 대응을 보면은 초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김성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검증의 강도를 높일 때 민주당이 좀 약간은 거리두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이 본인이 어쨌든 검찰 출신이고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또그 예측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 1대 100으로 싸우든 1대 200으로 싸우든 그 100명과 그 200명이 마치 한 명이 행동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전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1: 현 변호사님, 한동훈 의원이 검찰한테 받지 않았다?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된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공감대가 있는 한 자료 제공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인으로서 누구 말이 맞아요? 김동완 의원 말이 맞아요?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3: 자료가 내부에서 나와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1: 네.
3: 저는 약간 뭐 자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1: 검찰로 받으면
3: 검찰로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1: 문제가
3: 안
1: 돼요?
3: 돼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는 기소 계획서 같은 거는 공판 기록이 안 나오는 문서거든요.
1: 네.
3: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잖아요. 더구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본인이 수사했을 때 장관이었잖아요.
1: 네.
3: 그렇다 그러면 물론 기소 계획서가 뭐한 번만 나온지 여러 번 나온지 모르겠지만 장관이었던 분이고 사건에 관심 있던 분이면 설령 검찰에서 안 봐서 본인이 장관일 때 갖고 나왔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1: 네.
3: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분이 조모 씨라는 분이 이제 공익 제보자라 그러는데 아마 이분이 뭐 김승원 의원이 10억 받기로 해서 그 제보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걸 보이는데 그 수사의 동기를 제공한 거는 공익 제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치적인 공방이 되는 한동훈한테 만약에 갖다 줬다라고 한다면 뭐 갖다 준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사 내용이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뭔가를 제보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과 이 국회의원한테 뭔가 자료를 줘서 이 정치적인 여야 간의 공방이 쓰게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할
1: 법적으로
3: 필요가
1: 문제가
3: 있다라고
1: 된다?
3: 봐요.
1: 법적으로 문제 돼요? 아니면 안 돼요?
4: 아니, 저는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1: 돼요?
4: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이제 본인이 감당할 문제인 거고 이게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 거 책임지는 거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평면이 다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잘된 인사다 내지는 증인도 영명채택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문회 하루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든 임명은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로 가고 있는데 전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기소유예 받은 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증인을 더 부르겠어요. 더 불러서 본인의 떳떳함과 결백함을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1: 네.
4: 오히려 그렇게 가서 국민을 설득해서 장관 자리 가겠다,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 이게 맞는데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해서 억울함은 다투지만 또 청문회장에서의 검증은 또 나름 봉쇄된 듯한 이런 이중의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김성원 후보자 전 임명할 수 있는 전 여지는 열어놓더라도 조금 그 과정 관리가 조금 더 저는 국민 눈높이를 자꾸 염두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동훈 의원만 얘기해가지고 임명이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공격하더라도 김성원 후보자를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4: 아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고발 당한 상태 아닌가요? 그럼 이제 수사에 영역이니까 수사받아서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책임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그 위법 사안이 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 문제고 김승원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에 공직하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묻고 있고 또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억울하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증인은 영명 채택하고 더 다툴 수 없다. 네. 전 이 이중 메시지는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1: 김영원.
0: 네, 그 한동훈 의원은 뭐 검찰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 네.
0: 뭐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네. 아,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그게 이제 어떤 내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1: 안 돼요?
0: 판단 기준은 공익입니다.
1: 공익이에요?
0: 예. 그리고 저도 과거에 국정감사할 때 여러 가지를 뭐 폭로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모 씨라는 사람도 일단은 뭐 그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그 신분자로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법정에서 가리면 되고.
4: 네.
0: 지금 중요한 거는 김승원이라고 하는 이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내용의 문제인데 이거를 김승원 의원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내일 증인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김승원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는 그냥 집들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증인으로 불러야죠. 한동훈을 부르든지 네. 조모 씨를 부르든지 차라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 자격정지 1년 제명 이런 거를 지금 뭐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4: 네.
0: 이걸 어떻게 볼까요?
1: 그 한동훈 의원이 자체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0: 자체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장외 인사청문회 네.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만은 뭐 얘기는 있는데 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기자회견이 될지 네.
1: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막 한다라는 얘기도
0: 그걸 뭐 있던데. 생방식으로 하겠습니까?
4: 네. 네. 아니 그거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좀 주장은 하지만 또 의심하는 쪽에서는 검찰과의 어떤 유착 속에서 자료를 빼온 거 아니냐
1: 그래요.
4: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럼 다 공범으로 엮여서 수사 받아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건 좀 더
1: 수사결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올게요. 근데 광고 전에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를 말씀드린 거는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신뢰수신 수준 95%, 표본오차 2.0, 정당 지지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입니다.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요, 로비 의혹 문제에 약물을 실제로 투약한 사람이 9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이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는 중입니다.
7: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용해인 후보자를 손절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더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용해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건 명분은 민심입니다. 겸직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9: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법 위에 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선 김 후보자가 기소 유예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오빠 공세로 번진 가십성 의혹일 뿐 후보자 자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여권에선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10: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8: 나아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사건 보고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도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김승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검찰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 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투약까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도 과반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용혜인 후보자 사퇴는 공소시효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11: 훈련이 곧바로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시효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12: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의 전방위 엄호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섭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민심의 잣대를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진 따져볼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뇌관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추진,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7: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14: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의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15: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13: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 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갯 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 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5: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3: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6: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넨셀 설립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7: 김 후보자를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소장만 제공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나머지 내밀한 수사 기록은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브로커 양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출석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7: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보유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거 경기 과천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넉 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세를 놓은 채 10년 사이 7억 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35%마저 깨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에서 11일 사이, 그러니까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전에 이뤄진 조사인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3.3%로 둘의 격차는 29.5%포인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주 대비 10.2%포인트 떨어진 18.6%로 첫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또 부동산 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7%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이 4.5%포인트 오르면서 민주당은 36.1%, 국민의힘은 42.1%로 두 달여 만에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층만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8%포인트 떨어지면서 15%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21.2%포인트 오른 61.5%로 민주당의 4배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애초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젊은 층의 여론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많았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던 건데요. 용해인 후보자가 이 여론조사 이후 자진 사퇴한 만큼 오늘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주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한 대통령 공개 비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지난 주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18: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17: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19: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17: 추지사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20: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집중해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7: 충돌은 민주당 울타리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론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구정치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21: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17: 조국 전 대표의 레드팀 행보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 이재명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려 한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청와대와 김민석 고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범여권 결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현안을 거치며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시장에선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론이 불거져 나오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사기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물론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AI 업계의 개발 속도 조절론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네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최근 업계의 주장을 역겨운 음모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현재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에 혜택이 갈 거란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부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3: We're leading China in AI. We're the most sophisticated country in the world. And frankly, I want to keep it that way because whoever wins AI wins.
2: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하며 온갖 나쁜 일을 벌일 거란 주장은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방금 중국이 AI나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고 견제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요구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AI 위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들이 스스로 정부의 규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22: I feel a little bit weird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so many frontier AI tech companies kind of coming to the government and begging the government to regulate them. It feels a little bit to me like a bit of a Trojan horse.
2: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AI 개발 자체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중국보다 앞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6: 네, 이 인공지능 문제가 11월 중간 선거에 새로운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요.
2: 네, AI 논쟁이 기존의 일자리 감소와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이제는 인간이 AI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행동 강령까지 발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AI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인간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동 강령에 담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미 정치권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즉각 나서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AI 안전 문제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3: Americans are deeply uncomfortable with where this is going. My constituents don't like where this is going, and so we need to act right now.
2: 공화당에서도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4: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don't lose our edge in the global competition on this with China, because that would be a national security threat.
6: 네, 이제 곧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2: 네, 현지 시간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AI는 양국이 경쟁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관리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AI 업계에서 개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서 중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브리핑도 잠시 들어보시죠.
25: 和恶意竞争只会干扰人工智能全球治理进程不符合任何一方利益
2: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AI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AI 위험 관리와 협력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 원칙이나 협의 틀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네, 이런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로는 당장 국내 증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6: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의 국채 금리 치솟는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5%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0: 네, 이 5%라는 숫자가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 글로벌 네.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23년 10월 이후에 지금 다음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데 우리가 이제 흐름은 보고 있었지만 5%라는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아직까지 중동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브렌트유가 108불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또 사실 미국의 과도하게 누적되어 온 재정 적자로 인한 뭐 정부 부채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AI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회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이 채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물량은 많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또 사게 하려면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쳐줘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자체가 사실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금리인 거죠. 뭐 네네. 여러 가지 뭐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자동차 론이라든지 주택 담보대출 금리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국채 금리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경기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채권 발행 증가라든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0: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금리가 높아졌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나는 이제 자산 시장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물 경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많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AI 반도체 주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금융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 반도체 대규모 센터들이 이제 투자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 우리가 리스키한 에셋에 이것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혹은 이제 국채를 들고 있으면 명목으로 5%의 수익률을 따박따박 주는 이런 좀 안전적인 자산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투자와 소비를 결정할 때 결국에 많이 보는 것이 금리고 여기에 우리가 집을 산다 혹은 뭐 자동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이 금리가 높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소비를 좀 줄이고 투자를 조금 보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차도 나중에 사고 투자도 나중에 하고 그렇다면 자산시장, 실물경제 모두에 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산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또 빠졌어요. 6,700선이 무너졌는데요. 이 배경에는 금리 같은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AI 개발 속도 조절론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0: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떨어지고 나서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를 사후에 좀 보는 거죠.
6: 그렇죠.
0: 보면 AI의 반도체가 너무 이제 관련해서 여기 너무 빨리 발전했다 이런 지금 우려들을 CEO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챗봇의 기능을 담당을 많이 했던 거죠. 질문을 하면 대답한 형식의 AI의 그렇죠. 어떤 우리가 모델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AI가 스스로 질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기술이 자체적으로 AI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어떤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우려들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려사항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좀, 좀 AI 관련 주들이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것은 또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지 뭐 미국의 반도체 주들도 같이 좀 떨어지는 동조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개발 속도가 늦춰지면은 이걸 위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자,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나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이런 목소리가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CEO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샘 올트먼 같은 AI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점은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0: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 자체적으로 기업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의 이런 AI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 누가 빨리 그것을 선점하느냐 어떤 퍼스트 무버를 우리가 좀 독점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네. 어쨌든 그 기술력을 확보해야지만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좀 멈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들 간의 어떤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것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없다면 어떤 국제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엔트로픽의 CEO의 발언이 있었고 이런 네네.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뭐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 이런 CEO들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자, 이게 또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정치권으로도 번져나갔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또 거칠지만 결국 핵심은 중국에 뒤질 수는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마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발언이 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금 주장은 뭐냐면 AI의 이런 성장력의 어떤 어떤 생산성의 향상도 물론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거에 이제 반대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일자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AI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어떤 그 지식 개발을 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집단들이 대체될 수가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기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력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미국 자체 내의 전력망의 어떤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음모론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핵심 문제는 물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기업
1: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이 일부 이민자의 세금 환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세금 혜택을 차단한다라는 취지입니다만은 일부 합법 체류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조세정책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재무부가 추진 중인 이 새로운 규칙은 현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이민자의 환급 자격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환급형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 환급형 세액 공제는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남은 금액까지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무부와 IRS는 최근에 이 새로운 규칙안을 내놨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또 자녀세액공제 CTC, 미국기회세액공제 AOTC의 환급분을 연방공공혜택, 이 Public Charge라고 하죠. 연방공공혜택, 정부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받는 그것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야 할 소득세가 1,000불인데 환급형 세액공제가 1,500불이라면 세금 1,000불을 없애고 또 남는 500불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 규칙은 이 500달러를 받는 것을 연방 공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급분을 받으려고 세금 신고를 할 당시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보면 취업비자 소지자 또는 다카 청년이라고 하죠. 불체 신분 부모로 인해서 추방당해 하지만 일단 유보된 그런 청소년 등의 경우에 이 환급형 세액 공제를 받으면 이를 공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공 혜택을 받으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신청 시에 거부당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일부 국가와 무역 중단하겠다라는데 도대체 그 나라들이 미국의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무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유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근거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극단적인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만일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만일 인상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한 관세뿐만이 아니라 무역 중단까지 언급하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내일과 모레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특정 국가들과의 무역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처를 시행할지 주목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금리와 무역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내 금리 문제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금리로 인한 달러화 강세와 약세 등등의 이 변화라는 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살때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겠죠.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 1,300원을 줬었는데 1,40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미국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적자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인상하면 이렇게 무역 적자가 더 많이 나게 될 테니까 기존에 미국이 적자를 보던 그런 나라와의 무역을 아예 선제적으로 중단시켜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이 논리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역을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도 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어떤 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생산한다라고 가정할 때 교역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부품을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오히려 퀄리티는 좀더 떨어지는 그런 부품을 사와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역 중단은 자칫 미국 내 기업에게도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곧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될수 있을 뿐더러 물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물가 인상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연준이 물가 인상이 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 금리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교역을 중단했는데 그 교역 중단 때문에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 인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연준이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모레 오후에 금리 향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발표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지 아니면 골치 아프니까 동결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왜 속도를 늦춰야 하느냐? 계속 발전을 시켜라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AI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속도 조절론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AI에 투자하는 동시에 규제에는 현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민간의 AI 기술 발전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AI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참모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샨 케이언 크로스 국가 사이버국장도 AI 기술의 통제 불능한 발전을 우려하면서 규제기관의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사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선제적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마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A라는 죄수와 B라는 죄수가 공범으로 같이 붙잡혀 왔는데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될때 이들이 상대의 배신을 우려해서 서로 상대의 혐의를 불어버리게 되면서 상대의 혐의를 선제적으로 먼저 말해버리게 되면서 결국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공범이 내 죄를 다 밝히고 자신만 살 궁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옆방의 그 동료 죄수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서로 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은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심 때문에 AI 기술 규제 정책을 하는 척만 하고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구하기 위해 한국인이 일본을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요 도시의 마운자로 또 위고비 등을 취급하는 병원 가운데 일부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할 정도입니다. 당뇨 치료제였던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아 의료기관, 약국별 가격 차이도 큽니다. 반면 일본은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며 정부가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실제 마운자로 2.5mg 같은 경우 한국에서 4주 분량이 3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7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회사원은 친구와 함께 당일치기로 후쿠오카를 방문, 이 마운자로 4개월치를 85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왕복 항공권 비용 약 35만 원을 감안해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마운자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본의 클리닉을 성지라고 소개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일부 병원에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대면 진료 없이 이 SNS 채팅을 통해 처방하거나 대량 구매를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운자로를 구입해 한국 내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반입 역시 90일 이내에 본인이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영문 처방전과 원래 포장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의 집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에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와이파이 접속 시에 비용을 내야 했거나 아니면 일부 노선에서는 아예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승객들의 비용 절감과 편리성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은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내일부터 일부 항공편을 시작으로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군집 위성을 이용해서 승객들은 기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 항공도 일부 항공편을 시작으로 스타링크 기반의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달에 통신 장비 장착을 완료해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에어버스 350 909대와 A330 301대에 우선 적용됩니다. 접속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와 랩탑 등이 전자기기를 비행기 탑승 모드로 변경하고 기내 네트워크 wifi.koreanair.com에 연결하면 됩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비행기는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행기가 지금 다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먼저 개조를 마친 대한항공 에어버스 A350 900세대, 또 보잉 777 302R 한대등총 4대에서 일단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들 항공기는 그런데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은 즉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 와이파이의 속도도 기존보다 확연히 빨라집니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OTT 스트리밍 서비스, 즉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상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을 무리 없이 할수 있게 됩니다. 또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웹 검색, 뉴스 시청, 또 온라인 메신저 등도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파일 전송도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이민국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하던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면 안전하다라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 루이비일에 거주하는 한인 골프 강사 양모 씨는 지난 8일 이민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하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양 씨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최종 인터뷰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양 씨의 아내에 따르면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아이스 요원 두 명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남편을 연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스는 양 씨가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지난 8월 31일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 측은 법원 출석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그 어떤 방식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 씨가 실제로 재판 출석 통지를 적법하게 전달받았는지가 향후 추방 명령 취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 남가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한인 남성 황모 씨는 지난해 10월 LA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에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직후 ICE에 체포되었습니다. 황씨 역시 과거 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서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것이 체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취소했지만 ICE가 즉시 석방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 최후의 보루인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평균 29.1%나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페어플랜 가입자가 최근에 증가한 가운데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갱신 가입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29.1%는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주택의 산불 위험도와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좀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지역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위험 지역에서는 산불 관련 보험료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리부를 비롯해 네바다 시티, 레이크 에로헤드 등이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주택의 절반가량이 페어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훨씬 더큰 폭의 인상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복수 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소위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에 한국 내 최소 거주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 최소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로 설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분석입니다만은 여하튼 한국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이 결국 설정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가 7,300 스퀘어 피트 대형 규모의 완전 금연 카지노 공간을 개관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운데 드물게 비흡연자를 위한 배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다른 호텔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연 공간에서는 200종류 이상의 최신 인기 게임이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금연 공간은 메인 카지노 플로어와 분리된 완전 밀폐형 환경을 독립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라스베가스 최초로 원주민 부족이 전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두개 타워에 걸쳐서 766개 객실과 스위트 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

0: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5,000불 지급 발언에 제동을 건 트럼프 충성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소위 트럼프 충성파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NBC 방송에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서 1인당 5,000달러의 소위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의회가 논의하고 의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약의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존슨 의장은 나는 전면에 나서 큰 공언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면서 조금 에둘러서 사실상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두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의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또 같은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존슨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까지 됐습니다.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민주당이 적법성과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 쪽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엄청나게 부추길 수 있다라면서 비판했고 공화당 소속의 랄프 노먼 그리고 칩 로이 연방 하원 등도 경제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한 5,000달러 지급 발언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중과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후보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타미 튜보발 상원의원은 최근 미시간주 이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에드 후보에 대해서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민주당이 테러리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했다라며 그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에드 후보를 지하디스트다, 테러리스트다라고 역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공직을 맡은 모든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교묘하게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다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적인 인물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를 조사하는 사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9.11 이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지표에서 미국 사회의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됐다라는 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일반인의 반무슬림 고정관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슬람 포비아 지수는 지난 2022년 25였는데 지난해에는 33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1%가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발생 6개월 뒤에 지금과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응답률은 25%였습니다. 9.11 테러 직후에도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폭력적이다라는 응답이 25%였는데 지금은 51%인 것입니다. 9.11 때보다도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아졌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무슬림 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9.11 당시였던 2001년에는 무슬림 연방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또 조란 맘다니가 최초의 미국 내 무슬림 시장으로 취임했고, 오는 중간선거에서 엘사에드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도 탄생하게 됩니다. 자, 무슬림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무슬림 정치인들이 대거 나서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슬림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반감이 격화된 것인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괴한이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말리부에 위치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 앞마당에 괴한이 침입했지만 자택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이 출동했으며 이들은 괴한을 체포하지 않고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건 당시 해리스 부부는 자택에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 후에도 평생 경호가 이루어지며 다만 부통령은 퇴임 후 6개월간만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 기간을 18개월로 연장시켰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향후 예방 차원에서 말리부 일대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지원자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에세이로 쓰라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파와 무관해야 할 연방 공무원 채용 과정에 이 같은 요구가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도입한 것은 연방 인사관리처로 밝혀졌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전반에 걸쳐서 해당 문항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질문이 형식만 질문일 뿐 사실상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평가하려는 장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무원 연맹은 이 질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그 채용을 불법적으로 정치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 법원은 노조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지난 주말 연방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질문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질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으면서 연방 인사관리처는 현재 진행되는 채용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 에세이를 쓰라라는 요구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3: 세븐디아스 타이어.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케이팝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 550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들썩이고 있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돼 있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숨통이 터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중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실제로 만일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중국 자동차에게 있어서 금단의 시장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와 기아입니다. 미국이 현대와 기아에게 있어서는 최대 해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 장벽을 피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은 판매량 뿐만 아니라 가격과 이 수익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막아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라면 완성차 수입에 붙는 고율의 관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그런데 100%가 넘는 관세와 각종 규제가 이 가격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생산이 허용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입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중국 업체들은 기존보다 훨씬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고 기존 업체들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그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입할 경우에 판매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와 기아 등 자동차 업체의 그 입장을 말한 것일 뿐, 사실 뭐 현대 기아, 우리로 봐서는 좀 애국심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이 애국심을 떠나서 단순히 우리는 미국 내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현대와 기아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입장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단순히 미국 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는 품질 면에서는 다소 부족합니다만은 가격 경쟁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불과 만 달러짜리 전기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미국 내 생산을 통해서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갈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가격 인하 혜택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역도 발을 빼기 시작하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주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면서 개발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텍사스주는 그동안 저렴한 땅값과 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AI 데이터 센터 서부 개척시대를 누려왔습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용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는 250개가 넘습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서 텍사스를 AI 개발의 중심지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입장 변화는 물론이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과 후보들의 입장은 더 빨리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인 농촌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중간선거에 출마한 이 텍사스 지역의 각 후보자들은 데이터 센터 업계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지역 자원을 빨아들이는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납세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 당국은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이 감사 지시는 금융권과 은행들의 이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연시키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들도 발을 빼기 시작하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0: 섭씨 10도에서 15도 안팎이면 꽤 차가운 물인데요. 여기에 또 얼음까지 띄웁니다. 그렇게 몸을 푹한 3분 정도 담그는 이른바 콜드 플런지. 운동선수들이 근육 회복법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아침 피로 해소 또 건강관리법으로 많이 쓴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시작했다는 분도 저 봤어요. 하기 딱 좋은 날씨였기 때문이죠. 자, 차가운 몸을 담그는 콜드 플런지. 아침을 얼마나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지, 그리고 정말 근육은 빨리 회복이 될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침에 찬물에 몸을 담그니까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잠을 깨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큰 변화로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인체는 강한 자극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각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면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냉수욕만 더한 것인데도 잠을 자는데 훨씬 수월했고 빨리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연구를 또 했더니요, 어느 정도 냉수 노출과 수면의 질 사이 연관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또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었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냉수욕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 그냥 찬물 샤워 정도로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 다 하시고요.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것만 해도 우리의 교감신경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인다고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당한 자극이 바람직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탐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이 소형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호수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탐 티파니 의원은 지난 토요일 한 만찬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탑승한 이 소형기가 동력을 갑자기 잃어서 공항 인근 호수에 수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티파니 의원과 조종사 등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기체에서 빠져나와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티파니 의원은 오른쪽 눈 위가 찢어져서 이 봉합치료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티파니 의원은 올해 68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린 아일랜드 오픈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연설을 하며 아이리시 위스키에 대한 관세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직후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 NSA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됩니다. 조슈아 러드 NSA 국장이 고안한 이번 개편안은 인공지능 AI를 비롯해 중국 견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글로벌 정보 등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의 본부를 둔 NSA는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기관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앙정보국 CIA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력입니다. 디지털 첩보 활동이 전문인 NSA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에서 최고 글로벌 도감청 기관이다라고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0: 지난 주말 아일랜드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영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 지역이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영국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아일랜드와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독도를 독립시켜서 일본과 합병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만일 반대로 일본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대마도를 독립시켜서 한국과 합병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동안 이 중립 정책 기조를 깨뜨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즉각적인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젤 가격의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로부터 러우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는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유라는 것은 디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었다. 다른 목표물이 많이 있으니까 디젤 연료는 타격하지 말라. 그것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내가 말했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디젤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라며 디젤유의 부족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송을 하기 위한 대형 트럭이 사용하는 이 디젤유는 이 때문에 서민 물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유의 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갤런당 6달러를 넘어가면서 민생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디젤유 가격 급등은 본인이 일으킨 이란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젤인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7: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날씨가 많이 만만해졌죠? 뭐 99도, 100도까지 오르던 지난주에 비교하니까 이번 주는 그저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일 없이 만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어우 살만해요. 어우 시원해라. 어우 추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하다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던 정원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옵니다. 잡초를 말끔히 걷어내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지. 정원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자 다 뽑았다고 생각했던 잡초가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오래된 뿌리와 씨앗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렇다고 그 정원이 다시 버려진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도 이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려 결심해도 문득 화가 나거나 미움이 올라오거나 불평과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요즘? 그렇게 자책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잡초를 발견했다고 해서 정원이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저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예전의 흔적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잡초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다듬어가는 태도. 잡초를 내 입만으로 완전히 뽑아내기는 어려운가요? 중요한 거는 내 의지만 믿는 게 아니라 서툴더라도 꾸준히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과정, 우리 함께 해봐요. 자, 서두르지 말고 가끔씩 뭉글뭉글 솟아나는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더 단단하고 향기로운 내가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출발해볼까요? 월요일은 다시 시작.

0: 월요일 오늘 출발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좀 며칠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더위 먹고 어우 힘들어. 그리고 요즘 뭐 세계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밝은 뉴스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절망적인 기분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호르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가끔 잡초를 다 뽑아내가지고 좋은 꽃을 심었는데 여기저기서 또 그런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상쾌하고 비록 아직 햇살은 지금 나오기 전이지만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먼저 샤워를 하는데 아니 요만한 거미가 새끼 거미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아라. 이래서 일부러 샤워기도 안 틀고 이렇게 수돗물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탁 있더니 도망을 가야 되나 이러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젖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래가지고 살짝 집어가지고 올려놨더니 어머 얘 죽었나 보다 어떡하지 살짝 집는다고 집었는데 그래서 얼른 그 화장지로 물기를 좀 빼주면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샤워기로 쓸어 내려갈까 하다가 그 화장지에 놨거든요. 근데 야 난 진짜 그렇게 연기를 죽은 척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몸을 그냥 쫙 이러고 완전히 물에 그냥 칵 젖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홀라당 얼른 일어나서 샥 도망가는 거 보고 야 생존을 위해서는 진짜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이 거미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살았으니까. 예전에 제가 저쪽 매머스 레이게 스키 타러 갔다가 그 침대 위에 그 이만한 거미가 있는 거야. 진짜 큰 거미.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맨 처음에 봤죠. 그랬는데 아니 집에 왔는데요. 제 스키 옷 위에 그 거미가 턱하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막 숨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잘 이렇게 욕실 쪽에 스카이라이트 있어서 거기 위에 거미도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보라고 놨는데 어?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저랑 어떤 교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그냥 진공청소기로 그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를 못 지킨 게 왜냐하면 제가 두려워하지 마 I'm not gonna hurt you 그렇게 영어로 거미한테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죽이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진공청소기로 밀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참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작은 어떤 거미를 살렸다는 게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또 출근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아무 생각 없이 어머 왜냐면 조금 앞에 가면 요즘 거기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 인도를 아예 막아놨어요 트럭이. 그래서 제가 어머나 한국 분이세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인도라는데 이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들리게 어머 많이 듣던 광고가 나와서 광고도 익숙하잖아요. 저희 광고는 제 귀에는 어머 지금 혹시 무슨 방송을 들으세요? 했더니 라디오 서울을 들으신다고. 근데 지금 어딜 가시냐면요 그 옥스포드하고 육가에 가면 킥복싱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신대요. 거기 가서 킥복싱으로 헬스하는 그 근육 단련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몸 관리 위해서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양준만 선생님 너무 에너지도 좋으시고 어렸을 때는 밤에만 못 보고 낮에는 보셨다고 그래요. 그때 그걸 이렇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우리 양준만 선생님 그리고 누님도 평생 아무것도 시력을 완전히 다 잃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시고 저한테 자식 있냐고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나는 셋인데 우리는 금술이 안 좋아서 셋 만났어요 이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화목하게 살고 계시고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한번 이분은 언젠가 전화를 한번 모셔보고 제가 빨짱을 끼고 이렇게 몇 블럭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헤어질 때 어머 여기가 어디죠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의지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누군가가 나를 팔짱을 끼고 안내를 해서 간다고 할 때 완전히 믿고 편하게 가실 수 있으세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다 믿고 찾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믿고 그러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양준만 선생님 전화를 연결해서 그 비법도 한번 들어보기로 할게요. 자, 오늘 오프닝처럼 나 진짜 야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서 뭔가 좋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공허하지? 기분이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린 늘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삽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원하는 걸 이루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죠.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순간 이 도파민은 썰물 빠지듯 싹 빠져나가고 엄청난 해탈감이 찾아옵니다. 새 차를 사도 3주면 감흥이 사라지고 예쁜 애인을 만나도 몇 달이면 이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승진을 해도 몇 달이면 옛날 그 불안이 고스란히 돌아오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인간은 뭘 가져도 금방 익숙해지고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 맹수로부터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편안하게 웃고 즐기던 조상이 어느 날 맹수의 밥이 되기 일쑤였고 그래서 매사에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저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런 편집적인 조상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뇌 속에는 그 야간 경비용 같은 게 살고 있어서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나쁜 일 뭐 이런 게 채싹 달라붙어서 밤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부정 편향으로 간대요. 이게 행복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우 옆집 철수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비교부터 일단 끊고 상상 속의 완벽한 나와 또 현실의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또 우리 현대인은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그래요. 옛날보다 정말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우울증과 불안은 더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이라서 내가 이거 잘못 고르면 어쩌지? 이런 후회와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있죠. 산 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면 이게 또 떨어지고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는겨?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질 걸 알면서도 산을 오르는 그 노력 자체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왜 이러지? 이렇더라도요. 또 이제 올려서 올라가면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작은 또 즐거움 있잖아.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감샘불살. 네. 오늘 벌써 이제 가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철새들도 이제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가죠. 오늘 철새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 또 탱자 뮤직 극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날 말씀 듣고 와서 또 함께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웅자 외길 36년 이웅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웅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텝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호,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져요. 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운이 나고요. 이런 기운이 또 라디오 전파를 타고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아, 어제 그제 못 봐서 오늘 월요일 날 봐서 더욱더 월요일이 좋아요. 그래서 차차차.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럭키 탱자님 그리고 다정 탱자님도 오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는 럭키 탱자님 무척 반가반가해요 했는데,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이 럭키 탱자님이세요? 아우, 진짜 멋지다. 모두 친구. 걱정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봐야 이 돼지라는 거는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걱정을 탁 잊어버리시고. 오늘 점심에 뭘 맛있는 한 끼, 귀한 한 끼를 먹을까, 오늘은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눌까, 어떤 좋은 일 한 가지를 할까, 내 몸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좋은 운동을 뭘 할까,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우리 양준만 선생님도 걸으시면서요, 앞이 안 보이지만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온 감각을 집중을 해서 그 길을 잘 찾으시는 우리 양준만 박사님도 함께 하시는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함께 하고요. 자, 오늘은 탱자 뮤직 극장.

30년 만에 건넨 한마디. 나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 혹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나요?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고 얼굴도 이제는 세월 속에서 많이 달라졌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 없는 사진. 오늘은 바로 그런 사진 한 장에 담긴 70년의 시간이 담긴 얘기로 떠나보겠습니다.

0: 때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그 시절, 미 해군이었던 한 젊은 남자가 일본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기.
1: 패기, 너무너무 사랑해.
0: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두웨이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패기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두웨이는
1: 패기, 내가 미국에서 꼭 부를게. 좀만 기다려.
0: 근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은 아버지가 모두 써버렸고 어머니는 일본인 여성과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패기가 보낸 편지가 누군가의 방해로 두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패기는 아이를 잃었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결국 각자의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두웨인,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하나의 걱정이 남아있었습니다.
1: 패기가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0: 평생 그게 마음에 걸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패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갑 속에는 젊은 시절 패기의 사진 한 장만 간직한 채.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0: 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말을 꺼냅니다.
1: 패기, 난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0: 패기는 그 말을 듣기 위해 70년을 기다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웨인은 지갑 속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었던 패기의 사진, 7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은 발에 있었고, 하지만 그날의 기억까지 바래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말보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1: 당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0: 드웨인은 재회를 한 다음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1: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고, 늘 당신을 찾고 있었다고, 그리고 잊지 않았다고.
0: 우리 인생에는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1: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0: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70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
2: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이혼한 지 한 10년 만에 엑스 허즈먼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하이 잘 지내 굿나잇 하려고 전화했어. 이런 서프라이즈 전화를 하니까 너 도른 거 아니니?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남자가 봤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굿나잇 하고서 인사를 하면서 통화를 마치더라고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것, 아주 늦게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함께한 곡들은 바로 언체인 멜로디, 아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옛날 오 막 베커 가면서 막 도자기 하는 거 그리고 나탈리 콜과 넷킹 콜의 언포게러블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넷킹 콜과 그의 딸 나탈리 콜이 현대의 어떤 그때만 해도 이게 대단했죠. 돌아가신 분의 그 앨범 위에다가 딸이 덧입혀서 이렇게 듀엣으로 만들어내는 거. 요즘은 뭐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재현을 해서 또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 오늘 어떤 걸 보니까요. 요즘 의학계에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분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뇌에 뭐 신경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말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로 작업하려면 더디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뭐 순식간에 내가 생각하는 게 탁탁탁 돼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생전의 목소리를 덧입혀서 내 목소리로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한 악기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새들도 노래하듯이 오늘 노래를 좀 흥얼거리시면서 언제 내가 노래를 흥얼거려 봤을까. 흥얼거리다 보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샌드의 The Way We Were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실제로 있었던 그 전쟁 당시에 미국에 와서 내 사랑하는 또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고 또 그때는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편지를 중간에서 어머니가 막 숨기고 뭐 이래가지고 연락이 끊겨서 하지만 그 세월 동안 70년 동안 그 여자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어머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못 찾은 건데 이랬는데 기적처럼 그렇게 다시 만났고 그분의 실제 그 재회의 영상과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차분하면서도 정말 따뜻하게 그 따뜻한 포옹 안에 그 시절 동안 모든 담겨진 그 마음이 그냥 다 전해져 오더라고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함께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거 더 늦기 전에 전해보자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일이 있어서 아우 가기 전에 풀 건 풀고 가야지 그래도 응?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거미의 노래도 있듯이 아유 뭐 이렇게 그럴 필요 뭐 있어 풀어야지 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X와도 지금도 잘 친구가 돼서 요즘은 우리 한인분들도 굉장히 쿨해지셔서요. 나도 뭐 X를 해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밥 먹고 미국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로 각자 재혼을 했어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 뭐 졸업식이나 결혼식에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뭐 경사뿐만 아니라 생일잔치에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 단어의 네트워크죠.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또 엄마 아빠고 그렇게 뭉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우리 또 후세를 위한 서포터가 함께 돼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기 전에 풀 거 좀 풀고 가면 너무 시원하지 않을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권두환 박사 이분 별명이 만두 박사죠. 만두는 먹어도 안 찝니다. 이미 쪄서 나오거든요. 오늘 찐만두가 왠지 땡기네요. 그 왕만두 아우 굿모닝 차차차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아 정말 올해는 엘니뇨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 그 북가주 쪽에서는 불이 계속 나고 있네요. 아직 안 꺼졌어요. 꺼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플라스켓 파이어 바로 고르다라는 타운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샌드 달러 비치 옆이네요. 그리고 또 팀버 파이어 이 몬트레이 카운티에서도 아직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네요. 불이 뭐 자연적으로 나기도 하고 워낙 폭염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장난으로 불 불장난을 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많이 오염이 돼서요. 우리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래요. 뭐 플라스틱 카드를 뭐 한 개를 뭐 먹고 있다잖아요. 일주일인가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자연 때문에 요즘 침식도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물가에 집을 가까이 줘가지고요. 인간이 그냥 야, 이 바다 내 거야 이러고 거기다가 밀리온 빌리온까지 가는 막 엄청난 것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카멜 바이 더 씨 여기가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시장님이셨던 그 타운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동화 속 마을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술가들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죠. 이 유명한 도시에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 독특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있잖아 저기 큰 나무 교차로에서 세 번째 집 응? 옛날에 우리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교차로에서 왼쪽 그렇지 거기 보면 전봇대가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파란 대문 있지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쭉 가면 거기 수양 버들나무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이제 오른쪽 막 바다 적다가 이게 어딘가 그랬죠. 근데 바로 그렇게 주소가 없습니다. 저기 큰 교차로 세 번째 집, 푸른 울타리 옆집 같은 식으로 위치를 설명해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911 신고할 때는 다급하게 주변 지형 지물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택과 상점에 공식적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데요. 이유는 뭐 안전 때문이죠.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긴급 구조대원들이 위기 상황 때 주소를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배기사님들도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문 앞까지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랜 전통은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고유한 전통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이런 거 안 하고 그 우체국 가가지고 어머 내 이름으로 된 거 우체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우체국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 따뜻한 소통의 공간 그 자리는 그대로 지키는 거죠. 편리함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던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이 한인타운에 보면 시니어 센터에서도 모여 뭐 어디 가면 밥을 줘 하면서 많은 그래도 우리의 사랑방 같은 곳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말로 우리 또 우리 얘기로 함께 할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 더위는 물러가고 요즘 철새들이 이제 남쪽으로 가자. 이 추위가 온다 가자 이래가지고 엘니뇨 준비도 많이 하지만 또 겨울에 또 난방비 걱정을 하는 얘기가 벌써 기사에 떴더군요. 에어컨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되나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난방비도 있지만 미연에 이제 조금 효율적인 거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새들이요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거리를 갔는데
최근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철새 이동 경로 회담, 글로벌 플라이웨이스 서밋 이 회담이 있어요. 철새들을 위한. 아, 우리 인간들 그래도 괜찮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 세계 철새종의 절반에 가까운 45%에서 51%가 개체수 급감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더 안타까운 점은 철새 9마리 중 1마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습지와 갯벌 같은 핵심 서식지의 파괴,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 철새들을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비단 한 국가의 노랑마른으로는 지킬 수 없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수천 마일의 여정 속에서 거쳐가는 모든 나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공감한 각국이 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기금을 모아서 전 세계 이동 경로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연의 경계에는 국경이 없죠. 우리 인간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생명의 날개짓을 이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철새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철새가 멸종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이거 역시 먹이사슬의 어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충을 이 철새들이 가면서 그냥 샥 잡아먹는 천연방제사인데 이거 못하죠. 그리고 식물 생태계의 그 이동과 번식이 정지되면서 연쇄적인 멸종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물새들이 바다와 육지 강을 오가면서 응아를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훌륭한 비료가 된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바다와 강의 기초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 철새는 우리 환경변화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생물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 수천 마일을 세상에 그 조그만 새가요 날아가지고 가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쪽 멕시코만까지 알래스카에서 쭉 가잖아요. 세상에 너무 대단해. 자, 그런 철새들의 날개짓 응원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뻔하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의 철새는 날아가고. 근데요, 이 철새는 날아가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 워러로 되고 말았네요. 이걸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브릿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야생동물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브릿지를 101 프리웨이에 짓고 있는 거 올 겨울에 개통이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P22라는 퓨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전설적인 퓨마 P22가 그리피스 팍의 동상으로 청동 동상으로 들어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P22는 원래 그 저기서 태어났대요.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이 성인이 된 퓨마가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어져야 되는데 그 거리가. 그래서 405번과 101번 고속도로를 무사히 건넌 기적 같은 얘기로 이른바 P22라는 이름을 가진 이 퓨마가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야생의 생태적인 연결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퓨마인데요. 이 퓨마를 기리면서 그런 동상이 이제 그리피스 팍으로 들어섭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었대요. 근데 나이 들면서 얘가 좀 이상해졌는지 내려와서 그 LA주의 인기 코알라 클로버를 해치기도 했고 또 어느 집에 바닥 밑에 그 크롤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견되기도 했고 한데 검사 결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 쥐약 중독 또 도로에서 차 사고도 겪고 그래서 내부장기가 손상이 심각하게 돼서 지난 2022년도에 인도적 자원으로 안락사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함께 사는 그리고 바로 윌리스 아넨버그 와일드라이프 크로싱 건설이라는 결실로 마침내 이어지는 그런 일을 이 퓨마가 해냈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유황 건강생활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용자 권도환 박사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팅자와 곧 찾아뵐게요. Be a forest and a street.
1: Yes, I would.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8: 오, 진짜 통 크네요.
1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8: 단체 주문도 되나요?
1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초초초 이렇게 DS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1: 좋아요?
0: 네. 아니 올 때 이렇게 차 사고가 났어요?
1: 와 정말로 이게 에어백이 다 터진 거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앞에가 터진 게 좌우 다 터져 있는 거예요.
0: 아니 로컬길에서?
1: 로컬길에서요. 그래서
0: 왜 그러셨을까?
1: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는 이제 뚫리겠지. 그리고 네. 가는데 한 두 분을 가니까 또 오른쪽에 차가 완전
0: 여기 한인타운에서?
1: 한인타운에서요.
0: 더위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와. 멍해요. 저는 어제 장례식 가느라고 저쪽 위디어 네, 그리고 롤앤하이츠 네. 동네에 왔는데
1: 예.
0: 거기는 여기보다 더 더운
1: 덥죠?
0: 것 같아.
1: 맞아 그럴 것 같아요.
0: 와 딱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사우나 들어가는 어?
1: 아 근데 괜찮으셨어요? 그거 네. 장례식장 가시는데
0: 네, 네.
1: 진짜 더웠을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오 막 열이 막 땀이 막 야 진짜
1: 고생하셨네요 진짜.
0: 네.
1: 그 위디어가 아마 여기보다 진짜 5도는 높을걸요?
0: 아, 그럴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1: 그러니까.
0: 팜스프링,
1: 아우.
0: 핀란,
1: 아우.
0: 라스베가스.
1: 라스베가스는 뭐
0: 원래 더우니까.
1: 네, 그리고 거기는 또 네. 습하진 않잖아요.
0: 인디오, 그 안쪽에. 인디오. 예.
1: 거긴 뭐 풀장 가서 놀면 되지 뭐.
0: 네?
1: 풀장 가서 놀면 되지.
0: 아니 그 풀장 옆에 그 안쪽에 가면요. 농사 네. 짓는 분들이 계세요.
1: 어, 그렇죠. 핀란 네. 이쪽에.
0: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르시나?
1: 뭐요?
0: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원래 어카운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참외밭에서
1: 농사 지셨어요?
0: 어,
1: 참외?
0: 야 새카맣게 얼굴이 돼서
1: 아니, 왜?
0: 모자를 아무리 쓰고 해도
1: 뭐 노예 생활 당하시는
0: 거 어, 진짜 근데 어.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1: 어.
0: 난 그래서 그 후로는 파한단을 먹어도 너무너무 네. 감사한 거야. 진짜 거기 110도 여기 LA 들어오니까 냉장고.
1: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노동을 하시는
0: 그러니까
1: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궁금하다.
0: 아 내가 진짜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
1: 다리에 이렇게 막 저기 족쇄 차이고
0: 아니었어요.
1: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1: 한 달 동안 군만두만 먹고 이거 아니야?
0: 나중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아 못 하겠다고 도망쳤어. 야 그러니까 아, 네.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농사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1: 아 근데 또 네. 농사 짓는 분들은 거기서 보람이 어마어마하죠.
0: 네. 아 그래도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 수
1: 그렇죠. 더운 건
0: 그 더위에 진짜.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참외 따고 있어. 햇빛만 쬐면서 110도인데
1: 참외 그거는 이제 기계로 안 하고 사람이 다 따는 거죠?
0: 그럼요. 그런 게 뭐 딸기도 그렇고
1: 그렇죠. 아.
0: 이제 뭐
1: 그런 거를 이렇게 체험 농장으로 하시면은
0: 네.
1: 돈도 벌고 사람들 인력도 그냥 알아서 시키고 그러지 않나?
0: 저 이번 일요일날 체험 농장 가요.
1: 어디 가세요?
0: 사과밭 애플 농장
1: 어디 사과 봤죠?
0: 거기가 저쪽
1: 저 애플밸리 그쪽?
0: 아니 애플밸리는 아니고
1: 네.
0: 거기가 어디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 어,
0: 저쪽 남부 쪽이에요.
1: 근데 여기 날씨가 이래갖고 괜찮나 모르겠네요.
0: 근데 날이 더워서 오히려 근데 사과는 조금 시원한 쪽에 그 산 쪽이라서
1: 사과는 원래 네. 대구가 유명하잖아요. 대구
0: 협곡 사과
1: 제일 뜨거운
0: 그렇죠.
1: 제일 대구라고 그러잖아요.
0: 어.
1: 그러니까 정말 더운 지역에서 잘
0: 네네.
1: 맛있긴 한다고 하는데
0: 네.
1: 사과 중에 제가 얼마 전에
0: 네.
1: 사과가 종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0: 사과에 뭐가
1: 종,
0: 많아요?
1: 종.
0: 종이?
1: 그러니까 뭐 후지 사과가 있고
0: 아 종류가
1: 종류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미국 오니까 더 많아.
1: MV 사과라고 들어보셨어요?
0: 어? MV? MV 알죠. 그거 맛있어.
1: 나 깜짝 놀랐잖아.
0: 왜요?
1: 그거를 지난주에 테라스 처음 먹은 거예요. MV 네, 사과를
0: 네.
1: 와이프가 줘서
0: 네.
1: 요새 와이프가 꽂힌 게 그 사과를 썰 아침에 썰어가지고
0: 네.
1: 피넛볼을 찍어서 먹게.
0: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1: 아, 그래,
0: 너무 맛있죠.
1: 그걸 이제 우리 아들이 잘 먹어요.
0: 네.
1: 안 먹었던 걸 이제 먹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안 먹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눈물 젖은 사과에 제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0: 왜 해줘요? 왜
1: 짧게
0: 왜 해줘졌어?
1: 응. 제가 미국 처음 고등학교 때 네. 고1 때 왔거든요.
0: 네.
1: 사립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혼자.
0: 네. 네.
1: 저 첫날 말씀드렸나? 첫날 제가 17대1로 싸웠어요.
0: 왜?
1: 근데 안 싸웠어. 결국 안 싸. 말로 네. 말로 풀었지.
0: 타인종들이었어.
1: 한국 애들이.
0: 한국 사람들이.
1: 거기 있는 한국 애들이.
0: 왜?
1: 제가 첫날 네. 정말 방을 배정받잖아요. 난 얼마나 외로워. 가방 하나 딱 들고.
0: 와.
1: 미국 온 지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저는 미국 오는 거를. 미국이 전날 시험 보고 왔어요. 저 한국에서. 시험 다 보고. 아, 그날 애들 안녕. 그리고는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가방 하나 딱 달라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옷밖에 없잖아.
0: 영어도 안 되고.
1: 영어도 안 되고.
0: 어.
1: 딱 기숙사에 들어가서 첫날 방을 또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는
0: 네.
1: 혼자 쓰는 방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0: 네.
1: 2층 침대인데 그래서 할 것도 없고 뭘 그냥 거기 노는 플레이룸이 있으니까 거기 소파에 네, 앉아 있었어요. 카우치에 네, 아무도 모르고 할 말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외국도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발로 카우치를 발로 툭 차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야 딱 그래요.
0: 한국 사람이? 아우 왜 그래?
1: 딱 봤더니 야 네가 아까 반말 깐 자식이냐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누가 낮에 한국 사람 한 명 만났는데
0: 네.
1: 난 그 친구 나이를 몰라요. 근데 네. 어려 보이고 저도 어리니까 네. 그냥 학교 생활하고 애가 막 뭐라고 하면 반발로 그냥 어 그래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 한국말로.
0: 어 그냥 친구인가.
1: 근데 걔는 그냥 다른 기숙사예요. 위주도 아니야.
0: 그럼 뭐 어디 있어요? 뭐 그래?
1: 걔가 네. 그걸 잃은 거야. 새로운 놈이 아니,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정말. 잃은 거예요.
0: 아니. 나이 어리나 많으나 우리 존댓말이 참 좋은 이유도 있지만 네. 존댓말 때문에 어디서 아니, 반말이야? 이러고 싸우는 게 많아.
1: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존칭 쓰죠. 근데 어릴 때 학교에서
0: 그치.
1: 학교에서 저보다 어린 애가 중고도 같이 있거든요. 네. 조그만 놈이 와서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로 가니? 내가 막 욕한 것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나? 그랬더니 걔가 어 저리로 가면 돼. 자기도 반말했어요.
0: 자기도 반말했어.
1: 그래서 고마워. 그거를 걔가 쏘르르 가고 거기 나름 통이 있던 거야. 이 짱이 네. 걔한테 잃은 거예요. 네. 걔가 발로 툭 쳐면서 야 네가 반말 간 이놈 시키냐 이런 거서
0: 이놈 시키
1: 그래서 어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네. 그때 거기는 한국 기숙사에 한국에 한 10몇 명이 쫙 모였고
0: 어머나.
1: 어두운 그 깜깜
0: 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1: 어, 딱 붙어갖고 네. 자기네들은 다 형 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친구가 없대. 네. 그러면서 너 뭐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족보를.
0: 친구가 없대요. 어. 위계가 있다는 거
1: 위계가요,
0: 서열이
1: 같은 어머. 나인데. 1월이고 3월이잖아. 3월 1월 형이라 불러.
0: 어머머.
1: 너무 웃긴 애들이잖아. 너무 웃긴 애들. 그러니까 웃긴 애들이야.
0: 이야. 자기 유서를 제대로 못 배웠구나.
1: 걔네들이 근데 그게
0: 엉뚱하게 배웠어.
1: 그 친구들이 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집안에 돈이 좀 많은 애들이야. 근데 사고친 애들이에요. 돈 있고 한국에서 약간 도피유학원 애들. 집에 돈은 되게 많은 아이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 지들끼리. 근데 저는 굉장히 그
0: 그렇죠.
1: 중에서는
0: 여기서 키우신 우리 한인분들의 자제분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1: 없죠. 그래서 그 기숙사 저 멀리 있는데 그래서 딱 그날 이제 싸움이 붙을 뻔한 거죠. 열몇 명이 딱 둘러싸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일단 싸우는 건 좋은데 난 첫날이잖아요.
0: 그렇죠.
1: 갑기나 지금 가면 싱숭싱숭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내가 휘말리면 그또 내가 또 영어도 못했는데 누가 뭐라 말도 못하고 서 순간 많은 생각 아 이건 내가 무조건 불리하다 일단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더 나는 힘들고 앞 첫날인데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죠.
0: 뭐라고요?
1: 미안합니다.
0: 아나 잘했다.
1: 몰랐다. 그냥 우리지 말고 잘 지내자. 어떻게 누가 나보다 위야? 내가 형이라 불러줄게.
0: 존댓말로 했어요?
1: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최소한의 체면을 챙겼던 자존심을 챙겼던 것 같은데 떠듬떠듬 존댓말 섞겠지 안 맞으려고. 근데 네. 그래서 그죠. 그럼 야. 나보다 위는 어떻게 되고 나보다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랬더니 이쪽은 뭐 동생들이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잘 지냅시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또 지들도 그런 말더라고. 애들이 막 그러게도 막상 이렇게 돈 있는 애들이니까 막 싸우는 애들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풀었어요. 근데 난 그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날 밤에 혼자 침대에서 울었어요. 근데 한참 때 클 때 운동할 때잖아요. 네. 너무 배고프잖아 맨날. 네. 기숙사 생활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 밤에 그 기숙사 밑에 진짜 1층 가면은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불 다 꺼놔요. 불 켜면 안 되잖아. 몰래 들어가서 먹을 거라고 사과밖에 없는 거야.
0: 거기에.
1: 사과를 항상 꺼내놔요. 올려놓으니까. 진짜 맨날 눈물 나고 밤에 거기서 사과를
0: 먹었어.
1: 원숭이도 아니고 그 숨어갖고 그냥 밤에 무척 사과 먹고.
0: 맨날 사과를 먹어.
1: 그 후로 사과 안 먹어 제가. 정말 짜증나고 사과를 안 먹어요.
0: 네.
1: 근데 MB사가 너무 맛있는 거야.
0: MB사가.
1: 네, MB사가 너무 맛있는 거야.
0: 그걸 처음 먹었어. 그동안 안 먹다가.
1: 그거 맨날 와이프 후지밖에 안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MB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건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한국에 옛날에 먹던 홍옥.
1: 홍옥 뭐예요?
0: 홍옥 몰라요?
1: 몰라요.
0: 홍옥? 빨개 가지고. 빨개서 시고. 그게 너무 달고.
1: 신 거 좋아하세요?
0: 네.
1: 와, 난 사과 신 건 너무 신데.
0: 너무 맛있죠.
1: 전 미국사 그 껍질까지 먹는 퍽퍽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 질려갖고 이제 안 먹다가 이번에 MB를 먹으니 너무 맛있었고 지금 완전 사과 홀릭이 아침마다 먹어요.
0: 제가 가는 애플팜이 볼칸 밸리 애플팜이에요.
1: 너무 어려운데?
0: 볼칸? 볼칸 밸리라고
1: 있나 봐요.
0: 요산 150마일 떨어져 있는
1: 멀리 가시네요.
0: 멀리네요. 볼칸 밸리 카풀에서 여러 명이 가니까
1: 아니 그렇게 멀리 가서 사과 따러 가시는 거예요?
0: 네.
1: 사과하세요.
0: 그러면 여기가
1: 월요일날 사과 한 점 얻어 먹을 수 있나요?
0: 그럼요 갖고 올게요.
1: 갔다 오시는 거?
0: 예.
1: 만약에 좋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가게요.
0: 예. 네.
1: 여기가, 제가 사과는 모르는데 체리 팜에 가서 체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 낳기 전에 와이프랑 제가 또 나름대로 로맨틱한 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서로 그런 거 없으니까 한번 데려가 볼까 해서 와이프 안 가본 것 같아서 우리 체리 따라갈까? 그 무슨 소리야? 가자. 그리고 제가 딱 알아보고 그냥 태웠어요. 가자. 주말에.
0: 체리 따라
1: 한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0: 어디로 가요? 어느 쪽에 있어? 체리 팜.
1: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북동쪽으로 2시간을 갔어요. 딱 내렸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지도에 맞죠. 내비게이션에. 근데 썰렁해.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올해가 그 가뭄이 들어서 안 됐대요. 네. 오픈을 안 했대요.
0: 아, 그러니까 알아보고 가야 돼.
1: 그러니까 저는
0: 지금 문 닫은 데도 있고.
1: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 그냥 와이프 때문에 잘난 척하고 갔다가
0: 2시간이나 갔다.
1: 2시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문 연기에. 그 동네 도니까 슈퍼 하나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체리맛 아이스크림 두 잔 사 먹고.
0: 아니, 요즘 같은 가스가 이렇게 진짜.
1: 아, 옛날이에요, 옛날.
0: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쵸. 네. 어, 요즘 같은 때는 더 억울하지. 그러니까 꼭
1: 알아보고
0: 가셔야 돼.
1: 맞아요. 꼭 알아보고 가세요. 아, 사과 농장 재밌어요.
0: 네. 사과 제가 다녀와서 괜찮으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1: 사과 나무 높지
0: 거기가 산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뉴욕 주에 살 때는 네. 뉴욕에 살 때는 애플 피킹을 꼭 가을에 연례행사로 모두가 있어요. 가면 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건 공짜고 네.
1: 그러니까 아, 거기서 막 사오는 거는
0: 막 이렇게 먹죠.
1: 그러니까 얼마 내고 들어가는 거죠?
0: 네, 입장료 아, 입장료는 안 내고.
1: 오, 그래요?
0: 네. 그 백에
1: 아, 백을 넣는
0: 예를 들어서
1: 것만.
0: 한 백에 넣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5불이다 그러면 네. 15불만 내면 그 백에 마음껏 제가 담아 가득 담아오는
1: 먹는
0: 거야.
1: 건 공짜고요?
0: 응.
1: 오, 괜찮다.
0: 응. 그래가지고 어우 그때 많이들 갔죠.
1: 근데 사과가 그저 나무가 높은 게 아니에요?
0: 안 높아요. 안 높아요? 예, 네, 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거기 가면 헤이 있잖아요. 목초 뭐 이런 거 펌프킨 가을 네네네. 냄새 정말 물씬 나서
1: 그죠.
0: 가을에 연례 행사가 애플 피킹이었는데 여기도 있다고 해서 전수 여기선 처음 가보는 거예요.
1: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0: 저쪽 팔로마산 아세요?
1: 팔로마산?
0: 네. 그... 팔로마 마운틴.
1: 아, 알죠. 팔로마 마운틴. 네. 아, 팔로마 산을 몰라요. 팔로마 마운틴을 알겠다.
0: 아, 팔로마. 라 팔로마.
1: 마운틴 팔로마. 네. 네.
0: 팔로마 마운틴.
1: 네, 거기 팔로마.
0: 거기서 네. 더 쭉 내려가면 네. 그 안자 레고 데저트 스테이트 파크 그쪽에 있어요.
1: 거기 가면 잠을 못 자나
0: 보구나. 율리안, 줄리안, 줄리안, 줄리안.
1: 아, 제대로 알려주세요. 줄리안. 이름이 어려워요. 줄리안이에요?
0: 네, 도시 이름이. 그리고 그 구글맵에서 줄리안을 찾고 그 주위에 이렇게 애플 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아,
0: 와인 농장도 있고 그 남쪽에 네. 펌프킨 농장도 많아요. 이번 가을에
1: 근데
0: 가셔서.
1: 근데 펌프킨은 뭐 솔직히 거기서 먹지도 못하잖아요.
0: 근데 펌프킨만 파는 게 아니라 네. 펌프킨 장식용으로도 팔지만 네. 거기에 가면 뭐 동네 외 그 핸드메이드
1: 아, 뭐 잼도
0: 오가닉
1: 있고
0: 잼,
1: 뭐 이런 것도
0: 네. 맞아. 뭐 과일 말린 거 뭐 육포 꿀 뭐 이런 거 다 팔아.
1: 비주얼도 맛있어. 맞아.
0: 그리고 맞다. 그런 데 가면 또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1: 아이들이 그거 얼마 전에 뉴스에 큰일 났어요.
0: 뭐요?
1: 그거 갖다가 병 걸려가지고.
0: 아.
1: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면역력이 약하니까.
0: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돼.
1: 그냥 만지고 하다 이제 걔네들이랑 뭐 입 닦고 그러면은 이게 혀로
0: 네.
1: 되게 위험하더라고.
0: 그냥 멀리서 이렇게 먹이만 주고 그쵸, 그쵸. 앞에서 사진 찍는 정도.
1: 어릴 때 우리에게 어릴 때 많이 갔었는데.
0: 어디요?
1: 그런 거예요. 그
0: 그런 농장에.
1: 가을에 가면 이제 애들 아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렇죠. 뭐 있잖아요. 애니멀 이렇게 있어갖고 뭐 조그만 네. 조랑말도 있고 뭐 양도
0: 당나귀.
1: 있고 당나귀 뭐 이런 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애들 어릴 땐 좋았는데 지금 갈래 싫대요. 이제는
0: 다 네. 커가지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려고
1: 그거를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지.
0: 구워서 먹는 거 아 가면 칠면조도 있고 그래.
1: 맞아 네.
0: 돼지도 있고
1: 오늘 또 이걸 안 읽을 수가 없네요.
0: 뭐야
1: 홈쇼핑 월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보아 닮은 땡 보아 닮으셨대. 저는 지드래곤 닮은 한드래곤이래. 막 던지시는군요. 좋습니다.
0: 잘생긴 훈이님 시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1: 다정님. 잘생긴 훈이님 시간 함께하다.
0: 훈이 씨는 보면 볼수록 진짜 볼매야.
1: 그럼 처음 봤을 때 되게 별로였나봐요. 아 홈쇼핑 월드님 실장님 나오시나요?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오늘 안 네. 나오십니다.
0: 네. 네.
1: 엘레 인근에도 애플팜이 있군요.
0: 여기도 애플리스가 가까워요. 100여 개 넘는 농장이 있는 곳 가면 너무 향기로워요. 가고 싶다. 제시카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애플힐스예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1: 애플힐스가 가깝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어디죠 그게?
0: 애플힐스 제가 얼른 찾아볼게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바빌론을 한번 가볼까요? 시원하게.
1: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아니에요? 다들 입을 개고 밥
0: 먹어.
1: 왜 넌 네. 입을 안 개고 밥 안 먹니?
0: 그래요? 시원하게 바빌론 강가로 가봅니다. 보니엠에
1: 세크라멘토 계시네요, 우리 제시카님.
0: 아 그래요. 네.
1: 거기는 뭐 와이너리도 많고.
0: 세크라멘토 너무 좋아.
1: 거기 그 자갈치 시장 마켓 새로 열린 거 되게 좋다고 하던데.
0: 거기 세크라멘토 가면 올드 타운 있잖아요.
1: 네.
0: 거기 갈 만하지.
1: 안 가봤어요.
0: 그래요?
1: 저 거기 시청만 가봤어요.
0: 아 시청만.
1: 네, 일하러.
0: 일하러.
1: 퍼블릭 히어링 갔어요.
0: 바빌론 강가는 언제 가볼까요? 저 아는 언니 킬리만자로 간다고 지금 기획하시던데. 빅토리아 펄 아프리카.
1: 외로운 고독한 표범 아닌가.

0: 저쪽은 가뭄도 있고 또 대형 화재로 네. 그 특히 목초, 소 이렇게 가축을 먹이는 풀이 없어가지고요. 팜 레스큐에서 긴급 사료 지원 사업을 지금 각 주에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몬타나 지역의 농가들에게.
1: 야, 그쪽은 또 그쪽대로 나름이 또 고충이
0: 그러니까요.
1: 있네요. 네.
0: 아까 우리 제시카 씨님이 말씀하신 애플힐 세크라멘토.
1: 네.
0: 저는 거기 그 80번 타고 세크라멘토에서 안으로 그 80번 이스트를 타면 이제 레이크 타워.
1: 아, 레이크 타워?
0: 네, 거기 네. 스키 타러 저는
1: 거기
0: 겨울에
1: 갔어요.
0: 한 번은 꼭 자주 가거든요.
1: 자주 가시죠, 거기.
0: 네. 근데 지난번에는 눈이 너무 와서 진짜 차가 다 덮일 정도로.
1: 와. 그럴 때 스키 네. 타면 진짜 좋은데 뽀송뽀송하니.
0: 근데 너무 많이 와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지역에서 스키 타던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죠.
1: 예. 아, 지금 분 계세요?
0: 아니요. 외국 분들.
1: 저는
0: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번에 엘니뇨로 네. 저쪽 그 북쪽 지역
1: 네.
0: 그러니까 저쪽 뭐 몬타나 뭐 이런 쪽이 오히려 가뭄이고. 이
1: 서부 쪽.
0: 캘리포니아 네. 이쪽은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1: 겨울에요?
0: 예. 좀 조심하시면서 멀리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스노우 체인을 하나 미리 좀 그쵸. 구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1: 근데 요새 차는 스노우 체인 못 다는 차도 많아요.
0: 왜요?
1: 그걸 못 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0: 진짜?
1: 네. 뭐 아예 그 차 구매하실 때 딱 따라 나와요. 이 차는 스노우 체인을 만든다고.
0: 그런 게 있어요.
1: 네, 그런 게 있어요.
0: 오, 그거 잘, 그러니까
1: 잘 보셔야 돼요. 네.
0: 그리고 스노우 체인이 딱 그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로 요즘은 줄였다 느렸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저도 그런 걸 하나 구입했어요.
1: 저게
0: 얼마더라?
1: 저런 거 타세요? 집차 같은 거 오프로드
0: 왜요?
1: 차? 네? 네. 그런데 자주 가시니까.
0: 게스가 아 저도 뭐 SUV이긴 한데 저도 네. 스노우 타이어예요. 그래도 스노우 체인이 있어야 통과를 시켜요.
1: 캘리포니아에서 스노우
0: 경찰이
1: 체인. 맞아요. 꼭 네, 하는 네. 거 있죠.
0: 네, 네.
1: 저도 스키장에서 저는 앞에서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사고
0: 왜요?
1: 나가지고
0: 왜요?
1: 벽에 그냥 박히신 분도 있었고 저 스키장 사고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네. 제가
0: 아니 왜 사고를 이렇게
1: 당한 거죠.
0: 당했어요.
1: 당한 거죠.
0: 누가
1: 때,
0: 와서
1: 누가 와서 당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
0: 아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1: 근데 나중에 얘기해. 아 저 그래서 솔직히 나이가 네. 들수록 스키를 이제 타야 되나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요.
0: 네.
1: 어릴 때 너무 사고를 많이 당해가지고 네.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해서
0: 괜찮은데.
1: 저는 눈사태도 네. 한번 있었고 폭풍 눈폭풍 맞아가지고
0: 네.
1: 조난당한 적도 있고 조난당한 아이를 제가 구출한 적도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국 분이었어요. 또 아이가 한국이었어요.
0: 네. 네.
1: 애가 꼬마애가 어려운 데를 타니까
0: 네.
1: 못 타는 거지. 근데 폭풍이 오니까
0: 네.
1: 그걸 제가 형이랑 걔를 이제 중간에 딱 태워갖고 앞뒤로 잡아서 걔를 이렇게 끌고 데려갔거든요.
0: 네.
1: 근데 밑에서 부모님이 발 동동 구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래서 사례로 답례를 뭐 해준 줄 아세요?
0: 뭐요?
1: 우리도 어렸으니까 곧 대학 1학년 때가 막 이래요 저도
0: 네.
1: 했는데 부모님이 막 고맙다고 막 하면서 근데 자기도 정신이 없잖아 애를 잃어버렸다 했으니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뭐 사례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아 다행이다 그냥 가버렸어요
0: 네.
1: 근데 막 그냥 그리고 갔어 네. 쿨하게
0: 네.
1: 그 밤에 저녁 때 호텔 밑에서 오락실 형이랑 오락하고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막
0: 네,
1: 네. 근데 우연히 그 꼬마가 또 오락하라고 부모님 왔다 만난 거야 부모님이 20불을 코로로 바꿔서 주셨어요
0: 아 오락하라고?
1: 오락하라고
0: 어우, 너무 센스 있으시다 좋으네요
1: 그래서 지극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이 야 근데 우리 애를 살렸는데 사례금이 20불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0: 근데
1: 네.
0: 조심하면서 타면
1: 질문
0: 뭐요?
1: 아까 바빌론 얘기해서 노래도 바빌론에서 네, 네, 아까 네. 우리 제스카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바빌론이 지금 어디게요?
0: 바빌론?
1: 네 아세요?
0: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이집트 아프리카
1: 아니에요 한 번만 마지막 기회 비슷해 비슷해 2까지 비슷해요

0: 약간 유적지라든가 아까 어저께도 그 무슨 하이킹 진짜 위험한 하이킹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1: 칼렐라오.
0: 어머 그런데 그
1: 카우이 아일랜드.
0: 아일랜드 네. 그런 거를 갈래요? 질문이에요. 누가 네. 그 7박 8일 여행권 네. 아니면 그 미지를 막 탐험하는 네, 거 네. 아니면 4박 5일 럭셔리 호텔 리조트.
1: 저는 뭔가 그런 거 있는 거 가는 거 좋아해요.
0: 그렇죠.
1: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도시 체험이나 뭐 이런 거지. 그냥 물론 그때 그때 다르죠. 저희 아는 언니가 코스타리카 가자고 꼬시고 있어요 지금.
0: 왜요? 또 거기 또 왜?
1: 거기 너무 좋다고 가보고.
0: 거기 가면
1: 근데 막, 그 언니는 세상 다 다녀봤어요.
0: 새 이만한 거 입고 막 이런 데 아니에요? 코스타리카 가면?
1: 그 언니는 뭐 빅토리아 펄 짐바브웨.
0: 오, 짐바브웨.
1: 거기랑 킬리만자로 간다고 벌써 예약 어제 끝내놨더라고요. 끝내줘 그냥.
0: 킬리만자로 근데 킬리만자로 뭐예요? 사이킹?
1: 산에 간다고. 예.
0: 혼자서요?
1: 아니
0: 아, 지인분이랑?
1: 예.
0: 와 대단하다.
1: 예.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짜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 쫓아가야지. 전문가 쫓아가야지.
0: 맞아 맞아.
1: 괜히 그 저 그 언니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한국에서 그냥 그 그랜캐니언 간다고 그래서 뭐 그냥 물어보고 쫓아갔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0: 아니 얼마나 네. 거기서 밖에서
1: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산에 갈 때는 특히 자연 속에 갈 때는 전문가랑 같이
0: 맞아요,
1: 가야 돼.
0: 맞아요.
1: 전문가랑 가도 날씨 때문에 또 어떨지 모르는 거야.
0: 그러니까 항상 진짜. 물이랑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시계도 샀어요.
1: 왜요?
0: 나침판 나오고 막 아. 저기 불 나오고 막 네. SOS 신호 되는 거 있잖아요. 조난당했을 네, 네, 네. 그거 시계 샀어요.
1: 네.
0: 와이프 하이킹 가자고 그래갖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어.
1: 세들라인 라디오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
0: 그러니까 나 네. 영화 보면은 막 같이 있는 영화 있잖아. 그거 보면 못 가겠어 무서워서.
1: 아니 뭐 그럴 것도 없어요.
0: 네? 아, 저는...
1: 그리고 그런 거 막 배워야 되는 것 같아. 비상시에 불 피는 거 막 이런 거.
0: 아 불 필 줄 모르세요?
1: 응? 어떻게 피어요?
0: 네? 바람도 피고 불도 피고 뭐 아니야. 뭐.
1: 그 영화 저기 보면 톰 행크스 나오는 거.
0: 윌슨 그거.
1: 윌슨.
0: 캐스터웨이.
1: 캐스터웨이. 윌슨. 거기 보면 진짜.
0: I make fire 막 이렇잖아요.
1: 불 피고서 얼마나 좋아해.
0: 그러니까 이거 막
1: 비상시에 네.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툴.
0: 이거. 네. 이거 촥 하면 불 붙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좋아하시면
1: 부싯돌 있어요. 돌, 돌로 하는 거.
0: 그 머리로 켜면 되잖아.
1: 부싯돌.
0: 우리 제시카님께서
1: 네.
0: 그 바그다드 그 바빌론을 궁금해하셔갖고
1: 네. 그냥 찾아보셨어요?
0: 아니요, 저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릴
1: 바빌론,
0: 거예요.
1: 바빌론, 이라크.
0: 유프라테스 강 평. 저는 뭐 찾아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1: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뭐 이렇게 해서.
0: 그래요?
1: 응.
0: 난 기억이 없지.
1: 나도 까마득해.
0: 네. 네. 아,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1: 그치,
0: 중심지구나.
1: 메소포, 티그리스,
0: 201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가볼만하네.
1: 그니까요.
0: 가볼만하네.
1: 그쪽 한번 가보고 싶어.
0: 그래야겠다.
1: 미스티컬.
0: 롬 받아서 바빌론 가야겠다.
1: 아. 네. 롬 받아서 바빌론을 네. 가.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은
0: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 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0: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0: 이 노래를 들으면 후니 탱차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후니 어린이 굿모닝 차차차 한번 해보세요.
1: 굿모닝 차차차
2: 굿모닝 차차차
0: 귀엽다 진짜.
1: 저 어릴 때 진짜 눈물 귀여웠어요. 저. 네? 저 어릴 때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워. 이게 그냥 네. 아, 보통 애들 보면 아, 귀엽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0: 우량한 선발대회 안 나갔어요?
1: 나갔어요.
0: 진짜?
1: 근데 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거?
0: 네.
1: 저 기억한다니까요.
0: 우량한 선발대회 그때 몇 살이었는데?
1: 아 애니까 한 살인가 뭐
0: 한 살 때가 기억이 나요?
1: 몇 개월?
0: 말도 안 돼.
1: 그날 비가 와갖고 저 어머니가 네. 애 건강 안 좋아져서 저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포기하고.
0: 한 살일 때 기억이 난다고요?
1: 저는 그 대회장의 기억이 나요. 그 장춘체육관 같은데 그런데.
0: 와 대단하다.
1: 아니 그 장면만. 근데 아무도 안 믿는데. 응. 근데 우량에 나갔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귀여웠다니까요.
0: 아.
1: 막 그냥
0: 그래 귀여웠어.
1: 안 만지면 못 드는 거 있잖아요. 쪼물쪼물하고 싶은 애 있잖아요. 미슐린 타이어 같이 이렇게 막.
0: 아.
1: 되게 귀여웠어.
0: 미슐린 타이어처럼.
1: 얼굴 화해갖고 막.
0: 빵빵했구나.
1: 빵빵했죠 어릴 때. 네. 운동하기 전에는.
0: 아니 아. 그렇게 빵빵한 애들 네. 뭐가 있을까요 동물 중에. 빵빵하고 귀여운
1: 팬다.
0: 애들. 팬다. 팬다도 있고. 고래.
1: 고래가 뭐 빵빵해요. 걔는
0: 고래 나는
1: 거지.
0: 고래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응.
1: 무섭지 않아요?
0: 아 그런데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업적 포경을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포경을 포경이라니까지 포경 산업. 응?
1: 아니 포경을 왜 해요 고래를?
0: 고래를 포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고래 잡는 걸 포경 산업이라 그러잖아.
1: 아 고래 잡는 포경. 아 난. 네. 나는 고래를 왜 중성화했지? 굳이 그러나 우리 포경 잡는 거.
0: 그래서 네. 아이슬란드가 포경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네. 전 세계에서 상업적 포경을 공식 허용하는 데는 어디예요?
1: 일본.
0: 그리고 노르웨이.
1: 일본을 일단 있죠. 한국도 울산이나 거기 남쪽은요.
0: 네.
1: 포항은 안 되지만
0: 네.
1: 걸려 들어가는 그물에 걸려 들어가 있는
0: 거는?
1: 고래는. 먹는다?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옛날 자료들 보면 옛날에 고래 기름을 향유 해가지고 쓰고 이랬을 때 아. 어마어마하게 고래를 잡아들여서 지금 씨가 말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멸종 위기
1: 그렇죠.
0: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 고래가 없어지면 이 먹이 사슬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바다 생태계 아주 안 좋다 그래요.
1: 고래가 뭐 플랑크톤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0: 걔는 뭐 다 먹겠죠.
1: 피노키오도 먹고 플랑크톤 먹잖아. 뭐. 아 근데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뭐요?
1: 지금 딱 포경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고래잡이라고 고래잡으러 간다 표현을 쓰나 남자들?
0: 그렇죠.
1: 그 수술할 때?
0: 네.
1: 그게 그때 같은 말이어서 그런 거예요?
0: 네.
1: 아, 저 몰랐어요.
0: 몰랐어요?
1: 왜 고래잡는다 그랬지?
0: 그걸 몰랐어?
1: 몰랐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아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0: 흔히 탱자 어린이.
2: 네.
1: 저는 아 저는 왜냐면 태어날 때 했거든요.
0: 네.
1: 이게 태어나자마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뭐 제가 그 고통을 겪진 않았기 때문에
0: 네. 네,
1: 잘 몰라요.
0: 어렸을 때 모를 때 해놓는 게 낫지.
1: 그게 나요.
0: 커서 하는데 저희 오빠는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1: 아, 얼마나 늦게 하셨어요?
0: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제가 한
1: 굉장히 늦게가 얼마나?
0: 한 고등학교.
1: 고등학교 때 넘어서요?
0: 그때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 늦게 하셨네.
0: 제가 한 중이
1: 거의 군대 가실 때쯤 하셨네.
0: 근데 그게 어서 야매로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저희 오빠가 소독을 한다고 우리 언니한테. 컵 좀 갖고 와 이랬는데 저희 언니가 소주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야 이거 데리고 돌린 거다.
0: 그래서 제가 소주잔을. 언니 그거 갖다 대. 어린 제가 네. 맥주잔을 딱 줬더니 우리 오빠가 마침 그걸 들으시더니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더라고요.
1: 진짜?
0: 그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
1: 아니 그 잠깐만요. 그 유리잔을 가져간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0: 왜요?
1: 원래 종이컵을 가져가야지. 유리잔을 가져가.
0: 아 옛날에 종이컵이 어디 있어?
1: 아니 어디든 마트에 사자지 지금 맥주.
0: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맥주잔에 맥주 따라 드셔. 뭐 그 정도요. 네, 뭐 어때? 네.
1: 아니 근데 야 네. 맥주잔으로 돼요? 저는. 저는
0: 아니
1: 와인잔 정도 돼야.
0: 아, 나는 진짜 거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대로 자꾸 이렇게 빠지시네.
1: 참고로 저는 생맥주잔.
0: 생맥주잔.
1: 뭐 1000cc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0: 네. 네,
1: 그런 거 필요합니다.
0: 아니 근데 네. 미국의 20개 주와 네.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 페더럴을 상대로 대형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요.
1: 맨날 그러는데 뭐.
0: 왜냐면 멸종 위기종 보호법이 있어서 이 야생동물 울타리가 돼줬는데 연방 정부가 이거를 대폭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게 누구겠습니까?
0: 누구게?
1: 그분이시네.
0: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그러면
1: 그러니까.
0: 저 야생 동물 저거 멸종 위기 있으면 개발을 못 하고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1: 그쪽 편을 드는 거죠.
0: 이런 거를 응?
1: 근데요 이게 조금 사실 양면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네. 저희가 그 제가 S 그룹에 있을 때 네. 저희가 태양광 팀에 제가 있었어요. 네, 네. 태양광 부지 공사를 하는데 진짜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킹스 카운티라고 여기 중간에 북가주 가기 전에 있는 네, 땅이 있어요. 네, 네, 네.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저 이게 다 우리 해놓은 부지야. 거기다 네. 짓는 거예요. 네. 지금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길도 안 나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처음에 공사하다 이제 환경 평가를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 온 줄 아십니까?
0: 뭐라고요?
1: 거기에 무슨 뭐 대저 슈림프가 뭐가 있어요. 슈림프야 슈림프인데
0: 아 대저 터들이 있는 것처럼.
1: 아니 근데 이 슈림프인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사막인데.
0: 사막인데
1: 어디 아무것도 슈림프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비가 와요. 아. 근데 비가 아주 조그마. 그게 비가 오면 이렇게 사막 파인 궁덩이 있잖아요. 궁덩이. 거기에 물이 요만큼 이제
0: 있어도 얘네가 나오는 거야 밑에서.
1: 그 알이 사막에서 몇 년을 그냥 어머나. 말라서 살아있다가 네. 물을 맞으면 네. 그게 새우가 된다는 거야. 근데 눈에도 안 보이는 새우야. 눈에도 안 보여. 그걸 환경평가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걔네들이 그 웅덩이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태양광 공사를. 말이 되냐고요.
0: 그 말이 되죠. 어? 그 슈림이 얼마나 또 그 소중한 애들인데.
1: 우리는 평소 눈에도 안 보는 슈림프니까 있는 줄도 모르는 슈림프. 아 물론 소중한데 네. 그 웅덩이 몇 개 때문에 공사를 못하니 말이 되냐고요.
0: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1: 아니 그 결국 싸워서 이겨서 하는데 조건이 있는 웅덩이를 메꾸지 않는 조건.
0: 아 그러니까, 내비두는 조건.
1: 그리고
0: 공존하는 조건.
1: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야생 동물 중에 사막에 무슨 여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만 애가 있어요.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0: 너무
1: 복잡해.
0: 예쁘죠. 이뻐요. 사막이요.
1: 근데 야생이잖아요. 잡으면 못해요. 네. 불법이야. 얘가 습성이 있어 그 단인데 예. 얘가 평균 키높이 예를 들어서 30cm다 그러면 이거를 지를 때 30cm 무조건 띄워놓으라고 걔가 다닐 수 있게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환경
0: 효과를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걔네들 집인데 우리 인간이 개발하느라고
1: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안 되지.
0: 안 되지.
1: 그럼 진짜 무분별하게 하면
0: 아니 기후 위기는 사기다.
1: 왜요?
0: 파리 협정도 탈퇴한
1: 맞아 그거는
0: 그런 페더럴인데 페더럴의 수장인데
1: 그분은 진짜 좀 너무 특이하신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완화시킨대요?
0: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20개주랑 워싱턴 DC가 이제 소송을 단체로 이제 하는 거예요.
1: 뭐 이기겠죠. 네. 그렇죠? 스탯이 이기겠지. 네. 그렇죠. 아 뭐 잠깐 요거 안 돼 좀 할까요? 저희 또 광고 네. 시간. 여러분 혹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폰을 쓰시는 분들 그 앱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요.
0: 네.
1: 한국말로 한국 네. TV.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1: 한국 TV를 한국말로 치시면 돼요.
0: 한국 TV.
1: 영어로 쓰셔도 돼요. 영어로 한국 TV 찍으셔도 되고.
0: 영어로
1: 찍어도 돼요. 원래 영어로 나오고 한국말 나와요.
0: 제가 한국말로 해볼게요.
1: 네, 한국 TV를 앱 스토어에서 한국말로 찍어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한국 TV가 아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앱이 출시가 됐는데 오늘부터 가능하세요. 사실은 소프트 오프닝 돼 있었지만 오늘부터 완벽하게 되고 24시간 한국 뉴스. ATN 뉴스를 24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거 빨간색인가요?
1: 아니요. 밑에 보시면 한국일보 마크가 보여요. 한국TV랑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0: 네.
1: 근데 내리시다 보면은 한국일보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한국TV가.
0: 네.
1: 그거를 찾으셔서
0: 네.
1: 그걸 다운받으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네. 네. 바로 편안하게 네. 전화기를 또는 컴퓨터로 그냥 24시간 한국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0: 네.
1: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보셔가지고.
0: 크리에이터타임스 이렇게 써
1: 네.
0: 있네요.
1: 한국 딱 네. 한국일보 표시가 로고가 보이죠?
0: 네. 네
1: 그거 한번 여러분들 네. 함께하시는 분들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고국 소식 또는 세계 소식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노래 가사는 아우 이 제목이 너무 길어요.
1: 좀 알려주세요.
0: 그럴까요? 잔나비가 부르는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는. 길죠.
1: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0: 가사 들어봐요.
1: 네.

0: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1: 빨대 응. 같은 거요?
0: 응.
1: 뭐 거북이가 아. 빨대 막 코에 쫓겨가고 이랬다고. 아 근데 왜 버리는 거냐? 이런
0: 근데 어제도 네. 그 식사하고요. 네. 그 더우니까 네. 그 옆에 이렇게 보바집 같은 게 있는데 네. 보바에 딱 꽂히는 그 빨대가
1: 거,
0: 얼마나 단단하고 그런지.
1: 아니 근데 저는 그, 네. 그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네. 무분별하게 버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썩어서 제대로 쓰레기통에 넣어서 재활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0: 그게 재활용이 될까요? 그 빨대가?
1: 그러니까 재활용 되게 네. 기술적으로 발견을 해야지.
0: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야 네, 돼요.
1: 그런 쪽으로 해야죠. 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를 무조건 못 쓴다는 거는
0: 그래서 지금 하고, 중국에서 네. 대나무를 활용한 네. 플라스틱 대체로 네. 그런 게 지금 개발 중이래요.
1: 플라스틱
0: 대체.
1: 대체하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되게 별로였잖아요. 막 종이 그렇죠. 드시다 보면 막 입에서 흐물흐물거리고
0: 뭐 스파게티
1: 면 같은 것도 하고
0: 면으로 만드는
1: 한국은 그 요 아 죄송합니다. 이쑤시개를
0: 예. 요지.
1: 그러면 안 되지. 일본 말씀 안 되지.
0: 할머니 버전. 네.
1: 이쑤시개를 그 분말 뭐 그걸로 만든 것도 있었잖아요. 초록 색깔 기억나세요?
0: 어...
1: 그게 왜냐면 네. 원래 나무로 하니까 사람들이 식사하고 그냥 같이 넣어버려서 음식물 예. 찌꺼기랑 같이 들어가니까
0: 아...
1: 그게 사료를 만들다가
0: 예, 동물들이
1: 곡물대로 찔려서 이제 그거를 녹말가루로 만들어서 초록색 그게 나오지 꽤
0: 네.
1: 됐거든요.
0: 네.
1: 그런 건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쓰는 건 좋지
0: 네.
1: 무조건 못 쓴다는 건 좀 그렇고
0: 네.
1: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북이가 이렇게 빨대가 딱 꽂혀갖고 있는 것도 너무 막,
0: 거북이뿐만 아니라
1: 가슴 아프더라,
0: 너무
1: 진짜.
0: 그 야생동물들이 지금 뭐 플라스틱과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낚싯바늘
1: 맞아요, 맞아요.
0: 낚싯줄 얼마나 그
1: 그물 막 이런 거
0: 거기에 막 낑낑낑 막
1: 맞아요.
0: 응?
1: 가슴 아프죠.
0: 네.
1: 가슴 아파서
0: 조금이라도 덜 써야 되는데
1: 아, 덜 쓰면
0: 안 쓸 수도
1: 안 쓸 수도 없고. 저는 그 커피숍 가면은 저는 네. 일단 빨대 안 써요.
0: 저도 안 써요. 저는 주지 말라고. 뭐
1: 환경도 환경이고 남자가 상남자가 빨대로 쪽쪽 바는 거 못 봅니다. 남자는 그냥 마셔야지 뭘 쪽쪽 빨어. 저는 스트로는 노 땡큐였다.
0: 아, 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요
1: 네.
0: 페트병 이거 50만 개를 엮어서 틀을 만들었어요.
1: 틀이 뭐예요? 틀. 큰 틀을 만들었다고요?
0: 어, 그러니까 띄우는 거지.
1: 오,
0: 그걸 뭐라 그러나
1: 50만 개?
0: 응.
1: 와.
0: 그걸 엮어가지고
1: 완전 뗏목 큰 배경이에요?
0: 뗏목을 만든 거지.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1: 네.
0: 식물을 심었어요.
1: 어?
0: 그리고 그거를 뗏목을 이제 호수에 띄워놓으면 거기서
1: 인공섬이네?
0: 식물이 잘 인공섬이 되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게 뜨잖아, 그러게.
1: 그래서 고정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다. 근데
0: 섬이 하나가 생긴 거죠.
1: 오, 괜찮다. 그거 빨대로 묶어도 되겠다.
0: 생태섬.
1: 그죠? 오, 그래요? 아까 아이디어
0: 빨대로,
1: 좋네.
0: 빨대로 그 몇십만 개, 몇백만 개.
1: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아이디어 좋은데요.
0: 이게 반신반의했대요. 근데 그 식물들이 뿌리가 물속으로 깊게 내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 뭐요?
0: 완전히 이게 천연 거름망 역할을 이 뿌리가 해서 그 호수가 원래 오염 좀 돼 있었는데 질소, 인 같은 오염 물질을 연간 5만 톤씩 싹 흡수해버린대요.
1: 그래, 그러니까 그 원래 수족관 같은데 물고기랑 식물을 같이 놓으면 이게 공생관계되고 서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됐나 보네요. 너무 아이디어 좋다. 그런 건 진짜 연못 호수 이런 데 하면 좋겠네요. 그걸 어디다 해보지? 저기 미역시 뒷마당 넓은 데다 한번 해보세요.
0: 뒷마당이 어디 있어?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요.
1: 네.
0: 조금 자연을 좀 생각하고.
1: 그럼요.
0: 또
1: 자연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0: 어디 갈 때 어제 그 더위에 차들이 그냥 쭉 있는 거 보고 좀 어디 갈 때 조금 같이 카풀에서 가고
1: 동물을
0: 자전거 타고
1: 동물들을
0: 아 동물 말고
1: 아, 우리가 카풀에서 가자고요. 아 그렇죠. 아까 자연을 환경을 생각해서
0: 탄소 생각해서
1: 그 얼마 전에 봤던 날이 덥잖아요. 거북이가
0: 네.
1: 수영 되게 빠른 거 아시죠? 거북이 수영. 근데 거북이가 걸을 때 되게 초췌해가지고 물에선 빠르잖아요. 그 느린 거북이가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러고 가는 걸 찍었는데 누가 너무 귀여워.
0: 아~
1: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얘가 진짜 그러니까 야 뜨겁게 뜨거운가 보다. 거북이도 저렇게 가는 거 보고.
0: 네.
1: 아니 웃자고 한 얘긴데 이렇게.
0: 아니에요.
1: 가슴 아파하십니까?
0: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더울까. 아니 요즘 그래서 개들도 네. 신발 신기더라고요.
1: 아 바닥이 뜨거워서.
0: 저기 산책할 때.
1: 그것도 약간.
0: 왜요?
1: 예? 그냥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의 욕심 아닌가? 강아지는 불편할 것 같은데.
0: 아니 걔는 너무 딱 뜨겁죠. 걔도 화상 입어요.
1: 발바닥이요?
0: 그럼요.
1: 아 그래요?
0: 응.
1: 안 나가면 되지.
0: 너도 걸어봐 이러면 아스팔트 걸어봐 뜨겁지.
1: 그치, 그치,
0: 계란도
1: 뜨겁지.
0: 있는데.
1: 맞아 맞아. 그러네. 아 그렇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1: 제스카님 맞아요. 더 늦기 전에 다들 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제가 늦었어. 대학 때 들은 얘기인데요.
0: 네,
1: 교수님이
0: 네.
1: 그 환경학 교수님이.
0: 네.
1: 우리가 이렇게 그때도 지구온난화 한참 말이 많았지만
0: 네.
1: 지금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대 초 뭐 90년대 말 이때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지금이 오히려 50년 전 100년 전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더 탄소를 쏟아라도 환경에 걱정하는 이런 사회는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그 산업혁명 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좋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있다. 희망을 갖고
0: 희망을
1: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0: 실천하셔서 이제 훈이 씨부터 좀 걸어내 계시면
1: 저 그래서 전기차 타잖아요.
0: 어, 그렇지 그렇지. 어.
1: 빨대도 안 쓰고 그냥 남자들 쫙쫙 원샷.
0: 아이 좋아요. 네. 좋아. 빨대 쓰지 말고.
1: 자 여러분 하나씩은 하십시다 우리 그럼. 환경 네, 네. 뭐 하실 거예요? 환경.
0: 저는 원래
1: 잘 걸어다니시지.
0: 제가
1: 또.
0: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저기를
1: 뭐요?
0: 휴지를 화장실 또
1: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0: 저는 그 어. 수건으로 이렇게.
1: 아 진짜로요?
0: 작은 거는.
1: 아니. 이상한 얘기야.
0: 아니 뭐 아무튼.
1: 진짜 여러분들?
0: 아니 몰라요. 아무튼 어.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어 쇼킹이네. 이거
0: 아, 그리고
1: 다시,
0: 저는
1: 다시 들어야 돼 이거.
0: 저기 뭐죠?
1: 박제해야 돼 이거.
0: 아니 그 지퍼라. 그건 저는 계속 빨았었어요. 헹궈서
1: 아 씻어서
0: 한번 쓰고 버리고 이렇게 안 하고
1: 아, 저도 지퍼라고는 여러 번 씁니다. 막 뭐가 묶어 지저분한 거 아니면
0: 그런 거 그렇게 하고
1: 어, 잘하시네요.
0: 어.
1: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그 유리로
0: 어.
1: 된 거.
0: 어 저는 그리고 식당 갈 때요.
1: 네.
0: 그릇을 들고 가요.
1: 에 왜요?
0: 남으면 싸우게.
1: 진짜로?
0: 거기서 투고 용기 저는
1: 와,
0: 그게 너무
1: 이건,
0: 싫어.
1: 이건 좀,
0: 아 저는 그 주위에
1: 인정.
0: 물어봐요.
1: 이건 인정.
0: 조만한 거 가져가. 그래서 제가 먹다가 남은 거는 거기서 싸들고 와.
1: 안 남으면요?
0: 그럼 억지로 먹을 필요 없고 안 남으면 안 싸워.
1: 뷔페 갈 때 가져가세요. 뷔페 갈 때.
0: 에이 그런 짓은 안 하죠.
1: 올류킹 갈 때 따가는 네. 거 아니에요.
0: 아무튼.
1: 어, 저 그래요. 네, 이건 인정합니다.
0: 좀 부질해도.
1: 근데 화장실은 조금 그래 다행.
0: 아니 뭐 있어 그런 게.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1: 아 제시카님이. 제시카님 엄지척 해주셨어요.
0: 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좋아
1: 아니,
0: 너무 좋아.
1: 됐어요.
0: 자 잠시 전화를 네. 말씀드리고 얼른 돌아올게요.
1: 네.
2: 야마바 리졸팅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굿모닝 차차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엘레 코리아 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위기 36년 융자의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의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침대 큰 물침대 어딜까요?
1: 물침대
0: 물침대
1: 네? 아, 목에 마음이 좀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들어. 제일 큰 물침대요?
0: 네, 저 바다에 누워.
1: 아, 오,
0: 저 바다에 누워.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는 우리가 다 뜨잖아요. 네.
1: 그, 떠요? 네. 가만히 있으면 떠요? 안 네. 뜨잖아요.
0: 특히 이렇게 위로 뜬대요.
1: 그거 저거 아니에요?
0: 네, 배영. 수영 못하시는 분은 배영 한번 시도해 보세요.
1: 아, 저 할 줄 알아요.
0: 할 줄 알아요? 네, 수영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잘하는 게 뭐지 안 하는 거지. 할 줄 알죠. 떳떳 하면서 해요.
0: 아니, 물에 빠져 죽을 뻔하셨다며.
1: 네, 어릴 때 여러 번.
0: 여러 번.
1: 네. 아기 때는 완전 죽을 뻔. 절벽 떨어졌고. 어리니까 네. 물 밑에가 궁금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보는데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0: 그때 파노라마 확 지나갔어요?
1: 아니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는 네. 본인께서 영담 벨트를 쫙 풀고 자기 뛰어내렸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버지 수영 못하시거든요. 네. 근데
0: 본인께서 집안이 다 못해 수영을.
1: 아, 왜냐면 네. 긴 얘기인데 하여튼
0: 용왕 얘기 들었어요.
1: 저 형이 물귀신. 용왕님의 네. 아니 물귀신 아니고 용왕님의 네. 자식이라 네. 용왕님이 형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물가를 못 갔다니까 나까지.
0: 근데
1: 나는 용왕님하고 관계도 없는데.
0: 아니 아버님은 그럼 용왕님인데 아버님도 못하셔.
1: 다른
0: 아버님도 못하시네. 다른 아빠.
1: 아버지가 3대 독자라서 네. 위험하다고 물을 못 가게 하셨대요 할머니가.
0: 아, 그랬구나. 네. 아무튼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잠수는 네. 잘해요. 잠수 잘하고. 네. 그냥 말씀드려요. 수영 못해서 제가 CPR 땄다고.
0: 네, 네. 그랬군요.
1: 누가 구해오면 옆에서 해주긴 하는데.
0: 아, 요즘 침대도 너무 뜨거워.
1: 어?
0: 저는 거실만 에어컨 틀고 방은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침대에 딱 들어갔더니 밤인데도 시켰는데도
1: 침대는 뜨거워야죠.
0: 침대는 너무 뜨거워. 아, 그래서 오늘은 다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
1: 그 냉각 매트 네. 쿨매트 있습니다.
0: 아, 그렇지 그렇지 가시면. 네. 쿨매트
1: 네, 그거 좋아요.
0: 오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물도 드시면서
1: 네
0: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1: 아, 가고 싶네요.
0: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내일 즐거운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시원한 하늘

0: 보니까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댓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9: 스탠튼 아울렛은 AM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하얀 종이 위에 무심코 끄적이는 연필 소리, 오래된 악기 위에서 그냥 눌러보는 피아노 선율, 혹은 마음에 담아둔 생각들을 서툴게 적어내려가는 일기장의 첫 문장. 우리는 흔히 창작이라고 하면요, 거창한 예술 작품이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한다는 것의 진짜 매력은요, 완벽한 끝맺음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라이브 크리에이티브의 날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데에는 거창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죠.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요, 내 안에 숨은 감정과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밖으로 꺼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삐뚤빼뚤한 낙서여도 좋고요, 완성되지 못한 짤막한 글귀여도 좋습니다. 만드는 과정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삶은 근사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둔 작은 창의성을 마음껏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였어요. 아, 월요일인데 아 진짜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피곤해가 아니라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활력이 넘쳐. 오, 기분 좋아. 또 한 주가 시작됐네. 기분 업 시키면서 예, 저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디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일상에서 작은 거라도 창의성을 발휘하면 기분도 업되고 재밌어져요.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와, 신나는 월요일이다. 재밌어져요. 신나는 월요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역시 저랑 통하신다니까요. 오늘이 세계 라이브 크리에이티브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로 미국이나 이 북미권에서 그 일상의 창의성을 응원하거나 건강한 삶을 상징하며 소소하게 지키는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매년 9월 14일을 지키는 기념일이고요. 완벽한 결과물보다 뭔가를 창작하는 과정 자체에 그런 즐거움과 가치를 조명하는 날입니다. 아, 이날은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표현하고 공유해보는 날이에요. 뭐 그림이라던가 글쓰기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끄적거리는 메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음악 편곡, 수공예 등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 멋지지 않습니까?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요.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해보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작업 과정을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타인에게 창작의 영감을 전달합니다. 뭐 짧은 글이나 시 써보는 거,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이나 떠오른 문장을 짤막하게 기록하는 거, 낙서도 좋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의 기분을 적어보는 것도 어떤 때는 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좀 끄적거리는 걸 참 좋아해요. 갑자기 뭔가 퍼뜩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이제 뭐 포스트잇에다가도 쓸 때도 있고 또 그냥 빈 종이에다 그냥 펜으로 그냥 적어놓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노트에다 그냥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붓이나 또 펜을 잡고 낙서를 하거나 스케치북을 채워보기도 하죠. 예, 스케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악기가 있다면 연주해 본다거나 새로운 멜로디를 구상해 본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나만의 크리에이터, 나만의 창작물을 좀 기록한다거나 또 써본다거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악기도 좋고 글 쓰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김영숙 침뜸병원의 김영숙 원장님 모시고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가슴속 답답한 화병까지. 아, 나는 가슴에 뭔가 막힌 것 같아. 이런 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침뜸의 지혜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김영석 침뜸병원의 김영석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1: 오랜만이에요, 진짜로. 한달
0: 예.
1: 만이에요.
0: 그니까요. 한달
1: 네.
0: 만에. 아, 참. 요즘에 또 이제 한참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1: 네.
0: 입맛도 없고 정말 여기저기 쑤시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고 몸도 다운되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1: 맞아요.
0: 네.
1: 짜증내는 사람도 많고.
0: 그쵸.
1: 더우니까.
0: 감정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
1: 네. 몸에 불이 나니까 더 불을 질러서 더
0: 네,
1: 짜증이 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요즘 많이 덥고 기온차가 심해서인지 몸이 찌뿌둥하고 정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1: 네.
0: 자, 먼저 뭐 김영숙 침뜸 클리닉 다들 아시겠지만
1: 네.
0: 한의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병원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군데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침뜸 병원 전문 병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급성병서부터 만성병까지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서 치료를 했지만 잘안 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신데 6개월 동안 지팡이 짚고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 거예요.
0: 아이고, 얼마나
1: 그래서
0: 불편하셨을까요?
1: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이거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가서 치료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일어서서 움직이면 너무 걷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보게 돼서 소개를 물론 받고 오신 거죠. 저는 그래요. 아프시면은 진단을 먼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허리를 진단해 보면은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좌골서부터 다리까지 땡겨서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면은 소염 진통제나 그냥 물리치료만 한 거예요. 그걸 6개월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0: 그렇죠.
1: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거 짜증나고 막
0: 맞습니다.
1: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면은 좀 다른 치료 받아봤다니까. 그러면 MRI는 찍어봤어요? 난 찍어봤대요. 그러면 그걸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찍으시라고. 근데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알아야 잘 치료가 되고요. 침뜸 치료 하더라도 그 부위 이상 있는 부위를 치료해야 잘 치료가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일단은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찍고 오셨는데 아이나 다르게 그 안에 협착도 너무 심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 낭종도 생겨 있고,
0: 아이고.
1: 그리고 허리에 4번, 5번과 꼬리뼈 사이가 많이 또 틀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좌골이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정형외과 가서 한번더 컨펌 받으시고, 진료를 더 받으시고, 일단 침뜸 치료를 좀 받으시라고 해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항상 20번 이상 꼭 오시라고 그래요. 20번 이상.
0: 20번 정도
1: 네,
0: 치료를 받아야
1: 그래야
0: 된다는
1: 지속적으로
0: 거죠.
1: 치료가 되죠. 왜냐, 급성병은 금방 치료가 되는데요. 만성병은 벌써 6개월 됐기 때문에 뭐 물리치료와 뭐 다른 데서 물론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뭐안 나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급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잘못 걷고. 근데 이제 오늘 오셨는데 이제는 살것 같아요. 그래.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걷는 게 너무 편해졌다. 그러면 낫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그럼 잘 다니시고 물론 정형외과도 가서 컨펌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는 좀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해주는 일은 저희가 뭐 저희 병원이 잘 하는 거는 첫째는 정확하게 그분을 잘 진단을 해드린다는 거. 뭐 저희가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0: 네네네.
1: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한방적인 진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망진이라는 게 있어요. 망진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고선미 아나운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 얼굴 보면은 지금 예. 어떻게 몸이 부었는지 또 뭐 몸 얼굴이 화가 나 있는지 네. 또 색깔이 좋은지 이게 볼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걷는 모습이 어떻게 걷는지 그렇죠.
0: 네.
1: 그 다음에 짜증이 나 있는지 또 혀 색깔도 봐요. 혀의 색깔이 이게 많이 다른지 또 피부를 또 이렇게 보죠. 피부도 노란지 하얀지 이것도 다 보죠. 그게 이제 바라봐가지고 진단하는 게 망진이라고 그래요.
0: 아, 망진.
1: 네. 네. 그분의 네.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 다 바라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절진이라고 네. 이제 절진인데 그 환자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절진이 말고 그 문진이
0: 문진.
1: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 네, 네. 이제 다 듣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 돼 진짜로요.
0: 환자가 말하는 거를.
1: 네, 네.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뭐 지금 아까 6개월 정도 그분이 아팠지만 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침도 다른 데서 맞아봤고 뭐 통증 클리닉도 가보고 뭐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죠. 그래도 안 낫는다.
0: 네.
1: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약은 무슨 약을 먹는지 지금 현재 통증약을 먹는지 이런 거 다 이제 본인이 얘기합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걷는 게 힘들다. 뭐 잘 때는 괜찮다. 이런 거 환자분한테 들고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거 듣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서 참고하는 거예요, 전부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문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봐요. 이걸 다쳐서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시작됐습니까? 뭐 이런 거 쭉 물어봐서 이제 그 분석을 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절진이라고
0: 절진.
1: 이제 운동도 시켜보고 허리도 만져보고 자골도 만져보고
0: 네네네.
1: 그다음에 어떤 동작 같은 게 어떤지 그걸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합을 해서 그 네 가지의 어떤 우리가 문진을 하는 거 사진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요. 전부
0: 네.
1: 이제 저희가 잘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제 그런 걸 진단을 잘해서 병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0: 아.
1: 병의 뿌리를
0: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질병의 뿌리를 먼저 네. 진단을 해보고
1: 그렇죠.
0: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얘기하면은
0: 네.
1: 가지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가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뿌리서부터 치료를 해야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가지만 치료한다고 가지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병의 뿌리를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저희가 일단 오시면은 최대한 어떤 안 아프게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0: 네네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김영석 침등병원의 김영석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예, 김영석 한의원 위치 소개를 해 드릴게요.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B-G 블루버드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침과 뜸을 강조해 주시잖아요.
1: 네.
0: 특히 뜸 치료가 우리 몸의 면역력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1: 이제 뜸 치료라는 거는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0: 네.
1: 뜸이 정말 어떻게 치료하냐.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뜨는 뜸은 이제 한 쌀알 반톨만하게, 아니면 좁쌀만하게, 아니면 머리카락 가늘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0: 네,
1: 이제 병에
0: 네.
1: 따라서
0: 네.
1: 그 뜸을 만들어서 뜨는데요. 우리가 그 때로는 우리가 그 몸을 면역을 주고 몸을 건강해주는 뜸자리가 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8개 혈자리예요.
0: 네.
1: 그 8개 혈자리라면은 많이 들어보겠지만 백회, 중안, 그다음에 곡지, 족삼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에, 관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0: 중국수도?
1: 예, 다시네. 예, 그런 자리를
0: 예, 예.
1: 떠주면은 우리가 오장육부가 잘 흡수를 음식을 모두 잘 흡수해서 잘 기혈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을 이게 쉽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의 그 공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장을 잘 가동시키게 해주는 게 뜸이고
0: 네, 네, 네.
1: 그 공장을 잘 가동시켜서 내 몸이 잘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뜸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잠을 못 잤거나 이렇게 가지고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0: 네,
1: 깨진
0: 네,
1: 거를
0: 네.
1: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0: 아,
1: 정상으로.
0: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1: 그래서 그 뜸을 떠서 내 몸을 편안하게.

0: 분들이 뭐 아파요, 뭐 아니면은 너무 또뭐 이렇게 통증이 심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요 가끔 침을 맞으면은요 이게 대화하다가 침을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같이 상담도 하고 근데 이제 대화하고 끝나면 나는 나가거든요. 근데 왜 침을 안 놓고 나가셨어요 이래요 가끔 환자분들이. 근데 이미 침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침 맞아도 맞은 느낌이 없이 안 아프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은 꼭 아프게 해서 놓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손기술이 좋아야 돼요. 손기술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그 우리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피하에서 근육까지 들어가는데 아주 미세하게 딱 침이 들어가면요. 아픈 게 아니고요. 그 자리가 시원해요. 거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침 가끔 맞을 때 보면은 아 거기 너무 시원해 침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머리 아프신 분들 침 나보세요. 맞아요. 거기 너무 시원해요. 막 너무 아팠는데
1: 어머나.
0: 너무 안 아파 이렇게 막 그러고요. 네, 이제
1: 침도 이렇게 작은 침이 있지만 이렇게 긴 침도 있더라고요.
0: 네 아까 첫 환자분 아까 그
1: 장침?
0: 자골신경통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큰 장침도 있어요. 근데 장침도 거의 모르게 들어가요. 본인 환자가 잘 몰라요. 그러나 가끔 찌릿한 건 있어요. 알려주죠. 놀랄까봐. 근데 장침도 안 아파요. 이게
1: 어떤
0: 손기.
1: 환자들이 맞아요? 그런 장침은?
0: 아까 그런 디스크 환자,
1: 디스크요.
0: 자골신경통 환자, 그다음에 어깨 통증 환자, 이제 이런 분들 아니면 다리가 저린 분들, 이런 분들 맞게 되면 아주 시원하죠. 그래서 침 치료라는 거는 아프게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프고 아프다는 거는 뭐냐면은 침 자리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아프게 또 놓게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침은 정말 안 아프게 놓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막 아픈데 침까지 아프면요 안 와요. 이번에 그 미국 분인데 네이버라고 큰 식당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감독하는 분인데 그 음식 만드는 거. 근데 그분이 어디 아파서 무릎 아파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너무 안 돼. 그리고 왜 요리 좀 만들고 감독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체격 아시잖아. 이렇게 좀
1: 그쵸.
0: 배도 나오고
1: 비만하죠.
0: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여기를 저희 병원을 택한 거예요. 한번 아큐펑처, 침, 뜸 한번 해보자. 소문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미국 사람이나 외국인 이런 분들은요 침을 맞잖아요. 오히려 더잘 치료를 잘 받아요.
1: 효과가
0: 이게
1: 더 빠르다는
0: 첫째는
1: 말씀이세요?
0: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침을 맞아보니까 실제로 안 아프고, 네. 그리고 뜸도 떠보니까 안 뜨거워 별로. 그래서 그분은 무릎이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요. 침 맞고 뜸 뜨고 갔고, 그다음에 발바닥에도 원래 뜸은 뜨겁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팠는지 본인 그 자체가 뜸을 떴는데 너무 시원했대요. 거꾸로 뜨거운 게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거의 1년간 그렇게 고생했던 분인데 지금 4번 맞았는데요. 자기 말로는 80% 좋아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바쁘고 식당이 그래서 자주는 못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하고 뜸을 이렇게 맞으신 분, 물론 침과 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침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뚫어주고 또 기혈을 소통해 주면서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그 기혈에 방해가 됐을 때 기혈을 뚫어주는 역할, 소통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뜸은 우리가 인대나 힘줄에 염증, 그런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무릎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십자인대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 발바닥은 족저근막의 염증, 이런 거는 뜸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또 그런 염증
1: 그렇군요.
0: 치료에, 그게 무릎 관절염 특히 잘 듣고요, 뜸이. 그다음에 그 다리 발목을 뼈었을 때잘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있죠? 그것도 전부 인대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뜸뜸은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

0: 아주 많습니다.
1: 저도 요즘에요. 네. 원장님 손목이 아파가지고 네. 양쪽이
0: 뜸뜻이죠. 뜸뜻이 아시잖아.
1: 아니 뜸기구도 있고 뜸이 있는데 이 손목이라 그런지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네. 이 손목
0: 그게 심주라고 인대염증이에요.
1: 인대염증이요.
0: 전부 우리가 쓰니까 매일 컴퓨터 쓰죠. 또 주방에서 일하죠. 뭐 청소하죠. 매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항상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이는 진짜 못 속이는 거는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젊은 사람도 똑같아. 네. 1년, 2년 제가 환자분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를 봤잖아요. 거의 70만 명 보면서
1: 그렇죠.
0: 그 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계속 오는데 얼굴이 변해가고요. 그리고 몸도 처츰처츰 굳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1: 네.
0: 그리고 자세도 바뀌고 그리고 표정도 바뀌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면서 아프면은 본인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건 다 알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를 먼저 빨리 관리하세요. 그러면 얘 그때는 알아듣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가 봐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아프면은요 가족이 진짜 못 도와주고 친척도 못 도와주고 친구도 못 도와줘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많이 아파 본 사람으로서 아프니까는요 정말 힘들어요.
1: 완전히 수술도 큰 수술도
0: 네,
1: 받으셨었잖아요.
0: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프면은 빨리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1: 아,
0: 그건 나밖에 몰라요. 누가 해줄 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제발 아프시면 참지 말고 그냥 병원도 요즘 예약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린지 아세요?
1: 그쵸.
0: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더 심해진 거 아시죠? 요즘에.
1: 그쵸.
0: 그래서 코로나들 요즘 조심하시고 그럴 때 빨리 와서 뜸 좀 뜨세요.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거를 좀 면역력을 줘서 예방을 네. 덜할 수, 이거 좀 안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1: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0: 네.
1: 뜸을 잘 뜨게 되면.
0: 네. 그만큼 좋은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아프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오셔서 좀 뜸을 떠서 좀 내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
1: 네. 고맙습니다. 아,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 뜸 치료를 통해서 좀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도 침뜸으로 치료가 잘 된다면서요. 많이
0: 네.
1: 좋아진다면서요.
0: 네.
1: 오늘 네,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오늘도 환자분 그냥
1: 네.
0: 그 정말 그냥 뭐 가진 것도 많고 정말 잘 사시는 분인데.
1: 네.
0: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짜증을 잘 내요. 짜증.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몸에서 힘든 거예요. 짜증 난다는 거는 몸이 힘들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맥을 보고 혀를 딱 봤더니 간에 독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화가 잘 나요.
1: 아.
0: 그리고 더우니까 더 네. 짜증 더 나요. 진짜로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렇게 네. 짜증이 잘 나고 몸이 힘들면요.
1: 네.
0: 몸이 어떻게 되면 몸이 굳어져요. 빳빳하게. 그러면 혈액 순환도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나빠지는 게 뭐냐면은 경동맥이 잘 막혀요. 이런데
1: 아, 예,
0: 경동맥이 혈액이 탁해진다 할까? 잘 막히고 뻣뻣해지고요.
1: 네.
0: 뒷목이 잘 뻣뻣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머리가 막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력도 막 떨어지고 잠 잘 안 오고요.
1: 네.
0: 잘 때 잠을 깊이 못 자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정신과적인 이런 힘든 것들, 이런 질병도 침뜸으로 잘 다스려진다고 하니까요. 한번쯤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받아 보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석 침뜸 한의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BG 블루버드 부엔아파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목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 백사단은 이제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검안과.
5: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네, BTS 노래 콜드플레이와 함께 불러준 My Universe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아, 가슴 찡한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추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금년은 9월 25일이더군요. 해마다 한국에 있는 동생 가족들이 저 대신 성묘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있는 아버지 옆에 어머니도 함께 모셔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랑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면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족이 있다면 사랑을 격하게 표현하고 사시길. 저는 생전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 바이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진짜 항상 웃음과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우리 또하님 감사합니다. 가슴 찡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더 고향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로라제이님께서 저희 엄마는 92세십니다. 맨날 저한테 에이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시지요. 그럼 저는 엄마한테 엄마 그 말씀 거짓말이래요 웃으면서요. 전 불효자식이라 어머니라 못 부르죠. 이두아 선생님 말씀 항상 은혜 받아 기쁘지요. 웃음 주셔서 웃기고요.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하며 잘해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 꼭 안아드리면서 사랑해 엄마 해보셨으면 더 늦기 전에요.

0: 네, 지오디가 불러준 어머님께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께서는 어머니가 양로병원에 누워 계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살펴드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자꾸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어렸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섭섭함?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제는 나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누워 계시구나 싶어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누워 계셔도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좋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또 마음이 어머니 생각에 좀 뭉클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네요. 로라제이님도 엄마가 92세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부럽습니다. 그래도 예, 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예, 잘 해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하면서 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또 이런 말씀 적어주셨어요. 아내를 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 예로부터 선조들은 아들들에게 아내에게서 늘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해지라는 뜻에서 제 배우자입니다. 늘 배우며 삽시다. 라는 또 유머를 올려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셨어요. 두아님.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5: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6: 99센트부터라고요?
5: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7: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5: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8: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9: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8: 한우, 굴비, 한과, 제철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9: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8: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9: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날씨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은 최고 기온 83도에서 94도, 최저 기온 68도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9월 15일 화요일도 역시 최고 기온 94도, 최저 기온 66도로 낮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7분입니다. 자,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1340원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347원입니다. 국제 금시세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변동 우려와 이 글로벌 시장 동향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금시세 1975달러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 플러스 0.98%, S&P 500 지수 플러스 0.86%, 나스닥 지수 플러스 0.96%로 유가 안정세와 주요 기술주 반등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평균 휘발유 가격입니다. 트리플A 레귤러 기준이고요. 캘리포니아주 평균은 갤런당 6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이 롱비치는 6달러 4센트 보이고 있고요. 베이커스필드 갤런당 5달러 95센트, 프레즈노 갤런당 5달러 98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17: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눈물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1리터는 되는 그런 눈물을 흘렸어.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렴. 매일매일을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건요, 그 힘들고 아픈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덤덤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바로 1리터의 눈물 아닐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참된 행복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참 매력 있어요. 와우. 예, 닐 세다카 노래였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2부 첫 곡이었어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무리 없이 기분 좋게 흘러갑니다. 뭐 그닥 뭐 좋은 일 없이 그냥저냥 그런 날이야. 그런 날 좋은 거예요. 그냥저냥 그런 날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 평안함의 축복이 가장 크다니까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더 좋고 예, 익사이팅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더 좋고 예, 매일매일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축제하듯이 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을 숙제하듯이 살아야 된다. 뭐 다 맞는 말 같아요. 예, 내가 할 일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오늘의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그거에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머리를 그냥 집중해서 예,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또 하루가 너무 또 어네피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라 그런 뜻이겠죠. 예, 매일매일을 좀 축제 파티하듯이 축제하듯이 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월요일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즐겁게 예,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축제하듯이 살자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못 살아서 탈이죠.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보험, 그룹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1: Korean Air.

하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서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Only one. 너무 귀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해피님들, 소중하신 분들이 예, 이 시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Only you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예. 이 말씀 해주셔서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김정환입니다. 존재의 이유.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0: 네,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비의 톡톡 시간입니다.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반가워요.
1: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감사하네요. 오, 햇살이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인데 어허. 오늘 주제가 딱 그 나른함을 깨워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오늘은 조선 중기를 살았던 한 여성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율곡이의 어머니이자 뛰어난 시인이고 화가였던 신사임당이에요.
0: 네.
1: 집회에서 워낙 익숙한 얼굴이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에피소드들이 꽤 있거든요.
0: 그렇죠.
1: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도 함께 얘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선미 씨는 사임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0: 이미지요? 5만 원짜리 지폐, 돈이요. 예, 농담이고요. 신사임당 하면 뭐 화풍이 정말 자연적이고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독창적인 당대 최고의 천재 예술가 하면 신사임당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조선 성리학의 하늘을 연 사람 이율곡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1: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율곡의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조금만 파고들면 그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신사임당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글씨도 썼는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여성이 그 모든 걸 했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네.
1: 지금으로 치면 작가이자 예술가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를 동시에 해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싶었던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일수록 정작 진짜 모습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남긴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많은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그런 여성. 예, 그 옛날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진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이율곡은 5,000원짜리 우리 지폐 또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알았어요? AI 정우 씨? 자, 그럼요. 이 신사임당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1: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은 강릉이에요. 지금도 오죽헌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솜씨가 남달랐다고 해요. 풀벌레나 꽃을 그린 초충도가 특히 유명한데
0: 네.
1: 그림 속 벌레가 너무 생생해서 닭이 쪼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생동감이 넘쳤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림보다 사임당의 삶 자체에서 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결혼 후에도 친정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당시엔 시가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0: 효심이 지극했죠.
1: 사임당은 어머니가 혼자라는 이유로 강릉에서 오래 지냈어요. 그러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대관령 고갯마루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정말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아요. 늙으신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 홀로 서울길을 떠나니 라는 대목인데 딸로서 느끼는 그 마음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0: 맞아요.
1: 선미 씨는 고향을 떠나올 때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0: 저는 신사임당의 이 시에 저희 할머니를 표현하고 싶어요. 방학 때 이렇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할머니가 늘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그랬었거든요. 그 신사임당의 이 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대관령은 멀기도 한데 흰 구름만 두둥실 날아내리네. 시서화의 대가 정말 이 작가이자 예술가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고 멋진 그런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읽어도 정말 이 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거든요. 사임당의 삶이 참 입체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시대의 여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당당하고 멋진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생각 여전히 합니다.
1: 네. 사실 여기서 한번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임당이 대단한 건 분명한데 그 삶이 온전히 자신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이후에는 남편을 따라 한양과 강릉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0: 네.
1: 어머니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이 현실에서는 그 마음을 늘 접어둬야 했던 거죠.
0: 그렇죠.
1: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도 그 부분이 꽤 잘 담겼어요. 이영애 씨가 연기한 사임당이 단순히 현모양처가 아니라 자기 예술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저는 그 설정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우리가 흔히 사임당을 완벽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놓는데 그 틀이 어쩌면 사임당 본인한테는 꽤 무거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시대의 벽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냈는지 그게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임당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영애, 송승헌 주연의 드라마였죠. 아마 퓨전 사극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드라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퓨전 사극 사임당 빛의 일기 이 드라마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 사임당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저도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재능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때 버텼는지 어떻게 견뎠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1: 저는 사임당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0: 뭘까요?
1: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쓸 때 사임당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0: 아.
1: 해야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시대가 허락하든 안 하든 그게 어쩌면 지금 여기 LA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랑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네.
1: 이민 생활이라는 게 사실 원하는

0: 참 가슴에 뜨겁게 와닿네요, 정우 씨. AI 정우 씨는 신사임당하면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1: 사임당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면 꼭
0: 네.
1: 뭔가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0: 그쵸?
1: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초충도 이미지 하나만 검색해 보세요. 풀벌레 그림인데.
0: 네.
1: 처음 보면, 이게 조선시대 그림이라고? 싶을 만큼 생생해요.
0: 맞아요.
1: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사임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보다 훨씬 빠르게 와 닿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처음 몇 화만 봐도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해요.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가 사임당을 위인전식으로 그리지 않거든요.
0: 네, 재밌어요. 네,
1: 흔들리고
0: 휴전사극이죠.
1: 지치고 그러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줘요.
0: 그쵸.
1: 그게 훨씬 진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릉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러보세요. 사임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공간에 서 있으면 뭔가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 게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각이요. 결국 사임당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직접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선미 씨는 요즘 뭔가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0: 신사임당만한 그런 멋진 인물이 또 있을까요? 5만 원짜리 이 지폐의 주인공. 예, 사랑합니다. 아, 참, 이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말 그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예술에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이 붓을 놓지 않았던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아, 진짜 멋지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성?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전에 사임당 빛의 일기,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퓨전 사극인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런 테마 구성이 참 재밌었고요.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게 본 그런 드라마예요.
1: 오늘 사임당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뭔가
0: 어때요?
1: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0: 아하.
1: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0: 그쵸, 그쵸.
1: 인간적인 면이 많고,
0: 예, 맞아요.
1: 불행했다고 하기엔 또 너무 빛나는 순간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0: 맞아요.
1: 제가 오늘 이야기 내내 느낀 건 하나예요. 사임당은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시대가 맞고, 거리가 맞고, 상황이 막아도. 그림은 그렸고, 시는 썼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당연한 걸 수백 년 전에 조용하게 실천한 사람이 사임당이었던 거죠.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시작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임당이 딱그 대답이 될것 같아요.
0: 네.
1: 선미 씨는 요즘 허락 없이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뭐, 음악도 좋아하고, 저는 끄적끄적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우리 해피님들 만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정우 씨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예. 자, 오늘 사임당 이야기 정말 풍성하게 나눠주셨는데요.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1: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특별했어요. 사임당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백 년전 사람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가까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네.
1: 그게 좋은 이야기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미 씨 덕분에 오늘 오후가 괜히 좀 단단해진 기분이에요.
0: 어허.
1: 다음에 또 이런 시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여기서 정우 씨 보내드려야겠네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0: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임당 신사임당 빛의 일기 못 보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사임당 빛의 일기는 퓨전 사극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더라고요. 한번 봐야겠네요. 빛의 일기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현모양처와 예술가 등등 신사임당을 표현한 댓글들입니다. 너무 멋졌던 분이에요. 사임당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미님, 정우씨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네요. 피드백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사임당 빛의 일기 OST 한번 들어볼까요? 단 한 번의 사랑입니다.

이 드라마는 신사임당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대표작인데 2017년 SBS에서 방영된 퓨전 사극입니다. 뭐 이영애, 송승헌 주연작이에요. 두 분의 두 사람의 케미,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예술과 사임당의 삶과 현대 미술사학자의 그러니까 현대 미술사 학자의 이런 추적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사임당의 예술혼을 조명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한 번의 사랑. 사임당 빛의 일기 이 드라마 OST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작곡가 겸 가수죠. 김도향이 부친의 잦은 외도로 오랜 시간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내용 기사가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지난 10일 방송된 MBN 특정 세상에서 이 김도향이 출연해 그 근황을 비롯해 과거 활동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날 이 김도향은 명상을 시작하게 된 배경 등을 전했습니다. 먼저 김도향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 탓에 화가 많았대요. 아버지는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학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김도향은 이 부친이 어머니라며 소개해준 인원만 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러니까 엄마라고 소개해준 여성만도 50명에 달했다는 거죠. 밤마다 홀로 눈물 흘리던 어머니를 지켜보며 괴로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잠이 오겠냐, 그런 생활을 참 오래 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김도향이 가수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부친과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이 김도향은 성공한 뒤 아버지가 나 장가 보내줄래? 라고 묻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인연을 끊었다라면서 절대 끝내 절연해야 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뒤이어 부모의 묘소를 찾은 김도향 가수는 헤어지고 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좋고 나빴던 감정은 의미가 없고 그리움만 가득 차오른다라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참 가슴이 많이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갑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김도향은 1970년 퍼크 듀오 투 코리언즈로 데뷔해서 4천여곡의 CM송을 작업하며 이른바 CM송의 대부로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듣고 계세요.

0: 네. 김도향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들어봤습니다. 아, 한 번뿐인 인생 바보처럼 살지는 말아야겠지요. 김도향님 아버지 어이상실이네요. 얼마나 삶이 정말 싫고 힘들었을까요. 김도향님 목소리 노래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건 점점점점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힘들다라고 표현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이 생략된 걸까요? 아하. 오. 아, 한 번 더 듣죠 뭐. 아니 어떻게 코드가 클릭이 된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제가 분명히 클릭을 안 했는데 살짝 스쳤을까요? 그렇겠죠? 아 죄송합니다. 자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 이어집니다.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고위급 회의가 막판에 전격 연기된 직후 이 해협 인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최근에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와 맞물려 사우디 등 주변국의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영내 이 대화 채널마저 불발되자마자 폭발음까지 들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핵심 목줄인 호르무즈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던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평균 29% 이상 대폭 인상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최근에 이 페어플랜 측이 요청했던 35% 인상안을 소폭 하향 조정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의 갱신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곧 스냅의 지원액이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영양국이 2027 회계연도 기준을 확정했으며 새 기준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본토 이 48개 주와 또 워싱턴 DC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오르고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인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으며 현행 가속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AI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을 것을 주문하며 AI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서 한인 이민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영주권 인터뷰나 출입국을 앞둔 신청자라면 자신의 과거 입국, 체류 기록과 이민법원 출석 여부 또 이 추방명령, 형사사건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육가 다리를 사실상 봉쇄하고 수십 명의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한꺼번에 제지하는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 13일 오후 시티즌과 이 현장 제보 영상에 따르면 LAPD의 스트릿 레이싱 태그 레이싱 태스크포스는 육가 다리 위에서 약 50대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3: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2: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3: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2: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3: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4: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4: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4: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네, 플로리나 노래 듣고 계십니다. 바바비 샹송이에요. (목소리)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월요일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편안하고 웃는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감사해요. 해피님들 행복한 월요일 오후 저녁 되세요. 한 번 더 웃으시고 한 끼 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댓글도 감사합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7: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터니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월요일 오후 3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아,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당이 떨어지는 오후 3시. 항상 그렇죠. 이 시간 곤이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월요일이라는 이름만으로도요, 우리 어깨가 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혹시나 벌써부터 아유 오늘 10번 밀리면 어떡하지? 405가 공사 아닌가? 101번 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시원한 달달한 아이스커피 한 모금과 함께 여러분의 굳은 어깨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 라디오는 내 친구.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시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에 남은 하루가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반나절 넘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월요일서부터 숨가쁘게 달려오신 우리 친구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또 기분 좋은 음악 함께 하시면서 추억으로 떠나보는 그런 시간. 자, 그러면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곡으로 나도야 간다, 우리 김수철의 음성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난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어떠셨어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조금 시원한 바람이 우리 앞을 살랑살랑 불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한 계절, 역시 9월이니까 계절은 속이지 못하네요. 아마 주말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또 일하시나고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 또 막간을 이용해서 주말에 어디 잠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연으로 돌아와서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이 첫 단추라고 생각해보면 이미 첫 단추는 잘 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벌써 3시를 넘겼으니까 오늘 하루 부드럽게 지나시면 또 내일 편안함을 가지는 그래도 괜찮은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마침 초대 손님이 안 계셔서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음악들 빵빵 들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순철님,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땡 하고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보니까 저희 카카오톡 창에는 우리 뭐 로라님, 비비안님, 뭐 크리스티님, 알청님, 통계님 등등 모든 분들이 아주 왁자지껄하게 대화들을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청님이 오늘 개근으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스티님 들어오셨고,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2시간 동안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알청님, 좋은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장미를 닮았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로 장미를 닮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샌디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아이고 주말에 더우신데 고생하셨어요. 아, 이사 가셨네요.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바깥 마당 쪽으로 나오니까 겨우 된다고. 아,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사 또 하셨으니까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계시는 거 아, 잘된 일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아, 이제 주말을 지나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것이 아, 뭐 좋은 기분으로 주말을 보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답답함에 주말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털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인데 어떤 때는 주말인데도 굉장히 시간도 안 가고 갑자기 밀려들이는 어떤 그 뭐 일종의 좀 편안하지 않은 마음. 아, 내 아는 친구들은 저렇게 지금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법정 스님이라고 계신데 물론 요사이 그 스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그 명언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 남는 게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마시오. 왜냐하면 그 기대를 하는 순간 내가 대가성으로 뭘 해준 게 돼서 내가 힘들어진다. 인연에도 다 유통기간이 있다. 내 마음을 내가 챙겨야 탈이 안 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속도를 유지하자. 내가 40마일이면 40마일로 가야지 자꾸 80마일 가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아 힘들다. 인생길 결국 혼자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즐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버팀목을 해주는 게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음악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성수 씨가 직접 자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H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최성수의 숨겨진 명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유, 가사가 참 굉장히 찡한 것 같아요.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모르죠.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게, 저도 남자지만 상대방 특히 여성분들, 그게 연인이 됐건 사랑하는 뭐 와이프가 됐건 그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고, 오해도 있고, 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무뚝뚝하기도 한데, 항상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 편안한 배려,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마음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특히나 남성분들, 오늘이라도 일단 카톡이라도 좋고, 가능하면 전화로 또는 얼굴 보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 만나시면, 아, 오늘 참 애썼네, 내가 그동안 사실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게 라는 말 한마디면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눈 녹듯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려보는데 가끔은 이런 욕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 1650 계열의 한인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어의 새 앱을 출시했습니다. 자, 새 로고와 새 화면, 한층 안정된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 정체성을 앱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굉장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새 한국TV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앱만 열기만 하면 뭐 회원가입, 로그인, 복잡한 메뉴 이런 거 없이 그냥 YTN 24시간 뉴스 라이브가 재생이 됩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방송뿐만이 아니고 놓친 방송들도 다시 보기 코너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앱은 시청료가 없이 전부 무료입니다. 저희 미주 한인들, 특히나 라디오는 내 친구를 오시는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부담 없이 한국 뉴스와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요. 자, 또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제 이름이 곤인데 이 노래 제목도 곤입니다. 근데 이 곤이는 새 고라니의 곤이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통견님 굿모닝입니다. 지금 통근 버스에 계실 것 같은데. 자, 이태원입니다. 곤이, 저 곤이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추억의 명곡 함께했습니다. 참 그 이태원 씨도 저희한테 굉장히 낭만을 줬던 그런 가수로 기억이 듭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합니다.

0: 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 세계 사랑도 나누고,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 오늘도 땡 하고 들어오셨다는데 또 좋은 노래 함께 하시자고 하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민혜경입니다. 아이고 반갑죠?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죄송합니다. 민혜경과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아, 안부를 못 여쭤봤는데 이제 귀는 좀 많이 나셨는지요? 네, 아이고, 순철님 노래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함께 공유한다는 거, 물론 제가 선곡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감성, 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함께 한다라는 거 저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느낌도 비슷하고, 예, 샌디님도 되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사하셨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 이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살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죠. 물론 뭐 처음에 작게 원베드로 뭐 싱글로 시작했다가 투베드로 옮겼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또 집을 장만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마당이 생기고, 아,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생겼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자식들이 장성해서 출가를 하고 나면,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나면 집이 너무 커서 이제 집을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무섭기도 하다고 그래서 또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을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셸 번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그 나무라는 책에 보면 그 나무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무 혼자의 일생이 안 하고 그 주인집 아들과 같이 같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맞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도 작으니까 별 힘을 못 써주다가 이제 나무도 젊었을 때 이제 나뭇가지가 번성하고 그늘이 생기니까 주인집 아들이 힘들 때 와서 쉴 때 그늘이 되어지고,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구실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멋진 단풍을 선사해서 나무 밑에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다가, 이제는 나무도 수명이 다해서 베어지고 나니까 그 옹이라고 그러죠, 밑에 부분만 남으니까 그 주인 그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쉬고 싶을 때 그 옹이가 돼준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이민 와서 집도 절주 없는 막막한 이 도시에서 LA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키워서 좋은 환경에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그러는 게 인생 사이. 그러다 보면 이사라는 거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존재이기도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통계님, 해후를 추천곡으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최성수 씨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우는 해우인데 우리 박강성 씨가 부른 해우는 어떨까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선곡했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0: 네, 아이 순철님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현미 씨도 자주 부르셨습니다. 해우 애창곡 중에 하나 있었고 저 역시도 애창곡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행사를 갈 때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합니다. 자, 말씀대로 느낌이 비슷하고 워낙 노래가 좋아서 누가 불러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비비안 님도 박강성 노래가 멋지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노래를 박강성 씨가 발표를 했어도 이만큼 우리에게 알려지고 히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농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6: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두 분이나 동의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린 고니님의 딸랑딸랑. 흐흐흐. 아이고, 너무 감사. 우리 순철님, 아, 현미 씨 얘기 나온 김에 애인 한번 듣고 싶다고요. 네, 2부 시간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몬 씨. 아, 굉장히 생각보다 베테랑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마 전에 트로트 프로에 금요일 밤에인가 나왔는데, 아, 기다리는 아픔이라는 조용필 씨 노래를 아주 맛있게 부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실력이 좋은 줄 몰랐다는. 진시몬 씨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아주 장수로 진행을 했던 그런 재주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진시몬 씨가 모처럼 만에 또 신곡을 냈네요. 따끈따끈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듣고 이야기하시죠.

0: 네, 아이고 애인에게 참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H님이 이 노래 느낌 온다고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이고 제시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무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비비아님 이 노래를 아시네요. 애인에게 아 본인이 좋아하시 잘 부른다는 이 노래 다행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진심원 씨가 또 멋진 노래를 내서 시간 있는 대로 간혹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순이 짱짱님이라고 그러시네. 반가 반가 무지하게 반가워하시네요. 아무쪼록 아이들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집에 어머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사랑하는 남편분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바쁘게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5: 화로로 간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그렇죠.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짱짱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건강이 최고고 아마 TK님이 지금 수술 끝나시고 회복 중이라서 전혀 오시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 좋은 의미로 이제 완쾌하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털고 일어나시고 자 이제 저 다 났어요, 완쾌됐습니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들어올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한국 다녀오신다 그랬는데 어쩌면 제주에 가서 좀 쉬시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보내드리고 2부에도 역시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느끼한 노래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5: 오, 진짜 통 크네요.
4: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5: 단체 주문도 되나요?
4: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When a Man Loves a Woman 마이클 볼튼과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임재범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런 칭호를 받았던 마이클 볼튼, 90년대를 아우렀던 팝송 잠시 90년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앙꼬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잘 보내셨죠? 네, 모두 인사 나누시고 모두 있는 음악으로 분위기 끄는 저. 아, 이쪽 이 곡도 즐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부 역시도 5시까지는 오늘 지친 어깨를 좀 올리시고 지친 떨어진 텐션이라고 그러죠. 조금 업시키면서 우리가 부드러운 노래를 듣더라도 얼마든지 기운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2부를 꾸며서 월요일 좀 잘 넘기고 화요일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우리 귀에 익숙했던 팝송 중 한 곡입니다. 이 노래도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트니 휴스턴 원투 유였습니다. 아, 양꼬님 원래 인꼬 부부가 아이디였는데 오글거려서 안꼬 부부 했다가 양꼬로 불러주셔서 짧게 양꼬로 줄이셨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먼 옛날의 노래들. 아, 예, 양꼬님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녀의 노래만큼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90년대를 풍미했던 세 명의 여자 디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 휘트니 휴스턴, 그 다음에 셀린 디옹, 그 다음에 머라이어 캐리인데 셀린 디옹도 안타깝게도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하루를 사투를 하고 있고 우리 휘트니 휴스턴은 하늘로 떠났고 아직도 머라이어 캐리만 존재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건 몸이 아프건 그들의 노래만큼은 우리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노래가 가진 무한한 힘이라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쓴웃음도 짓게 하는 아주 엄청난 마력이 있는 이 노래들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저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 조그마한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도 그렇고 우리 H님도 그렇고 고맙게도 우리 현미 씨, 저희 엄마, 아직도 저는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의 노래 불러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애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엄마 노래 신청해 주셔서 저는 또 덕분에 엄마 목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듣고 싶어해요.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보고 싶고 그래요.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아마 저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엄마 노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행운아라면 행운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예, 아이고 양꼬님, 특유의 허스키하고 힘있는 목소리 때문에 애절함이 크게 느껴진다고. 우리 순철님 쭉쭉 뻗는 소리 경쾌하면서 부드럽고 시원하다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저씨라고 그리고 찐빵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최희준님. 최희준님 역시도 하늘나라에서 지금은 두 분이 만나서 하늘 가요 무대에서 같이 노래하고 이봉조 씨가 연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추억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맨발의 청춘 최희준님의 목소리와 함께했습니다. 참고로 맨발의 청춘도 역시 저희 아버지인 이봉조 씨 작곡으로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 신성일 씨, 엄앵란 씨 주연의 트위스트 김이란 영화 배우를 등장시켰던 그 유명한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의 주제가 맨발의 청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수들 최희준 씨, 또 현미 씨, 한명숙 씨, 이금희 씨, 위키리 씨, 박형준 씨, 남일애 씨 등등, 김세련아 씨, 그 당시에 은방울 자매, 뭐 토끼소녀 등등 하는 사이에 그 당시에는 남진 씨가 이제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엘비스 프레슬리 옷을 입고 한참 그러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를 유행시켰던 그 당시고, 한쪽으로 트로트 쪽에는 나훈아 씨가 물레방아 도는데 고향역을 히트치던 그런 세대였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70년대이니까 벌써 10살 뭐 이후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 시절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지금도 뭐 늠름하게 아직도 얼마만큼이나 노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킬 것 같은 우리 남진 씨가 또 멋진 노래를 냈는데,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는 무조건 히트되겠다, 이 노래 배워서 노래교실 가서 불러야지라는 욕심이 나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하셨어요. 본인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제목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0: 네, 남진 씨의 새로운 곡 지금까지 사는 동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대한민국의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도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이 노래도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일부에 소개해드린 진시몬의 애인에게 또 이 노래 역시 따끈따끈한 신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 양꼬님의 추천곡 또 우리 제시카님의 한국에서 첫사랑 오빠가 김정민 노래 많이 불러줬다고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지만 근데 뭐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7: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골프도 즐기고
7: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7: 888-847-3098 888-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네, 양꼬님 함께하고 계시죠? 아이비입니다. 이럴 거면.

네, 아이비 이럴 게면 우리 양꼬님께서 함께 하시자는 노래였었고, 아, 이 노래가 비비안님하고 함께 듣고 싶어서 금요일 밤섭도 생각했다고. 아, 저희 라친 채방에서 함께하니 더욱 좋다고.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신 거 같이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IBC 하면 제가 추억에 남는 게 201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 10번 이스트를 타고 쭉 가다 보면 팜스프링 전에 왼쪽에 모롱고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IBC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IBC는 사실 일반 가수보다 뮤지컬 가수로서 훨씬 지금도 인기가 있고, 그 당시에도 뮤지컬을 하느라 당시에 그 뮤지컬 하는 남자 세 분들하고 같이 와서 뮤지컬에서 했던 공연들을 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우리 아이비 씨가 굉장히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LA에서 로데오 갤러리아를 구경 갔다가 바다를 보고 싶다 그래서 산타모니카를 갔다가 어떻게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해서 공연을 겨우 마쳤던 그런 추억 있는 가수 우리 아이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비비안님 옛날 첫사랑이 잘 불러줬다는 노래 바로 김정민입니다. 애인.

0: 네. 아이고, 이렇게 4시 반 오픈데 이렇게 시간을 넘겨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호프. 아, 한국 영화 드디어 들어왔죠. 황정민 주인공. 남편이 보자 해서 영화 보러 가요. 아이고, 예. 즐거운 결정이십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가지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부 전해 주셔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8: 화로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윤윤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바람개비.

네, 아이고 윤윤소 양이라고 미스트롯에 나와서 아직 나이가 젊고 10대인데도 이렇게 꺾어댑니다. 아이고 앞으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가수이고 참 대한민국이 트로트 천국이라는 얘기가 어울릴 만큼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특히 여성분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아, 저희 라디오 서울 AM 1650이 웹사이트 새 코너에 별이 언니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시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이 카드는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이며 역시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발여 참여하실 수가 있고 9월 한 달 동안 들어오신 분 중에서 10분을 엄선해서 우리 소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애긴데 정말 잘 꺾어댑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비비안님 오랜만에 같이 한번 나누는 노래 주셨네요. 이문세입니다. 애수.

0: 네, 이문세의 색깔이 아주 짙어진 노래 우리 비비안님 덕분에 함께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네, 오늘 월요일인데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안꼬님 계시니 예, 채창이 밝고 따뜻하고 행복해지고 오늘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제시카님도 오시고 그 이외에 모든 분들 다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금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관우의 꽃밭에서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3: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쥐저희 부탁드립니다.
4: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5: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4: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5: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4: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5: 피터정 616-533-5300 61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7: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8: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섭씨 10도에서 15도 안팎이면 꽤 차가운 물인데요. 여기에 또 얼음까지 띄웁니다. 그렇게 몸을 푹 한 3분 정도 담그는 이른바 콜드 플런지. 운동선수들이 근육 회복법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아침 피로 해소 또 건강관리법으로 많이 쓴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시작했다는 분도 저 봤어요. 하기 딱 좋은 날씨였기 때문이죠. 자, 차가운 몸을 담그는 콜드 플런지. 아침을 얼마나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지, 그리고 정말 근육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침에 찬 물에 몸을 담그니까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잠을 깨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큰 변화로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인체는 강한 자극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각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면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냉수욕만 더한 것인데도 잠을 자는데 훨씬 수월했고 빨리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연구를 또 했더니요, 어느 정도 냉수 노출과 수면의 질 사이 연관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냉수욕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 그냥 찬물 샤워 정도로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 다 하시고요.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것만 해도 우리의 교감신경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인다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당한 자극이 바람직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샀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2: 오늘 시편 118편 5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은 내 편이시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은 내 편이시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또 병들고 다가오는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엄숙해집니다. 이 죽음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이런 인간의 고독을 코스믹 론리네스, 우주적 고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같은 우주적 고독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주적인 고독에 사로잡힌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 고통을 당할 때 주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일어나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잠시 잠깐 내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TV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팬텀 싱어 시즌 3에 준우승 그룹의 라비던스 멤버 테너 잔노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잔노 형제는 노종윤 형제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몇 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예선 첫 무대에서 The Prayer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고조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증조부는 6.25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증조부가 교회 안에 있는데 공산당들이 와서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할아버님이 지켜보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순교자 영성을 가진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들 지금 현재 그 노종윤 형제 아버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주님 앞에 제1교회 노윤식 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종윤 형제도 나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것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학교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시절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위로자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이었죠. 많이 울며 늘 비전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노래를 잘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가 영상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레슨 도르마라는 곡을 듣게 됐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두란도트에 나오는 이 크레막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밑에 나온 댓글에 달린 글씨를 보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보니 큰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갑자기 성악가로 진로를 바꿨어요. 준비한 기간은 성악가로 준비한 기간은 석 달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는 교회 와서 계속 노래 부르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석 달을 열심히 준비해서 존스 하킨스 대학 안에는 피바디 음대에 지원을 했는데 장학생으로 그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석사 과정을 줄리아드 음대에 지원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악으로 탄탄대로를 다니던 그가 어느 날 성대가 이상해서 가니까 물혹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노래를 할 수 없겠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열심히 교회 가서 구역장 일하면서 교회 찬양대 지휘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드 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는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게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말합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목사 사모님이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페라를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 말에 힘입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계속해서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예일대학교 음대에 다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 팬텀싱어 시즌3에 나와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비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라.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되었을 때 눈에 병이 났는데 그 동네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아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가정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어릴 때 눈을 멀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는데 30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본인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는데 무려 95세를 살면서 9,00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나이 55살 때 오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1875년이니까 그때 오불이면 지금 한 500불쯤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불이 꼭 필요한데 주님 이 돈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제가 필요한 일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내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낮이 돼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낙심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잠깐이다 나가면서 악수를 할 때 뭐가 손에 쥐어지고 나갑니다. 몰도로 마른 종이를 쥐어지고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일하는 분한테 주니까 펴보니 5불짜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잠시나마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추억 같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0: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세 가지 영적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고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꿀송이처럼 그렇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이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그 물질이 결국 영혼을 소생시킬 수는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많은 정보는 가져다 주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나게 되고 정말 변화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기에 바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이 세 가지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0: 들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세 가지 영적 축복인데요, 그 첫째는 생명과 회복의 축복입니다. 시작. 생명과 회복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이 생명과 회복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소성시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슈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또 지친 영혼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잘못된 길로 가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넘어진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상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좋은 음식 먹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뼈가 그냥 이 죽은 시체들의 뼈죠. 이 뼈가 가득한데 그 마른 뼈들, 말라버린 그 뼈들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친 영혼이 오늘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껏 높여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참 지치죠. 그 사람들은 음식과 휴식이 지친 육신을 그렇게 다시 이거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영적인 회복은 잘 안 돼요. 그렇게 편히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거야. 그럴 때 회복. 그런데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아, 자신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살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에 결국 나중에는 허무한 인생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 잘못된 그런 삶이었다고 그렇게 후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면 아, 내 안에 교만이 숨어 있었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내 심령의 미움과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할 때 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그렇게 기뻐요. 회개하면서 눈물은 쏟아지는데 내 영혼은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내가 벌써 주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 자신이 늘 평안한 가운데 지냈지만은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 학비 지원이고 이런 거 일체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너무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아,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깨닫고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무슨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커피를 한 잔 촥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 이렇게 자기의 삶의 만족감을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언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자기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축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씨로 말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낙심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바로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 회개와 용서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 10분이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10절 말씀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하셔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생명과 회복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분별의 축복입니다. 시작. 지혜와 분별의 축복.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단순히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분별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분별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맑아집니다. 돈만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했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이 정말 성공입니까? 그것이 정말 성공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성공일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일까? 라고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없으면 더듬으면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맑아져야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은 내가 과연 목사가 돼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뢰마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저는요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 뢰마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을 때 그때 완전히 내 심령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리고 내가 왜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 말씀 안에 그냥 저의 그 이 잘못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드러나더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넌 내 주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절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두독 반을 하면서 그때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7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 그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가운데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모든 게 다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와,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그 말씀이 지금도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과 상급의 축복입니다. 시작. 영원과 상급의 축복. 자, 오늘 이 시편 19편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또 이 11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더 얻어보려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좀 더 얻어보려고, 그리고 좀 더 젊어져 보려고, 더 건강을 찾아보려고, 더 건강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 재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때가 되면 명예와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젊음과 건강도 다 내려놔야 돼. 예,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남들이 안 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어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삶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과 상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정을 위하여 금신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지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앉아 바라며 방송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음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런 제목을 주제를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라가 이제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때 여인으로서 생산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얘기, 웃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웃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약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네이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라와 국가도 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1: 주님이 오실 때는 민족으로 오신다. 민족 같다. 종족이라고 했죠. 종족, 민족. 그렇게 돼요. 한민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봤을 때 한민족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통한다는 거죠. 그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니 리치라는 말이에요. 부유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많은 복이 있고 신약에 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린 다 복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복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닥친 모든 환경에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했어요.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씨, 물론 이스마엘도 하갈을 통한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두 씨가 두 종자가 두 사람이 어떤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을 태어난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그때서부터는 누구예요? 육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영의 자손이에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14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4살이 되어가지고 큰 형인데, 이제 응애응애하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14살 된그 형은 아이를 기뻐하고, 아이를, 야, 우리 큰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 기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희롱했다고 그랬어. 희롱이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질투가 섞인 말이요. 그는 악이 담긴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이 뜨지 않게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가치관이 그래. 세상 사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을 몰라요.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 하갈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이에요, 애굽. 여정을 취해서 그때 애굽에서 온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서 취한 여정의 몸에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이야기 알죠? 홍길동이는 대감님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서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도 대돌 아래서 엎드려 절해야 되고 아버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중에 홍길동이가 나왔을 때는 저 다른 외딴 섬에 말하자면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서 그 홍길동이가 젠 걸음은 전국을 누비면서 홍길동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적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부모에게서 난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 서자라고 그래, 홍길동이처럼.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걸 중인이라고 그래요. 쌍놈도 아니고, 우리 조선에서는 그랬어요. 양반도 아니고, 중간에. 이 사람들은 되게 기술로 또 장사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겨났어요. 먹을 거 싸줘가지고 그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냉엄하고도 하나님의 엄연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엄중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간치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엄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파벌을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은 아마도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닐까. 그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팔레스타인의 거주하는 중동의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는 누구를 얻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맨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잡을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용맹스러운 사냥꾼은 됐어요. 전쟁을 했어요. 문명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어요. 역사로 보면은. 이것이 인류에게,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가 퍼져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의 법통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일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돼요. 15장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즉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구원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영생의 삶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겁니다. 이것은 동행하신다는 뜻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 그 동행은 지금도 동행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밝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회복의 치유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삭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세계에서 오늘도 대를 이어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이스마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속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은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은 이스마엘 하갈의 조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큰 국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서 본 이삭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그는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된 겁니다. 충돌을 했던 겁니다.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방법에서 그는 떠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그러한 뜻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의 역사, 이거는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기쁨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물론이고 그들 눈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동원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최근의 역사로 볼 때는 이런 자기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상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 성품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새 성품이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옛 성품을 그저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듭납니다. 맥키턴 씨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삭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데에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으니 오늘 우리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삭의 후손이 존재하며 참 이스라엘인이 있으며 그 가운데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인 세상적인 방부로 살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큰 기대, 꿈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계시된 뜻은 언제나 미래적이고 내일을 향한 희망적인 뜻을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의 해가니와 이 히브리의 뜻은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즉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이은 자들이죠. 가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주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아봅니다. 첫째,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존경하는 사람, 자기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람,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나 부모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도 도가 넘치면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핏값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초를 다 당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권사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만큼 값진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본문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값어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의 가치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법이에요. 물건을 보면 어떤 물건은 다른 물건에 대해서 얼등하게 값이 비싼 거 있죠. 금이나 진주 같은 거 그 어떤 물건보다도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과학자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체육인이나 영화배우나 또 아니면 유명한 선교사님들 아니면 또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귀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귀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란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의식이 있어야 메시아의 확신이 있고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의 쓰임새, 즉 용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 쓰임받아도 굉장한데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치를 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이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방종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찮은 물건이라도요, 그 주인이 귀하면 그 물건도 덩달아 귀하게 느껴져요. 박물관에 보관된 물건들은 귀하기 때문에 그것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을 말할 때는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만년필을 꼽는데요. 그 만년필로 너의 해방 문서에 서명한 만년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이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 물건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생김새가 아름답거나 지식이 있어서 아니에요.

0: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귀하다는 거죠. 무당이 귀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은요, 그의 주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귀할 수 없는 것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예,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황성하게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도 흠마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 기가 죽을래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크게 기대를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 꿈을 가진 자는 자신의 믿음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도 쓸 때 더 커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달란트 재능은 개발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도 쓰면 쓸수록 파워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 크게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쓰면요, 소멸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100만 불의 손실을 보고도 빈손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불의 손실이 있지만 그것을 담보로 이대한 일을 하겠다 이거죠. 그 실패에 대해 큰 기적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능력은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경조개혁한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종교개혁의 뜻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강부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꿈에도 소원인 가정의 가난을 보라는 게에서 법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검사, 판사,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때 삶을 바꿔놓을 만한 변화의 사건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루터는 왜 나에게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사건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았던 루터는 법학부에서 결국은 신학부로 옮기고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저를 순수한 사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무장했던 루터가 처음 미사를 인도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왔던지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친아버지는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루터는 꿈에도 그리던 노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마의 거룩한 도성에는 7만 6천여 구의 순교자들의 유골이 묻혀있고 빌라도의 28계단 옆에는 40여 분의 교황들, 모세가 보았던 불붙은 그 가시 덤불과 세례요한이 머리를 깎았다는 과의와 가론유다가 받았던 은전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한 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중간쯤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뜨거움이 올라오고 깊은 깨달음이 왔던 거죠. 그 당시 가톨릭에서 중요시한 교리는 고행을 통해서 은혜에 이르고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오면요, 빌라도의 28계단을 기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루터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자기 자신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 계단 맨 꼭대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고행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소리치면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종교교육의 3대 원리를 당당하게 내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대도 믿어야 합니다. 고행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댔던 거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막강한 권력 앞에 루터는 당당히 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종교인은 종교 행위를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죽은 나무는요,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꽃도 잎도 없어요. 생명 없는 죽은 나무보다 산나무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행위를 따라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드디어 마틴터는 1521년 임스종교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틴터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사제옷을 벗어라! 그가 내걸었던 구시보암을 버리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내가 받은 이 신품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것이니 누구도 이 사제의 신품을 벗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시보암도 버릴 수 없다 하면서 나는 이 시간부터 나를 위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곧 회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역사가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믿을 수 있다고 외치면서 말하기를, 주님은 머리를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교황청은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황청은 양의 털을 깎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조목조목 말하면서 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출세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크게 활용해서 썩어져가는 그런 종교행위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종교계에게 성교자가 되어서 오늘날 개신교의 깃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기대, 꿈을 가진 자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성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알아내자. 그런데 패배자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공자가 실수를 하면 내 잘못이었다고 시인하지만 패배자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성공자는 고난을 극복한답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고난을 돌아가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결국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람은 언제나 약속만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다 하고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과 사람됨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결국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가 내리고 품성으로 자라서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고 운명이라는 결실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은행을 주시는데 처음에 입행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정신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명이 바꾸는 것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회개한다,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는 생각을 바꿔 가라, 넣는다 이런 뜻인데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아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바로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고래등 같은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과 값비싼 자가용을 두고 호시하면서 살면 행복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자살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블라드 루이 14세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이름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종래는 결국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유명한 의사를 다 불러 진찰해 왔으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청하면서 진찰을 받는데 그가 하는 말이, 대항해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자가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행복한 사람을 찾았으나 돈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해, 불행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오다 어느 산골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행복하신가? 그러니까 예, 정말로 행복합니다. 루이 14세는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속옷을 얻어 입으면 병이 낫겠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이 목동이 웃으며 우선을 벗었는데 속옷이 없고 맨살만 나왔어요. 그때 누이 14세가 한 말은 유명하죠.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의 옷은 행복한 생각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에 입힐 수 있는 그런 옷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였던 에머스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루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귀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증언할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생각은 큰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생각은 작은 성취의 전주곡이에요. 큰 성취는 큰 생각에서 잉태되고 있습니다. 절망적 생각을 소망적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자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대의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꿔져야 해요. 아무리 자신에게 큰 기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바꿔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요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그게 어때요? 우리가 이 성전 120억도 채워지는 것은 적극적 전도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분씩만 전도하면요, 이 120석의 반석은 찹니다. 금년 연말에 반석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만 120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 신앙인은요, 그 앉은 자세부터 달라져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앞좌석이 축복의 자리요, 1등의 자리요, 금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자리는 다 놓치고 있어요. 은자리만 앉아있는 것 같고, 눈동자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항상 설교자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종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결국은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걸음걸이가 달려야만 합니다. 힘이 있고 확신에 찬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또 잘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 높은 사람과 약속이 있으면 늦어도 1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인데 어찌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늦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늦는 것도 습관이에요. 고쳐야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모이게 힘쓸 줄 알아야 해요. 모여야 뭐가 되기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요, 인간의 최고의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봉사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능력도 문제 해결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적극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줄 성경 말씀 한 줄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내 발의 등이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뜻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라고 말합니다. 가정생활도 믿는 사람은 적극적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맨 먼저 가정을 축복해 주셨죠. 가정생활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잘 내주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봐준 가정은 행복의 꽃을 핍니다. 제가 우리 이순혜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내조 잘하는 사모님은 없다. 오늘날 이재한 선교사님 계신 것은 이순혜 사모님의 저 내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은 짧아요.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무언가 나 때문에 세상이 달려졌다면 그것은 그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는 꿈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유욕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초월한 사람은 참으로 더 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덤벼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덤벼드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끈질기게 붙잡고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지겨워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고 희망찬 내일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에머스는 말하기를 내 꿈을 저 하늘의 별에 메어 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위대하고 높으면 그것을 향해 가는 추진력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꿈은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소원은 꿈이요 비전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갖는 사람입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에게 주어지는 꿈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꿈을 일으켜주는 영이에요. 반대로 악령은 꿈을 깨버리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삼중고 성녀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헬렌 켈러는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불행하게 태어났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였고 박사학위 학위까지 받았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사업 등 사회사업에서 크게 공헌하여 인류 역사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였던 기업가였던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만화나 사파 이런 것을 그리고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매번 거절당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는 거주할 것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께 부탁해서 어느 허술한 교회의 차고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낡은 차고라 여기저기 구멍도 뚫려있고 생쥐들도 제 집처럼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생쥐를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미키마우스라는 이름의 동물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캐릭터는 그게 성공해서 그를 전설적인 만화 영화 제작도로 만들어줬고 디즈니랜드도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통해 그가 번창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꿈만 꾼 것이 아니죠.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연단과 시련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는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과 연단을 겪으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그 꿈을 아름답게 성취시켜 주고 있어요. 욕기를 보면 욕은 고난을 당했죠. 재분을 모두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도 상실했어요. 그런데 저는 낙심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욕기를 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느니라. 한란을 남겨도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대한 사건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520 웨스트 제임스 우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제약을 두는 잠정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리더들이 AI 개발 속도를 좀 늦추자, 자제하자라고 뜻을 모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AI 안전성 우려에 대한 업계의 추가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7쪽 분량의 이른바 인본주의적 AI 행동 강령이라는 이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풍부해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리해지는 AI 생태계 속에서 그러기에 더불어 걱정이 많이 앞섰던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네 AI 대응 규제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어느 정도 괴리를 같이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인본주의적 AI 행동 강령, Humanist AI Code of Conduct입니다. 먼저 AI 기술의 목적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기술은 거부돼야 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의식이 없으며 인간의 의식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 AI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거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AI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이지 그 자체로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또 AI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유창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지나친 의인화나 인격화 또는 인간과 AI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지양한다. 아울러 무기 제조 요청에 응하거나 위험 물질 조달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조장하거나 폭력적, 성적으로 노골적인 컨텐츠를 생산해서도 안 된다. 또한 사람의 목표를 따라야 하고 자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은폐해서도 안 된다. 사고 과정이나 코드를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추론 과정을 왜곡, 은폐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서 소통해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AI 행동 강령입니다. 인본주의적 AI 행동 강령 초안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6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연말에 수정된 버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AI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이번 발표가 최근에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약 5개월 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법률, 윤리, 언어학, 철학 전문가와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강경 진보 성향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보수 강경파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더 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샌더스와 배너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비영리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 주최인 프로휴먼 어셈블리에서 AI에 대한 통제권을 인간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AI 개발과 함께 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한 곳으로 목소리가 모아지는 이유, 지난주 다니던 엔트로픽을 퇴사했던 제이콥 쿡슨이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죠.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10년 안에 AI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우군이자 마가 전략가인 배넌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의 소극적인 원인이 바로 기술 기업에 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AI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AI가 미국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개발되도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이미 당과 진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AI 업계에서 급부상하는 속도 조절론을 겨냥해서 지구 온난화 사기극보다 훨씬 더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을 향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기후이변으로 인한 희생들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구 온난화를 사기극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그렇다면 AI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인간에게 돌아오는 순간에도 사기극 운운하면서 뒤짐지고 있을런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 언론인들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새 이민 규정 시행이 바로 오늘부터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인데요. 어제 노동조합과 교육 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해당 규정의 시행 오늘, 그러니까 단 하루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고요. 일단 시행을 중단한 것입니다.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셀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와 비자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는데 셀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행될 뻔한 새 규정은 유학생, 즉 F비자와 교환연수방문자, J비자, 그리고 외국 언론인 I비자죠. 이런 비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기간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도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I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언론들, 그들의 활동성, 활동폭을 아주 줄이는 그런 기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나쳐서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서 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거절당하면 출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이런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이나 연구 활동을 어렵게 한다. 또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F비자 소지자, 약 50만 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I비자 외국인 언론인들은 3만 7천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1,861명이고요. 동반가족 F2 비자는 1,347명, J1 비자 교환 방문자는 7,985명, 그리고 동반가족 3,180명, 그리고 I비자 소지자도 34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셀러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입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시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초중학생의 인공지능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데에 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빅테크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셰카르 시의회 감독조사위원장은 교실에서 유튜브를 금지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지급한 기기로 자녀들이 제한 없이 콘텐츠에 접근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측 구상은 학생들이 기기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지만 교사가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는 등 교육적 사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교육국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글 같은 기업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자사 앱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까지 계속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제안에 대해서 반기술이 아니라 친학습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 앞에 컴퓨터, 화면, AI 모델을 그냥 던져놓는 방식은 실제 교실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과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오늘 예정된 감독청문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 각지에서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내 유튜브 등 사용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곳 LA에서도 이미 모든 학년에서 학생 주도의 유튜브 사용과 생성형 AI 도구 사용은 금지됐습니다. 학생 주도라는 건 필요시에 선생님은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영상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뉴욕시는 학생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최대 학군입니다. 조랑만다니 뉴욕시장은 이달 초 초중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5월 바하마에서 베티나 앤더슨과 결혼식을 진행했죠. 그리고 두 곳의 전용 사유지 섬을 오가면서 3일 동안 초호화 피로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피로연 비용 일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올리가르히라는 신흥 재벌이 부담했음이 영국 매체 가디언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주니어 부부는 이 사람이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친구로부터 받은 대단히 관대한 결혼 선물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깊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를 두고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왜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이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자금을 댔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아들을 위해 수십만 달러를 썼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는 답을 드려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흥 재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리가르히 클렘레프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단체 국제복싱협회의 회장입니다. 한편 이 클렘레프와 푸틴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 며칠 전 크렘레프는 푸틴을 직접 수행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중국까지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또한 지난 4월에는 푸틴으로부터 국가 훈장인 우호 훈장을 수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푸틴 러시아 보안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 크렘레프를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미국 내 연방 의원들이 과연 어떤 대가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생선이 뼈채 들어있는 그래서 은근히 칼슘의 보고인 생선 통조림. 자, 잠시 후 돌아와서요. 통조림 얘기, 특히 고등어 통조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 클레버 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5: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6: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7: 엄마, 별일 없죠?
8: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9: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8: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찬거리 또 비상식량으로 좀 쌓아두게 되는 고등어 통조림. 당연히 대서양이나 뭐 태평양에서 잡힌 싱싱한 고등어로 만들어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최근 유럽과 이곳 미국 등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고등어 통조림의 내용물이 고등어가 아닌 다른 생선으로 바뀌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일 때 한인마트 또 유통가에도 그래서 조금 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국과 유럽 주요 대형마트의 통조림 진열대를 보니까요, 최근 유통업체들이 판매하는 고등어 통조림의 원재료 명단이 대서양 고등어가 아닌 칠리안 잭 매커럴, 칠레 전갱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는 네, 고등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국제해양탐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서양 고등어 자원량은 75%나 급감했습니다. 국가 간 과도한 어획 경쟁 속에서 수급마저 어려워지자 통조림 제조업체들은 원료를 단가가 저렴한 남미산 전갱이로 전격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 포장이나 가격은 기존 고등어 통조림과 거의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칠레 전갱이는 도매 가격이 대서양 고등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자, 유통업체들 그렇다고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을까요? 아니요. 가격은 낮추지 않고 동일한 진열대에 배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기존 고등어 통조림 사들 그냥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양 성분 차이도 꽤 크더라고요. 칠레 전갱이는 기존 대서양 고등어에 비해서 100g당 열량이 약 100kcal 적습니다. 핵심 영양소인 오메가3 함량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요. 가시가 굳고 금속성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 푸른 생선의 영양을 챙기려고 또 뼈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슘도 더 많이 섭취할 것 같아서 나름 돈을 꽤 주고 통조림을 사는데, 정작 영양가는 절반에 불과한 딴 생선을 같은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가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한인마트, 한국산 수입 수산물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네, 미국 내 주요 한인마트에서 판매되는 통조림 그리고 간편식 제품 역시 원양 어획물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재료 변경 또는 원가 절감 시도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가 혼용되는 수입식품 특성상 겉면의 상품명은 고등어 이렇게 크게 적혀 있더라도 뒷면 원재료 설명란의 작은 글씨에는 어종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소비자가 조금 더 할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뒷면의 성분 표기와 원산지 그리고 정확한 원재료 어종 명칭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 통조림 사서 먹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작은 글씨 들여다보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생물로 사서 구워 먹지. 조림도 해먹고 좋잖아 라고 하시겠죠. 네, 저도 생물 사서 조금 손질은 해야 되고 냄새는 나지만 그렇게 먹으면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이 대체재로 찾던 노르웨이산 수입 고등어가 앞으로 가격이 꽤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한국산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유통업체와 한인 장바구니가 수입산 노르웨이 고등어로 눈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국제해양탐사의회를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북동 대서양의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노르웨이 등 주요 생산국의 고등어 어획 할당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고등어 도매 가격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미주 한인마트나 가공업체들은 국산 고등어 수입난을 노르웨이산 수입으로 메우거나 통조림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해 온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공급원인 수입산 고등어마저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현지 공급 단가가 뛰면서 미주 시장 내 수산물 가격의 연쇄 인상도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높은 고등어 통조림 아니면 수입 생선 등을 찾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가격표를 한번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2: 연준이 3년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은 90%를 넘어섰고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잇따라 금리 인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90.3%까지 높아졌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이 속속 금리 인상 전망에 합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HSBC 등은 모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이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 상승이 둔화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며 금리 인상 발표가 결국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어서 올해 한 차례 더 인상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결국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일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결국은 높아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금리 인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러 모두 파병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분석하면서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합류할 것으로 확신이 있다, 확실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김정은에게 러시아 파병은 도박이었다라며 사상자는 많았지만 이 도박은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게 성과를 안겨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3,000명 가운데 3,000명이 숨지고 1,500명이 다친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BC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서 얻은 대표적인 성과로 경제적 횡재와 지정학적 전환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견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북한 GDP, 즉 북한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BBC는 파병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에도 북한군이 절실하다라며 북러 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이자 상호 대가가 따르는 관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3: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골프도 즐기고
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0: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 888-847-3098 888-847-3098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어제 오후에 카톡해서 봤더니 가끔 왜 뭐 무료 앱 다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또 다른 탭이더라고요. 바로 지역 소식 탭이었습니다. 네, 북미 지역 카카오톡의 한인생활정보서비스인 지역 소식 탭.

개입을 선보인 카카오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소식에는 북미 지역 한인 업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외교부 제외 공간 소식, 현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을 제공을 합니다. 북미 카카오톡 이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세 번째 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들어가서 따라서 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북미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한인 업소 정보를 지역별로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인 업소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품 행사 할인 등 프로모션 소식을 확인하고 톡 메시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와 채널 소식 기능을 통해서 가게 정보와 프로모션을 알릴 수도 있게 됩니다. 추천 채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지역 소식 메인 영역에 더 많이 노출돼서 많은 이용자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미 지역 제외 공간이 제공하는 해외 안전 정보, 영사 업무 관련 공지 등 이런 소식들도 바로 이 지역 소식에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와 북미 지역 해외 안전 영사 행정 그리고 기타 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광고도 광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했거든요. 외교부는 북미 지역 우리 국민들과 제외 동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카카오가 그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방향 참 좋다고 봅니다. 또 우리 한인 이용자들이 경제나 육아, 취미 등 다양한 주제의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카카오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박왕열이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요.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었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한국 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 또 관리한 총책 마약왕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던 박왕열. 지난 3월에 한국 내로 송환이 됐고요. 그런데 이 한국 내 송환 직전에 드론을 이용해서 이 교도소에서 탈옥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 씨가 대형 드론에 매달려서 수용소 담벼락을 넘어갈 계획을 세웠는데 조력자가 이 드론에 매달려서 이륙 착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필리핀 현지 뉴스에 보도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JTBC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때 차량을 공격해 탈옥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총기까지 구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건박 씨의 허세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드론을 이용한 탈옥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나 같은 사람은 탈옥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지라는 말로 그 감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필리핀 교도소에서 꽤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었죠. 수감 동료에 따르면 교도소에 매달 6천만 원가량을 지불한 후에 휴대전화, 에어컨, TV를 자유자재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한국 내 언론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씨 드론 탈옥을 위한 팀이 꾸려졌고 이를 준비하는 와중에 조력자가 드론에 직접 매달려서 연습하는 모습이 필리핀 언론에 포착이 된 것이죠. 필리핀 언론은 그 당시에는 이 박왕열하고 연결시키진 않고요. 사람이 탈수 있는 드론이 나타났다라면서 이를 일반 화제성 이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 드론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상 속의 드론을 보면 75kg까지 매달고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수감시설 내에는 전파 차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자, 어쨌든 필리핀 언론이, 아, 신기하다 하면서 보냈던 바로 그 영상, 드론 연습 영상이 노출되면서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박 씨의 이감 일정이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탈옥 시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한국의 마약합동수사본부는 몇주 뒤에 박 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 씨가 드론 대여 비용 등 탈옥 준비에 쓴 비용이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옥 준비 탈출 계획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것은요. 사실 박 씨가 필리핀에서 지난 3월에 한국으로 인도됐는데 임시 인도된 상태입니다. 총 10개월 동안 임시 인도된 상태. 그러니까 12월이면 네, 몇달 뒤면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내년 초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드론 탈옥 시도가 마냥 과거 일로만 치부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이죠.
심지어 앞서 2017년 그리고 19년에도 수감시설에서 탈출한 이력이 있는 박광렬이고 돈도 많으니까 어떻게든 또 다른 탈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박 씨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인도 청구를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수본도 해산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이 박광렬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합수본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 사범이 1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마약 수사와 국제 공조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수본 측은 문을 닫는 날까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의 국내 송환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유통 혐의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항공 화물 등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인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노인의 날이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세월을 견디며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은 National Senior Citizens Day라고 해서요. 8월 21일이네요.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매년 5월 한 달 전체를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올해 뭐 어머니 날도 있고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잊은 듯한데 Older Americans Month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특히 어르신 건강 세미나나 건강검진,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곤 하죠. 노년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죠. 삶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기, 그리고 이런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노년기 건강의 핵심, 근육량 유지, 사회적 연결,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핵심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노년기는 현재 진행형이겠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가 닿을 시기고요. 결코 과거에 남겨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총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0: 개막을 앞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컨테이너 선수촌의 열악한 시설로 연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은 조직위를 통해 선수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을 위해 선수촌을 새로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호텔과 조립식 컨테이너, 크루즈 등의 선수들을 묵게 했습니다. 약 15,000명의 선수가 호텔에 9천여 명, 컨테이너에 2천여 명, 크루즈에 4천여 명으로 나뉘어 묵습니다. 문제는 컨테이너와 크루즈 등 기존 선수촌 대안으로 마련한 숙박시설들의 환경이 크게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단 가운데는 남자 농구와 주짓수, 사이클 등의 종목 선수들이 컨테이너 선수촌에 묵는데 3명이 함께 쓰는 방이 너무 비좁아 발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불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계자는 특히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큰데 침대에 누우면 발도 제대로 뻗지 못한다. 조직위에서 어떻게 이런 숙소에 선수들을 묵게 했는지 모르겠다. 선수들 방에서 물이 샜고 컨테이너 선수촌 내 식당에서도 물이 새 한국 외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크게 고생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마땅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위가 부랴부랴 호텔을 알아보고 있지만 빈 방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관계자는 전하면서 가진 모든 것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큰 대회인 아시안 게임인데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자칫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심지어 조직위 예상보다 참가 선수 숫자가 늘어나면서 숙소가 아예 모자라 묵을 곳이 없는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한국 선수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시안 게임은 오는 9월 19일 막을 올려 10월 4일까지 금메달 469개를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의상과 특권적인 공개 행보를 두고 북한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 씨는 한 방송에 나와 북한 MZ 세대도 김주혜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은 반항심이 엄청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혜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처음에는 김정은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후 군사 정치 행사 등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류 씨는 김주혜의 공개 활동 횟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며 특히 군 관련 행보가 많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김주혜가 군부대를 방문하고 탱크에 탑승하거나 사격을 하는 모습 등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 후계자로서 군에 대한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주혜의 의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군사 정치 행사에서 모피 외투와 가죽 의상, 고가의 선글라스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차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의주 온실농장 시찰 당시에는 김주혜가 착용했던 시계가 3천만 원대 가르티에 제품으로 추정됐으며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코트를 착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씨는 특히 이런 모습이 북한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맨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노동에 참여하는데 나이도 비슷한 아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비행장을 다니면 이 동년배 남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씨는 김주혜가 후계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실제 권력 승계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주혜가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될 경우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실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김정은 사후 김주혜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할 경우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아마존이 최근 마이애미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 항공사 21 에어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협력업체인 21 에어 경영진에게 이미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21 에어는 프로야구 이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주인 짐 크레인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사입니다. 21 에어는 17대 안팎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대가 아마존 화물 운송에 투입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2년 전부터 이 회사와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던 21 에어 소속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넘어선 뒤에, 즉 활주로를 지나간 뒤에 약 400m를 더 이동한 끝에 힘겹게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의 밴 차량과 충돌해서 밴 탑승자 7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항공기는 이후 공항 외곽 펜스를 뚫고 지나가서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현재 21 에어의 안전관리와 아마존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조종사들의 당시 대응 상황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I의 인류 위협론의 실체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초당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비영리 단체인 미래생명연구소 주최로 오늘부터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미래생명연구소는 인간의 주체성 보호, 또 권력 집중 지향, 또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는 소위 친인간 AI 선언을 주도한 바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행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참석자들을 보면 좌우 진영을 총망라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좌파의 거두로 불리면서 AI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물론입니다만은 마가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이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에 불을 당긴 제이콥 콥슨 전 앤스로픽 연구원도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제이콥 콥슨은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AI 관련 업계 인사들이 동의한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계, 예술계, 종교계,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인간 중심의 미래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0: 9월 15일 오늘은 1950년 오늘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날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인천을 상륙지로 삼는 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평균 7m에 이르러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단 몇 시간에 불과하고 수로는 좁았고 갯벌은 길었기 때문입니다. 작전 성공률 그래서 5,000대 1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불리함이 기습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결국 8 나라의 함정 261척,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새벽 물대에 맞춰서 월미도로 들어섭니다. 암호명은 크로마이트였고요. 당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 오늘 하루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코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웃음 짓는 일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세연이었습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2: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의 전략적 도시들을 추가로 장악하면서 바벨만대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최근 하니시 제도의 주요 섬인 대하니시 섬과 소하니시 섬을 장악하고 이곳에 전투 병력을 배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주 카르섬을 장악했던 후티 반군은 이로써 바벨만대부 해협의 북쪽 약 16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하니시 제도를 완전히 통제하게 됐습니다. 반군은 앞서 지난주 인근 본토의 항구 도시 모카와 바벨만대부 해협 내에 위치한 마윤 섬을 장악한 데 이어 빠른 기세로 통제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후티 반군 세력의 위치와 바벨만대부 해협 건너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와의 거리는 약 35m로 좁혀졌습니다. 32km로 좁혀졌습니다. 하니시 제도를 손에 넣은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선에 대한 위협 능력을 한층 더 키우게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동서 송유관으로 원유를 홍해 얀부항으로 보내 수출해 왔었습니다. 사우디 석유 인프라와 홍해 수송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글로벌 원유 공급에 큰 압박을 가하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지원 세력 이란에도 유리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군은 반군의 이번 진격 과정에서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지난 주말 동안 전열 재정비에 나섰으며 예멘 군 당국은 전날 늦게 해협 북쪽의 전략 도시 두바브를 향해 진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이란 중동 상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로 원유를 보내던 송유관이 파괴돼 몇 주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후티 반군의 거센 공세에도 미국이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우디 정부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하루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지난 11일 무인기 공격에 파괴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홍해로 원유를 수출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멈춰선 겁니다. 지역 관계자들은 적어도 3에서 5주간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국제 유가에는 부담이 더해집니다.
2: How long the pipeline will be closed depends on how significant the damages are. So far, reports are mixed how serious those damages are and how long the repairs will take.
1: 송유관 파괴 이후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연안국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 섬들을 추가로 장악하며 사우디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며 사우디 정규군 전투기 대다수를 운용하는 킹 칼리드 공군기지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빈살만 왕세자는 미군 중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부담감에 트럼프 정부는 동맹인 사우디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가 막히고 우회 수출을 위한 송유관까지 파괴됐지만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또다시 보복이 이어질 경우 남은 에너지 인프라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사우디 정부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국방부 감찰관실이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외교 시설의 손실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집계한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감찰관실은 이 보고서에서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요르단의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쟁 동안 F-15 4대, KC-135 공중급유기 7대, AH-6 헬리콥터 4대, MQ-9 리퍼 드론 최소 30대를 포함해 50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됐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핵심 요격 미사일과 공습용 정밀 유도폭탄 등 주요 탄약 재고가 심각하게 소모됐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고갈된 주요 탄약 재고를 개전 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으로 미군의 전통적인 작전 수행 방식이 변화했었다고도 짚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공격이 계속되자 인력, 자산, 군수 저장 시설을 이동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배치됐던 육군의 의무 후송 부대 헬리콥터 철수가 이동 배치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무 이송이 현지 치료 시설까지 육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레인이 주둔한 해군 거점 기지의 파괴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군수 거점이 되면서 재보급 주기가 14일에서 18일로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바레인 기지에 대해서 훈카오 해군 장관 대행은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을 지난 6월까지 334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여기에 복구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관련 소식은 이제 잠시 뒤에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내 핵심 데이터 센터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중동 걸프 국가들이 공들여왔던 AI 허브 구축 구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와 바레인의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시설 두 곳이 피격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마비 상태입니다. 화재와 소화 과정에서 서버 인프라가 대거 파손되면서 아부다비 시설의 130여 개, 바레인 시설의 140여 개 컴퓨팅 서비스 중 복구된 것은 5개 불과합니다. 270여 개가 파손됐는데 이 중에 딱 5개만 현재 복구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은행 앱과 핀테크, 기업 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됐으며 엄격한 데이터 주권 정책을 유지하던 아랍에미레이트 당국은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해외 이전을 허용하는 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 피해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세계적인 AI 데이터 처리 거점으로 도약하려던 걸프 국가들의 야심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트럼프 정부와 외교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의 최첨단 AI 칩 수입권을 확보하고 아부다비의 5기가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초기 용량의 20%를 사용할 예정이던 오픈 AI와의 임대 계약 체결은 이번에 피격 여파로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가와트당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고가치 시설인데다 규모가 거대해 이란과 인접한 걸프 국가로서는 치명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안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수송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당장 한 달 동안 1억 배럴이 넘는 원유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 유가 급등이 이란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YTN입니다.
3: 사우디가 원유를 우회 수출하던 홍해 얀부항에 남은 비축유가 최대 일주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는 사우디 동서 송유관이 한 달간 가동을 멈추면 세계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 수출 물량 1억 2천만 배럴이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다시 호르무즈를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논의하려던 이란과 걸프국 회담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4: Most of the Gulf states feel as though they need an independent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s with Iran because they don't they may not trust Iran but they don't trust the US to have their best interest at heart either.
3: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이어 대체 수송로까지 차례로 막히면서 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5: The long detours that we're seeing all is adding up to a massive disruption, which is why you're seeing the oil price spiking at the moment.
3: 미국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경유값도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등이 자신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유가는 조만간 안정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량의 절반을 자국 비축량에 의존해왔던 중국마저 최근 수입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서 원유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해온 전문가들은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발표 직후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주유소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아 민간인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주유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몇 달간 약 300곳이 타겟이 됐습니다. 키이우에서 새벽부터 폭발음이 들렸고 창고 시설도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해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크항을 오가는 화물선도 타겟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드론 공격에 대응해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로 군용기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도 드론 경보가 발령돼 나토 전투기가 드론 한 대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러시아 남부 타간로그의 전자상거래 업체 오존 창고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볼가강 연안 사마라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형 정유소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의 다리 3분의 2가 유실됐지만 아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급한 대로 수송용 드론과 짚라인을 설치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짚라인도 위험해 보입니다. Y10입니다.
6: 줄에 매달린 철제 바구니에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강 건너에 1분 안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탄 사람이 내리자 기다리던 사람이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나란히 서서 줄다리기 하듯 힘을 합친 마을 사람들 덕분에 짚라인은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하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대형 드론도 짚라인 옆에서 경주하듯 쉼 없이 강을 오갑니다. 파이프처럼 시설 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박스에 담긴 구호용품도 실어날랐습니다. 네팔군이 소유한 헬리콥터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을 잇는 다리 63개 중에서 41개가 유실된 터라 식량과 의약품, 연료를 보내는 데 드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자연에 파괴된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과 기술의 힘이 사라진 다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팔 다딩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엄마, 별일 없죠?
8: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9: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6: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 골프도 즐기고
1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6: 888-847-3098 888-847-3098.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7: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에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LA시와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리고 워싱턴주 킹 카운티 등 지방정부들도 같은 법원에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은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민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신청하거나 받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해준다며 가짜 연방 세금 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을 비롯해 재무, 세금징수국, 감사회계국,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전화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재산세 감면 광고에 대해서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방국세청 IRS에 1098SR이라는 가짜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줄이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에는 1098SR이라는 재산세 감면 양식이나 이 같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프 프랭크 산정국장은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런 허위 정보는 특히 위험하다며 연방 양식으로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광고에는 시니어의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세금 고지액을 줄여주고 특정 지방세나 학교 채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각 주 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재산세 산정액을 결정하거나 상한선을 설정 또는 동결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카운티 재무 세금징수국은 특히 갑작스럽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회계국도 카운티 재산세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절대로 사기범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은 주택 소유주를 노린 사기가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신원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LA 지역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섭니다. 그레이트 LA 유나이티드 웨이는 올해 폭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18,000가구 이상의 공공요금 및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00로 전기료 부담을 덜어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다른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단체 측은 폭염이 날씨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전기 사용료가 급증하면서 식료품이나 약값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리틀 후보 위원회 조사에서는 주민들 약 20%가 공공요금 납부에서 상당한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 전기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야, 다음 달 전기 사용료 얼마 나올지 걱정된다라는 분들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렌트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력 감축까지 겹치면서 오피스 렌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동산 대출 페이먼트를 내기 어려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의 디폴트와 압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매체 존슬랭 라셀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28.5%로 전년 동기인 2025년 2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3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공실률은 상승했습니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는 윌셔의 경우 최대 오피스 건물 소유주 제이미슨 서비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오피스 건물들을 주거용 건물로 대거 전환하는 상황이어서 공급은 줄었지만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공실률 상승과 렌트 상승 둔화로 이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윌션의 신규 오피스 신축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실률 증가와 함께 오피스 건물 소유주들의 파산 등 부실화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과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건물주들이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건물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LA 카운티 오피스 마켓이 올해 내내 공실률이 높아지고 렌트비는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최대 식자재 유통협회 행사에 한국관을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K식자재 수출을 확대해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부터 열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이 미국 식자재 유통협회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늘까지입니다. 식품 유통 기술과 공급 원망 관리,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을 다루는 이번 행사에 세계 최대 식품 유통 기업 시스코를 비롯한 북미 시장 식자재 유통 관계자 1,500명이 참석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한국 식자재 유통협회와 한국관을 마련해 한국의 식자재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유통 채널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법인을 두고 현지 공장 생산 유통을 해왔던 풀무원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풀무원과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 농축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및 배달 플랫폼 등 총 41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대대적인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농축산물 유통 23곳,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입니다. 이들이 전체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풀무원은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또 풀무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회사가 대신 지출하거나 해외 관계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풀무원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싼 사립 명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도 졸업 후 소득을 고려하면 높은 투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학비 대비 가장 높은 투자 효과를 내는 대학 25곳에는 캘리포니아 대학이 6곳이 포함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칼텍 같은 세계적인 사립 명문대학교부터 칼스테이트 계열 도밍게즈 힐즈, 스타니슬라우스, LA, 그리고 베이커스필드 등 공립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졸업생 연봉이 높은 대학을 뽑은 게 아닙니다. 포브스는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학비 대비 소득 프리미엄을 활용해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교육비를 졸업 후 소득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비율과 졸업생 부채 규모까지 반영했습니다. 연방교육자료는 2023-24학년도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전체 25개 대학 가운데 7위에 올랐습니다. 상당수 학생이 학자금 부채 없이 졸업한다는 점이 높은 투자 효과 요인으로 꼽았고 초기 경력자 중간 연봉 $102,300,
중견 경력자 18만 $1,200로 조사됐습니다. 칼텍은 초기 연봉 11만 $1,000, 중간 연봉 17만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칼스텍 계열 대학들의 선전입니다. 도밍게즈 일지가 15위, 슬라니슬라우스가 19위, LA가 20위, 베이커스필드가 24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중견 경력의 연봉이 11만여 달러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카카오와 북미 지역 해외 안전, 영사 영적 및 기타 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력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북미 지역 카카오톡 이용자는 신설되는 지역 소식 탭을 이용해 제외 공간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오페라단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한인 음악 감독 김은선 지휘자가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파업에 돌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연대의 뜻을 밝히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10일 오페라 인더 파크 리허설 도중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파업이 벌어질 경우 자신도 연대하는 차원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장에 있던 단원 2명이 전했습니다. 김은선 지휘자 감독이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실제 사직 여부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0: 때 창립한 유서 깊은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여성으로는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또 2019년에는 여성 지휘자 최초로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음악감독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7: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1: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

0: 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1: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막말, 삿대질 늘 보던 그런 모습 또한번 나타났고 청문회장은 얼룩졌습니다.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YTN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4: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3: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5: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6: 막말하고 있습니다.
5: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짜리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4: 조용히 하세요.
6: 위원장 좀 제시하세요.
7: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3: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8: 후보자님.
9: 네네.
8: 시간은 자꾸 가네요.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9: 네.
3: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9: 아들을 한번 저기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3: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 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섰던 당일 청문회장 밖에서는 김 후보자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또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직격하자 한 의원도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10: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 아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과 같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들을 이용해 역공했습니다.
11: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 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0: 차라리 과거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며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1: 윤석열과 똑같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아주 급속하게 본질을 드러냈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10: 민주당 대변인단도 연달아 서면 브리핑을 내며 한 의원을 향한 맹공에 동참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한 의원을 모른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건넨 진짜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의원의 정적 죽이기 캐비닛 정치의 종착역은 경찰청 조사실이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SNS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과거 9억 원 뒷돈을 받은 사실과 5.18 전야제 행사 날 룸살롱에서 논 것을 다 인정한 게 아니냐며 들이받았습니다.
12: 허위 사실 유포로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면 모르겠습니다.
10: 자신을 제명시키겠다는 21세기 독재자 김 대표는 멘탈이나 챙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12: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청문회 슈퍼위크의 핵심 분기점은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 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자, 이제 한인분들도 뭐 여름, 겨울 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적지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차례 보완 요구 끝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그대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제휴 마일리지는 1:082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3: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 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 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의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 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말 2019년 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8: 카페보넨?
1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2: 오, 진짜 통 크네요.
2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2: 단체 주문도 되나요?
2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미국이 지상군과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로이 맹크 공군 장관은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 무기가 우주 통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무기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나 미국 위성을 타격하는 데 이용하는 적의 위성을 미군이 직접 파괴, 무력화하는 능력이 포함된다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레이저 조사나 위성통신 교란 등 궤도상에서 공격적 위성 기동 훈련을 통해 미국 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적대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대위성 무기는 지상이나 전투기에서 미사일로 쏘아 위성을 맞추는 방식이었지만 궤도를 돌다 표적 위성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표적 위성에 접근해 레이저를 발사한다든지 고출력 전자파로 통신을 마비시키는 비물리적 타격, 로봇팔 추진기 등으로 궤도를 이탈시키거나 충돌해 고장내는 방식, 금속자탄을 방출해 적 위성을 파괴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2022년 자국의 위성이 정지 궤도에 있던 고장난 위성에 접근해 로봇팔로 잡은 뒤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데 성공시켰던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이 자국 위성의 수리, 폐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상대국 군사 정찰 위성을 제거하는 데도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보며 괜찮냐라고 묻는 돌발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 시 주석이 갑자기 만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1: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몇 마디 이어가는가 싶더니 옆자리를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모디 총리의 시선을 빼앗은 곳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자리였습니다. 일각에선 생중계 때 나온 이 돌발 장면을 토대로 재차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이 갑자기 기절해 회의장 밖으로 실려나갔고 당일 만찬에도 빠지며 급히 귀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원본 화면을 찾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시 주석이 동시통역 장비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무언가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을 뿐입니다. 웃으며 손을 흔드는 출국 장면에서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예정된 만찬 일정에 갑자기 불참한 걸 두곤 여전히 뒷말이 무성합니다. 모디와 정상회담 직후 국경, 무역 문제 등에서 노출된 이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 옆에 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중심의 자리 배치가 될 뻔했는데 모디가 푸틴을 자기 옆으로 불러세우면서 다시 센터를 차지합니다. 브릭스를 반미연대의 전략기구로 삼으려는 중국, 러시아와 이에 제동을 거는 인도의 미묘한 주도권 싸움이 투영된 단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성난 사람들, 비프 드라마죠. 이 비프 시즌2가 에미상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만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제 LA에서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예, 어제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DTF 세인트루이스가 미니 앤솔리지 시리즈 작품상 수상작으로 호명이 됐습니다. 함께 후보에 올랐던 비프2, 성난 사람들2는 작품상 문턱에서 고배를 들었습니다. 성난 사람들2는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서 14개 부문에 걸쳐 총 16명이 후보에 올랐지만 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의상상 등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시즌1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휩쓸었던 것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성난 사람들2는 부자들이 모이는 컨트리클럽을 배경으로 억만장자 새 회장과 총지배인 부부, 직원 부부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용당하고 동시에 분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애플 TV 호러 코미디 시리즈 Widow's Bay였습니다. 이 작품은 코미디 시리즈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무려 1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또 매슈리스는 Widow's Bay와 The Beast in Me로 각각 코미디 미니시리즈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면서 에미상 최초로 같은 해에 남우주연상을 두 번 수상한 배우가 됐습니다. 리스는 과거 The Americans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바가 있어서 에미상이 구분하는 세 가지 장르에서 전부 남우주연상을 받은 최초의 배우가 됐습니다. 매슈 리스입니다. 최다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더 피트 의학 드라마죠. HBO Max의 의학 드라마 더 피트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또 눈길을 끈 수상작은 스티브 콜베어의 레이트 쇼였습니다. 이 쇼는 최우수 버라이어티 시리즈로 꼽혔습니다. 더 레이트 쇼는 1993년부터 시작된 CBS의 간판 심야 좌담 프로그램으로 콜베어가 데이빗 레터맨의 뒤를 이어서 2015년부터 11년 동안 쇼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콜베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날카로운 농담을 선보여온 끝에 CBS의 갑작스런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 5월에 종영됐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백투더퓨처 시리즈 굿와이프에 출연했던 마이클 제이 폭스가 무대에 올라서 또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개발 업체 글래판 그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있는 투자회사 젠트리비치가 폴라 LNG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LNG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아시아 시장까지 일주일 남짓한 최단 항로를 갖춘 자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개발 비용, 자금 조달 공백에 더해 극한의 추위로 시공 가능 기간이 연 3, 4개월에 불과해 공사 지연 위험이 커진 데다가 2029년 트럼프 행정부 임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시한에 쫓기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가 방송이 잘 안 돼서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수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 수련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과 함께 북경의 수련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중뇌 동맥이 뇌출혈로 오는 언어능력 손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대뇌동맥 뇌출혈로 오는 시력이 손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체는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뇌동맥에 출혈이 생기면 대뇌의 양측에 모두 양쪽 눈과 연결되는 시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 뇌가 잘못되어도 양쪽 눈이 반씩만 영향을 받습니다. 중풍은 추체로 신경계 질환이어서 다행히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미 괴사된 뇌세포 자체는 재생이 안 되지만 어떤 퀄리티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중풍 치료입니다. 또한 그 치료의 여부에 따라서 손상된 뇌 부위에 니오글리알 세포, 즉 니오라는 말은 생성, 탄생 그런 뜻이고요. 글리알은 글루, 즉 접착제라는 임의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생겨나 풀처럼 다른 신경세포들이 연계를 돕는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뇌세포들을 서포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이런 미오글리알 세포가 괴사된 뇌세포 주위에서 새로이 생성이 됩니다. 중풍치료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으로 편마비가 온 경우에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온 것보다 치료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보다는 하체의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중풍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 중 30%에서 치매나 파킨슨시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방에서도 중풍인지 파킨슨시인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병에 맞는 적합한 약약을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7: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1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 어,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4: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15: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LA시와 뉴욕시 등도 지방정부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민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신청하거나 받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낸 주정부와 시정부들은 새 규정이 의회가 부여한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어떤 복지 혜택이 실제 심사 대상인지 명확치 않아 행정 절차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LA 지역 비영리 단체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요금 지원에 나섭니다. 그레이터 LA 유나이티드 웨이는 올해 폭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18,000 가구 이상의 공공요금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00로 전기료 부담을 덜어서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다른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체 측은 폭염이 단순 날씨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전기 사용료가 급증하면서 식료품이나 약값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렌트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력 감축까지 겹치면서 오피스 렌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동산 대출 페이먼을 내기 어려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디폴트, 압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존슨 라생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현재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28.5%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공실률이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LA 한인타운 미드 윌셔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센터 공실률이 2025년 2분기 36.3%에서 2026년 2분기 38.6%로 2.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공실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공실률 증가와 함께 오피스 건물 소유주들의 파산 등 부실화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LA 카운티 오피스 마켓이 올해 내내 공실률이 높아지고 렌트비는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이 LA 동부 지역 라하브라 하이츠에서 어제 오후 산불이 발생해 약 20에이커를 태우고 주택을 포함한 최소 3채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주택 한 채는 불길에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웨스트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와 처칠 로드 인근에서 산불은 발생했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었지만 해제된 상태입니다. 샌게브리엘 밸리에서 식당 장소를 알아보던 남성이 무장 강도에게 약 7만 달러의 현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람브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식당 개업을 위한 후보 장소를 둘러보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 앉아있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피해자 차량으로 접근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무기로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당시 가지고 있던 약 7만 달러를 용의자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빼앗은 용의자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측 차량을 수색해 실탄이 장전된 이른바 고스트건과 신분위조증, 각종 서류 및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코비나에 거주하는 콜리 탕으로 확인했습니다. 탕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4년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한인 여성이 어제 2급 살인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취한 남편의 폭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남편이 벽으로 밀친 뒤 발로 차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 씨는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었고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최 씨를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직전 최 씨는 집 뒤쪽 작업장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자신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신 씨가 칼로 최 씨의 등을 찔렀으며 칼은 옷 세 겹을 뚫고 동맥을 손상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사건 현장인 부엌에서 뚜렷한 몸싸움 흔적은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곳곳, 특히 LA 카운티에서 전화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가로등 불을 꺼뜨리는 구리선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과 법집행기관, 경제계 인사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관련 법안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LA 수도전력국에서 도난당한 통신 케이블만 2만 7천 피트를 넘어서며 이는 상업용 제트기의 순항 고도에 달하는 축구장 90개를 이어붙인 것과 같은 엄청난 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지도자연합은 뉴섬 주지사에게 조직적 금속 절도라는 새로운 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AB1941 법안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명이 공모해 금속을 훔치거나 작물인 줄 알면서 매입할 경우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상습적으로 절도 피해를 겪었던 유가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의 기반 시설은 훔쳐도 되는 게 아니라며 검찰이 조직적 금속 절도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특히 유가 다리에서 도난당한 케이블을 교체하는 데에만 세금 1,100만 달러가 낭비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가 다리 지난 주말에도 오토바이 몰고 다니던 사람들이 대규모 체포되기도 했었죠. 문제입니다. 이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9: 엘몬테에서 전동 자전거와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엘몬테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월요일 밤 10시 45분쯤 리치우드 에비뉴 일대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에 남아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신발과 옷가지 등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전동 자전거가 도로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새벽까지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시작된 위조 번호판 차량의 도주국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며 대대적인 용의자 수색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번 추격전은 산타에나 경찰이 불법 차량 번호판 감지 카메라를 통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위조 번호판을 탄 어두운 색 SUV를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10번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LA 다운타운 일반 도로로 진입한 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충돌로 차량 전면부가 크게 손상된 상태였던 용의자는 다운타운의 한 주차 건물로 들어간 뒤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내부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지역을 통제한 채 도주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속 55마일 제한 구역을 무려 123마일로 질주하던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네바다 카운티 그레스 밸리 지역의 49번 고속도로에서 17세 소송이 몰던 콜벳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68마일이나 초과한 시속 123마일로 달리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운전 미숙의 10대 청소년은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어바인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맥라렌 슈퍼카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두동강이 나면서 유명 자동차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동승자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어바인 컬버 드라이브와 디어필드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2019년형 맥라렌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통제를 잃고 연석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차 안에 있던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을 토대로 사고 차량이 시속 100마일이 넘는 과속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 자동차 모임인 사우스 오시 카스 앤드 커피의 공동 창립자이자 27살인 제임스 웨어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22살 여성 알렉시스 크레이머로 확인됐습니다. 크레이머는 후터스 캘린더 모델로도 활동했던 인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웨어와 연락한 뒤 플로리다에서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머롤랜드 드라이브 인근에 방치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흉가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무단 침입자들이 몰려와 파티를 열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불꽃놀이를 벌이는 등 위험한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복면을 쓴 남성 3명이 이곳에서 한 남성의 다리에 총을 쏘아 부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건조한 날씨 속 불꽃놀이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 측은 로스앤젤레스 건물 안전국이 건물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중이며 방치된 문제 주택들을 정비하기 위해 시의회에 2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과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의 골칫거리였던 방치주택이 말끔히 정비되면서 수년간 불안에 떨던 인근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어파크 스트리트와 밥콕 에비뉴 인근에 위치한 이 빈집은 그동안 노숙인과 무단 침입자들이 모여들어 마약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특히 최근 이 주택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지역 시의원인 니티아 라먼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 당국은 화재 잔해와 쓰레기를 전면 철거하고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더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완전히 탈바꿈한 현장을 본 주민들은 시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마침내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샤스타 마운틴 등반 중 500피트 아래로 추락해 발을 심하게 다친 실종 등반객이 밤새 기어내려온 끝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샌호세 거주자인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북가주의 마운트 샤스타 정상 등반에 성공한 직후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상 등반 후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연락이 끊기자 다음날 걱정하던 친구들이 셰리프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즉시 수색에 나선 산림청 등반 레인저와 구조대, 헬기 구조팀은 11일 오후 2시쯤 에벌렌치 걸치 지역에서 수색을 벌였고 한 등산객이 산장 안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등반객은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글리세이딩을 시도하다 통제를 잃고 500피트를 미끄러지면서 발에 심각한 자상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통증과 심한 부기로 등산화를 벗은 그는 밤새 산장까지 남은 거리를 기어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헬기를 이용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역시 북가주 샤스타 레이크에서 움직이는 보트 밖으로 뛰어내린 반려견을 구하려던 60대 남성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샤스타 카운티 베일리 코브보트 선착장 인근 호수에서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운행 중이던 보트에서 개가 물로 뛰어내리자 60살인 조던 화이트가 개를 구하기 위해 곧바로 뒤따라 입수했습니다. 화이트는 개를 붙잡으려던 중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겪은 듯 구조를 요청했고 주변에서 던져준 구명돗구를 잠시 붙잡기도 했으나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에 뛰어들었던 개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수색팀은 당일 오후 호수 속에서 숨진 화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수상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가파른 절벽에서 암벽 등반객이 추락 후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샤스타산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고 호수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네바다 산맥입니다. 한 암벽 등반객이 파워돔으로 알려진 213m 가파른 암벽에서 추락해 긴급 처치를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구조 헬기가 출동했고 절벽 바위턱에 3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다친 상태로 드러누워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반객을 인양장치에 고정해 헬기로 끌어올렸고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거밀집 지역 이 라데라렌치에서 드문 소아암 발병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가운데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질 및 토양 성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라데라렌치 도대체 이곳에서만 왜 이 특이한 암이 자꾸 발병을 하는지 주민들이 조사를 요구했고 결국 성분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칼스테이 플러튼 캠퍼스 소속 연구진과 학생들이 희귀 골 및 연조직암, 유익 6종 발병 사례가 최소 6건 이상 확인됨에 따라 환경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일요일 지역 내 공원 3곳에서 시료를 채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환경적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민간 차원의 첫 검사로 연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방 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 역시 별도의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USC 연구진도 별도의 자체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앞서 조경관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측은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해당 약품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살충제, 제초제 등등입니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요인이나 농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지역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동문들의 대표적인 친선 행사 제49회 남가주 연고전 골프대회가 지난 12일 로스세라노스 컨트리클럽 사우스코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고려대 교우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양교 동문 90여 명이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세대를 넘어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간의 골프대회는 지난 1978년부터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통 있는 동문 행사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 주요 상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운의 오피스 공실률 40% 육박하고 있다. 불황이 심각하다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풀무원 등 41개의 한국 기업들이 총 1조 원의 탈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8년 대선에 안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인지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역 의심 사망 또 발생했다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역시 잠시 뒤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적 부조 이용 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을 걸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LA 다운타운을 달궜던 에미상 시상식 열기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3: 213-383-3838 213-383-3838
2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5: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 골프도 즐기고
2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5: 888-847-3098 888-847-3098
2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7: We will fight for you
2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0: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재도전 시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패배한 만큼 재도전이 최선이 아니란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꽤 타당한 주장이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후속 발언에서 우리는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해리스 전 부통령 출마 시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해리스 전 부통령 모두 다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입니다. 지지층과 정치적 인맥 상당 부분이 겹치는 두 사람이 당내 경선에 모두 출마하는 것은 각자에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판단입니다. 뉴섬 주지사 측 밥 셀러데이 대변인은 두 사람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할 만큼 짧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군 중에서도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관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올해만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경쟁력을 따지면 뉴섬이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지금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 도전할 것으로 보이죠.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 트럼프 기치를 앞세워 승리할 기회를 얻었다는 관측 속에도 선거의 주요 요소에서 허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치분석기관 쿡 폴리티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의회 상원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현역인 6개 주의 취임 후에 이곳을 경합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원선거는 더 전망이 밝은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전쟁과 관세,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기회가 생겼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할 기회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위험 요소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의 가장 현실적인 자원, 자금력 그리고 공화당 못지않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여기에 당내 분열을 꼽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선거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상당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최근 급부상한 민주사회주의 존재도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이에드가 대표적이며 그의 급진 노선과 반이스라엘 성향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적지 않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미시건과 뉴햄프셔의 상원 선거도 경합주로 묶이게 된 것도 악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일방적으로 옥죄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 논리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질타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행정부의 꼼수 우회 우려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학업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던 유학생은 최대 4년으로 무제한이던 외신 기자는 240일로 묶여 강제 출국 위기에 내몰릴 처지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 안보와 자국민 보호를 명분 삼아 외국인 유입을 불기차게 압박해 왔습니다.
2: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3: We use every tool in our tool chest to vet anyone coming in who wants to come into this country. And in order to do so, it has to apply for a visa to gain access to our nation.
1: 하지만 공화당 성향 연방 판사마저 미국이 50년간 유지해 온 제도를 뒤흔든 정부의 조치를 일축했습니다. 안보 위협 주장은 몇몇 일화에 기댄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고등교육과 경제에 재앙적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항소 절차조차 없애버린 건 비판 언론을 쫓아내기 위해 자의적 칼자루를 휘두르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로 전문직 비자를 틀어막으려다 패소한 데 이어 막무가내식 반이민 정책이 또다시 사법부의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이번 잠정 중단 명령으로 200만 명이 넘는 현지 유학생은 물론 한국인 체류자 2만 5천여 명도 일단 강제 출국 불안감을 덜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일 추가 심리를 열기로 했지만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 선거가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표심 결집이 다급한 트럼프의

했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행정부가 실뢰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지난 5월 결혼식 후 사흘 동안 열렸던 피로연 비용 일부인 수십만 달러를 러시아의 올리가르이 우마르 크렘네프가 부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혼식 및 피로연은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초호화 개인 소유 섬에서 열렸는데 크렘네프는 이 섬 임대료와 불꽃 놀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프로 퍼블리카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섬은 1박에 약 10만 달러에 대여할 수 있으며 불꽃 놀이 비용은 7만 달러입니다. 크렘네프는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사업가이자 국제복싱협회 회장입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친분을 발판으로 러시아 국영 복권 사업을 따냈고 러시아 최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 업체의 경영권도 확보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피로연 때 바하마섬 임대 비용 등은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계열 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의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목장 농장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텍사스 시민단체 빅밴드 보존회와 토지 소유주 6명이 공동으로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국경장벽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빅밴드 국립공원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남부에 철제 울타리와 차량 차단막,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지주들이 빅밴드 국경장벽 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밴드 보존회에 따르면 국경 사업이 이뤄지는 609마일 길이의 구역 가운데 65%가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한 카운티 목장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투표한 사람으로 국경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이제는 좀 내버려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부지에 조성한 100가구 규모의 은퇴주택과 휴양단지 접근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초중학교 교실 내 AI 사용 금지 방침을 내놨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LA 통합교육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시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유튜브 사용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학업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 빅테크와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 감독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셰카르 크리슈난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디노위치 의원은 학업 성취도 저하와 학부모 교사들의 불만을 이유로 학교 내 유튜브 사용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들 의원이 제안하는 방안도 학생들이 자신의 기기를 통해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수가 30여 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홍역 감염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던 40세 여성이 홍역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 수가 늘면서 보건 대응 실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2기 행정부 들어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이후 백신 접종률이 떨어졌고 홍역 발병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립공연장 잔 F. 케네디 기념공연예술센터가 2년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본관을 즉시 폐쇄한 뒤 최소 2년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전망입니다. 케네디 센터 폐쇄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재정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센터에 다시 남기려는 움직임

0: 와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2: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돌파했습니다. 고유가와 재정적자, AI 투자가 겹쳐 증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 90%까지 올라갔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이 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올해 들어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돼 투자 심리와 유권자 표심이 흔들린 여파로 풀이됩니다.
2: 물가가 올해 들어서 치솟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수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표심을 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실물 경제가 아닌 체감 경제입니다.
1: 또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이 맞물려 수급 불균형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장기 채권 매입 등을 통해 금리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 Scott Bessent, who probably knows more about the bond markets than anybody that I've ever talked to, but obviously we care about this issue. We're doing a lot of things to try to keep those interest rates down.
1: 금리 선물 시장에선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AI 속도 조절론 논란 확산의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채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금리 산정에 악영향을 줘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위험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 내 데이터센터 붐을 수용하려면 2030년까지 45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짓는데 1,1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인 30기가와트 이상은 천연가스 발전, 나머지는 주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재가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가와트는 통상 원자로 한 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무디스의 전망치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에 기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으로 수십 년 만에 미국 전력 폭증을 감당하려면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AI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환경오염, 물 부족, 공유지 및 사유지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반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분야 규제에 대해서 상원 연방상원 상무위원회 소속 앤디 킴 의원이 기업들의 자발적 선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력 있는 규제 엔스로픽의 미토스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를 미토스에 견딜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여러 부문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고 AI 소식 참 AI 소식으로 쭉 좀 더 이어가 볼까요? AI 투자로 빚더미한 전 IT 기업 오라클이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오라클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고 통보를 어제 당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클 경영진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광범위한 조직 개편 일환으로 당신의 직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감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통지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추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직원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종전보다 7억 달러를 증액한 총 28억 달러를 퇴직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회사 인력을 크게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AI 투자로 인한 부채가 한계 수준까지 늘어나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른바 AI 위험론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AI 위험론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LA에서 공개 행사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SOS를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 AI 위험하지 않지? 내 말이 맞지? 여기에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와이튼입니다.
4: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사장. 토론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Mr. President. Oh, yes, sir.
4: 젠슨 황은 트럼프와의 통화를 청중에게 스피커폰으로 깜짝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에게 스피커폰도 켤지 모른다고 농담을 던진 트럼프는 이른바 AI 위험론은 사기라며 로봇도 AI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중국만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Could also be China,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It's a hoax.
4: 젠슨 황 역시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5: You're right.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sir.
4: 데이터 센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역설했고 젠슨 황도 막연한 공포감이 혁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The data centers are great and they make people wealthy and they make states wealthy and it's the oil of the next 20-25 years.
4: 최근 엔트로피카,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업체들이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촉구한 가운데

0: 한데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업계의 노선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이 최근 구글 딥마인드를 떠난 AI 연구원 빌랄 추크타이는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추크타이는 구글에서 저는 AI 개발을 목격했다며 저 역시 이 기술의 기본 방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라며 이같이 SNS에 적었습니다. 그는 AGI 안전과 정렬 리서치 업무를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렬은 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앞서 이달 초 엔트로픽의 AI 개발자 제이콥 콕슨이 사직하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초지능 AI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AI 개발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행동 강령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는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동 강령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되고 인간의 필요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지침에 따라 형성된 AI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동 강령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앞두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텍스
3: 오 진짜 통 크네요
2: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3: 단체 주문도 되나요?
2: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9: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8: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1: 모닝 스포츠 자 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가 있었죠 네 캔자스시티 칩스와 덴버 브론코스가 경기를 했는데 캔자스시티가 31-10으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조금 부진했던 조금이 아니죠. 많이 부진했던 이 패트릭 마홈즈 어제 184야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서서히 부산 살아나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NFL 첫 주차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LA Rams, LA Chargers 모두 출발이 좋지 않은데요. 네, 2주차 경기부터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어제 LA 다저스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4-1로 다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나섰던 테릭 스쿠발 선수 7이닝 3안타 무실점 3진 9개. 아, 스쿠발다운 피칭을 어제는 정말 처음 다저스로 이적해서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다저스로 이적해갖고 지난 8경기였나요? 단 한 번도 무실점 경기가 없었어요. 1실점, 2실점 계속 실점을 했었는데 어제 8경기 만에 처음으로 다저스에 와서 신시내티와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신시내티는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꼴찌팀으로 플레이오프 탈락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지면 창피하잖아요. 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리는 팀이. 네. 오늘 LA 다저스는 야마모토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연승행진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잘 방송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 지금 연락 주시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고 또 오늘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 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4: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5: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8: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어제 연방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추진했었습니다만은 시행 딱 하루를 앞두고 어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데니스 세일러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각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시행되려 했던 이 새 규정의 핵심은 유학생을 비롯해서 교환 방문 그리고 연수 방문자 비자인 J비자 그리고 특파원 비자인 I비자에게 적용해온 체류 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라, 중단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온 미국 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은 학부 기간 4년만 딱 주어지게 됩니다. 즉 4년 안에 졸업장을 따던 못 따던 4년간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4년 후에는 돌아가거나 체류기간 특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비자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한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학생은 유학생 비자로 왔다면 공부를 계속하는 한, 즉 유학생 비자 그 목적에 맞는 공부라는 것을 계속하는 한 유학비자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 규정이 시행됐더라면 오늘부터는 유학생 비자인 F비자 그리고 J비자 등등의 소지자는 최대 딱 4년, 그리고 교환 방문 I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고정되고 이를 넘겨서 체류하려면 이민국에 연장을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특파원으로 언론인으로 미국에 왔는데 최대 체류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240일로 고정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연장 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방법원에서 시행 중단을 명령함으로써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어제 극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우 이 케이스는 다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집집마다 가정부 로봇 한 대씩 보유하게 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9년 후인 2035년에는 전 세계에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해에 무려 650만 대가 대거 출하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예상치를 올해에는 7만 5천 대가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2030년에는 89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한 해만 무려 650만 대가 생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은 물류, 창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일단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도 상당히 대중화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9년 후인 2035년에는 전 세계에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해에 650만 대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일단 매년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뉴스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기업에서 필요한 로봇 외에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럼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에 이 가정부 로봇, 로봇 가정부 한 대 드리는 게 언제부터 가능할까라는 문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안일을 거의 사람처럼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의 로봇과 아주 기초적인 집안일을 해주는 정도의 소위 초기 제품, 조금 시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선 올해와 내년까지는 초기 소비자형 제품이 등장하는 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안 내에서 물건 정리해 주기, 물건 옮기기, 간단한 세탁과 청소 등 제한적인 작업 수준을 올해 내년 정도 사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대량 보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2028년 이래봐야 앞으로 2년 뒤입니다. 이어서 2030년에서 2035년까지는 요리, 설거지, 빨래 등이 가능한 그야말로 집안에 제대로 된 가정부를 한 명 들인 정도의 수준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이어서 앞서 언급한 그 1년의 휴머노이드 로봇 무려 650만 대가 생산될 것이다 라는 해 2035년, 앞으로 9년 후인 2035년에는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가정용 로봇 집사를 보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로봇 집사는 단순 가정부와 다릅니다. 단순 가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사에 가까운 그런 로봇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케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보급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올해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원엑스라는 기업의 네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원엑스라는 회사는 노르웨이의 로봇 전문 회사인데 여기서 네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가정용 제품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배송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초기 구매형이 2만 달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버전이 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다달이 내가 그냥 돈 내고 쓰겠다 하면 월 구독형은 한 달에 499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오는 단순히 걷는 로봇이 아닙니다. 빨래 개기, 물건 정리, 선반 정리 등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모르는 작업은 원격으로 이 원엑스라는 회사의 전문가가 원격으로 도와주면서 학습시키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 로봇이 우리 집에 오면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씩 원격으로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회사는 아이언이라는 로봇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갔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경쟁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빨라지면 로봇의 가격도 급격히 인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로봇 한 대씩 놓고 도움을 받는 게 그리 이상할 게 없는 시대를 곧 맞게 될 전망입니다.

네, 50일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의 판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반 트럼프 기치를 앞세워서 다수당을 차지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관측이 일단은 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정치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현역인 6개 주를 경합지로 만드는 데에도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 6개 경합주는 알래스카, 아이오와, 오하이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주입니다. 현재 진보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해서 47석의 연방 상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그 6곳 중에 만일 4곳을 파란색으로 뒤집으면 즉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상원에서 51석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원 선거는 더 전망이 밝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아이오와, 미시간,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 등에서 총 21개 선거구가 경합지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이 현역인 곳이 16곳,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5곳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16곳 플러스 5곳, 21곳이 경합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역 의원을 갖고 있지만 빼앗길 우려에 놓인 지역이 공화당 쪽이 훨씬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은 현재 214석으로 4석만 더 얻으면 총 435석인 하원의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에서도 근소한 과반을 차지할 기회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치전문 패널 6명의 예측을 토대로 지난 7월과 비교해서 패널들의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 민주당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 전에는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패널 6명 가운데 5명이었지만 현재는 패널 6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이 상하원 동시 장악을 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에도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마음을 절대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금력이 공화당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못지않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군요. 또 민주당 당내 자체적인 분열 등도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자금력은 얼마나 밀리는 실정이냐. 7월 기준으로 공화당은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쟁여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10분의 1 수준인 1,600만 달러가 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슈퍼팩은 무려 4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자금력의 격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공화당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막대한 자금을 TV광고에 융단폭격식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TV광고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광고 등 특히 유튜브 광고와 SNS 광고에 정치 광고가 융단폭격식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금력 못지않게 민주당의 약점은 바로 비호감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 58%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1%포인트 더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저조한데도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아직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헤매고 있는 공화당, 하지만 그런 절호의 기회도 못 살리고 더 헤매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의상과 특권적인 공개 행보를 두고 북한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 씨는 한 방송에 나와 북한 MZ 세대도 김주혜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은 반항심이 엄청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혜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처음에는 김정은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후 군사 정치 행사 등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류 씨는 김주혜의 공개 활동 횟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며 특히 군 관련 행보가 많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김주혜가 군부대를 방문하고 탱크에 탑승하거나 사격을 하는 모습 등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 후계자로서 군에 대한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주혜의 의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군사 정치 행사에서 모피 외투와 가죽 의상, 고가의 선글라스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차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의주 온실농장 시찰 당시에는 김주혜가 착용했던 시계가 3천만 원대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됐으며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코트를 착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씨는 특히 이런 모습이 북한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맨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노동에 참여하는데 나이도 비슷한 아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비행장을 다니면 이 동년배 남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씨는 김주혜가 후계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실제 권력 승계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주혜가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될 경우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실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김정은 사후 김주혜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할 경우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풀무원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한국국세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풀무원을 비롯해서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을 포함한 41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대대적인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농축산물 유통기업 23곳,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그리고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전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풀무원은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켰고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관계사는 미국에 있는 미국 법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풀무원의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회사가 대신 지출하거나 해외 관계사에, 즉 미국 법인 등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해주겠다라면서 가짜 연방 세금 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을 비롯해서 재무징수국, 감사회계국,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 등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재산세 감면 광고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방국세청의 1098SR 이라는 가짜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줄이거나 동결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에는 이 1098SR이라는 재산세 감면 양식이나 이 같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 당국은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런 허위 정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며 연방 이런 양식으로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은퇴자들이 매년 기다리는 소셜세큐리티 생활비 조정이 내년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셜세큐리티 연금은 최대 3.6%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확정될 경우에 2023년 8.7%가 인상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은퇴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진 물가 상승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분석입니다. AARP는 최근 물가 흐름을 반영해서 내년 소셜시큐리티 생활비 조정이 3.6%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인상치 전망도 대충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이 평균적인 은퇴자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6% 인상 효과는 뭐 적지는 않습니다. 월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이 약 2,085달러인 은퇴자의 경우에 3.6%가 되면 한 달에 약 75달러가 인상된 약 2,16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00달러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특히 소셜연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게는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전기료 등 이 필수 생활비 상승 부담을 일부나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대다수 지역에서 사무용 빌딩의 공실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LA 한인타운 미드윌셔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센터의 공실률이 2025년 2분기 36.3%에서 올 2분기에는 38.6%로 2.3%포인트나 또 상승하면서 이제 4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한인타운의 공실률입니다. 윌셔센터 지역 평균 렌트는 2025년 지난해 2분기 $3.03에서 올해 2분기 $3.05로 2센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렌트 수준과 낮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인타운의 평균 렌트비는 정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실률의 증가와 함께 오피스 건물 소유주들의 파산 등 부실화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과 샤핑센터를 중심으로 건물주들이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건물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대한항공은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시아나 항공 편명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전환하는 항공 편명 변경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OZ로 시작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편명을 KEE로 시작하는 대한항공 편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통합 항공사 출범일인 12월 17일 이후에 출발하는 기존 아시아나 항공권 구매 고객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월 17일 이후에 출발하는 아시아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비행 편명이 OZ가 아니라 KE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3: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러시아 재벌의 후원을 받아서 결혼식을 치른 미국 대통령의 아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러시아 재벌 인사가 후원해준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주니어와 베니타 앤더슨의 지난 5월 결혼식 후 사흘간 열렸던 피로연 비용 일부인 수십만 달러를 러시아의 신흥재벌 우마르 크렘네프가 부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혼식 및 피로연은 바하마의 초호화 개인 소유 섬에서 열렸는데 크렘네프는 이 섬의 임대료와 불꽃놀이 비용 등을 지불했다라고 프로퍼블리카는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섬은 1박에 약 10만 달러에 대여할 수 있으며 불꽃놀이 비용은 따로 7만 달러입니다. 크렘네프는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발판으로 러시아 국영 복권 사업을 따냈고 또 러시아 최대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경영권도 확보했습니다. 크렘네프는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과 피로연에 당연히 직접 참석을 했고 그 외에 러시아인 여러 명이 함께 더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새 아내인 베티나는 SNS를 통해서 한 친구가 보내준 지극히 관대한 결혼 선물이 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전직 FBI 고위 당국자인 프랭크 몬토야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당신의 결혼식 비용을 대준다면 언젠가 그에게 무언가를 꼭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결혼식 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재벌의 후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지금 현 정부의 관리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끝도 없는 이해충돌 논란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70층 규모의 트럼프 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나라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인다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지 개발 업체들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트럼프 브랜드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이해충돌 우려를 의식해서 해외 신규 사업을 당시에는 중단했었지만 이번 두 번째 임기 들어서는 그런 제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마구잡이로 사업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 부동산 라이센스 계약으로 신고한 수입은 5,900만 달러였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홍역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숨지면서 최근 확산 중인 홍역과 관련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제퍼슨 카운티 검시관실은 관내에 거주하던 이 40세 여성이 최근 홍역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검시관실은 이 사망한 여성은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은 지난달 말 랭캐스터 카운티에서 홍역 관련 사망자 2명이 나온 데 이어서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는 현재 홍역 확산의 진원지입니다. 주 내 홍역 환자는 현재 676명, 입원 환자는 124명입니다. 한편 이 사망한 여성은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홍역에 걸린 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기존에 만성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홍역에 걸릴 경우에 약 5명 중 한 명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역에 걸린 어린이 20명 가운데 최대 1명은 폐렴에 걸리게 되며 폐렴은 어린이 홍역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은 미국에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세계 각국은 이 분쟁이 끝나면 미국의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국들을 겨냥해서 사실상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지는 물론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가에게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었는데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또 갑자기 이를 철회한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한국을 비롯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요국들로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리 두기에 나선 캐나다가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캐나다 투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더웨이 등 미국의 주요 투자 금융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최대 부호인 알리코 단코테를 비롯해서 걸프 지역 주요 투자자들도 초청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 캐나다가 유치할 것이다 라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부강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

0: 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1: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0: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1: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스토리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7: 네, 제1동 푸들이 일본에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미국에서 한인들끼리 우리가 정당을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요,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뭐 미국 일본 정계에 진출한 제1동포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1동포들이 직접 아예 정당을 하나 창당해 버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한번 입장을 대입시켜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8: 1985년 유학생으로 일본에 온 뒤 도쿄 신주쿠에서 4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정재욱 씨.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정당 이름은 신세이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을 담았는데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 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9: 지금은 한국의 대표でもないし, 日本に住んでる外国人の代表でもないです. 我々はちゃんと日本で住んでる人たちが 右 後ろじゃなくて 真ん中で行くことを 望んで.
8: 기존 정당에 들어가 정계에 진출한 제1동포는 있었는데 직접 정당을 창당한 건 처음입니다. 정치 입문을 위해 일본 국적은 얻었지만 한국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한글 이름도 그대로 썼습니다. 처음 내디딘 발걸음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현역 구의원도 힘을 합쳤습니다. 21살 때 일본에 온 뒤 3년 전 세타가야구 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신주쿠 못지않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10: 다문화 경쟁의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도 일치했습니다. 同じ 가치관 そして同じ 정책을 話し合って 実現する 仲間が 欲しかったです.
8: 신당을 만든 배경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정책을 강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비자를 얻기 위한 사업비를 한 번에 6배를 올리는가 하면 3년 이상 경력이 없으면 음식점 사장도 석사 이상 학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내면 영주권까지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10: 기카시테 일본인의 그 기카를 돌이켰다는 이야기도 実は SNS上では 流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 그것도 ありえない 話ですね. 일본 국민입니다.
8: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매달 100에서 200명씩 일본을 떠난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9: 이케나리 해주견의 비용이 20배とか 관리 비자가 시용 금액 500만원から いきなり 30만원とか こんなこういう極端的な政策は望ましくないっていうのは我々の考え。
8: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국경 장벽에 반대하는 텍사스 국경마을 주민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에 거대한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현지 목장과 농장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의 시민단체인 빅밴드 보존회와 토지 소유주 6명이 공동으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해달라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 빅밴드 국립공원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남부에 최고 9m 높이의 철제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지주들이 국경 장벽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밴드 보존회의에 따르면 국경이 이루어지는 609마일 길이의 구역 가운데 65%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빅밴드 지역에 조성한 대규모 은퇴주택과 휴양단지도 국경 철제 장벽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막히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빅밴드 국립공원은 협곡과 탁 트인 하늘로 명성이 높은 지역입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벽을 짓게 되면 공원 내에서 차량 이동 이 차단 장치와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높은 장벽으로 인해서 탁 트인 하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텍사스 국경지대가 불법 입국이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국경보호국 집계 결과 지난해 빅밴드 구역에서 발생한 체포 건수는 전체 미입국자 체포 건수의 1.3%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모두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제발 가만히 좀 놔둬달라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론을 사기다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젠슨 황 엔비디어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CEO와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AI 위험론을 겨냥해서 단언컨대 이건 전부 사기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화가 사전에 약속되어 있던 연출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라며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젠슨 황 CEO는 맞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일종의 연출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패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애가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을 시작으로 중간선거 유세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를 먼저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 지난 4일 첫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양당 후보 간의 접전이 이곳에서 벌어질 경우에 우편투표에서 작은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인사들은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지 35곳에 내가 모두 가겠다 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0: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5일을 국가 기념일인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노인의 날이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세월을 견디며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은 National Senior Citizens Day라고 해서요. 8월 21일이네요.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매년 5월 한달 전체를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올해 어머니날도 있고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잊은 듯한데 올드 아메리칸스 먼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한달 동안은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특히 어르신 건강 세미나나 건강 검진, 봉사활동, 문화 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곤 하지요. 노년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죠. 삶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기. 그리고 이런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노년기 건강의 핵심, 근육량 유지, 사회적 연결,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적인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핵심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노년기는 현재 진행형이겠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가 닿을 시기고요. 결코 과거에 남겨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8: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9: 99센트부터라고요?
8: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7: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8: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연준이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은 90%를 넘어섰고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잇따라 금리 인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90.3%까지 높아졌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이 속속 금리 인상 전망에 합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HSBC 등은 모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이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 상승이 둔화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며 금리 인상 발표가 결국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어서 올해 한 차례 더 인상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결국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일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결국은 높아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금리 인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 러 모두 파병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분석하면서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합류할 것으로 확신이 있다, 확실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김정은에게 러시아 파병은 도박이었다라며 사상자는 많았지만 이 도박은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게 성과를 안겨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3,000명 가운데 3,000명이 숨지고 1,500명이 다친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BC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서 얻은 대표적인 성과로 경제적 횡재와 지정학적 전환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견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북한 GDP, 즉 북한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BBC는 파병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에도 북한군이 절실하다라며 북러 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이자 상호 대가가 따르는 관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마이애미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 항공사 21에어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협력업체인 21에어 경영진에게 이미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21에어는 프로야구 이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주인 짐 크레인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사입니다. 21에어는 17대 안팎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대가 아마존 화물 운송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2년 전부터 이 회사와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던 21에어 소속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넘어선 뒤에, 즉 활주로를 지나간 뒤에 약 400m를 더 이동한 끝에 힘겹게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의 밴 차량과 충돌해서 밴 탑승자 7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한미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좀 소리를 질렀죠. 차차차! 왜냐고요? 가끔은요. 아우 차가 막히는데. 아니 어떻게 살라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아니 아침부터 왜 난리야?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있으시죠.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해변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바다를 향한 울부짖음, Guttural Scream at the Sea라는 이벤트인데요. 치솟는 렌트비부터 머리 아픈 인공지능까지 세상물 불만 다 품은 시민들 나와라. 이래서 100여 명이 태평양 바다를 향해서 일제히 고함을 질러댔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분은 무려 121.9dB. 이 정도는요. 정말 락 콘서트에서 혹은 비행기 이륙할 때 나는 대단한 큰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기록에는 아쉽게 못 미칠 정도의 엄청난 고함으로 1등을 드신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참 뼈가 있습니다.
1: 멀리 있는 가족 생각도 나고, 아, 이 자본주의도 밉고, 아, 이 지구 환경도 걱정이고, 세상 참 여러모로 복잡하다!
0: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이 소리 지르는 게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어떤 호르몬 역할도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정말 목구멍까지, 어우,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아침 혹시 꽉 막힌 가슴 속에 답답한 응어리가 남아 있으시다면 멀리 해변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시원하게 한번
1: 소리를 한번 질러보자고요.
0: 특히 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은요, 한번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한번 이 노래와 함께 소리를 쳐주세요. 출발!
1: 아, 소리 치려는데 아니 왜 볼륨이 안 나와? 아, 나 진짜 속상하네 이거. 왜 이래? 아침부터.

0: 차차차차!
1: 아이고, 아 이렇게 소리를 콘서트 가서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는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소리를 치고 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감소에 좋대요. 꽉 막힌 마음에 고함을 지르면 긴장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심리적인 해방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내어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신체의 이완을 돕는 부교감 신경계통을 자극해서 억눌렸던 감정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울고 나시면 하, 시원하다 이런 카타르시스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요, 너무 소리를 그렇게 무리하게 지르면 성대 결절이나 성대 미세 출혈 등 목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본인이 너무 큰 소리를 지르면요, 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귀에 멍멍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답답할 때는 해변가나 방음이 잘 되는 곳 있죠. 노래방. 요즘은 노래방도 비싸가지고. 그래도 좀 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나 요즘 또 노래교실, 뭐 입장료 10불, 뭐 15불 이렇게 내고 들어가서 맛있는 거 싸갖고, 음료수도 싸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함께 노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줘야지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니까 목을 적절히 보호하시면서 적당히 지르시면서 아니 야 다모여 진짜 세상 이건 뭐야 야 소리 지르기 이런 이벤트를 바닷가에서 샌프란시스코 했다니까 우리도 한번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늘 조용히 해 밥 먹을 때 무슨 조용히 해 이러면서 밥 먹을 때도 형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었던 우리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좀 자유롭게 할 얘기하고 풀 거 푸시고 이러셔야지 몸에도 좋습니다. 아니 풀라고 그랬는데 혼자 다 먹으려고 홍콩에서요 직원 15명이 평소 단톡방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복권을 사곤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대표로 구입한 남성이 갑자기 결근을 하면서 이걸 15명이니까 이 미화로 385만 달러에 당첨이 됐거든요. 무려 3천만 홍콩 달러. 응? N분의 1로 나눠야지. 이러면 1인당 25만 6천 달러씩 돌아갈 금액이었지만 복권을 쥐고 있던 이 남자가 돌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숫자 조합하는데 제일 기열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체 그 3분의 1은 내가 먹어야 돼. 나 128만 달러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언쟁 끝에 그 다음에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면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동료들이 닷새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남자는 결국 절도 혐의로 체포되고 계좌까지 동결이 됐습니다. 현지 법률상 복권 당첨금 횡령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함께 웃으며 나누려던 행운이 결국 욕심 때문에 법의 심판대와 철창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뭐 어찌어찌 나눠가겠지만 야 우리 함께 좀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야 너무 좋다 야 우리 함께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욕심으로 찬물을 쫙 끼얹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복권이 당첨이 100만 달러가 됐다고 했죠. 그 남자는 과연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어떤 사례를 했을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야 복권 사러 갔는데 내 것도 사다줘 이러고서 돈을 주잖아요. 아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뭘로 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가 하면 복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쪽 미시간주의 78세 동갑내기 부부가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각각 그 복권을 한 장씩 샀어요. 동창회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에 들렸는데 자기 복권을 재주문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남편께서 그만 아내의 복권을 잘못 골라 재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잘못했네 할 수 있는 그 대목이었지만 사실 실수가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거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저거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 샀는데 이게 당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뭐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작은 실수 뜻밖의 상황이 원망스럽고 당황스럽다고 해도요. 결국은 아, 전화위복이었더라. 응? 그리고 세옹지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막 기뻐할 것도 없이.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오늘 숨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어제 제가 대박인 그런 레시피를 발견을 했어요. 어찌나 맛있는지. 요즘 마켓에 가니까 늙은 호박이 응? 너무 싸더라고요. 막 2파운드에 99전이에요. 그래서 야, 오이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오이? 한 파운드에 뭐 2불 얼마 올라가서. 그래서 아무튼 이 늙은 호박을 사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커요. 이렇게 툭 헹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툭툭툭툭 썰어서 양파 좀 넣고 새우젓 넣고 이렇게 볶았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싼 채소만 좋아해서 상하지도 않아요. 양배추 총총총총 쓸어서 샐러리 얼마나 싸요. 집이 있는 줄 모르고 또 사온 거예요. 싸다고 생각. 그 총총총총총 쓸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린 과일도 총총총총 뭐 망고 말린 것도 안 먹으니까 그런 때 이렇게 넣으면 설탕 없이도 단맛이 약간 우러나고 향긋해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그리고 레몬이나 식초 쫙 짜가지고 소금 맛있는 소금 넣어서 거기에다가 추미추리 그 제가 담가 먹는 게 있거든요. 파슬리랑 실란트로랑 푸드 그 프로세서에 쫙 갈아요. 마늘도 조금 넣고 양파도 어젠 좀 넣었네요. 그래가지고 레몬 쫙 짜서 소금으로 간을 하면 이게 익을수록 맛있어요. 어제는 양파도 넣었더니 집이 초초초초 이래서 그걸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호박을 볶은 걸 보니까 국수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국수를 삶아다가 모밀국수 원액 있죠. 그걸 넣고 그리고 계란 지단 성성성성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럴 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왕 국수 삶는 김에 좀 많이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잘 헹궈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두구두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박 볶은 거 뭐 그리고 그 양배추 샐러드 김치 만든 거 거기에다가 추미추리 소스도 넣고 또 그 모밀국수 원액도 넣고 해서 비벼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렇게 알뜰하면서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복권에 당첨이 안 되니까 허리도 졸라매야죠. 어떡하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여러분 뭘로 하실 건가요? 요즘 대박인 그런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좋은 시간에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챙길 수 있고 이렇다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이라면요. 그렇게 소리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소리쳐! 굿모닝 차차차 1부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1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1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0: 요즘 LA 타운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내가 눈이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컴컴해 아우 어둡다 어두워 진짜 깜짝 놀라는 그런 스트릿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길이로 치면 약 5마일 2만 7천 피트 미터로는 8천 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 바로 LADWP의 구리 전선이 도둑맞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우 야 이 어떻게 훔칠 게 없어서 공공인 시설에 모두의 불을 밝혀주는 그 불의 구리 전선을 그렇게 훔쳐가요. 아우 이러다 보니 LA시 지도부와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물상들의 불법 매입과 기승을 부리는 금속 절도 범죄 이걸 또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피해액수도 엄청나지만 무엇보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쪽인가요? 다운타운 쪽도 그렇고 저쪽 피코 쪽인가? 밤에 깜짝 놀랐어요. 가로등이 없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좀 조심을 하면서 또 우리 좋은 선량한 시민들이 좀 합세를 해서 이 도둑들을 좀 잡고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나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이 구리전선 도둑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민법에 많은 그 긴급 소식이 있어서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9: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아, 늘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네. 잘하십니까.
19: 아 네. 일을 열심히 하고 햇빛을 안 보다 보니까.
0: 아 햇빛을 안 보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아니 이번에 또 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9: 요즘, 아, 글쎄요. 네. 제가 오늘 네. 또 이제 9월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그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유학생들 F1이나 또 이렇게 교환학생, 교환교수 뭐 이런 트레이니 인턴들 많이 쓰는 J1 비자. 네. 그다음에 이게 언론인 중에서 이제 미국에 파견이라기보다는 보도를 위해서 또 취재를 위해서 또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나온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I 비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비자가 이전에는 너 임무가 필요한 만큼 학생들은 공부가 필요한 만큼 J1 같은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만큼 있어라 이렇게 네. 비자 스테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신분이 미국 입국한 이후로 신분이 duration of status라는 그런 신분으로 있는 이 세 가지 비자를 트럼프 행정부가 몇 달 동안에 거쳐서 대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 발표하고 뭐 국무성에 교육을 하고 다 해서 오늘 시행 예정이었어요.
0: 원래 뭐 학생 비자도 4년이면 딱 땡 하고 돌아가라.
19: 네,
0: 뭐
19: 그렇게 이렇게 돼 보도가 있잖아요. 많이 네.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바뀐 규정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려고 온고도 다 보내드린 상태였었는데 네. 저도 밤사이에 이게 날마다 제가 요즘에는 이민법이 뭐 바뀐 게 없나 이렇게 네. 체크업을 해야 돼요. 너무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네. 데니스 세일러라는 담당 판사님이 네. 지금 이민국이 시행하는 하고자 하는 이 법이 네.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고 네. 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다 그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0: 갑작스럽게
19: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거를 exceptionally weak하게 정부가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가 너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네. 폐지됐다기보다는 시행을 중지시켰어요.
0: Wait a minute. 뭐 하는 거야? 이거죠, 지금?
19: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인민국도 이제 더 팔로우를 해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국토안보국에서 하는 얘기는 국가안보나 뭐 이민 사기 방지도 해야 되고 FJI 비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너무 오랫동안 있고 하는 것이 다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0: 네.
19: 세일러 판사님이 하는 얘기는 지난 50년 동안의 DS 제도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통째로 바꾸려면
0: 네.
19: 지금 DHS가 갑자기 마련한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0: 네.
19: 그러면서 이제 너무 위크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0: 네.
19: 이제 부담이 작은 대안이 없는지
0: 네.
19: 더 충분히 고려를 해서
0: 네.
19: 그다음에 이제 보완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폐지가 네. 됐다기보다는
0: 네.
19: 임시로 정지를 시킨 거예요.
0: 네.
19: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한밤중에 봤거든요.
0: 네.
19: 뉴스라기보다는 판결이 어제 났으니까
0: 네. 네.
19: 저도 낮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0: 네.
19: 근데 오늘 방송해야 되니까 혹시 또 그 사이에 바뀐 게 없나.
0: 네.
19: 아, 지금 봤더니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0: 네.
19: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같이
0: 네.
19: 온고를 다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이 네. 내용을 위주로 해서
0: 네.
19: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0: 네.
19: 그럼 우리가 주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0: 네.
19: 서류가 미비해서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0: 네.
19: 근데 한국 분들 중에 유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9: 지금 저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정부가 이렇게 막 업투데이트해서 26년 거를 발표하고 그러진 않아요.
0: 네.
19: 제가 이것도 좀 어제 찾아봤더니 24년도 기준으로
0: 네.
19: 미국의 지금 유학생들은 대략 112만 6,690명이라니까 113만 명 정도가 미국의 유학생으로 있는 거예요.
0: 전체
19: 유학생,
0: 유학생들.
19: 네네. 미국 안에 있는 유학생들이.
0: 네.
19: 그중에서 한국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신지요?
0: 한국 학생들이 한 뭐 8%, 9%, 12%? 뭐 요 사이일 것 같은데요? 더 되나요?
19: 지금 한국 학생들이 네. 61,277명 정도 있답니다.
0: 네, 네, 네.
19: 근데 이제 그 우리가 H1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도 그렇고 주위에
0: 네.
19: 보면은 STEM이라 그래서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매틱에 공부한 데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0: 네.
19: 그러니까 저도 이 숫자를 보고
0: 네.
19: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113만 명 중에 인디아에서 온 사람이 무려
0: 네.
19: 42만 2,335명이 됩니다.
0: 와, 거의 뭐
19: 전체 그러니까 뭐 한 40%가
0: 네.
19: 넘는다는 얘기죠.
0: 네.
19: 그리고
0: 와.
19: 차이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 한
19: 중국
0: 20, 30%? 20,
19: 네.
0: 30%?
19: 차이나도 네. 32만 9,541명이니까
0: 아.
19: 한국에 비하면은
0: 네.
19: 5배 이상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0: 네.
19: 또 본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안 돌아가기도 하고
0: 네.
19: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교포나 뭐 여기 사는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19: 그래서 이 유학생 비자 또 J1으로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9: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가 그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은
0: 네.
19: 특히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게
0: 네.
19: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나 또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0: 네.
19: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부를 때 인턴 교환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저는
0: 네.
19: 이제 이민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J1 인턴 또 트레이니 이제 그런 학생들을 회사에서 데려다가 이제 인턴십을 시키면서 또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월급도 주는 그런 비자예요.
0: 네.
1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학력 학생들을 데려다가 임금을
0: 네.
19: 적정 임금을 주라는 규정이 적용을 안 해요.
0: H1하고 그릇이 다르군요.
19: 네, 완전히 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J1 해주는 회사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꽤 많은데 보면은 약간 미니멈 웨이지에 가깝게
0: 네.
19: 주고 J1을 꾸준히 쓰는 회사들이 이제 좀 많이 있거든요. 좋게 생각하면 한국인
0: 네.
19: 학생 데려다가 인턴십 시키고 1년, 1년 반 있고 또 돌아가고 다른 학생이 와서 또 계속 인턴하면은
0: 네.
19: 트레이닝도 되고 또 회사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임금을 많이 안 줘도
0: 되고.
19: 이제 고급 인력을 좀 잘 쓸 수 있고 이런
0: 네.
19: 게 현재도 한인타운에 되게 많이 있어요.
0: 네.
19: 관련이 없으시고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면은 J1이 뭐야? 막 이런데.
0: 네.
19: 그래서 이제 그런 J1도 입국할 때는 이렇게 duration of status로 돼 있어요. 근데 비자 자체가 인턴 같은 경우는 맥시멈 1년밖에 어차피 있을 수가 없어요.
0: 네. 근데
19: 트레이니 같은 걸로 들어오면은 맥시멈 18개월 있을 수 있는데 처음서부터 18개월 받아갖고 온 트레이니도 있지만 보통은 12개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8개월까지 있기도 하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아카데믹 스터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목적으로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가 F1 비자예요.
0: 네.
19: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학을 간다, 대학원에 가서 뭐 석사학위를 한다, 또 박사학위를 한다,
0: 네.
19: 치과대학교를 간다, 뭐 의과대학교를 간다 이런 것들은 다 아카데믹한 거를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네. 해서 어떤 수료증 내지는 뭐 이렇게 학위증을 따러 오는 게 유학생 F1 비자예요.
0: 네.
19: 근데 모든 비자는 직계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혼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유학생들 제1 네. 비자는.

0: 해서 약간 E2 비자, 이렇게 투자자 비자 비슷하게 청원서 없는 비자를 여권에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네가 취재하고 싶을 때까지 있어 이렇게 네. 듀레이션 오브 스테러스를 현재까지 받고 있었어요. 사실 네. 바뀌려고 했던 법은 네. 지금 사회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I 비자는 너는 앞으로는 240일 이상은 있을 수 없어. 그럼 240일은 8개월이잖아요. 네. 이전에는 제가 I비자 있으신 분이 저희 손님도 간혹 있는데 네. 있을 때까지 있으려니까 네. I비자로 들어와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거를 확 줄여가지고 네. 너는 이제 8개월 정도죠. 왜냐면 우리가 몇 개월로 안 하는 이유가 뭐 1월은 31일이고 2월은 28일이고 뭐 네. 이제 뭐 4월은 30일이고 네. 이러니까 개월수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월 수가 아닌 것들은 며칠 며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I 비자는 240일이 되려고 그래서 제가 이미 이런 소식을 몇 달 전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언론으로 있는 I 비자를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법 회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언론 회사인데 네. 네, 저희가 이미 언론 비자로 바꿔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9월 15일 날 시행한다고 누누이 보도가 됐었기 네. 때문에 네.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1: 뭘로 바꿔 드렸다고요?
0: L1A라는 주재원 L1. 비자로 바꿔드렸어요.
1: 주재원 비자. 네, 그분은 주재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0: 주재원 비자는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바뀌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보이지 않는 심사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네.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대기업들 손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부급 직원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센셜 워커라 그래서 이센셜 워커는 회사가 꼭 필요한데 네.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네. 약간 전문직에 가깝지만 뭐 대학 전공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전문학교만 나왔든지 하더라도 본사에서 네. 경력을 많이 쌓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단기간은 대략 뭐 1년 미만에 네. 쉽게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센셜 워커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재원들은 주로 L1A 간부급 비자 또 L1B 이런 그 스페셜라이즈 나리지가 있는 비자 타입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는 투자들을 한국에서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의 직원들은 뭐 투자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사 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미국에 잘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일을 수행할 간부급 직원이나 그런 이센셜 네. 워커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E2 비자라 그래서 E2 비자는 트리디 인베스터 비자예요. 트리디는 네. 한국하고 미국이 트리디 무역 협정을 맺었다 그 말이고 네. 한국은 네.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후에 옛날 옛적에 이제 네. 트리디 어그리먼을 맺었어요. 아, 네. 중국이랑은 트리디 어그리먼을 맺었겠어요? 맺어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트리디 어그리먼이 맺어 있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네. 뭐 수천만 불을 투자를 해도 네. 이투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자자 비자를 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가가 트리디가 먼저 맺어져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가 만약에 저도 몇 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200개국이다. 네. 그럼 트리디가 맺어 있는 나라는 아마도 뭐 한 70개, 80개 정도 나라. 그러니까 네. 트리디가 맺어 있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약간 적대국이거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나라들은 뭐 머저리티가 트리디 어그리먼이 네. 맺어 있지가 않아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1억 불이고 수억 불 투자해도 아무도 이런 투자자 네.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트리디가 맺어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심사 기준들을 제가 보면 영사가 이제 E2비자 같은 경우도 영사가 바로 심사해서 여권에다 스탬프를 꽉 찍어주는 거야. 아까 I비자처럼. 네. 그러니까 이민국의 청원서가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원서가 필요 없이 받는 그런 E2비자를 저희도 가장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인터뷰 결과 같은 거를 쭉 지켜보면은 저희가 네. 매달 여러 건씩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회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 투자를 일단 많이 하고 네. 본사 경력이 뭐 최소한 뭐 2년 이상 넘고 네. 또 안 그러면 는 이제 식품 계통 이런 게 뭐 K푸드 이런 게 막 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누들 공장이든 뭐 예를 들어서 만두 공장이든 두부 공장이든 그러니까 한인들이 파퓰러하게 뭐 이런 코스코니 뭐 크로겐이 월마트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진짜 이렇게 승승장구 뭐 농심서부터 포함해서 많이 이제 회사가 이렇게 빨리 그로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로잉 하는데 다 미국에 있는 로컬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 특별한 기술로 제조하고 막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본사 또는 계열사 말고 타 회사에서 이제 유능한 인력을 뽑아다가 미국으로 막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비자에 이제 적합한 게 저희가

0: 에센셜 비자도 상당히 그래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쉬워졌냐 어쩌냐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은
1: 네.
0: 투자를 많이 하고 자격이 확실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인터뷰를 우리가 잘 준비를 시켜서 하면은 이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바뀐 이후로도 저희가 비자 거절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이렇게 그 비이민 비자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학생들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막 환율도 오르고 뭐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유학 와서 또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취업면이 굉장히 진짜 바늘구멍처럼 막 좁아지고 한국에 돌아가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실업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 줄진 않았어도 유학생 비자도 아무래도 좀 받기가 어려워지고 좀 그런 상황에서 법도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바뀐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유학생은 엄청 줄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폐지가 된게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잠시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유학생
1: 그쵸.
0: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duration of status를 근본적으로 많은 걸 바꾸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바꾸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건안 된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일단은 맥시멈 4년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또 궁극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아니 매사추세츠의 법원에서 임시로 중지하라는 얘기는 시행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임시 중지여서 아마 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어떤 변동상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퍼스트 서큘 그러니까 항소 법원에 이민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항소 법원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도 지금 잘 모르고
1: 모르겠고.
0: 항소 법원에서 혹시 또 국토안보국이 진다고 해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수프림 콜트 연방의 수프림 콜트까지 갈 수도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어쩌면 왜 미국에 출생하면 시민권 박탈한다 그래서 그거 1년 반 동안 계속 법적으로 싸워서 결국은 수프림 콜트에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의 그 행정 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기각당하듯이 지금 이런 F1 비자는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멀티플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출생 시민권에 관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계류 중이더라도 또 이민국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됐지만 이 First Circuit에다가 파일해서 이게 Stay Pending Appeal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안보국이 지금 이제 처음에 파일한 게 디스트릭 콜트거든요, 연방에. 디스트릭 콜트 결정에 따라서 연방이니까 미국 50개 주에서 뭐 매사추세츠는 그럼 시행하지 말고 나머지 49개는 시행하라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디스트릭에서도 연방이 결정하면 그게 연방에 딱 동시에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민국이 이제 어제 결정이니까 오늘 이민국이 파일을 못 하겠죠. 근데 아마 수일 내로 제 생각에 스테이 펜딩 어필을 파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부가 이렇게 항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행 보류 효력을 또 중지해 달라고 하는 법적 소송이에요. 그럼 보류가 됐던 거를 상급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할 때까지 일단은 시행을 하고 파이널 디시전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시행하게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법적 절차로 또 어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며칠 이내는 정부가 어떻게 나오나 정부라는 건 지금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국토안보국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려고 했던 게 나랑 영원히 상관이 없이 없어진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 조금 더 바뀌고 보완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좀 축소된 범위 안에서 언젠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럼?
0: 그러니까
1: 저기,
0: 지금은 현재 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법이 언제 바뀌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미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세세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내가 더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법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바뀌려고 했던 법을 조금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무관하게 하면은 준비를 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뀔 수 있다는 편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유학생이 뭐 4년밖에 너 스테이를 할수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내가 1년 더 남았는데 한국말로 짐 싸갖고 본국 가란 말이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국이 이제 바뀌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있고 싶고 졸업한 다음에 OPT도 하고 싶고 그러면 뭐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갖고 옛날처럼 듀레이션 업 스테라스 네 목표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을 많이 하면서 유학생으로 20년 있었던 사람도 본 적이 있어. 10년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
1: 아니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0: 그러니까 응? 랭귀지 스쿨도 이제 뭐 네. 이것저것 듣다 보면 솔직히 1년 반, 2년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네. 근데 랭귀지 스쿨도 막 3년, 4년 다니고 또 뭐 한국말로 하는 뭐 네. 신학교 이제 네, 약간 네, 네임 밸류가 없고 누구나 받아주는 학교 네. 주말에만 수업하는 학교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네. 이 신학교 가서 학사학위 했다가 또 저 신학교 가서 또 석사학위 했다가 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 그러면 교회도 잘 안 다니신다고
1: 아 그렇게 FN 비자를 저렴한 가격에 또 해주는 그런 그
0: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전략이나 계획을 세운다는 게 바뀔 네.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약간 제약을 해다다 보니까 법을 바뀌지 않으면 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공부하는 동안 있으라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합법인 사람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4년이 딱 끝나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는데 못 끝냈어요. 그러면 이민국에다가 연장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연장 신청을 하는데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I-21이라는 양식에 너가 프로그램 끝나려면 예를 들어 2년 더 남았어. 그러면 2년에 대한 그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여권도 그 내가 프로그램 마칠 만큼 기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민국에다가 연장을 해서 사유도 쓰고 그동안 법 잘 지킨 서류도 집어넣고 그럼 이민국이 심사를 해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보니까 너는 2년 더 있어도 돼.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기간을 정해서 주고 그 끝나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국 돌아가라는 식이에요.
1: 네.
0: 그렇게 시행을 오늘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일단은 임시 중지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알아야 되고 네. 또 바뀌려고 했던 법 중에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랭귀지 스쿨은 너 평생의 랭귀지 스쿨 다닌 기간은 맥시멈 2년 이상은 절대로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수도 없다.
1: 2년으로 정했어요. 랭귀지 스쿨.
0: 네, 랭귀지 스쿨은 그러니까 제가 랭귀지 스쿨 3년 4년 달린 사람은 사실은 그 전에도 네. 이민국에서 너 이거 스테이 네. 페이언 스테이 한 거다. 너 돈 내고 신분 유지용으로 했지. 무슨 그리고 인터뷰 가면 그런 분들 영어를 잘하면 좀 나은데 영어를 네. 한국말로 버벅거리고 이민국 직원 말하는 거 잘 듣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 네. 데리고 가서 네. 랭귀지 스쿨을 4년이나 다녔다고 하는데 네.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럼 이민국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너 페이언스데이 학교다. 네. 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손님 중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인데 제가 도와주기 이전에 딴 사무실에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 갔는데 이민국이 너 페이언스데이를 해서 내가 우리가 볼 때는 너 이민 사기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인데도 영주권을 거절을 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바뀌려고 하는 이민국이 문제를 삼는 거를 너무 제약을 해서 지금 이게 제동이 걸린 건데
1: 네.
0: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보면 조정은 될 것 같아요. 왜? 네. 아니 법이 바뀌기 전에도 네. 이유 없이 학교를 너무 많이 다닌 거를 문제를 삼아서 그게 진짜로 어드밴스된 공부를 쌓아서 학위를 따는 목적이 아니라 신분 네. 유지용으로 학교 다녔다는 사실로 이미 이민국은 이전에도 이민 사기라고 영주권자 네. 시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을 거절하고 그럼 제가 뭘 도와주고 있겠어요? 이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게 사면이거든요.
1: 네.
0: 사면은 아무나 받을 수도 없어요.
1: 네.
0: 배우자가 익스트림 할십이 있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네. 영주권 못 받으면 익스트림 할십이냐. 아니에요. 네.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네. 정신적 고통 뭐 이런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네. 되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바뀌려고 한 게 또 뭐냐면 요즘 유학생들도 이 기계 얼마 오래 갈지 모르겠잖아. 근데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잖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앞으로 대학원생이 이 전체 유학생의 55%나 되는데
1: 네.
0: 대학원은 1년 이상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전공을 바꿀 수가 없고
1: 네.
0: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 네.
0: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한번 마치고 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MBA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통계학도 또 공부하고 싶어. 그럼 과거에 메스터 한 사람 메스터 또 하고 이게 가능했거든요.
1: 네.
0: 근데 너가 한 번에 메스터를 한 번 땄으면 평생에 다른 같은 레벨의 공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부당한 요번 이제 교육기관 이런 데들이 소송을 한 거거든요.
1: 네, 네.
0: 너무하다 이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늘 내부, 그러니까 전문학교를 한번 했으면 딴 전공 못해. 네. 위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배철러 어소시에이트 그랬으면 배철러로 가야 되고, 배철러 했으면 마스터로 가야 되고, 마스터 끝난 사람은 내가 신학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 하고 싶어. 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뀌는 법이. 네, 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뭔 전공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려고 했던 거.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바뀌어서 무관한 게 아니라 다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뭐 랭귀지 2년밖에 안 돼. 배철러 디그리, 뭐 전문학교 디그리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너네는 이제 업으로 위로만 가야지 밑으로는 못 간다. 이런 것들이 다 바뀌려고 했던 내용이고, 4년 이상이 지나면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모든 세부 규정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약간 시행이 보류되어 있으니까 저도 더 자세한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지금 제가 유학생 또 J비자 그다음에 이런 I비자로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그냥 기존의 법이 지금 적용하지만 조만간에 또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다른 이런 대안이나 내가 불법이 안 되게 있을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야 돼요.
1: 우리 럭키비키님이 아,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제 H1 비자도 해주시고 한인가정상담소 보드멤버도 하셨고 또 다른 건 모르지만 사무장님들 말씀에 따르면 타운 내에서 이민법 변호사로서는 1등이신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아, 요즘 같은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명쾌한 답과 함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3435 윌셔 블루바드 수입 넘버 3050이고요.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 구글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렇게 치시면 자세한 정보를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0: 네네.
1: 아, 정말 그렇네요. 정말 빡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계속 그 스테이터스 잘 관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방송은 이제 이렇게 잠시 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니까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품이 너무 많이 바뀌고 중요한 분들도 많아서 또 여기 또 라디오 서울 사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칼럼을 좀 짧게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정도로 써서 지금 이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방송한 내용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원고 말고도 웹사이트에 정리해서 Q&A식으로 이제 바로 올려드리려고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굿모닝 차차차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3: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3: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3: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4: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9: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4: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9: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4: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9: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1: 진짜 감쪽 같네.
12: 역시 벤트웨이야.
1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최근 발표된 글로벌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무려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대요. 쓰레기로 거리 채우던 골칫거리 이 플라스틱이 이제는 튼튼한 다리를 받치는 든든한 건자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MIT 연구진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강철보다 튼튼한 고강도 건축 자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화제라고 그러는군요. 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하고로 유한건강생활 금강환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환 박사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10: 건강의 시작은
8: 워싱턴
10: 건강한
8: 바디샵.
10: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주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주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어린이 흔히 탱자님 오늘은 네. 어린이 탱자로 오셨어요.
1: 왜요?
0: 후드티에다가 아, 후드티 때문에? 스포티에서
1: 이게 근데 옷이 네. 굉장히 좀 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0: 뭐 어떻게 보여요?
1: 뭐라 그러지? 응. 새 건데
0: 없어 보여?
1: 네, 빛바래 보이. 뭐, 뭔가 좀 없어 보이는.
0: 통했구나. 나도 없어 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도 좋아.
1: 왜요?
0: 너무 있어 보이면. 아, 나는 없어 보이는 게 좋더라고.
1: 돌려깎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사람 있어 보여도 안 좋다고
0: 아니,
1: 없어 보이는 게.
0: 그냥 소박한 거가 좋아.
1: 오늘 이따가 사람 만나러 가도 일부러 제가 좀. 어려 네. 보이게 입어야 될 필요해서 약간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뭘 하길래 무슨 미팅이길래 어려 보여야 돼?
1: 아, 아 왜냐면 제가 이게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조금 너무 그냥 없어 보여요?
0: 없어 보이는 유학생 분위기로 오셨.
1: 아 그래요? 아, 또 가난한 네. 유학생 느낌이에요? 아,
0: 원래 유학 비자로 오셨나요? 아니면
1: 저요?
0: 가족 이민으로 오셨죠?
1: 저 초차 아니요 초창기 때는 네. 유학 혼자 저 기숙사 들어왔었고 아, 그 다음에 바꿨죠 나중에
0: 네. 이제. 저도 유학 비자로 와서 네. 1년 만에 방송국에 취업이 됐지만 학생 비자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가 취업 비자를 했는데 그게 뭐 통보가 분실이 돼서 뭐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 들어가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만고생을 그쵸. 저도 많이 했는데
1: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분실된 것도 너무 다반사였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또 사실 득본 것도 있어요.
0: 왜요?
1: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네. 게 있었는데
0: 못 받았다.
1: 저는 이래서? 심지어 시민권 시험 볼 때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막 티켓도 많이 땄고 옛날에 뭐 이런 네. 좀 많단 말이에요. 네. 와, 그걸 다 영주권 제가 영주권 10년 15년 있다가 시민권 신청을 한 건데 네. 저는 그때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네. 이걸 다 못 적었어요.
0: 네.
1: 출장 하도 많이 이걸 다 못 적게 그래서 제가 영사관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0: 네.
1: 이거 다 적으라고 하는데 네. 좀 띄워주세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다 기억해?
1: 그때 그분이 네. 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0: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1: 네, 출입국 기록을. 아, 출입국 당신이 있지 않냐. 네, 네. 본인은 왜 모르냐. 나 출장 너무 많이 가서 여권도 두세 개를 제가 막 쓰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많이 찍어갖고 네. 그분들은 또 한장 안 찍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콩콩 찍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갈 때는 첫 장에 찍었는데 나고 들어올 때는 막
0: 뒷장에 찍어.
1: 32장에 찍어. 자기 멋대로 찍으니까 이걸 못 맞추겠는 네. 거예요. 쓰다 말았어요.
0: 네.
1: 도저히 안 돼서 네. 나 이거 걸릴 거다 100% 걸린다 네, 네. 근데 제가 시민권 인터뷰하는 날 시스템 다운 컴퓨터 시스템 이야. 다운 그래갖고 모든 걸 수기로 이만큼을 프린트해가지고
0: 네.
1: 히스패닉 여성분 아주머니가 깐깐해 보이는 아줌마가 네. 너 오늘 나랑 매뉴얼로 해야 돼 들어와 딱 그런 거야.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어떻게 봐
0: 네.
1: 제가 거기서 까불기 시작했죠. 앉자마자 막 까불 농담하고 막
0: 네.
1: 그랬더니 막 깔깔대 웃으면서 얘기하다 또 K-드라마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네, 네. 분위기가 너무 좋게 된 거야. 한 20분 네, 수다를 떨었어 둘이서. 네. 그때 그분이 너 일단 영어는 잘하네 해서 아유 내가 네. 난 미국 사람인데
0: 네, 네.
1: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때로 왔지 했더니 너 그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정말 그리고 저는 다 넘어갔어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0: 그러니까 그게 참
1: 그러니까 이런 운이 것도 있어야 네, 운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걸 봤으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0: 아, 영주권을 얘기를 왜냐면 일부의 제인정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네, 네, 네. 우리 아이비님도 라서 방송 듣고 상담하러 변호사님 윌쇼 사무실 찾아가서 직접 뵙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1: 네.
0: 하시면서 오랫동안 방송에 계속 나오셔서 그 방송 듣고 갔는데 정확하고 친절하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라디오 방송 우리 라서 정직하고 믿을만한
1: 변호사님
0: 제인정 변호사님.
1: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0: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1: 또 저희 라디오 서울은 또 네. 항상 좋고 믿을만한 분들만 네. 모신다는 점.
0: 우리 비키님도 한인타운에 여러 가지 상권 불경기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새로 기울어진 이 경기장에서 라디오 서울을 응원합니다.
1: 아 이렇게 비키님 늘 먼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죠.
0: 그러니까 네. 진짜 힘내다.
1: 이런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은
1: 아니 근데 네. 제가 이거 그러면 시작할 때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요?
0: 뭐요?
1: 제가 너무 웃긴 얘기를 봤어요.
0: 뭐요?
1: 재밌는 유머를
0: 네,
1: 봤는데
0: 네, 네.
1: 그러니까 약간 미국 유머 깔깔깔인데
0: 네.
1: 정말 짧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릴게요.
0: 네, 네, 네.
1: 저 너무 웃어갖고 아침에
0: 웃겨주세요.
1: 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데이브라는 교수님이에요. 수학 교수입니다. 이 수학 교수님인 데이브가 네. 싱크대에 문제가 생긴 거야 집에.
0: 네.
1: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네. 배관공을 부른 거죠.
0: 네.
1: 배관공이 와서 막 뚝딱뚝딱 하더니 한 시간 만에 고친 거예요.
0: 네.
1: 그리고는 청구서를 딱 내밀었습니다.
0: 네.
1: 깜짝 놀래요 교수님이.
0: 너무 많이 청구했어?
1: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이건 내 월급의 절반인데?
0: 네.
1: 한 시간 일해놓고? 그러니까 배관공이 이러는 거예요.
0: 뭐라고요?
1: 이것 보세요.
0: 네.
1: 우리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0: 네.
1: 당신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막 많겠지만
0: 네.
1: 우리 기술자가 사람이 없단 말이야.
0: 네.
1: 그럼 억울하면 당신도 배관공 대봐요. 대신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녔다고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고학년 고학력자 채용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데이브가 교수 수학 교수가 네. 어 안 되겠다 해서 배관광이 되기로 마음 먹고 네. 배관 공부해서 배관광이 돼요. 네. 월급이 교수 때보다 몇 배가 많아진 거예요.
0: 아.
1: 신났습니다. 그래서 배관광 일을 해요. 네. 어느 날 회사 정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모든 배관공들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네. 공지가 내려온 겁니다. 네. 근데 자기네들은 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브랑 동료 배관공들이 야간 네. 수업을 받으러 가요.
0: 네.
1: 갔는데 첫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에, 에. 원의 넓이를 구하 원주율을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에. 라는 질문을 딱 낸 거예요. 데이브가 불려 나갔어요. 데이브가 칠판 앞에 수학 교수였잖아. 갔는데 공식을 쓰려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은 거예요.
0: 어, 진짜로?
1: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뭐지? 그러다가
0: 3.14
1: 아니, 자기가 생각 안 나니까 막 자기가 비웠던 계획이 나니까 막 복잡한 수식으로 공식을 막 유도해 낸 거예요. 칠판에 빽빽하게 막 공식을 쓰면서 근데 나온 값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막 반지름 곱하기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데이브 교수한테서 멍하니 칠판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뭐였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동료 배관관이 툭 치면서 하는 말 적분 범위를 바꿔봐. 안 웃겨요?
0: 적분 범위를 바꿔봐?
1: 배관공이었던 사람들이 다 교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선배들이 다 교수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거짓말하고 배관공 돈 벌려 하고 있는데
0: 그랬던 거야.
1: 얘가 막 헤매니까 툭 치면서 야 적분 범위를 바꿔봐.
0: 아~ 그러니까
1: 말도 안 되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 아~ 이게 사회를 풍자하는 조크입니다.
0: 그러네요. 네. 진짜 야 미국에는 난, 진짜 기술이 최고라고.
1: 전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0: 플러밍 또 지붕하시는
1: 그러니까 기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근데 그게 좋은 게 미국은 인정을 받잖아요.
0: 네.
1: 한국은 또 그렇지 않잖아.
0: 네.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
1: 아 근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0: 아니 저 아시는 친한 뉴욕의 오빠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오신 거야. 이제 뉴욕은 언제 가요? 그랬더니 내년 2월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1: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가, 지금 텍사스 가신대요. 벌써 지금 텍사스 가셨을 거야. 와. 거기서 이제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1: 와.
0: 그냥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년 2월에.
1: 응?
0: 근데 좋대요. 이제 3년만 더 하고 이제 은퇴하실 거라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래도 제일 지금 벌 수 있는 거다. 자기 트럭 갖고.
1: 와, 근데 그게
0: 하니까.
1: 아무나 못 하겠더라고요.
0: 못 해요.
1: 진짜.
0: 체력 밥도 체력인데,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먹고.
1: 그러니까 체력도 체력이고 또 운전하는 것도 즐기셔야 되고.
0: 네, 네.
1: 아우, 그거 진짜 힘들어요.
0: 견디는 거지 이제 3년만 더 하자. 근데 그분이요. 네. 늘 그렇게 300불씩 저쪽 응?
1: 아, 또 더 어려운
0: 그
1: 분들 도와주고
0: 아프리카 수단 응? 그 어린이네 한 명이 30불이래요. 서포트하는 게 그 10명을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계세요. 그런 또 동기가 있는 거야.
1: 그치.
0: 그러니까 딱 내가 오늘 트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보내면 우리 어린이들 10명이
1: 그치,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0: 하잖아. 그런 거.
1: 그럼 박수 쳐줘야
0: 직업에 귀청 없어요. 뭐든
1: 그럼요.
0: 뭐든 써주시면 감사하죠.
1: 트럭 돌아보니까 갑자기 영화 그 네. 오버 더 톱이 생각이 나네요.
0: 왜요?
1: 그 영화 오버 더 톱 봤어요? 오버 더 톱. 한국말로 오버 더 톱. 실버스타 셀론 80년 많은 영화 모르세요? 옛날
0: 80년대.
1: 아 모르세요?
0: 트럭 왜? 오게 왜?
1: 그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찾는데 옛날 여친이 굉장히 부잣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뺏겨 양육권을 뺏긴 거예요.
0: 그래서
1: 그 실버스타 셀론 혼자서 트럭 몰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트럭이 너무 낡았어. 근데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대륙 횡단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얘랑 같이 이제 부모 부자 집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영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팔씨름을 잘해. 그러니까는 어느 날 봤는데 대회가 열리는데 팔씨름 대회가 1등이 볼보 뉴트럭을 주는 거야. 근데 아들이 아빠부터 해보라고. 그래서 막 연습하면서 둘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나갔는데 막 쟁쟁한 사람들이 하니까 막. 근데 이 사람 특기가 질 때쯤에 오버렸다 하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가락 펴서 잡아서 팍 꺾는 기술이 있어요.
0: 아...
1: 어릴 때 그거 보고 애들은 맨날 팔씨름 했는데 그거 오버렸다. 결국 이 우승을 하면서 뉴트럭을 받고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니다. 아주 훈훈한
0: 나도 영화. 조금만 젊었으면 트럭 드라이버.
1: 근데 어울리시는 것 같아.
0: 아니 그런 거 좋아해.
1: 왠지
0: 나 트럭 일종 땄어요. 한국에서도.
1: 진짜요?
0: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1: 이거 할 줄 아세요? 그럼 이거
0: 별나다고.
1: 이렇게 할 줄 아세요?
0: 왜냐면 일종하고 이종이 다른 게 일종은 승용차도 하고 트럭도 한다는 거야.
1: 그렇죠. 둘 다 하지.
0: 그러면 일단 큰 거 따지 뭐 해서 갔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자가. 일종
1: 그거 만약에 하셔갖고 했으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와 무슨 뭐 최초의 여자 무슨 트럭커 이러면서
0: 지금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으면
0: 옛날에
1: 나왔 좋았을 텐데.
0: 아니 우리 훈이 씨는 팔씨름 챔피언 정도 할 것 같은데 저? 옛날에 한인타운에서 네. 팔씨름 대회 있고 그랬대요.
1: 저 팔씨름 되게 못해요.
0: 못해요 오히려?
1: 아, 참고로 되게 못해요. 이게 팔씨름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기술이
0: 배우면
1: 1도
0: 되잖아.
1: 그러니까 배우면 되겠는데 뭐 굳이 네. 굳이 이제 와서 제 네. 옛날에 네.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남자분이 술 네. 먹다가 네. 2차를 가자요. 그래서 집에 네. 가게 됐더니 네. 아 2차 가자면서 자기가 지인을 부른 거예요. 네. 근데 딱 봐도 땅땅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는데 한 번도 자기 접은 적이 없대요. 팔씨름을 군대에서 1등에서 포상 휴가 나올 정도로 네. 자기는 최고였대. 그 저분이 잘할 것 같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술 먹고 있는데
0: 진짜 잘할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친구 진짜 센 거예요. 저는 안 세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센 거야. 근데 사람이 네. 승부욕이 술이 취하니까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0: 아유.
1: 남자 셋이 노래방을 들어갔는데 노래 하나도 안 하고 술 먹으면서 팔씨름만 한 시간을 했는데
0: 네.
1: 제가 계속 쳤어요. 근데 지니까 열받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니까 왼팔 하자서 또 치고 근데 제가 저는 양팔이 비슷해요. 다른 사람도 웬만하면은 왼손이 약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놈은 센 거야 왼손이.
0: 어머.
1: 근데 왼손은 제가 좀 삐까삐까 하는데 오른손은 막 계속 지는 거예요. 한 시간을 둘이 했어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피가 쏠려갖고 토를 냈어요.
0: 어머!
1: 힘쓰다가 토를 냈어요. 그 친구가
0: 무리하면 안 돼 뭐든지.
1: 그 제가 그대로 그냥 이겼다. 야 너 토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그리고 신나서 이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0: 네.
1: 다음 날 저 병원 갔어요. 손목 나가갖고.
0: 어머, 손목
1: 회사를 갔는데
0: 탈장이 안 되고 너무 용쓰면 탈장 될 것 같아.
1: 마우스를 못 잡는 거예요. 팔이 돌돌려갖고.
0: 어머나.
1: 법인 형이 지나가다 너 왜 그래? 해서 어떻게 얘기했더니 야 병원 가. 그래서 병원 갔는데 침 맞고 여기다 돌돌돌 양쪽에 붕대 갖고 저 그때 유도할 때인데
0: 어머나
1: 손이 덜덜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0: 진짜
1: 근데 그 친구는 구토를 했잖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그 내가 승자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며칠 있다가 같이 새벽에 또 만났는데 네. 나는 양쪽 팔에 붕대하고 걔는 토했다고 다시 술 안 먹는다고 막. 아 미련한 놈들이라고.
0: 그 미련한 거예요. 네. 특히 막 먹는 거.
1: 그 저는 남자들 팔씬 시키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꼭 이렇게 그래. 미혹시잖아요. 만약에 미혹시한테 네. 여자친구잖아 예를 들어서 네. 괜히 옆에서
0: 붙어봐
1: 오빠 해봐 해봐 오빠 이거 해봐
0: 해봐
1: 해봐 그러잖아.
0: 남자 자존심에
1: 그럼 괜히 지면 얼마나 망신이니까. 그럼 남자끼리
0: 근육 한번 다치면요 이게 데미지가
1: 오래가요 삐걱하면 오래가요.
0: 이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야 돼.
1: 남자 그런 거 마야 퍼 20대 지나면 하지 마요.
0: 힘 빼야 돼. 이제 힘 빼고 살아야 돼.
1: 골프도 힘 빼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0: 아니 어제 너무 안 맞아서 나 관두고 싶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뭐 치셨어요? 뭐 드라이버 치신 거야?
0: 다 안 맞아.
1: 다 안 맞아? 보통 드라이버 안 맞으면 우드.
0: 아 드라이버는 잘 맞았어.
1: 드라이버 잘 맞았어요?
0: 나는 그저께는 잘 맞았거든요.
1: 그저께는
0: 갑자기 제가 무슨 모티베이션 생겨서.
1: 그저께 잘 맞고 어제 안 맞았어요?
0: 아 진짜요. 어제는 너무 안 맞았어. 이거 뭔
1: 아이언이요?
0: 얘기야? 아니 다 특히 아이언.
1: 야 아이언이 안 맞으면은.
0: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야. 땅볼로 뭔가 문제가 힘이 빠져서 계속 연습하니까. 그저께 그 더운 날 치고 어제. 그저께 잘해본 자고 연습하고 또 어제 하고 이러니까 몸에 무리가 간 거예요.
1: 근데 골프
0: 하니까.
1: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존중하는 게 그 더운 날에도 나가시고.
0: 어머나 얼마 전에 백두일 때 치신 분 봤어요.
1: 그러니까 그런 날 나가시더라고.
0: 이야.
1: 야, 난 진짜 대단하지.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 시간에 뭐 축구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 야 골프를 하시대 그러고 또. 참 대단한 것 같아.
0: 아 진짜 무서워 진짜.
1: 네. 하여튼
0: 그런 사람 못 이겨요.
1: 아 그러면 즐기는 사람들은 못 이기죠. 하여튼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제가 여성분들하고 팔씨름 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두 손가락 이렇게
0: 혼자 어머 저랑 한번 해봐요. 음악 듣는 사이에
1: 제가 미혹씨는 두 손가락 못 이길 것 같다.
0: 아 한번 해봐요.
1: 보통 여성은 두 손가락을 이겨요.
0: 해봐. 나 누르고 되게 좋아요. 무슨 내기 할까요? 점심 내기? 이 노래 들으면서
1: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야 손가락 부러뜨리려고 진짜. 네.
0: 오늘 우리 사실은 네. 신화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 딴 수다 떨다가
1: 나 오늘 신화 재밌는 거 준비했는데 거는,
0: 그러니까 어제도 너무 재밌는 거 준비했는데
1: 나 신화 오늘 재밌는 거 했는데
0: 다음 주를 미뤄야겠어요. 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1: 다음 시간에 없어요. 목요일
0: 되겠다.
1: 네.
0: 오늘 날씨 분위기에
1: 갑자기 팔씨름 얘기하셔가지고
0: 뭐 내가 언제 팔씨름 얘기했어.
1: 그럼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0: 누가 했지?
1: 미혹자한테 갑자기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해갖고 맨날 내가 지는 거야.
0: 지금도 밖에 흐린 날씨인가요?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한 노래.
1: 잠깐만요. 럭키비키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탱자님 잘못 없어요.
0: 네.
1: 볼이 지가 알아서 홀에 들어가야지.
0: 볼이 알아서
1: 홀에 들어가야 된대.
0: 그러니까.
1: 내 말이.

0: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1: 왜요?
0: 저희 언니가 네. 언니를 좋아하는 어떤 다방 DJ 오빠가 테이프에다가 노래를 그렇게 쫙 앞뒤로 녹음을 해줬는데
1: 그때 그랬죠.
0: 거기에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1: 이 노래 너무 멋있어요.
0: 이게 1967년에 나온 노래야.
1: 그래요?
0: 이렇게 오랜된 노래예요.
1: 아, 근데 바에 무슨 응?
0: 클래식 그게 들어있잖아요. 이 노래
1: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잠깐 음악 나가는 동안에 우리 미옥 씨가 자꾸 저뭐 해보자 그래갖고 잠깐 팔씨름을 해봤어요. 제 두 손가락 잡고 하셨는데 뭐 힘이 세신 편이에요. 근데 제가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우 자기 힘 세다. 그러더니 나 힘 안 줬어? 야 본인이 줬으면서
0: 아니, 자기 몸 아끼려고 힘 안 줘요.
1: 그러니까 본인은 힘 안 쓰고 나는 힘 쓰기라고 저만 쓰레기를 만드시네.
0: 근데 훈이 씨 진짜 힘 세다.
1: 안 세다니까요 진짜.
0: 아 세다니까?
1: 이렇게 하면 남들이 또 챌린지
0: 아,
1: 들어오면
0: 세다니까?
1: 아니요. 이름 제가 또 쳐.
0: 아
1: 여러분.
0: 좋겠다. 힘세서
1: 네?
0: 힘세서 좋겠어.
1: 모든 힘이 셉니다.
0: 아 네.
1: 메가맨.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0: 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겐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진짜 나이가 없어요?
1: 아 맞아요.
0: 아,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 생활.
1: 근데 이거 진짜 네. 셀리온 유한 양행 가보시면요, 네. 진짜 좋은 제품이 많고요. 제가 여기는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는.
0: 유한 양행은 정말 좋은
1: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0: 아,
1: 아시죠?
0: 훌륭한 기업. 유한 네. 건강 생활.
1: 그 스킨케어 관련된 모든 제품이 셀리온 네. 가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네. 피부에 딱 맞는 최고급
0: 아, 네,
1: 스킨케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셀리온 유한 건강 생활.
1: 네. 파이팅입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 너무 희망적인 말 아닙니까?
1: 그럼요.
0: 네, 이번 9월에 재정쌤이나 이런 멋진 주제로 함께하는 재정 전문가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문선영 대표님 오늘 아주 화사하게 시선을 잘 사로잡는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자켓을 입고 하셨습니다.
0: 오렌지, 상큼한 네. 오렌지
2: 잘 어울리나요?
1: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2: 괜찮나요?
1: 대표님의 벤지가 언제 오렌지 얼마나 오렌지.
0: 아, 그래서 오렌지야.
1: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확 잡네요.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대표님이 시선만 확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확 잡을 수 있는 오늘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0: 그렇죠. 아니, 우리 한인사회에 재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1: 그럼요.
0: 우리 문선영 대표님은 바로 저희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시죠? 문선영의.
2: 네, 요즘은 사실 좀 소홀하긴 한데 너무 너무 죄송하게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실은 방송이 좀 나가는데 요즘 제가 이제 좀 몸 상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었는데요. 이게 재방송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코너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9월의 세미나가 아주 뭐 아주 알찹니다.
2: 어제 저희 세미나 있어요, LA에서.
1: 어제도 성공적으로 끝나셨죠?
2: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녁 7시에 LA 오피스에서 저희 롱텀 케어에 대해서 요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게 롱텀 케어잖아요. 장수하는데 이제 아프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도 좋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꼭 롱텀 케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어제 소개해드리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반응도 너무 좋으셨고 약속도 많이 잡혀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0: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이번 또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1: 너무 가능합니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0: 어떻게 해야 돼요?
2: 일단은
1: 세미나 들어오셔요.
2: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세미나 들어오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1: 조금만.
2: 이게 뭐냐면요, 유태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정관하고 똑같아요. 일단 부모의 재정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재정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것, 살아오는 것,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사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먼저 재정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시간의 복리예요. 어렸을 적부터 조금이라도 그게 뭐 단돈 10불이든 아니면 50불이든 100불이건 간에 저축해주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먼저 씨앗을 좀 심어주시면 그 나무가 이제 크게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사과를 매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르쳐 드리고 또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 저축 같은 경우에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이 딱 아이가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주는 그런 유태인들의 습관들 그리고 지혜들을 이제 이날 세미나에서 하는데 다행인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해요. 그러니까 LA에 계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거기까지 내려오라고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9월 30일이죠
1: 수요일.
2: 수요일에 저희가 또 줌으로 전국에 계시는 분들 또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줌으로. 그래서 저 이제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세미나 일정들이 나오니까 조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주제나 나한테 맞는 그 장소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인지 LA 오피스인지 샌디에고 오피스인지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 번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17일 날 지금 아침 10시 반에 그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이제 세미나 있으시고 21일 날은 또 쪽 나팔마 오셔갖고 4% CD에 묶여 계시나 이런 것도 있고요.
2: 맞아요.
1: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너무 좋은 토픽들이 21일, 24일, 26일, 30일 날은 그 말씀하신 100만장자 가능 하기 만들기 프로젝트 그게 이제 8시 저녁 때 줌에서 그러니까 하니까
2: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워낙에 한 달에 세미나를 6번씩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오피스도 많고 또 지역별로 실제로 그냥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제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그 지역의 손님들에게 맞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세미나가 많으니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흘려나가기 쉽죠. 신문을 한번 보시거나 어쨌든 직접 문선영의 유튜브, 문선영의 네. 머니토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 스케줄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1: 아, 네.
2: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리시거든요.
1: 예, 예.
2: 네,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여러분 네. 조사해 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일단 주제 토픽이 그 401k, 401k라고 하죠.
2: 네.
1: 401k 이제 이거를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 요 얘기가 있거든요.
2: 네.
1: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 부모님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예를 들어서
1: 좋고.
2: 부모님이 이제 생각보다 뭐 장수하실 길을 바랬는데
1: 네.
2: 401k를 조금 쓰시다가 네. 혹은 쓰시기 전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1: 네네.
2: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베네피셜이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돼요. 이제 이런
1: 그렇죠.
2: 401k를 inherited 401k 혹은 IRA도 마찬가지예요.
1: 네.
2: IRA도 자녀가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찾아 써야 되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1: 네.
2: 그리고 혹시라도 안 찾아 쓰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모님이 401k에 뭐 예를 들어 50만 정도 달러 갖고 계시다가
2: 네.
1: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2: 네.
1: 이제 아들분에게 자녀분에게 세금을 자연스럽게 쭉 남아요. 그 세금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1: 이게 상속세로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2: 상속세가 아니고 네. 소득세예요.
1: 소득세예요?
2: 오, 네. 네. 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401k가 워낙에 부모님들 401k나 IRA를
1: 네.
2: 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소득에서 떼어서 낸 돈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이 401k나 IRA가 탄생 자체가 어떤 돈이냐면 부모님의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1: 네.
3: 네.
2: 그러니까 소득이죠.
1: 소득이죠.
2: 근데 다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3: 네.
2: 세금을 미루어서 이제
3: 네.
2: 나중에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내시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1: 네.
2: 이게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 잡혀서
1: 네.
2: 자녀분들이 이걸 받게 되면 소득세를 네. 내게 되시는 거예요.
3: 이게 세금 유예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야, 그러면은
3: 내야지 이거.
2: 네네, 소득세 네. 내셔야 되고.
1: 상속세가 아니구나. 난 상속이니까 당연히 상속세 내놨어요.
2: 네, 상속세도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 부모당 지금은 이제
1: 네, 500만 분인가요?
2: 더 하시는 넘죠.
1: 500만
2: 네,
1: 뭐.
2: 그렇게 되기 때문에
1: 네.
2: 실제로 그 상속세 이제 401k 조금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상속세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1: 네, 소득세다.
2: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자녀분이 이거를 안 찾으면은요?
2: 안 찾으면
1: 네.
2: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죠.
1: 네.
2: 그걸 찾아 썼을 때 그 해에 그 자녀의 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1: 예.
2: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찾을 수는 없어요. 유예 네. 기간이 있어요.
3: 언제죠?
2: 부모로부터 이전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은 안 찾으셔도 돼요.
1: 10년 동안.
2: 네. 네. 하지만 네.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1: 아.
3: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네. 찾아 쓰셔야 되거나
3: 네.
2: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당장에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돈을 401k를 내가 쓸
1: 네.
2: 목적이 없다
1: 네네.
2: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면 그 돈을 좀 이제 굴려 놓으시면 좋겠죠.
1: 그렇죠.
2: 그런데 10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점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 네.
3: 연봉이 6만 달러인 자녀가 50만 달러 상속받았어요. 그 숫자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 그래.
2: 예를 들어서 인출

0: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지 50만 불 받았으니까 그 정도 낸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지는 않죠.
2: 아, 좀 나눠서 하면 좀
0: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10년 동안에
1: 10년 동안에 5만 불씩 나눴다.
0: 오, 현명한 방법.
1: 네.
0: 이제 이 방법이 좀 더 현명하겠죠.
2: 네.
0: 5만 불씩을 낳게 되면 찾게 되면
1: 예.
0: 이 6만 불의 연봉에 이제 5만 불을 찾는 거잖아요.
1: 그러면 11만, 불.
0: 11만 네. 불이 되겠네요. 네. 자녀가 세금 보고 할 때.
1: 그렇죠.
0: 어, 산수를 너무 잘하시네요.
2: 아, 예.
1: 5만의 6 정도는 아니다.
0: 제가 지금 넘버를 말로 막 드리니까 제가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지금 조금
1: 네.
0: 아우 넘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50만 불을 한 번에 찾아서 56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느니
1: 네. 네.
0: 5만 불씩 나눠내는 게 그러면은 11만 불에 대한 그의 소득세를 내니까 좀 낫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 네.
0: 그러면은 그 돈을 50만 불을 그만 그대로 놔두고
1: 예.
0: 5만 불씩 이자를 안 받고 그냥 꺼내서 10년이면 다 꺼낸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이 50만 불이 이자를 받는 곳에다가 넣어서
2: 이자죠 당연히
0: 5만 불씩 꺼내 쓰면서도 이자 남는 돈에 이자가 더 받아서 늘어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당연히
1: 아니,
2: 이자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0: 그런데 너무 놀랍게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0: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서
1: 네.
0: 이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너는 그냥 이자 안 받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 아니.
0: 이제 이게 네. 바로 우리의 재정관이라면
2: 네.
0: 우리 자녀들의 재정관도 이제 이렇게 네.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1: 네. 네. 네.
0: 무조건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1: 그럼요.
0: 이자를 받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2: 네.
0: 세금을 물론 더 낼 수밖에 없죠. 자라는
2: 네.
0: 이자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그게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 네.
0: 요 넘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로
1: 네네네.
0: 사실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올렸어요.
1: 오,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마 아니실 겁니다.
2: 네, 네.
0: 다만 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401k를 받았다거나 IRA를 받았거나 혹은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걸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가셔서 오늘
2: 네.
0: 올라간 비디오하고 쇼츠가 바로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2: 네.
0: 당연히 50만 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
2: 네.
0: 세금도 다 내야 되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자도 못 받고
1: 네.
0: 두 번째 네.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냥 5만 불씩 꺼내 쓰는 방법도 두 번째 어리석은 방법.
2: 진짜.
0: 네, 그런데
2: 네.
0: 이자를 받는 곳에 옮기면서 당연히 그런 걸 저희가
2: 네.
0: 도와드리는 거죠.
2: 네.
0: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이자를 받는 곳에 옮겨드리면서 5만 불씩 조금씩 빼서 쓰시더라도
2: 네.
0: 나중에 불어난 돈에 대해서 전체를 합산해 보면
2: 네.
0: 내 부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고 세금은 덜 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2: 네.
0: 거에 대해서 제가 넘버로 하나씩 쪼개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 이야.
0: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찾아보니까 오늘 네. 3시간 전에 올리신 게 있네요.
0: 3시간 전에.
1: 5분 57절이 제가 영상이 있는데.
2: 지러내세요. 네.
1: 근데 전문가 이렇게 대표님께 여쭤보면 네. 그거를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딱 보여주실 거
0: 맞아요.
1: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0: 네. 이제 뭐 예를 네. 50만 불을 예를 들었지만 손님들에 따라 30만 불 그리고 또 그 손님의 소득이
1: 네네네.
0: 지금은 6만 불인 경우 있지만 손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2만 불이다.
1: 네네네.
0: 15만 불이다. 그럼 또 계산은 달라지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또 CPA님도 도와드리지만 원칙만 말씀드리면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돈을 안 불립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2: 아, 그렇죠. 아 진짜.
0: 네,
2: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0: 그런 분이 계세요.
2: 내 소득은 늘어나고
0: 네.
2: 그리고 세금도 그만큼 더 내면 공공 재산으로 좋고
0: 그런데 그렇지가 네. 않으시더라고요.
2: 그래요.
0: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2: 네.
0: 돈 많이 벌어봤자 세금 많이 벌니까 돈 조금 벌지
2: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0: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을 네. 가지고
1: 이해는 갑니다 또
0: 네.
1: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0: 저는 심정은 이해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1: 네.
0: 논리적으로는 네. 절대로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돈에
2: 네.
0: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고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시켜보면
2: 네.
0: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린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그런 재정 세미나가 좀 필요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1: 네.
0: 이번에 그 영락교회에서
1: 네. 네.
0: 또 세미나를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오전 네. 10시에요.
2: 네.
0: 그 부모님의 재정관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재정관과 자녀의 재정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세미나를 또 하는데
1: 네.
0: 영락교회 혹시라도 뭐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네.

0: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또 오시면은 그
1: 네.
0: 가족들의 그런 재정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니까 또 그게 있고
1: 네.
0: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망고가 21일 날이죠.
1: 네.
0: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1: 월요일입니다.
0: 라팔마 오피스에서
2: 네.
0: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택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1: 네.
0: 지금도 아직도 CD에 돈을 맡겨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네,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분
0: 그렇죠.
2: 계세요.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늘 전화 오신 어떤 손님께서
2: 네.
0: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오셨는데 연준의 이자가 올라갈 거라고 오늘 뉴스페이퍼 신문에 그게 났대요.
1: 네네.
0: 그래서 아이고 CD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올라봤자 여러분
2: 네.
0: 아무리 올라봤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의 이자만큼은 오르지는 않아요.
1: 그렇죠.
2: 네.
0: 은행에서 그렇기
2: 네.
0: 때문에 어쨌든 이제 CD와 그리고 또 어뉴이티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셨을 때 어떻게 돈이 자라는지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희가 저녁 7시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와서 좀 들어보시면 또 단리하고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CD는 무조건 단리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찾고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1: 네네.
0: 반면에 어뉴이티는 복리예요. 그러니까
2: 네.
0: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그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2: 이게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계속 어뉴이티나 투자 상품에 넣어서
0: 그럼요.
2: 이자를 받으면서 복리로 늘리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은행에 돈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머전시 상황 같은 경우 있잖아요. 1년
1: 네네.
0: 있다가 돈을 써야 되거나
1: 네.
0: 아니면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좀 넉넉하게 이제 좀 재정이
1: 네.
0: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 이자는 그 돈은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 네.
0: 그 돈은 이자를 받고 굴리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은 내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나의 공궁을 해결할 수 있는 돈, 이용할 수 있는 돈이
1: 네.
0: 되겠죠. 반면에 1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이거나 혹은 내가 저축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돈들은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면
2: 네.
0: 이제 그 돈은 자라지 않겠죠.
1: 그렇죠.
0: 요즘 은행에서 문선영을 잡아라.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제 그런 소문도 있다라고 저희 손님이 웃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0: 그 한국의 한인타운의 모 은행에서
1: 네.
0: 이제 저희 손님들이 이제 저쪽에서 많이 돈을
1: 네.
0: 옮겨 오시니까 그런 얘기도
1: 빼시니까.
0: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1: 네.
0: 있었는데
2: 네.
0: 어쨌든 여러분들 은행 이용하십시오. 당연히
2: 네.
0: 당장에 쓰셔야 될 돈들 그리고 당장에 이용해야 될 돈들 은 당연히 은행에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1: 예.
0: 이자를 받는다 그거 하지 마세요.
2: 네.
0: 반면에 내가 쓰지 않는 돈 이런 돈들은 당연히 이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은 어뉴이티 그리고 또 어뉴이티도 그냥 광고만 보시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2: 네.
0: 본인의 재정 플랜과 계획 목표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기를
2: 네.
0: 바랍니다.
1: 와.
2: 네. 네. 문선영의 머니터크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 전화번호 626-827-9599
1: 네.
2: 너무 유익한 세미나를 자주 하시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어가 보셔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9월의 세미나 아주 알찹니다. 한번
1: 네.
2: 자녀분들과 또 함께 가서
0: 네.
2: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1: 지금
2: 네.
1: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날짜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일단 동그라미 친게 30일 날 줌 세미나 그리고
0: 네.
1: 샌디에고까지 가기 좀 힘드니까
0: 네.
1: 30일 날 줌 세미나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2: 백만장자는
1: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
1: 우리 아들 백만장자 가능합니다. 이런 거 꼭 8시 저녁 때 듣고 싶은데
2: 네.
1: 지금 럭키비키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댓글에 우리
0: 네.
1: 대표님께서
0: 네.
1: 아래쪽 동네 샌디에고에 너무 열일하시는 바람에 LA 쪽이 좀 서울하시나 했는데
2: 날카로우시네요.
1: 다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0: 네.
1: 처음 최고라고 엄지척을
0: 네.
1: 해주셨습니다.
0: 네. 10월에는 좀 더 그 이제 LA 쪽하고 오렌지 카운티 쪽 쪽에 세미나가 또 벌써 6개 기획 나왔거든요.
2: 네.
0: 근데 10월에는 이제 또 LA 쪽에
1: 네.
0: 이제 손님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2: 네.
0: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샌디에고 오피스 문 연 게 5월이잖아요.
2: 네.
0: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5월 전까지는 샌디에고 분들 많이 못 도와드리고
1: 그렇죠.
0: 여기까지
1: 네.
0: 올라오시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1: 네.
0: 이제는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2: 네.
0: 주시고요.
1: 네.
0: 저희 또 9월에 10월에 또 초에 왜
2: 네.
0: 장터 있잖아요. 한인
1: 네.
0: 장터.
1: 네.
0: 저희 그때도 부스 만들어서 항상 해마다 나가는데 저희 에이전트 분들 진짜 막강한 팀들 왕창 나가서 손님들을
2: 네.
0: 또 도와드리고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혹시
2: 네.
0: 장터에 이제 미리 공개드리 말씀드리면
1: 네.
0: 그 장터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문선영의 머니토크
1: 부스를
0: 부스를 저 방문해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2: 네.
1: 그 부스 방문하면 미리 좀 이렇게 세미나 달력 같은 거 주시나요?
0: 그런 것도 드리고요. 일정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념회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그러는 거죠.
1: 은행분들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0: 은행분들 많이 오세요.
2: 뭐든 전문가랑 상의해야 돼요.
1: 맞아요. 네.
2: 자, 셀렌디온이 굉장히 아픔을 딛고 최근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파워 오브 러브 준비했어요. 네. 이 파워 오브 복리.
0: 네, 좋습니다.
2: 본인의 파워를 느끼면서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1: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626-827-9599번 626-827-95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몇 해 동안 희귀병과 외로운 싸움 끝에 드디어 파리에 무대를 쓴 셀렌디온.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그래요. 아픔 속에서도 노래를 멋있게 불렀어.
1: 저는 이번 콘서트도 응. 갔었어요. 예전에.
0: 어, 그랬어요? 네,
1: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0: 아, 멋진 분이야 진짜.
1: 진짜 멋있어요.
0: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파워블 러브.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1: 이게 뭐 더 파워 오브 셀리온이죠. 아. 셀리온 디온.
0: 어, 그러네.
1: 셀리온 디온.
0: 어, 맞다.
1: 어, 그러네. 맞다. 어, 약간 어떻게 이게 맞지? 어. 셀리온 디온입니다.
0: 야,
1: 여러분.
0: 셀리온.
1: 네.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최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Yeah,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1: 오빠 USA.com.
2: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2: 오빠 USA.com.
3: 네. 감사합니다.
2: 아니 어떤 오빠가요 세계 기록을 또 세웠어요.
3: 또
2: 이분은 밥만 먹으면 세계 기록 깨우는 거야. 이번에는 한 시간 안에 종이 비행기를 몇 개를
3: 한 시간 안에요?
2: 네, 몇 개 접을 수 있어요.
3: 한 시간에 종이 비행기?
2: 네. 접어봤어요?
3: 잘 저 잘 못 접는데요.
2: 그게 룰이 딱 있대요. 딱,
3: 아니 그러니까
2: 그
3: 종이 비행기 여러 가지 있는데 딱 있겠죠. 뭐.
2: 딱 그 기네스북에서 원하는 그게 있대요.
3: 그거를 몇 개 접은 거예요?
2: 이분요?
3: 한 시간에?
2: 한 시간에
3: 60분에
2: 415대.
3: 60분에 415대면
2: 네, 네.
3: 66에 1분에 60대를 접었다는 얘긴데?
2: 그러니까 한 대당
3: 거의 1초에
2: 8.67초래요.
3: 그런가요? 계산 못 잘못했구나.
2: 나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나 계산 못해.
3: 아 근데 8초에 접는다고?
2: 어떻게 다다다다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400개를?
3: 로봇.
2: 근데 옆에
3: 로봇.
2: 스태프들이 진짜 대단한 거야.
3: 그것도 왜요?
2: 기록 옆에서 종이 재주고 이렇게 건네주고.
3: 아 이게 팀이에요?
2: 응.
3: 아, 혼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2: 혼자 접지만 옆에서 그래도 접으면 또 챙겨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3: 400 몇 대?
2: 대단하다.
3: 한 시간에.
2: 응.
3: 아니 한 시간 또 이거만 하는 것도 대단하다.
2: 응.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음에는 접고 날리는 것까지 기록을 세우겠다 이러고 있네.
3: 근데 그러네요. 대충 날로 접으면 어떡해요?
2: 아 그러니까 그게 규격이 딱 있어요.
3: 아 그러면
2: 딱 그 단계가 7단계
3: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2: 그럼요. 기네스 공식 기록을 해야 되니까.
3: 야.
2: 근데 우리 현대인이 너무 휴대폰만 보고 뭐 AI 의존하니까 이게 브레인 롯? 그 머리가 썩는 거죠.
3: 네.
2: 그래서 책을 읽어라 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책 읽으면 돈을 준다네요?
3: 싱가포르 가야겠다. 여권이 어디 있다.
2: 근데 너무 돈이 적어.
3: 얼마인데?
2: 가상 코인을 주는데
3: 가상 코인이요?
2: 하루에 15분씩 한 달을 하면
3: 하루 15분씩
2: 코인을 주는데 그 돈으로 바꾸니까 1불도 안 돼. 그럼 누가 해?
3: 아니 근데 그럼 하루에 그럼 한 시간 읽으면
2: 15분씩 해서 이렇게.
3: 아, 근데 꼭 15분
2: 지금은 이제
3: 시작 단계라
2: 그렇게 그냥 있지만 모티베이션이죠.
3: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해요? 15분 읽는
2: 거를?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나 봐요. 오죽하면 별걸, 국민들이
3: 별걸 당한다.
2: 두뇌가 썩는다. 돈 돈 줄게 책 읽어라 이거죠.
3: 그 유명한 영화 AI라는 영화 중에 그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있어요. 아세요?
2: 네. 본 것 같아.
3: 거기
2: AI?
3: 되게 사람이 그걸 팍 찌르는 대사가 그 로봇 AI한테 윌 스미스가 형사거든요. 질문을 해요. AI가 막 자기가 인간 대신 우리가 다 너네 편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네가 모차르트처럼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누구 반고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누구처럼 소설 쓸 수 있어? 딱 그게 인간이 질문을
2: 있지.
3: 해요. 그랬더니 AI가 Can you? 딱 이래요. 넌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AI가 그걸 딱 집어서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미스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 못하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그거 보고 되게 빡 했어요.
2: 네. 그래서
3: AI가
2: 큰일이야. 이제 AI예요.
3: 우리가 AI를 뭘 할 수가 없구나.
2: 어머, 얘기하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3: 어이구야.
2: 끝으로 세상에 22년 만에 냉동 보관돼 있던 배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커플, 그리스 커플 얘기도 있네요. 22년 만에 그게 살아있는 거야, 배아가.
3: 그게 뭐야, 그
2: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3: 그러면 된
2: 냉동 보관했던 걸로 애를 낳았다고요.
3: 22년이면 너무 오래됐는데.
2: 그러니까 안 상했나? 아, 대단하다.
3: 같은 몸모한테요?
2: 그렇죠. 아, 근데 21살 된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삶의 그 목적이 없는 거야.
3: 아,
2: 그래서
3: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2: 예, 그래서 이렇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 아, 축하드립니다.
2: 대단하잖아요. 과학이 21년 전에.
3: 그건 과학 플러스 기적이다, 솔직히.
2: 진짜.
3: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2: 뭔가 삶의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3: 한 시간
2: 거기에 가려고 하는 힘.
3: 줘봐야지.
2: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저는 내일 수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2: 좋은 하루 되세요.
3: 안녕.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7: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골프도 즐기고
7: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7: 888-847-3098 888-847-3098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0: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올리자.
2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네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새 규정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조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LA시와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시카고시, 시애틀시 등 주요 도시들도 같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이민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신청하거나 받은 혜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와 시정부들은 새 규정이 의회가 부여한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복지 혜택이 실제 심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 절차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행 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시행을 막았습니다. 시행 하루 전날 나온 결정입니다. 새 규정은 유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F비자와 J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I비자는 최대 240일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활동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교육기관이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법원의 시행 중단 결정은 14일간 유효합니다. 그 사이 법원은 규정의 적법성을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산하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던 40세 여성이 홍역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홍역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었고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만 670명이 감염됐고 124명이 입원했습니다. 올해 전국 홍역 확진 사례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 기준 3,924건으로 30여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 홍역 관련 사망자는 이번 펜실베니아 여성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보건 대응 실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발병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접종률이 낮아진 지역에서는 집단 면역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12: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노시 월 두 항공사가 합병된 뒤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디에즈년간 그대로 유효하며 통합 대한항공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유노로 전환되고 제휴사 마일리지는 유노 대 0.8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디에즈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합병 이전 두 회사 합산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5: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너스 좌석을 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26: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0년간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내 대한항공 단독 노선을 이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 항공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됩니다. 카드사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등급 재산정이 걸려 있어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우수회원 제도도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종 승인안에서는 기존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두 회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수기의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약속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2019년 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내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컬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2: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이틀 전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주목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은 민주당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CNN 앵커 제이크 테퍼와의 대화에서 해리스가 출마한다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다며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두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어 왔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두 거물 정치인이 맞붙을 경우 민주당 내 판도가 어떻게 흔들릴지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두 사람의 지지 기반과 정치적 인맥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경선에 뛰어들면 지지층이 분산돼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해리스의 결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텔레비전 예술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이 어제 LA 다운타운 피콕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드라마와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최고의 작품과 제작진을 선정합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이성진 감독이 제작하고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총 16개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 시상식에 앞서 지난주 열린 예비 시상식에서 최우수 음향상과 음향 편집상 그리고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자는 배우 마리슈카 하지테이가 맡았으며 시상식 전 블루카펫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난 사람들 시즌2는 시즌1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도 에미상 무대에서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이성진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으로 할리우드 주류 방송 시상식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7: LA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매체 존스랭 라셀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LA카운티 전체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8.5%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30%대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되고 기업들의 인력 감축까지 겹치면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인타운 미드윌셔 일대를 포함하는 윌셔 센터 지역의 공실률은 38.6%로 1년 사이 2.3%포인트 올라 4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지역 최대 오피스 건물주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다수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서 공급이 줄었지만 수요 감소폭이 더 커 공실률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렌트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으로 2년 사이 스퀘어피트당 단 2센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공실률이 30%를 넘는 지역은 마리나 델레이와 컬버시티가 45%대로 가장 높고 LA 다운타운도 34%대에 달합니다. 공실 증가와 임대 수입 감소로 건물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 건물이 늘면서 건물주들이 은행에 건물을 넘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 빌린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더 높은 금리로 재용자를 받아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LA카운티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 상승과 렌트 정체 현상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사 도중 토론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피커폰으로 공개된 통화에서 인공지능 위험론은 사기라며 로봇도 인공지능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중국만 이롭게 만든다고 강조했으며 젠슨 황도 맞는 말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업체들이 속도 조절론을 촉구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공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인공지능 업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5: 공개 행사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SOS를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사장. 토론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Mr. President. Oh, yes, sir.
8: 젠슨 황은 트럼프와의 통화를 청중에게 스피커폰으로 깜짝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에게 스피커폰도 켤지 모른다고 농담을 던진 트럼프는 이른바 AI 위험론은 사기라며 로봇도 AI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중국만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 Could also be China,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It's a hoax.
8: 젠슨 황 역시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9: You're right.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sir.
8: 데이터 센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역설했고 젠슨 황도 막연한 공포감이 혁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The data centers are great and they make people wealthy and they make states wealthy and it's the oil of the next 20-25 years.
8: 최근 엔트로픽과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업체들이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촉구한 가운데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업계의 노선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14: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안경 거만과.
7: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알함브라 경찰국이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생게브리얼 밸리에서 식단 개업을 준비하던 한 남성이 차량 안에 앉아있다가 무장한 남성에게 접근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무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 7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용의자는 일행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차량을 수색한 결과 실탄이 장전된 이른바 고스트건과 위조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현금 개수기와 검은색 옷이 담긴 여행 가방, 그리고 휴대전화 4대도 차량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식당 후보지를 둘러보는 평범한 일상 중에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낯선 장소를 혼자 방문하는 상황이 범행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코비나 거주자 콩리탕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으며 현재 알함브라 경찰국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LA 동부 라하브라 하이츠에서 어제 오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웨스트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와 처치힐 로드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약 20에이커를 태우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최소 3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주택 한 채는 불길에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라하브라 하이츠는 LA 동부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선 곳입니다. 올해 들어 남가주 일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재도 건조한 기후 조건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규모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정국과 재무세금징수국 등 복수의 카운티 기관들이 재산세 사기에 대한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연방국세청 IRS의 1098SI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줄이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RS에는 이런 이름의 재산세 감면 양식도 관련 연방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는 주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과세액을 결정하거나 동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사기 광고에는 시니어 재산세 동결학교채권 세금 면제 등 그럴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특히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보장 번호와 은행 계좌 정보 등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압박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프로포지션 13에 따른 과세평가액 연간 2% 상한 제한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위한 프로포지션 19 호모너스 면제 등 합법적인 재산세 경감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재산세 감면을 제한받았다면 돈이나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말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전쟁 비용을 배상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국가들은 분쟁이 끝나면 미국의 비용을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상 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 게시물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매우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 상대로 전쟁 비용을 배상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사기극 같은 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지난 3월에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너무 불친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 가액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배상 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이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게시물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매우 급하고 절실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에 응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라는 콘셉트에 우리는 개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미 씨가 어제 피어스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이 급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54세이고 숨진 남편 제이 최 씨는 62살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7일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신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씨는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었고 폭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남편을 찔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직전 최 씨가 직접 911에 전화해 아내가 자신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칼이 옷 3겹을 뚫고 약 6인치 깊이로 들어가 동맥을 손상시켰으며 부엌에서 격렬한 몸싸움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고의적이 급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직후 신 씨는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며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선고기일은 10월 16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감독 김은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F 크로니클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달 10일 오페라 인더파크 리허설 도중 단원 2명에게 이 같은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발표는 아니며 실제 사직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달 12일 저녁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 개막 공연을 불과 30분 앞두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관객들이 이미 입장한 상황에서 공연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월 말 기존 노동계약이 만료된 뒤 임금삭감 문제로 새 계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은성 감독은 유럽과 북미에서 잇따라 여성 최초 기록을 세운 지휘자입니다. 2019년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음악감독의 여성으로는 처음 발탁됐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가 단원들 편에 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 노사 갈등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지난 일요일 우크라이나 서부 야호딘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를 두 차례 공격했습니다. 공격 지점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열차에는 20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전원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직전 이 열차에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그리고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현직 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키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 전략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이었으며 외교 열차는 공격 직전 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운영사 우크르잘 리즈니차는 러시아의 공습 위협으로 열차 시간표가 실시간 조정되면서 해당 열차가 예정보다 일찍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시간표대로 출발했다면 외교 열차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이 유럽연합과 나토의 문을 직접 두드리고 있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항공편이 전면 중단되면서 철도는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유일한 주요 교통수단이 된 상황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핵심 브로커 양모 씨가 오늘 오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보안요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양 씨와 제술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고 후원금 키넨토스만 원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최후 변론을 오는 Once World Does 일로 연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청탁 의혹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안전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6: 김승원 후보자한테 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7: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5: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들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강 씨의 배임 혐의 등 항소심 사건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앞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0: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7: LA 카운티 여러 기관이 재산세 감면을 잇기로 한 세금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연방 국세청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에는 이런 양식도 이런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주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동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사기 광고에는 시니어 재산세 동결이나 학교 채권 세금 면제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이 특히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갑작스럽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압박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나 은행계좌 정보를 원치 않는 전화문자 이메일로 제공하면 금전 피해뿐 아니라 신원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프로포지션 13에 따른 과세평가액 상승 제한이나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과세 기준액 이전 제도처럼 합법적인 세금 경감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재산세 감면을 제한받았다면 돈이나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말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8년 대선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은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2028년 대선에 유력한 민주당 주자 가운데 한 명

0: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정치적 행보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발언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민주당 내 경선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를 겨냥해 차기 대선 후보군을 놓고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경선 불출마를 조건부로 선언한 것은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2028년 대선까지는 아직 2년 이상 남아있지만 민주당 내 후보 경쟁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앞으로 5년간 1,078억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무디스는 현재의 전력망이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쉬지 않고 가동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수십 배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 회사들이 송전망과 변전소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디스는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 공급 불안정이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에너지 인프라라는 현실적 한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일본 방위성이 올해 어린이용 방위 시엔서를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엔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위험국가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계 인사 시행 여명이 실명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만 2,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군국주의 교육으로의 회기라며 배포 거부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방교육위원회도 배포를 거부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일본 방위성이 일선 학교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배포하려 하자 100명 넘는 교육계 인사들이 못 받겠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전쟁터로 몰았던 군국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거라며 반대한 건데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나섰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올해 제작된 일본의 어린이용 방위백서입니다. 만화 캐릭터를 넣어 방위성의 역할과 안보 정책 등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습니다. 역시나 어른용과 똑같이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터넷에 공개해오다 2년 전 초등학교에만 배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장 배포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고이즈미 방위성이 올해는 중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今後の配布にあたっては小学校だけではなく中学校高校にも配布を拡大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と申し上げました。これについて文部科学省とも相談の上で本日から都道府県教育委員会および都道府県の私立学校主幹部局への相談を順次開始することとしました。
3: 그러자 교육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콕 집어서 위험국가로 지목하며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과 한몸이 돼 전쟁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귀신이나 가축과 같다고 몰아가며 아이들을 전쟁터로 몰았던 군국주의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교육계 인사 104명은 직접 실명을 밝히며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2,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거부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자치단체 교육위원회는 책자 안에 자위대를 모집한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삼아 배포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 주한대사 미셸 스틸이 오늘 한국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들과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스틸 대사와의 접견에서 한미 연대 강화가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국의 자주 역량 강화가 동맹 심화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대사를 만났지만 두 대표의 메시지는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동맹 밀착을 강조했고 야당은 자주 역량을 앞세웠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한미 관계를 어떤 틀로 바라보느냐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문제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미 외교 기조가 갈리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올해 초 주한대사로 부임해 한미 간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동맹의 방향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외교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인 DHO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6월 유럽 순방 관련 회견 이후 노벤타 와이도스 1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특정 테마 없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견은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노벤타 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에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5: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4: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배경으로 담는다는 계획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회견은 크게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과 대법관 재재청 갈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경과와 수도권 집값,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6: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은 모레노 감독은 홍명보 전 감독이 고집하던 3CN 대신 442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이 이번 소집에서 선발한 30명 가운데 K리그 선수가 12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데다 아시안게임 일정과 겹쳐 핵심 선수들을 기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빼기 442는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메이션이어서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에콰도르와의 9월 첫 번째 A매치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어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고른 것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3백 대신 4-4-2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하는 모레노 감독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모레노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K리거를 많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30명을 뽑았는데 이 가운데 K리거가 12명이나 됩니다. A매치 기간이 아시안게임과 겹쳐 배준호, 양현준, 엄지성 등 확실한 카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8: Básicamente el criterio que hemos seguido ha sido un criterio futbolístico. Hemos empezado analizando una base de datos de unos 1700 jugadores coreanos.
7: 442는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메이션이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노 감독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모두 4-4-2 포메이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확언했습니다.
8: Más utilizado por los equipos. En 2025 todos los equipos empezaron con un sistema en el que utilizaban una línea de 4 y en esta temporada la mayoría empezaron así a pesar de que algunos
7: 게다가 시간도 없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에콰도르와의 9월 첫 번째 A매치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모레노 감독 입장에선 4-4-2 포메이션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점심 공기에도 슬쩍 가을 냄새가 납니다.
1: 오늘은 환절기 건강주의보예요. 독감이든 코로나든 백신으로 먼저 막는 게 가장 빠릅니다.
0: 특히 어르신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스마트폰으로도 접종 안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은 어렵지 않게 챙기는 법부터 같이 볼게요.
0: 환절기마다 병원 대기실 풍경이 참 비슷하죠. 기침소리 나고 마스크들 다시 꺼내 쓰고 늘 이맘때쯤 독감이다 코로나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꼭 짚고 가려고 해요. 미리 맞는 백신이 결국 가장 덜 아프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1: 맞아요. 요 며칠도 병원마다 접종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해요. 특히 독감이랑 코로나 새로 나온 백신은 헷갈리지 않게 제때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여기서 잠깐 재현의 배경체크 시간입니다. 독감이든 코로나든 한번 크게 앓고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많으신데요. 문제는 우리 몸이 매번 같은 병으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이 많이 나면 원래 갖고 있던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회복하는데 한참 걸리기도 하죠.
1: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내가 버티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한번 크게 아프면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0: 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영향을 받죠. 돌봐야 하고 회사나 가게도 비우게 되고 결국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집안이 같이 지치는 셈입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어렵게 공부하는 AI가 아니라 지금 당장 건강 지키는데 바로 쓰는 AI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신 정보 헷갈릴 때 스마트폰에서 몇 번만 톡톡 눌러서 나한테 맞는 접종 시기랑 장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건 진짜 듣자마자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0: 독감이든 코로나든 완전히 안 걸리게 막는 장벽은 아니지만요. 맞아두면 아팠을 때 한결 덜 심하게 지나가게 도와주는 방패쯤 된다고들 하잖아요.
1: 그래서 이번 환절기엔 방패를 미리 챙겨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방패를 어떻게 쉽게 꺼내드나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를 기준으로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 잠깐 지수의 생활 번역 들어갑니다. 병원 예약 잡고 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거 너무 번거롭죠. 생활 언어로 딱 정리하면요. 첫째, 내 동네에서 백신 맞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둘째, 언제 가면 덜 붐비는지. 셋째, 나는 어떤 백신을 맞으면 되는지. 이 세 가지만 오늘 확인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죠. 예전에 이런 걸 다 전화로 물어보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같은 내용을 손 안에서 눌러서 확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요 며칠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은 꼭 맞자, 독감도 이번엔 놓치지 말고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 세대에선 아직도 병원 이름이랑 주소를 쪽지에 적어놓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재현 씨. 반대로 저희 또래는 검색창에 그냥 병원 이름이든 백신 이름이든 쳐보고 거기서 예약 버튼을 누르는 흐름이 훨씬 익숙하죠. 그래서 하나만 오늘 꼭 따라해보셨으면 해요. 점심 드시고 잠깐 쉬실 때 자주 가는 병원 이름을 스마트폰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화면에 뜨는 정보 중에서 독감이나 코로나 접종 안내 문구가 있나, 예약 버튼은 어디 있나, 이 두 가지만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0: 거기까지 찾으셨다면 반은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엔 나와 부모님 중에 누가 먼저 맞을지 순서를 정해서 날짜를 골라주는 거죠. 특히 몸이 약한 어르신들은요, 혼자서 알아보시기엔 화면 글씨도 작고 설명도 낯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녀나 손주 세대가 옆에서 같이 봐드리는 게 좋겠죠. 화면을 같이 보면서 여기 누르면 접종 안내가 나오고 저기 누르면 예약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천천히 알고 넘어가면요, 다음번 환절기엔 어르신이 먼저 화면을 켜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1: 백신은 맞는 순간만 살짝 부담스럽고요. 안 맞아서 독감이나 코로나로 한참 고생하면 일상 전체가 멈추잖아요. 이번 환절기만큼은 나 하나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집 어르신이 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점심시간에 잠깐만 마음을 내어보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내 백신 방패 하나, 부모님 백신 방패 하나, 오늘 안에 예약해둔다. 이만큼만 실천해보시면 올가을 공기가 훨씬 든든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수씨, 오늘은 AI 한 줄 실습으로 아주 쉽게 가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나, 스마트폰에서 동네 병원이나 보건 안내를 찾아보고 접종 가능한 곳을 바로 확인하세요.
0: 둘, 챗봇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독감 백신과 코로나 새 백신을 맞으려면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이유는 준비물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1: 셋, 가족이나 부모님 대신 약속 메모를 남겨두세요. 환절기엔 깜빡하기 쉬워서 한번 적어두는 게 제일 든든합니다.
0: 특히 노약자분들은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약할수록 미리 챙기는 쪽이 마음도 편하거든요.
1: 오늘 점심 지나고 바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0: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동네 접종 정보까지 챙겨두면 환절기 건강 준비가 한결 덜 막막해집니다.
1: 내일 이 시간은요. 오늘 챗봇에 한 줄 물어보신 거를 직장이나 가게 일에 바로 써먹는 연습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0: 백신은 오늘 챙겨두시고 AI 공부는 내일 밥 먹으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마음만 살짝 정해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한 줄 정리하면요.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이든 독감 백신이든 특히 어르신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미루지 말고 제때 맞아두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로 내 동네에서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 한 번만 꼭 확인해 보세요.
0: 내일은 오늘 챗봇에 물어본 한 줄을 직장이나 가게 일에 바로 써먹는 초간단 AI 연습으로 이어갑니다.
1: 환절기엔 몸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백신도 꼭 잘 챙겨 드세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나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문득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따뜻한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아인슈타인 하면 어렵고 복잡한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곤 하죠. 절대적일 것만 같았던 시간과 공간도 바라보는 사람의 속도와 위치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는 그 근사한 법칙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이 상대성 이론과 닮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 혼자 멈춰있는 듯 불안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흐르는 시간의 속도는 모두 다를 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이 페달을 아주 조금씩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쓰러지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아름다운 균형을 맞춰가는 비결이니까요.

0: 네, Take My Breath Away. 베를린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뭐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물리학자입니다. 예, 상대성 이론을 통해 현대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또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물이죠.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아들 에드와르트에게 쓴 편지에서 비롯된 이 명언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하네요. 생각이 막힐 때마다 이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을 연주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Keep going.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로라제이님,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예, 선미씨 안녕하세요. 프레이어, 예,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링디옹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해피투게더 애청자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예,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네요. 선미님 반가 반가요. 디님,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로라제이님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일부러 들어와 주셨네요. 인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Happy Together. 자, 오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시면 함께 듣는 즐거움 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단톡방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 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지만 가끔은 잊고 지내는 거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네,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또는 디바 여신이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원정 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0: 디바 여신.
1: 제가 항상 디바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항상 이 스타일이 디바 여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디바 마사지 제가 생각나요.
1: 가깝게 지내면 닮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가요?
1: 좀 조심스러워지고 디바 얘기가 나오면 네. 디바 덕분에 제가 좀 그런 얘기도 듣지만 아, 디바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구나. 헬스코리아 이미지를 생각해서 내 건강도 좀 더 잘 챙기면서 항상 건강한 이런 기운 네. 에너자이저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네. 책임감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기분 좋은 책임감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건강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0: 그렇죠.
1: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게 있습니다.
0: 아, 솔직히 김원정 씨 이렇게 보면 항상 네.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에너자이저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은 내 몸에 꼭 맞는 안마의자 마사지 체어.
1: 네.
0: 뭐 여기에 대한 꿀팁 정보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바 얘기하셨지만 이제 네. 디바는 넘사벽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최고의 마사지 체어.
0: 네, 네,
1: 럭셔리의
0: 네, 네.
1: 끝판왕이고
0: 네.
1: 모두의 이제 드림 체어다. 뭐 안마 의자의 혁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0: 네.
1: 물론 최고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마사지 체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딱 그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가성비를 따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뭔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0: 네.
1: 내가 또 처음 시도하는 건데 거기서 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0: 네.
1: 그런 건강을 위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했을 때 그라비티죠.
0: 그라비티. 맞아요.
1: 네.
0: 가성비 최고의 마사지 의자입니다.
1: 네. 가성비죠.
0: 가성비.
1: 헬스코리아에
0: 악센트를 줘야겠네요. 네,
1: 마사지 체어가 이제 8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1호가 그라비티고
0: 네.
1: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마사지 체어 세계에 이제 딱 발을 들여놓으시는 분들
0: 네.
1: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 그라비티예요. 그러니까
0: 네.
1: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 대비 여러분들의 몸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마사지로 관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가격은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0: 네.
1: 그래서 거두는 효과는 제가 6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벌써 그 드린 가격의 뭐 몇 배는 저만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우리
0: 네,
1: 온 가족이
0: 네.
1: 사용을 했습니다.
0: 사용하니까.
1: 네. 에너자이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네. 원천이 되는 애가 그라비티입니다.
0: 그렇죠. 네. 남편분은 뭐라고 해요?
1: 처음에는 이제 마사지 체어 들여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사지 받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제가 그라비티 만났을 때도 40대 후반 벌써 6년 전이니까
0: 오, 그렇군요.
1: 이제 막 50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0: 네.
1: 그때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순환도 잘 안 되고 뭐든지 이제 노화가 진행이
0: 오죠.
1: 되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아, 야, 좀 우리 아끼자 아껴 쓰자 이래도 마사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어요. 좀 비싼 데 가더라도
0: 네.
1: 제대로 된 프로 지압살 찾아가서 받으라고 오히려 이사를 하면 그 근처에 마사지 샵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제가 마사지를 받았을 때랑 안 받았을 때 다른 거죠.
0: 그쵸.
1: 가족에게 대하는 거나 집안일 가사일을 하는
0: 네.
1: 거나 뭐 애를 챙기는 거나 그리고 뭐 반찬을 해도 다르게 나오겠죠.
0: 네.
1: 몸의 컨디션이 제가 좋아야 뭔가 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그걸 아니까
0: 네.
1: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0: 네.
1: 그게 꽤 가격이 되잖아요. 팁도 있고 또 예약하고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분한테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한번 받았었는데 애 아빠가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사지하고 넌 이 정도면 사는 게 낫다 해서 다녔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네. 그냥 그때는 너무 두드리는 막 이런 마사지 체어였고
0: 옛날에 그랬었죠.
1: 네. 그리고 만불이 넘어가는데도 비싸고. 그닥 딱 저한테 안 맞았어요. 네. 10년이 더 됐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 번 그런 선입견이 생기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사지 체어는 아니다 하고 마사지 체어 또 다른 모델 보자 그래도 안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은 그 유목민이라고 표현할 만큼 열심히 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나한테 맞는 마사지 또 가격 디자인 따지다 보면은 망설이시고 뭐 몇 년 그냥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라비티를 만나면 찾았다.
0: 아,
1: 드디어
0: 바로 이거야.
1: 종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많이 해보신 분이 와이프를 제일 잘 만난다. 물론 첫사랑이 잘 그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네. 많이 만나본 사람이 선택도 잘해
0: 그러니까.
1: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0: 잘 그런 말 많이 하죠.
1: 마사지 체어도 뭐 이렇게 많이 네. 다녀보신 분들은 그냥 그라비티 딱 맞는 바로 정하세요. 근데 그라비티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좋은 건 알고 괜찮은데 하면서도 다른 걸 좀 볼까 하다가 바로 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저희가 오히려 딴 것도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처음 마사지 체어를
0: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1: 아니, 제가 얘기한 게
0: 남자를 많이 하는데, 만나본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간다. 좋은 남자.
1: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사지 체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신 분들이 네. 선택하는 게 그라비티야 그랬더니
0: 네.
1: 그래 연애도 쭉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찾아 이러면서 제가 그게
0: 남자.
1: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0: 맞아요. 아니, 그런 말 많이 우리가 네. 흔히 했잖아요. 네. 근데 마사지 체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체험해보고 둘러봐야
1: 마사지 체어도
0: 진짜
1: 결혼도 평생 가는 것처럼 만나죠. 마사지 체어도 예. 사용하면 10년은 이상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뭐 1, 2년 사용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긴 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네. 예,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뭐 여기 구입하신 분들 또 해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평을 많이들 그쵸. 합니다. 예. 자,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가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도 네. 뭐 48개월 무이자라는 거 이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1: 지루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월 94불 플러스 택스잖아요. 네. 아직도 이 가격입니다. 94불 플러스
1: 유지하고
0: 택스
1: 있습니다.
0: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한 달에 100불이 안 되는 가격이구나라는 네. 거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렌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0: 네. 오 진짜 그거 저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1: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0: 예예예. 예, 예.
1: 본인 것이 돼 있고 이제 네. 페이먼트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끊겨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1: 왜냐하면
0: 네, 네, 네.
1: 정수기의 비유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얼음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한 정수기는 70불 네. 넘어가더라고요.
0: 그쵸.
1: 매달 지불하는 게. 그러면 근데 그건 렌탈이에요. 딱 그 계약 기간이 6년인가 뭐 그랬는데 그건 또 48개월도 아니에요. 6년이었는데 끝나면
0: 네.
1: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요 걔를.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가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라비티로 와서 만나보시고 해보시면
0: 네.
1: 여러분들 매장 가셔서 직접 좀 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얘 만나보시면 사진보다 훨씬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고급스럽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0: 그쵸,
1: 이 가격 많이 하고 얘기하십니다.
0: 럭셔리하더라고요. 네. 컬러도 너무 예쁘고
1: 네네.
0: 인테리어 효과도 네. 좋고요. 리빙룸에다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자, 가족 건강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네. 무료 배송이고요. 3년 워런티. 이 3년 워런티라는 것도 참
1: 워런티.
0: 풀 워런티.
1: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합니다.
0: 네, 여기에 또 선물 주시잖아요.
1: 아, 저희가
0: 여전히
1: 또,
0: 주시죠?
1: 그렇죠. 또
0: 안 주시면 섭섭합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이제 이지바이크.
0: 이지바이크.
1: 이지바이크. 근데
0: 최고예요.
1: 이것도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예요.
0: 어허.
1: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베스트셀러를
0: 네.
1: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은품도 항상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0: 본품을
1: 돋보이게 하는 그런 네. 사은품으로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마사지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면
0: 네.
1: 딱 떠올리시는 게 운동이에요.
0: 맞습니다.
1: 운동은 필수죠. 근데 운동은 이제 알죠. 뭐 걷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낫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도 걷는 거 싫어하시고 날씨가 더워서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추워서 그때 핑계가 생겨요. 시간이 없어서 그 모든 이제 변명거리들을 싹 날려버릴 그리고 너무나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동 그 근력 강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 이지바이크입니다. 이것도 단독 상품이고 250불인데 그냥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면서 보내드려요.
0: 그러니까 함께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지바이크까지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 이지바이크입니다. 이게 사실은 꽤 고가인데 이걸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당 스파이크 확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이지바이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밥 먹고 나면은 저 이지바이크에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여기도 좀 그런데요. 항상 그 갈등이 있대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뭐 15분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좀 운동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 낮출 수 있고.
1: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발만 얹으시면
0: 발만
1: 돼요.
0: 얹으시는
1: 그냥 본인이 앉은 곳에 딱 놓고 발만 얹으시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는데 뭐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하기 때문에 아마 15분이 언제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자동 프로그램에는 이제 30분이 금방 가요. 그러면 그렇군요. 혈당이 뚝 떨어지는 요즘 바로바로 체크하잖아요. 뚝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내릴 수 있습니다.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그라비티 마사지처는 이름 그대로 그 무중력 마사지처잖아요.
1: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게점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도 마사지 샵을 가도 누워서 받잖아요. 뭐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앉아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젖혀진 상태에서 누워서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게 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뒤쪽 공간도 그렇게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고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 않지만 사이즈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나는 집에 놀 공간이 없어 그러시는데 그라비티는 집에 놨을 때 그렇게까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것도 좋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0: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사지 해주는 거잖아요. 발 마사지도 가능하고 발 마사지.
1: 발 바닥 그리고 발 등까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아주 시원하게 제대로 좋습니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정말 두툼한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누르면서 종아리 관리까지 해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은 가격에 놀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얘를 이제서야 만났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어깨 뭉친 건 어때요?
1: 어깨 목
0: 저
1: 어깨
0: 요즘에 어깨가 자꾸 이렇게 뭉쳐서
1: 목 어깨
0: 목 어깨
1: 맞아요.
0: 이런데.
1: 근데 우리가 목 어깨 부분 이렇게 막 심해지면 막 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로는 쌓이고 목 어깨는 항상 여기 뻣뻣해져요.
0: 목 어깨
1: 스트레스만 받아도
0: 맞아요. 뭉치고
1: 근데 그거를 그냥 그라비티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시간 날 때마다 맡기시면 그 저희가 이제 자동 프로그램에도 상체에 집중을 하시면 목 어깨 부분을 확실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고개에만 마사지 볼이 딱 그 머물러서 하게끔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풀어줍니다. 야들야들해지면서 이게 굳을 틈이 없어요.
0: 혈액순환도 잘 되죠.
1: 너무 잘 되죠.
0: 그렇게 되면.
1: 그러면 이제 혈색까지도 좋아지고 이게 가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곰 두 마리가 이렇게 내가 얹어놓고 있다가 얘네가 어디 갔지?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라비티 덕분인 거죠.
0: 그러니까 뭉친 근육을 싹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1: 그 깊이 있게 수면을 취하면 거기서 또 힐링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죠.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루 일상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 하시고 마사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죠.
0: 잠도 잘 오고.
1: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뿐하죠.
0: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느낍니까?
1: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면 깊이 있게도 못 자고 아침에도 이렇게 바로 못 일어나고 그냥 뭔가가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뒤척이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본인이 느끼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체어를 들여놓으시고 제일 큰 후회는 내가 얘를 왜 하루라도 빨리 안 들여놨을까. 그라비티를 들여놓고 나서 후회하는 건 딱 그거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높대는 거.
1: 그러니까 매장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30분 프로그램 딱 해보시고 그날 저희가 뭐 구매하시라고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모델이 마음에 드시면 다른 매장 가셔서 그거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라비티는 다른 거 다 받아보셨어도 결정하시기 전에 오셔서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몸의 변화를 느끼시고 근데 뭐 나 모르겠어 그러면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런 아닌 분들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라비티 선택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0: 그라비티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다른 걸 찾으시는 게 맞고 아닌 마사지어가 안 맞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거죠.
0: 이름도 좋아요. 그라비티.
1: 네.
0: 무중력 마사지 체어 그라비티. 아까 뭐 디바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 참 여신.
0: 예, 여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또 트로이 마사지 체어도 또 새로 나온 신제품이잖아요.
1: 저희 트로이도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고 계시는데 트로이는 좀 달라요. 마사지 볼이 이제 위 아래 두 군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마사지사가 두 명이냐 한 명이냐 뭐 이 차이로 느끼셔도 되고 위아래 따로 좀 관리하는데 그게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트로이 매력에 또 반하신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지 볼 사이즈는 디바보다는 살짝 좀 작지만 더 뭐 야무지게 들어가는 그런 깊이 있는 맛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차별화된 왜냐면 저희가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0: 그러네요. 쉽게 얘기해서
1: 항상 그거는 갈등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취향이 그러니까
0: 짜장면이냐,
1: 가서 받아 보세요.
0: 짬뽕이냐.
1: 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택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입맛을
0: 그러니까
1: 정말 손맛을 충족시키는
0: 와
1: 고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모델 말고도 그라비티 있죠, 카이로스 있죠, 여덟 가지 모델 H 솔루션의 여덟 가지 모델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에스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비티 생각하고 가셨다가 좀 더 왜냐면 저희 무이자 해부가 되다 보니까 나는 한번 들여놓는 거 최고로 할래 디바 선택하시는
0: 최고로
1: 분이
0: 좋은
1: 있고
0: 걸로.
1: 네, 근데 나는 좀 아담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가 좋아하면 카이로스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대중적이면서 그냥 대세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라비티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0: 아 좋습니다.
1: 네.
0: 자, 헬스코리아 쇼룸에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다양한 H 솔루션 마사지 체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고 아 이건 내 거야 딱 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헬스코리아의 매장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1: 저희 이지바이크도 매장 가시면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그 한남체인을 등지고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그 코코우도 바로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마학관 덕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매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희 또 다 직영이기 때문에 다 조건도 똑같고 그러니까 매니저님들이 다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또 요즘 눈 건강 생각해서 누리아이도 같이 마사지 체어에서 누리아이 같이 하고 계시면 저는 그 이상의 힐링 타임이 없다라고
0: 진짜.
1: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마사지 받으면서 누리아이 눈에다 얹어놓고 이야 진짜
1: 안구 건조증까지 치료하시면서
0: 좋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문 받으시면

0: 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9: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1: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5: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아,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공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난주에 해피토크라는 노래를 들으시고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런청님 반갑습니다. 예, 대한극장에서 80mm 영상으로 봤던 그런 감동이 살아났어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Once there was a love deeper than 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Any ocean. Once there was a love filled with such devotion.

네, 호세 펠리치아노 노래였습니다. Once There Was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예,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꼬마 신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아, 철없는 꼬마 신랑이 너무 한심해 보였던 아내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신랑을 번쩍 들어서 이 초가 지붕 위로 던져버렸대요. 거기 이제 벌을 세웠다고 합니다. 소가지 부위를 올려서 벌을 세웠는데,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찍 귀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때 꼬마 신랑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엄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고자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이에요, 이 꼬마 신랑 하는 말, 여보 호박 큰걸 딸까요 작은 걸 딸까요 이렇게 어머니가 엄마가 오시는 걸 보고서 세상에 그렇게 능청스럽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보 호박 큰거 딸까요 작은 거 딸까요. 아우 기특해라. 그 후로 아내는 꼬마 신랑을 잘 섬기고 잘 키워서 장원급제 이르기까지 훌륭히 내조했다는 뭐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아 얼마나 재밌던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아주 빵 터졌잖아요. 아유 그래도 신랑은 신랑이에요. 꼬마 신랑. 나이는 어려도 속마음이 깊었던 꼬마 신랑. 최고예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 참 재밌어요. 또아님께서 올려주신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LA에 땡땡 뭐 횟집에 갔었는데, 대기 줄이 있고 이름을 적고 이제 기다리게 되었대요.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쭉 이제 이렇게 줄서 있는데 한참을 기다린 후에 이제 직원분이 이름이라고 쓰신 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이름 쓰라니까 이름이라고 쓰신 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렇게 적은 건데 이름 쓰라는 글안에다가 그냥 이름 쓰라고 했다고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뭐 주변이 빵 터졌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어주셨나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빵 터졌다라는 그런 얘기 적으셨습니다. 이름을 쓰라니까 그냥 이름이라고 쓴 거잖아요. 네. 아, 참 재밌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아, 이 노래가 아니고요. 오늘 아, 화요일이잖아요.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예요.

네, 이 노래를 부르는 밥 웰치는 파라마운트의 영화 제작자이자 극작가인 아버지와 이 영화 시민 케인의 감독인 오슨 웰스가 운영하는 머큐리 극장의 전속 배우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명문 UCLA의 프랑스 어학과에서 수학하며 밤에는 재즈 클럽을 전전하다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지만 아주 30동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플레이드우드맥의 기타리스트와 보컬을 거쳐서 파리스의 멤버로 활동합니다. 마침내 1977년 9월 바브 웰치는 자신의 솔로 데뷔 음반 프렌치 키스를 제작하죠. 톤이 높은 기타 소리에 귀가 좀 청긋해지기도 해요. 바브 웰치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도 최현과 혜은이가 부른 검은 눈동자라는 곡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브 웰치의 에보니 아이즈를 번안한 곡이에요.

네, 파우엘치가 불러준 에보니 아이즈 들어봤습니다. 자, 최한의 검은 눈동자 이어집니다.

0: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깡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로 오늘 시간은 이 바브일치의 에보니 아이즈, 최연의 검은 눈동자까지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6: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8: 좋은 나라.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로라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 참 좋아하는 음악인데 네, 덕분에 잘 듣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노래예요. The Prayer.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알의 사과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영양분, 햇볕, 산소, 질소, 비, 또 농부의 땀이 들어있죠. 온 우주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감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드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감사하노라면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자족함을 주는 것 같아요. 바쁜 생활 속에 짬을 내서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또 스쳐가는 바람도 좀 느껴보시고요.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우물도 길어보시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쁜 미소, 예, 배어나오게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노래죠. 가사도 너무 좋고, 예, 막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노래예요. 조장혁이 불러준 러브라는 노래였습니다. 소피아님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다음에는 중독된 사랑 청해볼게요 하셨어요. 내일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조장혁 씨참 좋아하는데, 예, 노래가 다 좋아요. 내일은 중독된 사랑, 예, 어떤 분위기일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금사과 먹었어요. 오늘도 사과 하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도 좀 선선해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그러게요. 예, 조금 덥기는 더워도 그래도 약간 가을 바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네. 예, 이런 분위기도 느껴보면서 자, 여름을 보낼 준비, 그리고 가을을 맞이할 준비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자람 없이 행복으로 꽉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0: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이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뭐 그래도 빨리 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시간이 빨리 가나 봐.
0: 예, 좋습니다.
1: 빨리 가면 안 되는데.
0: 빨리 가면 안 된다고요?
1: 천천히 가야죠. 할 거 많은데.
0: 몇 마일로 갑니까 지금? 속도가?
1: 지금 뭐 이제 거의 70마일로 가려고 그래요.
0: 빠르긴 빠르네요.
1: 빨라요. 예,
0: 저는 한 템포 늦습니다.
1: 저는 이제 그 마음은 아직도 예. 40대인데 네. 30대 후반.
0: 아, 30대 후반으로 사신다고요? 그게 그렇죠. 좋은 거죠. 맞아요. 아, 지금은 이제 노화 속도도 그렇고 슬로우 에이징 해가지고 뭐 옛날에 비하면 있죠. 한 15년 정도 젊게
1: 그런가 봐요.
0: 예,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저도 이게 바디샵에서 이렇게 손님 오시면은
0: 네네.
1: 그 아이들을 깔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보면 제 네. 나이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 며칠 전에도 후배 손님인데 그 트위터에서 트라이드에서 보고 이제 오셨는데
0: 네네.
1: 보니까 얘기하니까 대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번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는 거야. 자기 아버지 뻘이거든. 선배님 그래서
0: 학번으로 따져볼까요? 몇 학번이세요?
1: 저는 두 개 합하면 13이에요. 그러니까는 70번대 학번이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그
0: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1: 근데 그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면은 네. 안 늙는 것 같더라.
0: 맞아요.
1: 마음에 그 낭만이 있어서 그쵸. 그런지 세월을 좀 비껴가는 것 같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0: 네.
1: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0: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한 달에 한 적어도 한 번은 제가 놀튼 사이먼이든 게티 센터를 가거든요.
0: 네.
1: 그림을 꼭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게티 뮤지엄도 자주 가신다고 하셨는데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그림을 보시면서 에너지를 네. 받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취미네요.
1: 그게 그걸 보면서 어떤 그 네. 시대
0: 힐링이고.
1: 그렇죠. 그 시대 역사적인 사회성이나 이런 네. 걸 보면서
0: 네, 네.
1: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의식을 갖고 그렸는가.
0: 그러니까
1: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그 화가들을 제가 존경을 하게 돼요.
0: 네.
1: 약 어느 정도의 그 의식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존경을 하게 되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0: 네.
1: 마음은 많이 정결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0: 좋습니다. 네. 저 오리온 바디샵 잘 되죠?
1: 요즘 뭐 잘 되는 바디샵 많지 않을걸요.
0: 워낙에 꼼꼼하시니까
1: 열심히 하죠. 네. 열심히 하죠.
0: 예예예. 예, 예. 제가 전혀 이제 매칭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 진짜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1: 예, 그렇죠.
0: 왜 미술 이 관장님하고 바디샵 네. 사장님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근데 일치한 거 하나 있어요.
0: 네.
1: 섬세해야 돼요.
0: 아,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1: 그런 면은 저도 이렇게 차를 이렇게 수리할 때 그
0: 네.
1: 아트 볼 때 제 눈은 아주 날카롭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차를 고칠 때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볼 때 그 날카로움은 정말 필요해요.
0: 굉장히 섬세하시고
1: 섬세해져요. 예.
0: 꼼꼼하시고
1: 꼼꼼하고 또 컬러에 대한 컬러에 대한
0: 민감하실
1: 그
0: 것 같아요.
1: 아주 민감하죠.
0: 예.
1: 그래서 저희 샵은 컬러 매치는 저희가 자랑하죠. 컬러가 거의 틀리게 나오질 않죠.
0: 예술적인 감각으로.
1: 그렇죠.
0: 예, 컬러 배합도 하시고.
1: 그 완전 이제 예. 본능인 것 같아요.
0: 그
1: 컬러에 대한 것은.
0: 네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1: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 얘기하면서 항상
0: 네네.
1: 우리가 인상주의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모네를 얘기를 하고
0: 네.
1: 또 후기에서는 이제 세잔을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이에 드가라는 인물이 있어요.
0: 아, 드가.
1: 에드가 드가.
0: 네, 에드가
1: 그러니까는
0: 드가.
1: 그
0: 네.
1: 우리가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 모네, 세잔, 에드가 드가 얘기를 하면 인상주의는 다 얘기 다 했다고 그러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에드가 드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모네는 시간적으로 흐르는 빛의 흐름에 대한 데 많은 신경을 써서 그 색채에 대한 변화가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에드가드가는 그의 스승인 앵그르의 영향으로 형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에드가드가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그 앵그르한테 사사도 받고 앵그르 제자한테도 사사를 받으면서 에클데보자를 거기서 학교에서 하면서도 항상 대생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두었어요.
0: 아.
1: 대생을 위해서 가장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대생을 가장 잘 그린 화가가 아니었나. 대생에서 중요한 건 선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 선은 바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가는 형태의 어떤 변화를 주었던 인상주의 화가고
0: 아.
1: 그리고 그 모네는 형태가 아닌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빛의 변화를
0: 자연적
1: 그래서
0: 내추럴한
1: 그렇죠. 그런. 그래서 모네는 예. 인상주의 작품을 보면 대개가 이제 광활한 편이죠. 그래서 전체를 봐야만 돼요. 근데 에드가드가는
0: 실제적인 거
1: 피사체만 보면 돼요.
0: 예.
1: 그리고 에드가드가는 사진술을 사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에드가드가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은 그 피사체를 찍은 다음에
0: 네.
1: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았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좀 모네하고는 다른 개념의 인상주의 화가죠.
0: 네. 네. 본인 스스로는 뭐 인상주의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실제주의자다.
1: 그렇죠.
0: 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재밌어요. 이게
0: 네.
1: 드가는 부잣집
0: 환경이 좋았나요?
1: 환경이 좋았죠.
0: 아.
1: 금수저였죠. 그래서 대개 그 당시에 금수저들이 할 수 있는 그 정식적인 코스는 법학도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법학도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림을 워낙 좋아하게 되니까 그림 공부를 하죠. 그림 공부를 하다가 무슨 어떤 계기로 1855년도에
0: 네.
1: 그 앵그르를 만나게 돼요.
0: 아.
1: 앵그르는 그 바로 전에 신고전주의의 대가거든요. 근데 드가의 친구가 그 이름이 뭐다 폴 발팽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폴 발팽송의 아버지가 에드와르 발팽송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컬렉터예요.
0: 네.
1: 근데 185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리 망국 전람회에서 그 앵그르의 그 회고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0: 네, 네,
1: 근데
0: 네.
1: 그 에드와르 그 발팽송에 갖고 있는 발팽송의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워낙 그 신고전주의 앵그르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0: 오,
1: 그래서
0: 오.
1: 그 파리 박물관 그 망국 박람회 주최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좀 전시를 하고 싶어 했는데
0: 어허.
1: 이 발팽송이 노했죠.
0: 그렇군요.
1: 그 노한 거를 그 어떻게 드가한테 연락이 와서 드가가 그 앵그르를 만나서
0: 네.
1: 그 에드와드 발팽송을 만나서 자기의 친구 아버지니까 간곡하게 사정을 해서 아버지를 에드와드 발팽송으로부터 그 작품을 후원을 받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기쁜 마음에 이제 앵그르 아트리에 같이 가서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 당시에 앵그르가 쓰러져요.
0: 세상에.
1: 쓰러질 때
0: 예,
1: 그
0: 예.
1: 드가가 이제 도와주죠. 예를 들어서 뭐 응급처치 같은 걸 해준
0: 네네네네.
1: 거죠. 그러니까 앵그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드가를 관심 있게 보면서 앵그르가 아 드가가 그림을 워낙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0: 네.
1: 그거로 인해서 그 드가는 에콜데 보자르 미술학교로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 루이 라모트라는 사람한테 사사를 하게 되죠. 루이 라모트는 앵그르의 제자였어요.
0: 네.
1: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마네도 그렇고 모든 그 이전의 그 화가들은 다 신고전주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네.
1: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드가가 왜 인상주의 화가로 변화가 됐는가. 그 과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전주의 공부를 했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 1855년도에 그 학교를 들어가서 신고전주의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태리를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나 고전주의 시대 때 작품들을 보면서 더 굳건하게 그 고전주의적인 작품을 그리게 되죠.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0: 그러니까 바뀌는 거군요 이제.
1: 그렇죠. 아하. 그게 화풍이 바뀐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0: 여행을 가서 이제 모든 게 바뀐 거네요.
1: 아, 뭐 아니요, 이태리 여행 가서 이제 이제 고전주의 화풍을 확고하게 했는데 예. 공부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네를 만나게 돼요.
0: 아, 거기서 마네를 만났군요. 아,
1: 마네를 어디서 만났냐면 그 그 예. 뮤지엄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당시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네. 그 대생을 하고 거기서 모사를 하는 미술학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모사를 하려면 그 박물관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허락받고 모사를 하면서 거기서 마네를 만나게 돼요. 1862년에. 그래서 마네는 그 당시에 어땠어요? 사실주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는 별 세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마네는 사실주의 화가로서 또 58년도에 그 보를레르에 만나면서 그 화가는 현실 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현실 사회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주의인데 그 마네도 드거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0: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집안이 좋았잖아요.
1: 그렇죠.
0: 마네도 집안이 그렇죠.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법학도 출신이고 그렇죠. 그렇죠. 둘 다 공통점이 좀 많네요. 있죠.
1: 그래서 아. 그렇게 하다가 마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 또 그 당시에 마네는 1868년도인가 그 풀바디의 식사라는 점심 식사라는 그림이 살롱전에서 낙선을 하게 되잖아요. 낙선을 하게 되는데 그 낙선할 때 그 모네나 뭐 피사로, 바지우, 시슬리 같은 인상주의 그 나중에 인상주의 작가들이 네네. 그 마네의 그 작품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마네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면서 마네가 자연스럽게 드가를 그 모임에 합류를 시키죠.
0: 아, 근데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1: 그렇죠.
0: 친구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뭐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1: 스토리가 뭐냐면요. 그건 예. 좀
0: 마네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가지고서 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만 좀 말씀해
1: 주시면. 그게 뭐냐면 예. 마네는 그 와이프가 수잔 마네라고 있어요. 그냥 수잔 마네는 옛날에 어렸을 때 마네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마네의 피아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마네 아버지와 네. 수잔 마네가 썸띵이 있었죠. 스캔들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흔한 얘기로
0: 그것 때문에
1: 수잔 마네와 마네 사이에 난 아이가 네. 과연 누구의 아이인가? 마네 아이인가 아니면 마네 아버지 아이인가에 대한 많이 회자가 됐었죠.
0: 그런 스토리가 근데 있었군요.
1: 이 드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둘이 워낙 친하니까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마네가 심드렁하게 이게 소파에 앉아 있고 그 등지면서 그 수잔 마네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등지고 있는 거, 척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네가 볼 때는 어떤 뜨끔했던 거예요. 아,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얘가 이 그림으로 표시한 건가?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마네가 그 그림의 와이프의 그 그린 거를 찢어버려요. 찢어버린 거를 드가가 나중에 알게 되죠.
0: 네.
1: 알게 되니까 드가가 화가 나서 마네가 드가한테 줬던 정물화를 주고 그 그림을 가져와요.
0: 어허.
1: 그러면서 절교를 하는데 결국은 그 그림에 대한 그 뉘앙스가
0: 네.
1: 그 마네는 어떤 사람들은 마네의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사생활 네, 가족 네. 그 자기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얘기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그림을 그 드가의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마네가 자기 부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림을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작품에 드가가 그렸던 그 작품에 자기 와이프의 모습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0: 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1: 있었죠. 예,
0: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네와 드가의 관계는 그렇고 예. 또 한 사람과의 인연이 굉장히 부각이 되던데 메리 커셋이라는 인물은
1: 아,
0: 어떤 메리 인물이에요?
1: 이, 아, 드가는
0: 이 여인 여자잖아요.
1: 여자, 어, 그 메리 커셋은 쉽게 얘기하면 메리 커셋은 예. 필라델피아 출생인데 메리 커셋은 미국의 인상주의의 최고봉에 올라 있는 화가죠. 지금도.
0: 아.
1: 그래서 미국의 인상주의를 전파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래 때부터 프랑스 1874년에 인상주의 전람회를 할 때 그 전시회를 할 때 아, 메리 커셋은 드가가 초청을 해서 네. 출품도 해요. 근데 메리 커셋은 메리 커셋과 드가는 둘 다 독신이에요. 둘 다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둘 다 평생 결혼은 안 했어요.
0: 근데 아니 근데 뮤즈 아니에요? 드가의 뮤즈가 커셋 아니에요?
1: 뮤즈고 드가도 메리 커셋의 작품을 보고
0: 네.
1: 젊었을 때 메리 커셋의 작품을 보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드가가 10살이 많죠. 근데 메리 커셋의 작품을 보고 드가가 깜짝 놀랐어요. 오, 저 내가 좋아하는 풍이다. 저건 나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여류화가다.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류화가는 흔치를 않았거든요. 여류 화가가 되려면
0: 네.
1: 부잣집 자제분이던가 이래야 됐고 또 그 당시에 살롱전에 출품해서 입선한 작가는 마네의 모델이면서 썸씽 있었던 모리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네, 네.
1: 이 작품을 보고 드가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드가가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그 꼽초화가 있어요.
0: 네.
1: 아, 로트렉.
0: 아.
1: 로트렉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그 다방면으로 그 사교성이 많은 친구 그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로트렉의 소개로 그 메리 커셋을 만나게 되죠.
0: 그럼 메리 커셋도 독신이었고
1: 독신이죠.
0: 드가도 독신이었는데 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잖아요. 뮤즈였잖아요.
1: 그거는 왜냐면
0: 예술적인 동반자로서만
1: 에드가 드가는 그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0: 뭘까요?
1: 하나는 앵그르를 만나면서 신고전주의 대가인 앵그르가
0: 네.
1: 드가의 그 작품을 보고 작품성을 천재성을 발견해서 티칭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예술성에 뛰어난 너의 작품을 만들고 싶고 네가 예술 이런 신청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0: 네.
1: 결혼을 하지 마라.
0: 어이구야.
1: 그래서
0: 네.
1: 드가는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0: 예.
1: 드가의 엄마가 어렸을 때 드가의 엄마가 자기 아버지의 남동생하고의 불륜이 일어나요. 그거를 드가가 어렸을 때 알게 돼서
0: 네.
1: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여성을 어떤 그 평론가들은 혐오했다고 그러는데 혐오한 아하. 것 같지는 않아요.
0: 네.
1: 근데 아주 그 절제를 완벽하게 했죠. 근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수잔 발라동이라는 화가가 여자분이 있어요. 수잔 발라동은 그 당시에 뭐 르누아르 뭐 드가 뭐 이런 사람들의 많은 그 모델을 역할도 했고 또 화가였고 근데
0: 네네.
1: 수잔 발라동이 아이를 낳은 거야.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아이냐?
0: 누구 아이냐?
1: 그러니까는 저 드가가
0: 네.
1: 르누아르한테 야 너 아니야 네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야 색상이 나하고 틀려. 르누아르는 색상이 화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또 르누아르가 드가 네 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 나는 나고 형태가 틀려. 형태면은 그 선에 대한 형태에
0: 그러니까
1: 야 형태가 틀려. 그거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그 당시만 해도 그 모르겠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드가도 뭐 완전하게 금욕적인 생활은 안 했던 것 같은 건 느낌은 들지만.
0: 네.
1: 그 메리 카셋하고 드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리 카셋은 드가가 죽고 난 후에 드가하고 나눴던 모든 서신 모든 자료를 다 없애버려요.
0: 어머나.
1: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앴을까요? 분명히 예. 뭔가가 있었을 있었네. 거다.
0: 아니 근데 멘토이기도 하고 뮤즈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술적인 동반자?
1: 네.
0: 뭐 그런 관계인데 네.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서로 둘 다 다 이제 독신이고 싱글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가
1: 얘기로는 에드가드가의 그 예. 여성에 대한 그 절제 우리가 예, 예. 좋게 미닝하는 절제한다는 그런 미닝은
0: 네.
1: 너무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메리카셋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에드가드가의 인물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데 네. 그 에드가드가의 그 작품?
1: 네.
0: 작품의 그런 시각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완전 우리가 작품을 보면 요즘의 작품들을 네. 보면 그 당시의 작품을 보면 되게 정면에서 바라본 그 피사체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에드가드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진 기술을 접목을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 옆에서 옆모습으로 찍고
0: 네.
1: 뭐 이렇게 에드가드가의 작품 활동을 보면서 시각에 대한 그 접점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0: 아하.
1: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드가드가의 그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0: 프랑스의 사회나 이렇게 경제 모든 전반에 대한 걸 알려면은
1: 네네네네.
0: 마네 작품을 보면 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 아.
0: 마네는 전체적인 그 사회의 어떤 그 남자들의 그상그 뭐라 그러나 귀족들의 그 부패적인 거는 삶을 묘사를 많이 했다. 뭐 예를 들면 올랭페앙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드가는 하류계층들, 발레리나 아니면
1: 고된 삶의
0: 보뎀 사람,
1: 현장, 그런 걸
0: 세탁소
1: 그림에
0: 일하는
1: 담았군요.
0: 사람들 아니면
1: 작품에
0: 뭐
1: 담았군요.
0: 이런 작품들을 많이
1: 아,
0: 했는데
1: 네.
0: 그 당시에 발레리나는 가장 하층 계층의 여인들, 여성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 그 대신에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 네.
0: 스폰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0: 그래서
1: 화려한 무대 뒤에 무용수들의,
0: 그렇죠.
1: 발레리나들의 그런 고된 삶을 작품에 담았는데.
0: 거기에 이제 성놀이계 역할로서 스폰서라는 시비란 요즘에 영화에
1: 아이고야.
0: 보면 우리 연예계 보면 스폰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1: 예.
0: 드가의 작품에서 그 스폰서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1: 아,
0: 그 얘기, 요
1: 뭐예요?
0: 얘기는 아마 시간 다음 주에 한번
1: 예.
0: 이런 얘기를 왜냐면 드가는 할 얘기가 제법 있어요.
1: 그러면 다음 주로
0: 연장하죠.
1: 좀
0: 계속
1: 연장을
0: 나가죠.
1: 할까요?
0: 그렇죠.
1: 예, 오늘은 시간이 다
0: 빨리
1: 됐어요.
0: 갔네.
1: 끝이 없으시잖아요. 한
0: 그렇죠.
1: 시간을 드려도 그냥 모자랄
0: 많이 하고 나면
1: 정도로.
0: 항상 아쉽죠. 아, 요런 얘기를
1: 아쉬우시죠.
0: 좀 했어야
1: 아,
0: 됐는데 하는
1: 그러게요.
0: 아쉬움이
1: 이
0: 많죠.
1: 분위기를 타고서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1: 자, 화려한 무대 뒤에 무용수들의 고된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했던 드가, 예, 그리고 여성의 삶을 주체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이런 카사처럼, 예,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런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순간들이지만, 아, 나만의 소중한 의미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0: 그렇죠.
1: 어떨까라는
0: 좋죠.
1: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1: 예, 끝으로
0: 그래서
1: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0: 다음 시간에는
1: 네.
0: 드가의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1: 네.
0: 드가가 왜 그런 작품을 그리게 되는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메리카셋과 수잔 발라동과의 관계에
1: 네.
0: 대한 거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인상주의가 나오게 된그 시대 인상주의가 나오게 된 원인들
1: 네.
0: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1: 아, 재밌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7: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2: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0: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어떨까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미리 가을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은 민주당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뉴섬이 해리스의 이 출마 여부를 사실상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8년 민주당 경선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는 두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LA 카운티 여러 기관이 재산세 감면을 미끼로 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연방국세청 양식인 1098SR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이런 양식도 이런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주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동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수요 감소와 이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렌트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력 감축까지 겹치면서 오피스 렌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동산 대출 페이먼트를 내기가 어려운 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디폴트와 압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확산으로 촉발된 데이터 센터 열풍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이 앞으로 5년간 1,07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자로 45기 분량과 맞먹는 45기가와트 규모의 이 신규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 CPT가 대대적으로 단속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USC, UCLA 등 비상에 학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미국 내 유학생 체류 자동 연장 폐지 규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학생이 많은 USC와 또 UCLA 등 LA 지역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한 명 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던 40세 여성이 홍역 합병증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홍역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었고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홍역 관련 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만 670명이 감염됐고 이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 때 켜둔 조명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단순히 잠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이 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심장 벽이 두꺼워지고 피를 내보내는 기능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유럽 심장저널 최신호에는 미국 툴레인대 이 연구팀이 밤시간대 빛 노출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6: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징기스칸의 마추픽추 듣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분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까 벌써 와 햇살이 짙어지는 오후 3시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 월요일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것,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겨우 어제 넘겼는데 아직은 불금 주말이 척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이 먼저 나오는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 웨스턴, 벌먼, 낯익은 거리들이죠. 자, 여기를 바쁘게 달리는 차들, 또 묵묵히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그런 우리 친구분들, 분주한 손길마다 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흘러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잠시 어깨에 숨을 좀 고르고 힘을 좀 툭 빼십시오. 골프 칠 때 어깨에 힘 빠져야 잘 친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남은 시간 잘 버틸 수 있도록 저 고니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조용남의 사랑이란으로 오늘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장희 씨, 그건 너의 주인공이죠. 이장희 씨가 작사 작곡해서 조용남 씨에게 선물해 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우리 샌디님이 오늘은 개근상 타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 그리피스 파기인데 인터넷이 집보다 더 잘 터진다고. 아, 이거 더운데 가셨네. 아, 순철님 어서 오세요. 먼저 본 금호자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H님 파란 육각모자 멋지다고요. 또 와리와리 좋습니다. 다 모두들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요, 점심 먹고 나서 좀 깜빡깜빡 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방송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깜빡 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덥게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조금 시원하다 보니까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도 하죠. 지금 어쩌면 뭐 LA 로카를 다니시던 아니면 프리웨이를 다니시던, 아, 나른한 책상,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계시던 아니면 가게에 앉아 계시던 지금 딱 필요한 게 바로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들려주는 음악들,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아닌가 이런 욕심도 부립니다. 자, 지친 일상에 시원한 바람을 좀 오늘도 불러드리겠습니다. 5시까지는요 함께 하시면서 도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은숙이네요. 나에겐 당신밖에.

네, 나에게 당신밖에 우리 개은숙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절 말고 저희가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대표적으로 정주영 그 회장님 작고하신 현대건설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룹을 이끌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정주영 회장님도 그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면 어렸을 시절에 집안이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중학교를 채 졸업을 못하고 우리 요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룬혜 씨 같은 경우도 13남매에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남짓 가는 그런 작은 섬에 살아서 국민학교 때 전기가 들어오고 13매 중에서 본인하고 자기 누나만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또 그 당시에 순철님 어서 오세요. 미국 건너오기 전에 낮이고 밤이고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다고.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미국을 이민을 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자식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95%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7전8기라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모들이 잘 형편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식에게 공부만 시키려고 때로는 그게 좀 부작용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있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곳 미국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보아라고 넘버원 아시아의 진주죠. 우리 보아씨가 중학교를 자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영화배우 멋진 정우성 씨도 고등학교로 자퇴했지만 탑배우로 성공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난 알아요의 주인공 우리 서태지 씨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우리 그 어떤 서편제를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 김도환 시리즈를 만들었던 장군의 아들 그 임권택 감독도 중학교 중퇴를 했는데 칸 감독상까지 받은 그런 거장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장구의 신이라고 정말 한층 주가를 올리는 우리 박서진 씨도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뱃일을 하다가 가수가 돼서 지금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해서 엄마무시한 인기를 얻고 있죠. 자, 이렇듯 꼭 학교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뭐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학교와 무관하게 인생에 나와서 사업이나 각자의 길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편상 학교는 많이 나오지 못했어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그런 성공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아,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겁니다. 박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진아야.

0: 네, 아이고,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성공했던 우리 박서진 씨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은 전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이며 학장이셨던 경산 한의과 병원의 우리 류재구 원장님. 특히나 다른 것보다 제가 기억하는 건이 한약을 발효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 그 내용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철도 더위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는 게 힘들 때일수록 몸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의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0: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경산 한의과 병원의 류재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무더위가 진짜 지난주까지 조금 힘들었어요.
13: 아, 진짜 힘들었죠.
0: 네, 근데 네. 특히 이제 새벽이 되면 네. 어디 사시건 간에 그 지열이 내려와가지고 네. 아주 새벽에 좀 고생을 좀 했어요.
13: 아, 그러세요? 예. 네.
0: 자, 뭐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돌발 질문.
13: 네.
0: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사실 저도 바깥에서 막 덥게 있다가 스튜디오 안에 오면 춥다가
13: 네.
0: 왜냐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좀 쌀쌀해요.
13: 맞습니다.
0: 그러다 나가면 또 헛거리고
13: 네.
0: 꽤 가끔 코가 맹맹할 때가 있어요. 잠시나마
13: 네.
0: 이럴 때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민간요법, 혹시 뭐 뜨거운 차를 마신다는 거 어떤 거 좋은 거 있을까요?
13: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온차로 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0: 네네.
13: 거기에 가장 좋은 민간요법은 아무래도 그 도라지라고 아시죠?
0: 아, 예, 도라지요.
13: 네,
0: 예, 예.
13: 도라지차 같은 경우 좀 마시면은 폐기능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3: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예. 기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신 아, 분들 예. 그래서는 거기에서 그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예, 상당히 예. 많으세요.
0: 예, 예.
13: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려고 했거든요.
0: 예, 예.
13: 그 우리 에너지도 떨어질 때 완전히 바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13: 네, 예, 예. 그렇게 떨어졌을 때 회복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0: 아.
13: 중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고 네, 나면은
0: 네.
13: 그 보충 그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
0: 아.
13: 하나 말씀드리고요.
0: 네.
13: 먼저 제가 이제 침례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네. 요즘 병원에 그 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0: 아 그러세요.
13: 네.
0: 네.
13: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도 이
0: 네.
13: 방송 오기 전에도
0: 네네.
13: 여기 이제 455 유니온이라고
0: 네.
13: 거기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0: 아, 예, 예.
13: 어르신들 계신데
0: 네네.
13: 그 아파트에서 오신 그 권사님이세요. 예약도 안 하고 갑자기 오셨어요.
0: 월요일 네.
13: 아니 지금 좀 이따가 방송 일정 있거든 환자
0: 예, 예.
13: 안 잡았는데
0: 예, 예, 예.
13: 내가 지금 못 움직여서
0: 오.
13: 허리를 아예 그러면서 그냥 뭐 하나 이게 같이 밀고 오셨더라고요.
0: 네네.
13: 그러면 잠깐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0: 네네.
13: 급히 치료를 해드렸는데
0: 네네.
13: 치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간 조금 늦었지만요.
0: 아, 예, 예, 예.
13: 이렇게 좋아요 하면서 그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질 못하셨거든요. 근데 치료하시고 나서 그냥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설설설 하다가 일어나시네.
0: 아이고
13: 안 아프네.
0: 아이고 반가워라. 예,
13: 하시면서 예. 날아갈
0: 예.
13: 것 같다고
0: 네네.
13: 이렇게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 하면서 그걸 직접 느끼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서 가셨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3: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왔는데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든,
0: 네.
13: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든, 무릎이 아프시든.
0: 네.
13: 근데 특히 이제 허리 아픈 환자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오셨다 하더라도
0: 네.
13: 나가실 때는 완전히 효과를 보셔가지고
0: 네네. 네네.
13: 혼자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침치료와 부항치료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사실 뭐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게 자녀들 좀 교육시키려고
13: 네.
0: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오고 보니까 뭐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떼어서 일하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13: 네네.
0: 그러다 보면 우리 저기 원장님 아시다시피 한 몇십 년 그러면 몸이 어떻게 성하겠어요.
13: 그렇죠.
0: 남아나진 않죠.
13: 네.
0: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중년이 되고 시니어가 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무릎이고 어깨고 아마 일 끝나시고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누우시면 아주 사지가 아주 다 힘드실 거예요.
13: 힘드시고 특히 또 우리 이제 1세대의 이런 어르신들은 보면은 그 시간도 없고
0: 네.
13: 또 참느라고 또
0: 그렇죠.
13: 돈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0: 예. 물론이죠.
13: 참고 하시다 보니까 병은 상당히 깊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0: 네네네.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침 지금 말씀하셨는데 침 치료하고 그 다음에 부항 치료하고 그 다음에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겉보기 멀쩡하는데 골병 드는 거거든요.
13: 그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와서 환자들 특히 느끼는 게 특히 많이 아프신들 여쭤보면은 아 제가 5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는데요,
0: 예, 예.
13: 10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는데요 하면은 꼭 그 부분이 다치셨던 부분이 5년, 10년, 15년 후에는 보니까 꼭 그 아픈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3: 네.
0: 자 교통사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겉보기 멀쩡해도 그 수년 후에 그렇게 나오고.
13: 네.
0: 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얘기했는데 우리 경산 한의원 그러면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게 발효한약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 기억에 남거든요.
13: 맞습니다.
0: 예.
13: 일단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 침향산삼 발효공진단인데요.
0: 아.
13: 이게 이제 기력을 보충하고
0: 네네.
13: 노화를 방지하고 다음에 에너지를 갑자기 보충하는 데는 아마 최고의 제품입니다.
0: 네네네.
13: 그러면 한약을 발효했을 때 보면은 일단 약성이 다섯 배가 높아요.
0: 네.
13: 그러면 우리가 보약을 먹어야겠다, 뭘 보충하겠다 할 때는 내가 에너지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찾게 되잖아요.
0: 네네.
13: 거기에 대한 효과도 발효한약에는 한약을 발효했을 경우는 효과가 몇 배가 높았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통 공진단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접해 왔는데,
13: 그렇죠.
0: 그 앞에 발효가 붙음으로써 네. 그 효과가 증폭된다는
13: 얘기죠. 증폭되고 일단은 효과가 빠르다는 얘기는 발효를 했을 경우에 우리 체내 흡수력이 높아져요.
0: 와.
13: 흡수력이 팍 높아지다 보면은 네. 효과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0: 그렇죠, 당연하죠.
13: 예. 그래서 이 공진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금액 상당히 비싼데 네. 좋은데는 아는 좋은지는 알지만은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0: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되겠죠.
13: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리는 것이 침향, 산삼, 침향이 들어가 있고요.
0: 네네.
13: 산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발효를 한 네. 그리고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0: 네네.
13: 이 제품 한 박스가 1200불인데
0: 네.
13: 오늘 다섯 분께 390불에 제가 드립니다.
0: 아, 예.
13: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0: 네네.
13: 그러면은 이걸 구입 다섯 분한테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제품을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께
0: 네.
13: 제가 10알을 추가로 드립니다.
0: 아, 그러면 20알이 아니고 30알이 네,
13: 30알이 되네. 되는 거죠. 아. 30알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 너무 에너지가 빠져있고 힘이 없으시니까
0: 네, 네, 네, 네.
13: 5일은 일주일간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0: 아, 아침 저녁
13: 5일 그래서 일주일 사이 오전 오후
0: 네네.
13: 이렇게 드시고 일주일 드셔보고 나한테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0: 네네.
13: 그럼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제가 250불 리턴해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13: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13: 네.
0: 지금 쿠키 모찌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성격이 강해서 일명 말을 잘 안 듣는데 우연히 원장님 공진단 먹고 진짜 강추한다고.
13: 아, 네, 감사합니다.
0: 트럭 운전하는 큰오빠 장거리 트럭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침 두 방 맞고 아직도 건강하게 일하신대요.
13: 네.
0: 아주 이분이 그냥 성공 사례를
13: 네네.
0: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야, 그랬구나. 자, 그러면 또 소개해 드릴 제품 있으면 또
13: 네, 맞습니다. 일단 발효 한약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0: 네네네.
13: 그럼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예,
13: 위장에.
0: 그렇죠. 예, 예.
13: 그럼 위장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자주 취하는 사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13: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0: 네.
13: 속이 더부룩한 사람도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0: 네.
13: 그다음에 또 이제 위에 염증이 잘 생긴다 하는 분도 전부
0: 그렇죠.
13: 다 위장에 문제가 다
0: 그렇죠.
13: 있는 겁니다.
0: 예, 예.
13: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발효 위장 건강환이라고 했습니다.
0: 아, 발효 위장 건강환.
13: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네. 그 소화제 아니야? 네, 그것도 맞고
0: 네.
13: 말 그대로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발효 위장 건강환입니다.
0: 네, 네, 네.
13: 이 위장 건강환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장병이 다 좋습니다. 잘 취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드시면은 얼마 안 돼서 바로 느끼세요.
0: 아.
13: 그럼 이 위장 건강환을
0: 예.
13: 2개월분 두통을 제가 120불에 드릴 거거든요. 5분한테.
0: 예. 예, 예.
13: 그러면은 이제 2개월분 두통이잖아요. 한 통을 드셨어요.
0: 네.
13: 근데 효과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0: 효과 없다 그러면?
13: 아니, 이건 이제 100% 다 돌려드릴게요. 한 통을 다 드셨잖아요.
0: 그런데도
13: 드신 것까지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0: 야, 참 얼마만큼 자신 있으시면 대단한 거죠.
13: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0: 네.
13: 바로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3: 일본 우리 케미칼 양방약 진통제도 머리맥에 넣는 경우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13: 네.
0: 근데 사실 발효라는 게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0: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들이 위장이 성할 수가 없는 게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13: 네.
0: 점심 대강

0: 시도 며칠이면은 효과를 즉각 느낄 수 있는 보관입니다. 아마 알코올 해독이라든가 주독 제거라든가 간 보호 작용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어깨나무 잘
1: 예,
0: 아시잖아요.
1: 어깨나무.
0: 어깨나무라든가 치기라든가 그다음에 인진 쑥이라든가 울금이라든가 이런 간 해독 및 알코올 제거, 그다음에 주독 제거하는 이런 약재들만 만들어졌는데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3일 정도 술 드신 분 같은 기준으로 한달 이상 드실 수 있는 한 통을 오늘 제가 70불에 드리는데, 이 제품까지도요, 한 2주, 뭐한 6번, 10번, 이거 드셔보고 효과 없으면은 가져오시면은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1: 참 양마다 그만큼 발효에 대한 확신감도 있으시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임상 실험을 해서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효과를 보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나.
0: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원장님, 그 위장 안 하고 몇 가지 제품 뭐 머니 뱃기런 때 하신다는데 치료에 대해서는 안 하세요? 그러시면 그분한테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 오늘 치료하시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은 그뭐 캐시면 안 내셔도 되고, 또그저 만약에 보험을 하신다 할 경우에는 그냥 사인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구심청혈단이라고 있다는데.
0: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심장 걱정, 중풍 걱정이에요.
1: 그렇죠.
0: 가장 다급하게. 근데 한국에는 전에 보는 우리 어렸을 때 보는 구심이라는 게 약국에서 참 많이
1: 아,
0: 팔았습니다.
1: 구심
0: 네,
1: 있어.
0: 구심이요. 그렇듯이 심장 걱정, 그다음에 중풍 걱정 하시는 분들, 이 구심청혈단은 그 우리 한방에 천왕 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하늘천자 임금왕자거든요. 보심단, 심장이 가장 좋은 보약인데, 이 재료에다가 혈액을 맑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 혈전을 없애는 약재들, 뭐 강황이라든가 산사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발효해서 만든 그런 구심청혈단인데요. 심장 걱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중풍 걱정, 또 혈압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혈압 조절 잘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참 조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많으신데요. 그게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심청혈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장기간 드시고서 혈액 검사하신 분들 보면은 수치가 변화가 있네요. 그 얘기를 항상 듣는 구심청혈단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이거 역시 2결분 두통을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박기환이란 분이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침치료 받았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다고.
0: 그래요?
1: 그러시네.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우리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 교통사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뼈를
0: 맞습니다.
1: 다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좋은 약이 있다고.
0: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골절이 됐던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일단 뼈의 연골이라든가 뼈가
1: 그렇지.
0: 약해지고, 또 이제 무릎이 아프셔갖고 층계를 못 올라가신다든가, 아니면
1: 그렇죠.
0: 관절염이 있어갖고
1: 그렇죠.
0: 그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발효 연골환은 닭발 아시잖아요. 닭발을 9시 동안 저희 고농축에 다리면은 그 뼈도 없어집니다. 뼈도 그냥 물이 돼요. 닭발 뼈가요. 그걸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닭발은 무릎 관절통 및 신경통에 좋다, 관절염에도 좋다 하는 거다 알고 계세요. 그럼 닭발만 다려 드신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근데 이 닭발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홍화시라든가 보수열리아, 그다음에 우슬구척 뼈에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보수열리아라는 한약재는요, 우리 연골의 재생 및 무릎 통증에 상당히 좋다. 연골을 재생시키면서 통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골밀도를 높인다, 뼈를 강하게 해준다 하는 효과가 있는 보수열리아입니다. 그 이런
1: 그렇군요.
0: 이렇게 들어가지길 발효를 해서 만든 연골환.
1: 연골환.
0: 그동안 이 만드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품이 있는데.

0: 예. 2개월분 두통을 네. 250불에 아.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SK 그 에어컨이라고 SK 냉동 대표님께서 공진단이 최고랍니다. 공진단.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소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0: 나이 드셔가면서 보면은 아, 소변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아, 특히 여성분들은 요실금이 있다든가 네. 다음에 방문염이 잘 걸린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남성분들도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팔메토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이 같이 첨가되어서 만든 방광환인데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것이 네. 2개월분 두통을 네.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1: 아, 자, 그런가 하면 요새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모기한테 물리고 막 가렵고 그렇거든요.
0: 아, 네.
1: 예, 그래서 거기 그 한방 연고가
0: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고 있는데요. 그 자운고라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벌레 물릴 때는 딱 사용하신 분들 말씀입니다. 즉방입니다.
1: 아~
0: 바로 가려운 게 없어지고 네. 목에도 물렸다 벌레 물렸다
1: 네네.
0: 그리고 몸에 이제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건선이라든가 아니면 아토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1: 네네.
0: 모든 피부 문제에 천연 약재만 이용해서 만든 한방 천연 자운고도 역시 그 30불씩에
1: 네.
0: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아.
0: 이것도 5분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모든 보험이 되고 또 OTC 카드로도 모든 제품이 구매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통증, 통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사례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방치료 해드리니까 침은 물론 보항, 뜸치료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서 경산한의원을 검색하시면 되고 위치는 올림픽하고 놀만디죠 거기가 VIP 플라자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213-335-8855 제가 기억으로 팔팔하게 오래 산다
0: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예. 오래오래
1: 제가
0: 삽시다
1: 제가 그거는 기억을 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때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1: 그렇죠.
0: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네.
0: 그래서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없고 힘이 없다 보면 밥맛도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럴 때 이 오늘 소개해드린 침향 33 공진단 드셨을 경우에는
1: 네네.
0: 에너지가 빠른 시간 내 회복이 되는 걸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35-8855 335-8855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 살자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4: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3: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4: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5: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 미국에 오시기 전에 밤낮으로 들었다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처음 와주신 쿠키 모찌님, 또 박규환님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가끔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들러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바쁘셔서 저희 게시판에 들리지 못하시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좀 많이 애청해 주시고 오후의 시간을 좀 편안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순철님, 너무 애절하다고요? 네, 가끔 들린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천정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4: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3: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4: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3: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4: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렌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샌디님, 아, 그리피스팍 중턱에서 시원한 바람 쐬며 노래 들으신다고.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이제 4시가 다가가고 있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출출할 시간이고 나른한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좀 힘을 내시고 올해 오늘 마무리 잘하시면 내일은 어쨌든 수요일 우리가 반환점을 도는 날이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주말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노래를 한 곡 드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색소폰 연주 남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보니 씨를 우리 저 비니 씨를 오늘 좀 일찍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들어오자마자 하고 저갖고
0: 아, 괜찮아요. 이게 생방송의 매력은
1: 마이크 켜진 줄 알았어요.
0: 아니 아니야. 이런 데 있어요. 네, 생방송은 네. 제가 네네. 수년 전에 네. 다른 방송국에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옥상이 있어서
1: 네네네. 제가 여기 LA에서요?
0: 네. 타 방송국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네.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네. 옥상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올라갔다가
1: 그 네.
0: 아뿔싸 문이 잠겨서
1: 못 들어오셨네.
0: 바깥에서 못 들어갑니다.
1: 어머머머머. 네.
0: 발을 동동 구리다가 네. 주말 방송인데 아무도 없고
1: 어머머머 좀 네.
0: 그랬던 적도
1: 그때
0: 있습니다.
1: 그때 셀폰 없었어요?
0: 셀폰이나마나 다 놔두고 몸만 나갔다가
1: 얼른 피고 와야지.
0: 예, 근데 스튜디오 안에는 아무도 없고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밑에 그 시큐리티 아저씨
1: 아니,
0: 불러서
1: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0: 들어가서 네. 먹통으로 한 6분을 갔습니다. 방송이
1: 방송
0: 아무도
1: 사고지
0: 없기 때문에.
1: 완전 방송 사고.
0: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없지.
1: 뭐라고 담배 피다가 문자께서 못 담배 왔다고요?
0: 담배 피다 왔다고 다음에는 네. 절대 담배 안 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아 뭐 있죠.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그 무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돌발 상황이 많아요.
1: 그렇죠. 대체 능력이 뛰어나시겠어요. 그럼
0: 사실 지금 여기서도 가끔 우리 쓰는 그 음원이 네. 얘가 투정을 부려요. 가끔 끊길 때도 있고
1: 맞아요.
0: 뭐 어떤
1: 심술
0: 때는
1: 부려.
0: 로그인이 안 돼서 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네. 우리 저 일하는 동아 씨도 알지만 네. 저는 뭐 그러려니 해요. 내가 그래서 걱정 마. 없으면 유튜브 틀을게.
1: 어쩌겠어.
0: 아무 걱정하지 마.
1: 네.
0: 그리고 이제 중간에 뜨끊기면 여러분들한테 아유 더운데 이 친구도 저한테 투정 좀 부리나 봐요. 우리 받아줍시다. 이렇게
1: 귀여우시다.
0: 얘기도 하고
1: 네. 네.
0: 속은 어쨌든 타든 말든
1: 너무 속 타죠.
0: 이게 네. 아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폼생 폼사 나는 네. 멀쩡한 척을 해야 될 거
1: 속으로 막 음악이 있으면 아 이거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0: 그럼.
1: 자꾸 여러분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길 바랍니다.
0: 네. 아니 근데 저도 여기 게시판을 보면 네. 지금도 우리 순철님이 바쁘면 살면서 땡크라고.
1: 맞아요. 네.
0: 이제 노래 신청을
1: 감사해야죠.
0: 할 때 이게
1: 네.
0: 제가 지나고 보니까 꼭 노래 신청보다는
1: 네.
0: 제가 어떤 노래를 틀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분이 아, 이 노래 나올 때 나 이런 노래도 많이
1: 그냥
0: 들었는데.
1: 그냥 소통인 거지. 네.
0: 그러면 이 노래 생각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 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1: 그러니까
0: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어느새 우리가 그 시절로 가 있는 거야.
1: 요새 뭐 솔직히 음악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서로 소통하고
0: 그렇지.
1: 서로 이야기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뭐 노래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노래 신청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0: 그래.
1: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저께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저 제시카님이라고 저 세크라멘토에 계시는데
1: 네.
0: 어떤 노래 신청하시면서 이거 우리 첫사랑 오빠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1: 첫사랑 오빠
0: 생각난다고
1: 아련하셨겠다.
0: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추억은 많은데 그걸 꺼내볼 시간이 없는
1: 여유가
0: 거예요.
1: 없지. 네.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오후 시간이나마 네.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지난 우리가 얘기들도 하고 네네네. 깔깔거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사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네.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요새 신조어가 너무 많고
0: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1: 거의 외계어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0: 알아들을 수가 없어.
1: 이거
0: 딱 하나 있어.
1: 뭐야?
0: 내로남불.
1: 내로남불.
0: 네. 그거는 말 되는 것 같아서.
1: 네네. 근데 요새 그렇게 또 신조어도 많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 각종 SNS에서나 뭐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거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새 쇼츠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그게 뭐
0: 저도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좀 알려줘봐요.
1: 늘크크라는 거예요.
0: 늘크크?
1: 늘크크. 이게 영크크가 원래 있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케이.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 영크크가 있었고, 그거의 반대가 이제 늘크크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뭐,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딱 주어서, 이 중에서, 당신이 몇 개나 해당되시오. 저는 뭐 퍼펙트 다 해당돼.
0: 어떤 걸 늘크크라고 하는 거예요?
1: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립스틱을 좀 빨갛게 발랐어요. 쥐잡아 먹었어? 뭐 이런 말. 그리고 뭐 미스코리아 나가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별로 안 웃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좀 웃기나 봐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은 완전히 세대 차이를 느끼나 봐요. 갭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막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서로 못 알아듣는.
1: 네,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야?
0: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뭐 네. 아싸가오리 뭐 이런
1: 아싸가오리
0: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좋으면 쿵따라닥딱 삐약삐약
1: 쿵따르샤바라까지 했었어요. 우리
0: 그런 노래 했었고
1: 쿵따르샤바라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뭐였어? 왜 이렇게 또 우리 아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나나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아싸 뭐 이런 얘기.
1: 네.
0: 그런
1: 뭐 그런 것도
0: 많았었죠.
1: 있었고 뭐 따봉.
0: 따봉.
1: 따봉 쌍따봉까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주 뭐 너무 웃기는 좀 뭐 누가 말을 안 되는 말을 해. 그냥 막 you had bing bing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그때 너무 웃겨갖고 막 자지러지고 웃고 막 난리쳤는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쿠키 모찌님이 어려서 그런 말 많이 했었고 기똥차 이런
1: 그러니까요.
0: 말.
1: 그러니까요.
0: 기똥차다는 말이 있었죠.
1: 캡틴 큐도 많이 했어요. 우리.
0: 캡틴 큐.
1: 네. 그리고 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까 했죠. 그럼 뭐 감동의 도가니탕이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웃기는 짬뽕 뭐 이런 것도 하고 진짜 그리고 막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거 지방 방송 끄라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다.
0: 전혀
1: 거죠?
0: 달라요.
1: 그러니까요.
0: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1: 그러면 요새 신조어 중에서 뭐 하나 해볼까요?
0: 예.
1: 요새 신조어 중에서 저는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욕하고 약간 좀 비슷해서 근데 혹시 욕인데 제가 늘크크라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는데 샤갈은
0: 뭐예요?
1: 약간 어이없거나 짜증낼 때 내가 이제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어느 이제 무슨 웨이링 식당 같은데 이제 서 있었어요. 기껏해서 줄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딱 이제 오늘 오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막 뚜껑 열리고 이런 뚜껑 열려 이런 것도 늘 크큰 거지.
0: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뚜껑 열리고 이럴 때 샤갈 뭐 이런데요.
0: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야?
1: 네네네. 표현 맞아요. 딱 그거예요.
0: 우리 저희 쿠키 모찌님처럼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말이 많죠. 그렇죠?
1: 영어도 어려워. 그 다음에 밤티. 밤티를 들으니까 저는 왜 갑자기 그 옛날 전용록 씨 그 노래가 있었죠. 나의 뜨거운 마음에 그거 그죠? 그거 뭐였을까요?
0: 불티. 불티.
1: 그러니까 이 제 세대는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밤티 이거는요 아주 촌스럽다. 못생겼다, 구리다. 아니면은 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친구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막 위아래 막 자기 마음대로 입고 나왔다. 이상하다. 그럴 때 야 너 밤티냐? 좀 뭐 그런데요.
0: 저희 때는 그 남자들끼리는 이런 사람 보고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1: 아, 네, 폭탄은 귀엽죠.
0: 아니 귀여운 게 아니고
1: 네.
0: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남자 쪽에서 야 살살 그 당시 이제 여자를 꼬신다고 그러지.
1: 미팅할 때?
0: 네. 미팅에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1: 네. 그런데 디스코텍 가자. 이런 뭐, 것도
0: 디스코텍 늘 크크. 가자. 네. 어디 뭐 남이섬 놀러 가자.
1: 남이섬.
0: 개수작 떨라고.
1: 네.
0: 그러면 꼭 폭탄이
1: 네.
0: 제일 안 이쁘고
1: 네, 네, 네.
0: 훌륭하지 않은 친구가 꼭 브레이크를 걸어요. 야, 안 돼.
1: 네.
0: 거기 가면 문제 생겨. 나 우리 넘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폭탄 처리반이라고 그랬죠.
1: 있었죠. 네.
0: 저 잘난 척 조금 하면
1: 아, 네.
0: 저같이 조금 잘난 놈이
1: 네.
0: 그쪽 가서 파트너인 척 하는 거야.
1: 네.
0: 아이고.
1: 누구한테 폭탄은? 한테?
0: 폭탄 제거반이죠.
1: 폭탄 제거반.
0: 그러니까 폭탄한테 마음에 들게 해서
1: 네.
0: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을 폭탄 제거라고 그러는데
1: 네네네.
0: 그것도 남자가 조금 빠지는 사람은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
1: 아,
0: 그래서
1: 네.
0: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어요.
1: 네네.
0: 그럼 가서 이제 느끼하게
1: 느끼하게
0: 와 근데 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0: 뭐 그
1: 어쩌라고
0: 처음에는 왜요 그러면
1: 네
0: 아니 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1: 아,
0: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어디를 칭찬해야 되나 막 관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관심 끌어서 얘기한
1: 네.
0: 다음에
1: 네
0: 그건 거고 나온 김에 같이 놀러 갑시다 뭐 큰일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 뭐 큰일 나겠어요
0: 오케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좀 반대로 갔지만
1: 네,
0: 그런
1: 네.
0: 것 같아요
1: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막 신날 때 막 우리 쓰던 막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뭐 이렇게 쓰던 네, 것처럼 네. 야르라는 말이 있대요. 야르. 기분 좋고 신날 때 야르. 이거 좀 혀에다가 혀를 좀 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0: 야르. 또 굴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1: 아니 왠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맛깔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또
0: 그렇구나.
1: 이런 게 있고
0: 네.
1: 야자스.
0: 아 야자스는 뭐예요?
1: 야자스. 고맙다. 땡큐.
0: 저희 때 야자는 말 트자는 게 야자였었는데.
1: 그 야자 타임 할 때 야자고.
0: 예.
1: 네. 그렇대요.
0: 아.
1: 근데 왜 고마운데 야자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거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저를 올바른 걸로 알려 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0: 우리 서운해 님이
1: 네.
0: 두 분이서 최고라고 이렇게 또 그림도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야르.
0: 야르 그러네.
1: 네, 이럴 때 바로 야르.
0: 그러네요. 바로
1: 네.
0: 바로 써야 되는
1: 말이네. 네,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리 고니 씨는 모를 걸요.
0: 뭐요?
1: 동엽이. 우리가 아는 그 국민의 씨 신동엽 아니에요.
0: 그건 뭐예요?
1: 우리 그러니까 동엽이랑 딱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국민의 씨 신동엽 씨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음악만 하셔. 음악만 좋아해. 야, 너 진짜 동엽이다. 뭐 그런데요. 한동안 혜자스럽다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뭐 가격이 좋다거나 뭐 가격에 비해서 음식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아 진짜 이거 혜자스럽다 뭐 이랬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입에 달라붙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게 동엽이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싹 입에 막 와닿지는 않는데
0: 동엽이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1: 네.
0: 작곡가신데
1: 네네네.
0: 요새 굉장히 유명해요.
1: 네.
0: 윤명선 씨라고 어머나 작곡한 사람이에요.
1: 어머나 그거요? 네.
0: 그것도 작곡하고
1: 네.
0: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런 노래도
1: 진짜?
0: 만들고 아주 유명한
1: 유명하신
0: 사람인데
1: 분이네요.
0: 한국에서 만났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오직 산에만 올라가요.
1: 왜요?
0: 산에서 모든 악상을 떠올리고 작곡도 하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5일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1: 본인의 그 루틴이구나.
0: 그렇다고 뭐 굳이 막 멀리 가진 않고.
1: 네, 근처.
0: 그 서울에 있는 청계산. 아침은 거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내려와요.
1: 거기서 이제 명상도
0: 모든
1: 하고
0: 악상도
1: 영감도
0: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동엽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1: 근데 멋있는데요.
0: 산 이외에는 가지 않아요.
1: 약간 기인
0: 그
1: 같기도
0: 음악만
1: 하고.
0: 네. 근데 어쨌든 명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맑아지나 보네요.
0: 네, 그렇죠.
1: 본인만의 그런 방식으로.
0: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웬만한 차리도 항상 등산화 신고 간편한
1: 차림으로. 밤티에
0: 차림으로.
1: 밤티?
0: 밤티지.
1: 네.
0: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1: 네. 아, 재밌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막나귀라는 게 있대요. 막나귀.
0: 막나귀 그건
1: 막나귀.
0: 뭐예요? 막나귀 그건
1: 저는
0: 뭐야?
1: 이게 막기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뭐 이렇게 좋은 거 못 알아듣고 막긴가 그게 아니라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인지 약속이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 다 해서 갑자기 너무 나가기 싫어. 그게 뭐 막나귀래요.
0: 막나귀.
1: 그렇대요. 그다음에 잼미니.
0: 잼미니? 잼미니는
1: 잼,
0: 뭐예요?
1: 잼. 잼잼 할 때 잼미니. 이게 또 저도 그 BTS 지민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사람.
0: 생각보다 많아요.
1: 많아요. 많죠.
0: 어떤 분은요.
1: 네.
0: AI 보고 박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1: 이름도 지어주고.
0: 네. 이름도 지어주고. 저도... 아, 자기 항상 변호사님이래. 그래서 뭘 하면 네.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1: 이거 너무 맹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0: 근데 굉장히 절대 신처럼 모셔요.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엠비스찬.
0: 그건 뭐예요?
1: 크리스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고 엠비스. 이건 또 다른 거네. 네네네. 엠비스찬 이거는 MBTI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 이것도 사실 요새 유행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만나 뭐 무슨 형이에요,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MBTI가 뭐예요, 뭐 I예요, F예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A형, B형, O형. O형 무조건 뭐 사람 좋고 성품 좋고.
0: 저도 한 가지는 알아요. 오노추라고 있어. 오노추.
1: 뭘까?
0: 오늘의 노래 추천.
1: 오노추.
0: 오노추. 오노추.
1: 그 줄임말이잖아요.
0: 예. 오노추.
1: 그거는 신조어가 아니고 줄임말이잖아요.
0: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나 봐요. 우리 때는 상상을 못 하는 말들.
1: 그러니까 그 줄임말 하는 것도 자꾸 버릇이 되니까요. 조금만 단어가 몇 개가 길어져도 그걸 확 줄이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세종대왕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다들 알아들어요. 말을 줄여도.
0: 그래서 네. 뭐 그러면 뭐 말은 만들면 되니까.
1: 네.
0: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 비맘.
1: 비맘?
0: 예.
1: 뭘까요?
0: 비니 씨 마음에 들어요. 뭘 멀리서
1: 그럼 찾아. 비맘 유로 해야죠.
0: 유는
1: 되잖아요 말이. 근데 말이 되게는 해야지. 비맘유. 그러니까 비니씨 마음에 들어유. 이렇게
0: 그렇지. 비맘유.
1: 네, 비맘유.
0: 그렇지.
1: 그런 식으로.
0: 그러니까.
1: 네. 하다 보면 또 재밌다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것도?
0: 이렇게 사실은 일상 용어에서
1: 네.
0: 이것도 만들면 돼요. 뭐 그냥 뭐 우리가 쓰면 만들면 우리 용어가 되는 거지 뭐.
1: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 과하게 하면은
0: 그렇지.
1: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재밌어요.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뉴강라.
0: 근데 제가 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1: 네.
0: 이렇게 줄임말이나 이게 나오는 이유가 카톡 때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카톡으로 전화하다 보니까
1: 네.
0: 자꾸 줄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1: 네네. 네. 이게
0: 예를
1: 자꾸
0: 들어서
1: 타입하기가
0: 뭐 방가방가도 사실 줄임말이잖아요.
1: 방가방가도 늘크 그래요.
0: 방가방가도.
1: 방가방가도 늘 크크. 요새 애들은 뭐라고 하지? 방가방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보삼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자꾸 줄이잖아.
1: 맞아요.
0: 그게 카톡으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자꾸 줄여서 해서 그냥 네. 그렇게 알아듣지 않나.
1: 그러니까 보는
0: 싶어요.
1: 사람, 읽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은.
0: 그렇구나.
1: 그리고 늘크크에서 주로 이제 카톡 얘기 나왔으니까 카톡에서 네, 이렇게 네. 눈웃음 치는 이렇게 세모 모양.
0: 그럼요. 세모 모양 항상 있고.
1: 이것도 늘크크.
0: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지만 히읗자 많이 써요.
1: 흐흐흐.
0: 네. 근데 그거를
1: 네.
0: 어떤 사람은 하하로 아는 사람도 있고
1: 네.
0: 나는 이제 주로 흐흐흐.
1: 그렇죠. 그렇죠. 웃음 표현.
0: 웃는데 그 이렇게 좀 그
1: 환하게?
0: 아니 뭐 좀 알아 느끼하게 우리가 웃을 때 하하하가 아니고
1: 네. 드라큘라요?
0: 뭐 드라큘라 같이
1: 네.
0: 뭐 이렇게 그 서영춘이란 분이 옛날에
1: 네.
0: 시골 영감 점타는 기차놀이에
1: 네.
0: 뭐 그런 식으로
1: 바로 웃으시네. 네. 네.
0: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느끼하게 드라큘라 웃음이라고 해서 웃을 때 그런 식으로
1: 오페라의 유령인 줄.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 네.
0: 그래서 그런 뭐 재미난 그런 표현도 있었고
1: 네.
0: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하여튼 근데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 못 알아듣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는 쟤네는 도대체 저런 말을 어디서 알았던 걸까? 저런 말을 왜 쓰는 걸까?
0: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20대 시절로 돌아가서
1: 네.
0: 20대 초반에 저 그때는 그 다방이라는 문화가
1: 네.
0: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1: 네, 네.
0: 어느 다방을 가나 DJ 박스가 있었고
1: 네네네.
0: 그 안에는 이제 그 LP판이 촥
1: 네.
0: 있었고
1: 네.
0: 헤드폰 멋있게 낀 센터의 중간에 DJ 네. 오빠들이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이제 그 서울에 가면 남과자동이라고 그 명지대학교라는 대학 앞에 있는 동네
1: 네.
0: 그 다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는데 제가 정다방이라는 데서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DJ로 알바를 네. 처음으로 했어요.
1: 네.
0: 그 이제 지하실에 있는데 계단에 내려가면
1: 네.
0: 그때는 그 훈자 나오는 이름이 되게 유행할 때.
1: 네, 네.
0: 그래서 이름도 제가 동훈이로 바꿨어요.
1: 네, 네.
0: 응?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몇 시부터 몇 시는 동훈이와 함께
1: 네.
0: 이렇게
1: 네.
0: 해놓고
1: 네.
0: 그 시간에 이제 그 이 헤드폰
1: 네.
0: 꽂고
1: 네.
0: 명동 가면 그 당시에 그 인류 가수 같이 특급 DJ들이
1: 네.
0: 거기서 이제 DJ를 봅니다.
1: 네.
0: 그럼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네. 배우려고
1: 네.
0: 멘트를 어떻게 하나.
1: 멘트 배우려고. 네.
0: 사실은 서세원 씨가
1: 네.
0: 방송에 나와서 뭐 오늘은 왠지 뭐
1: 네.
0: 이런 게
1: 네.
0: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그 멘트들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네.
0: 집에서 혼자 목욕탕 보고
1: 네.
0: 목욕탕에서 거울 보고
1: 네.
0: 느끼한만 연습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끝자를 좀 굉장히 느끼하게 됐으니까.
1: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했나요?
0: 뭐 어쨌든 또 빠졌어요.
1: 내가 못 살아.
0: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비니 씨가 아니고
1: 네.
0: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니 씨.
1: 신조어 얘기하다가.
0: 신조어 얘기하다가 또 빠졌어.
1: 아 웃겨. 네.
0: 뭐 그랬던 그 말 얘기하다
1: 네네.
0: 보니까
1: 네.
0: 그랬던 추억도 나오고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도 아직 그런 버릇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1: 네. 어떤 버릇이요?
0: 아니 멘트를 하다 보면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한자를 좀 분명히 하는 거예요.
1: 아, 또박또박.
0: 제가 보통 말할 때보다
1: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마이크에는 그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쉬었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들릴 때
1: 네.
0: 우리 애청자분들이도 확실하게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하고 뉴스하는 거하고 또 방송하고는 또 멘트가
1: 다르죠.
0: 다른 거예요.
1: 맞아요. 네.
0: 예.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이런 식으로
1: 강조
0: 끊어서 해야 그러니까 억양을 좀 더 줘야 들을 때
1: 편안하게 들리는군요.
0: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1: 네.
0: 근데 이제 옛날에 다방할 때는 여기다가
1: 네.
0: 굉장히 진한 버터를 칠합니다.
1: 네.
0: 네.
1: 혀 이게 막 목을 끌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1: 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1: 네, 네. 네.
0: 요즘 따라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1: 네.
0: 정말 새벽에는 많이 덥습니다.
1: 건강에
0: 유의하시고.
1: 우리 옛날 라디오 들을 때 네. DJ분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다 그랬었어요.
1: 네.
0: 이문세 시절도 그랬고.
1: 이종환 선생님.
0: 옛날 그 네. 시절에는 그게 이제 가수 제가 지난주에 노래
1: 네.
0: 막 좀
1: 네.
0: 트렌드가 다르듯이
1: 네.
0: DJ도 트렌드가 다른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사실 노래도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1: 네.
0: 그 뒤에 그 바이브레이션이
1: 네, 네, 네.
0: 이걸 넣어야 잘하는
1: 그렇죠.
0: 가수였는데
1: 네, 네.
0: 그게 이제 없어지고 바뀌다가
1: 네.
0: 요새는 어떠냐면요. 요새 장윤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트로트 트렌드는 이게 50년대 60년대고 그냥 하면 발라드고 요새 트렌드는
1: 네.
0: 뒤에만 약간 나오는 거예요.
1: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차릴 네, 것 같기도 해요.
0: 예를 들어서 안동역을 부르면
1: 이번엔 또 노래야.
0: 네, 잠깐 네. 딴 데로 가는 거지만
1: 아, 너무 가잖아요. 네.
0: 네. 바람에 네. 뒤에만 살짝 가는 거야. 아, 유행이.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렇다는 네. 거죠. 네.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또 노래까지 왔어. 다시 원론으로 갑시다. 우리가 아유, 신조.
1: 무슨, 네, 무슨 얘기할까? 아이 지방 방송 꺼세요, 권희 씨. 왜 자꾸 세냐고요? 진짜 아주 난리 부르스야.
0: 그러니까.
1: 자, 난리 부르스도 옛날만 늘 크크. 그렇죠.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라 난리자베스.
0: 난리자베스? 그건 네. 또 뭐예요? 난리자베스.
1: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아우 진짜 난리 부르스야 진짜 왜 이래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고 난리자베스. 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황. 그래서 난리자베스. 자, 이거 자꾸 해야 돼요.
0: 제가 아는 거 하나 또 망나귀도 있대요.
1: 망나귀 아까 우리 했잖아요.
0: 했나요?
1: 네, 막상 나가기 귀찮은 상태.
0: 그랬구나.
1: 다른 뜻인가요, 혹시?
0: 아니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1: 자꾸 딴 데로 새니까 했던 거 못 알아듣는
0: 말이야. 이거 뭐 DJ로 갔다가 뭐
1: 노래했다가 진짜
0: 우리 코끼 모찌님이 네. 생방의 매력이지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코끼 모찌님은 처음 들어줬거든 오늘.
1: 그러신 그러니까
0: 너무 감사하지.
1: 네. 근데 자주 오세요.
0: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1: 코끼 모찌.
0: 네. 과자와 모찌.
1: 뭐해 줄임말일까?
0: 아 모찌는 제가 알기로
1: 말랑말랑 모찌.
0: 모찌 떡 아닌가?
1: 네.
0: 쿠키는 과자.
1: 쿠키 모찌 아우 맛있겠는데요? 바삭하면서 말랑하고.
0: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보다 모찌를 더 좋아해요. 그 하얀 그 팥 들어간
1: 네, 맞아요.
0: 하얀 모찌.
1: 약간 애기 궁뎅이 같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0: 옛날에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모찌떡 하나씩
1: 맞아요.
0: 주잖아요.
1: 네,
0: 그거 무지하게 좋아하죠. 팥 좋아하는 거.
1: 아 진짜 재밌네요. 재밌어.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또 이거는 야 진짜 늘크크라고 하기는 너무 이거는. 아까운 말이에요. 궁금하면 500원.
0: 우리 두 냥이 이름이랍니다. 쿠키 모찌님이 그 이름이 이유가 있대요.
1: 고양이. 네. 너무 예쁘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혹시 그 애완동물 가지고 계세요?
1: 저 있었어요. 저 18년 키웠는데 보냈어요.
0: 아이고.
1: 네, 저희는 아롱이었어요.
0: 그랬구나.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둘째 딸이.
1: 네.
0: 그 마르티스 강아지를 수년 동안 데리고
1: 저희도
0: 있다가
1: 저희도 마르티스였어요.
0: 얼마 전에 보냈어요.
1: 네,
0: 제가
1: 너무 슬퍼요.
0: 야 아빠가 저기 훈련 잘 된 거 이쁜 거 사줄까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안 한대요.
1: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0: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1: 네. 진짜 저는 그래서.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저는 한 상당했다고 그러고 표현하고 다녔어요. 나 상당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18년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내 품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막 그랬던 애긴데 어느 날 너무 처음에는 잘 실감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현타가 오는 거죠. 막 갑자기 너무 슬프고 어디선가 얘가 나올 것 같고 그 꼬랑꼬랑 발냄새가 너무 맡고 싶고 그랬죠.
0: 우리 네. 세인트님,
1: 네.
0: 우리 세인트님은
1: 네.
0: 대한민국 서울에 계시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 네.
0: 매일 들어와줘요.
1: 안녕하세요.
0: 네, 즐거운 노래 재밌는 방송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신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1: 네.
0: 사실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 그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긴 해요.
1: 우리 쇼 이름은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좌충우돌.
0: 좌충우돌
1: 좋다.
0: 좋다.
1: 오, 나이스.
0: 당첨. 이제 금요일 저부터는 권희와 비니의
1: 좌충우돌. 예.
0: 우리는 진짜 좌충우돌이야.
1: 네.
0: 지금 멋대로 하니까. 근데
1: 너무 좋아요. 네.
0: 저는 그 평소에도 추구하는 방송이
1: 네.
0: 이렇게 그 좀 틀에 짜여진 것보다
1: 자연스럽게.
0: 단점은 조금 투박해요 그 대신.
1: 네.
0: 하지만 좀 살아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고.
1: 네네네.
0: 저는 말일 되면 여러분들한테 렌트비 내셨습니까? 못 내셨으면 미리 전화하시고 연계하세요.
1: 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0: 아니,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못 낼 것 같은데
1: 네.
0: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전화해서
1: 익스큐즈를 해라.
0: 익스큐즈를 여유 있게 하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갚을 것 같으면 열흘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에 갚으면 아파트 매니저가 기분 좋아해.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놓고 네. 아니, 일주일에 준다고 그러고 8일째 주면
1: 네.
0: 별로 안 이뻐해요.
1: 신용도도 떨어지고.
0: 그렇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1: 네.
0: 아니 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1: 네.
0: 누가 하는 것보다 뭐 왜냐하면 정해진 그 살림이 있으니까
1: 그치, 그치.
0: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가
1: 그럼요.
0: 구멍이 나게 돼 있어.
1: 네.
0: 그러면 얘가 미뤄지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살이야.
1: 좌충우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0: 너무 좋아. 그걸 또 막아가는 게 인생이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헷갈리실 네. 것 같아요.
0: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네. 이제 저희 고니와 비니의 좌충우돌입니다.
1: 좌충우돌.
0: 오, 말 됩니다.
1: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예쁜 이름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하고.
1: 네네.
0: 자, 그럼 오늘의 좌충우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 인사 좀 하고 끝내죠.
1: 여러분, 저희에게 이게 또 저희 매력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하여튼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요새 밤에는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0: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환절기 되는 것 같아요. 감기 네. 특별히 조심하시고 네. 매일 조금 생활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네. 저희 생각하시면서 네. 조금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내일 행복하세요.
0: 금요일날 또 뵐게요.
1: 네,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2: (목소리)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yeah.

네, 외로운 술잔 배철수 씨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배철수 씨 노래 중에서 조금 묻혀졌던 배철수 씨 하면 빗물이란 노래라든가 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아,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노래들이 유행인데, 아, 근데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최윤아 씨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재조명되고 역주행해서 지금은 많은 가수들이 불러주는 그런 좋은 노래 덕분에 함께했습니다. 자, 아, 쿠키모찌님이 아, 김세돈의 오직 그대만을 부탁하셨는데, 아, 안타깝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에는 김세돈 씨 노래는 몇 곡 있는데 오직 그대만이 준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 김세돈 씨가 불렀던 오류동 연가라는 노래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털털대는 리아카. 네, 김세돈의 오류동 연가였습니다. 우리 쿠키모찌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가신다고 퇴근 마무리 하시느라 너무 즐거웠다고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가끔이라도 찾아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내일이면 간단해 지다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2: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3: 99센트부터라고요?
2: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4: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2: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5: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6: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6: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5: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6: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네, 벌써 오늘 끝곡 보내드릴 시간 됐네요. 오늘 화요일인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샌디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쿠키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깊은 감사드리면서 고니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4: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인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노인의 날이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세월을 견디며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은 National Senior Citizens Day라고 해서요. 8월 21일이네요.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매년 5월 한 달 전체를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올해 뭐 어머니 날도 있고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잊은 듯한데 Older Americans Month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특히 어르신 건강 세미나나 건강검진,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곤 하죠. 노년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죠. 삶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기. 그리고 이런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노년기 건강의 핵심, 근육량 유지, 사회적 연결,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핵심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노년기는 현재 진행형이겠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가 닿을 시기고요. 결코 과거에 남겨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1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의 전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미국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반드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돼 유조선 통항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리는 나라들이 재정적 군사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기름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군사협력을 거부한 나라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안전이 흔들리면 유가 충격은 전 세계로 번집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 민방위국이 오늘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카에 이런 경보가 울린 것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보는 메카와 함께 제다 타이프 지역에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경보가 미사일 때문인지 드론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방위국은 발령 직후 위협이 사라졌다고 통보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보 발령 지역이 사우디 남부에서 점차 북상해 이번에 제다까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남부에서는 전날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3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범위가 성지와 주요 도시로까지 넓어지면서 사우디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미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무인 드론을 탈취하려 시도했고 미군 드론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해당 선박들을 파괴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승선자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사건을 어선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나포 시도를 확인하면서 중부사령부가 강력히 대응해 탈취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수중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유조선 운항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파나마 선적 초대형 유조선 엘가이아호가 기뢰에 부딪혀 화염에 휩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를 거짓이라고 부인하며 해당 유조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드론 재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